0: 목숨을 구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말이에요. 미니특공대가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특공대.
1: 아, 오해해서 미안해.
0: 네?
1: 고맙다고요. 더 힘낼게요. 오늘처럼 또 악당들이 쳐들어와도, 그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저희가 미니특공대가 꼭 모두를 지킬게요.
0: 네, 믿어요. 미니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빨리 집에 가봐야겠어요. 친구들을 며칠째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만.
2: 이제야 수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돼.
3: 수지는 하루라도 빨리 미니특공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4: 수지에게 미니특공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지는군.
1: 얘들아, 어? 우리 꼭 카르노를 무찌르자. 반드시 카르노를 무찔러서 미니특공대를 향한 수지의 마음에 보답하는 거야. 절망이 급해서 들려온 목소리.

0: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우주에서 온 악당이 블루시티 인근 사막에 나타났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미니 특공대.
2: 카르노, 본인의 왕좌를 만들다니. 저건 자신이 행성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3: 에이, 저 녀석. 자기 맘대로 지구의 왕이 된 것처럼 굴다니. 오만하게 짝이 없군.
1: 잠깐. 다들 진정해. 카르노의 행동에 굳이 흥분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곧 카르노를 끝장낼 테니까.
4: 이제 최후의 결전만을 남겨두고 있고, 회원들 전력을 다해 싸워라. 그리고 반드시 카르노의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라.
5: 네, 사령관님.
6: 왔군.
7: 미니 특공대, 이 카르노님께 경배를 올리러 왔다.
8: 카르노, 우린 널 처단하러 왔다. 네가 지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어.
7: 어리석게.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8: 아니, 틀렸어.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약한 자들을 지켜야 해.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반드시 막겠어!

이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힘인가 보지.

0: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했나 본데. 너희 이 미쳤다.
1: 다이노 엠페로가 이렇게까지 밀리다니.
2: 다들 포기해선 안 돼.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카르노를 쓰러뜨리는 거야.

0: 이럴 수가...
1: 말도 안 돼.
2: 그럼 이제 내 차례. 두려움에 떨며 마음껏 좌절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나의 힘의 차이다. 우주의 자왕 카르노님을 경배하라.

0: 안 돼. 얘들아. 야. 고작 여기까지라니.
1: 이런 센스가 없어.
0: 불가다.

0: 미니 특공대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 특공대.
1: 다 같이 힘을 합쳐 가르노 군단을 무찌르자.
2: 해낼 줄 알았네.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3: 너희가 지구의 전사군.
4: 잘 부탁한다, 미니 특공대.
1: 고맙다, 지구의 전사를.
5: 미니 특공대, 믿겠다.
4: 미니 특공대,
5: 고맙다. 미니 특공대.
4: 미니 특공대.
1: 미니 특공대.
6: 미니 특공대.
7: 미니 특공대.
8: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0: 미니 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9: 우린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우리의 믿어주는 사람들을 반드시
0: 지키기 위해서
9: 끝까지 싸워!

0: 모든 힘을 너희에게 주겠어.
1: 이럴 수가. 미니트 공대의 의지와 다이너 엠페러 코인의 힘이 합쳐져 슈퍼 그레이트 코인으로 재탄생했다.

0: 고맙다, 미니 특공대.
1: 너희 의지가 우리를 부활시켰다. 이제부터 우리도

감히 이 가르는 입을. 이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0: 사라져라!
1: 카르노! 넌 모두를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어! 지금!

0: 고마운데.
1: 해냈군.
2: 고마워요, 미니특공대.
3: 고맙다, 미니특공대. 너희 덕분에 우주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우린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모든 걸 재건하려 한다.
4: 티라, 지구에서 널 항상 응원할게.
2: 네가 많이 그리울 거야.
5: 언제든 지구로 놀러오라고, 티라.
3: 정말 보고 싶을 거다, 모두들. 수지에게도 꼭 안부 전해다오.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5: 물론이지.
3: 그럼.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Y, Z, X를 누르고 오! 그럼 뭐 화이트 가고 싶은 거예요?
1: 아, 네.
0: 뭐 크게 웃네요. 그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환상은 어디야, 여기? 우와! 구척 스카이돔이 보이네?
2: 슬피, 일어났어?
0: 안녕!
2: 안녕.
0: 내가 지금 환생해서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2: 여기 동양미래대학교잖아.
0: 아, 동양미래대학교로 환생을 했구나. 그러면 동양미래대학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려줄 수 있어?
2: 동양미래대학교는, 한마디로, 수업 듣다 보면 취업 준비가 끝나는 학교.
3: 특히 PBL 수업이 진짜 핵심이야.
0: PBL?
2: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는 수업이야.
3: 기획이랑 제작, 발표까지 우리가 다 하는 거야.
0: 실무 나갔을 때도 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2: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게 다 포트폴리오로 남거든.
0: 아, 좋네. 아니, 근데 나 지금 무슨 과인 줄 알아?
2: 아니, 모르겠는데. 디자인과인가?
0: 이번에 무슨 과지?
4: 야, 슬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야, 근데 로봇 자동화 고맙구잖아.
0: 로봇 자동화 고맙구잖아.
4: 빨리 가야 돼. 우리 시간 늦었어, 지금.
0: 아, 그래? 네. 아, 수업 가야 되는구나.
4: 그래, 가야 돼, 빨리.
0: 갈게.
2: 잘 가.
3: 바이바이.
0: 여기는 카페인가?
5: 여기는 도서관이지.
0: 아, 여기, 도서관이구나.
5: 여기가 사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금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중에 가장 이쁘고 잘 돼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지.
0: 여기는 진짜 실제로 어디 카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와, 이 색깔이랑 이런 게 너무 이쁘다.
5: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팀플도 하고 저기 안에 보면 스터디룸 같은 것도 있잖아. 아. 저렇게 모니터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지, 여기는.
0: 아, 저 PC방인 줄 알았어. 아. 아니, 근데 로봇 자동화 공학부가 뭐 하는 곳이야?
5: 너 반도체 들어봤어?
0: 반도체 들어봤지.
5: 우리 학교가 분과 계열 특성화 전문 대학교잖아.

0: 우리 학교가 반도체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교야.
1: 아, 좋은 데구나.
0: 그치. 근데 로봇 자동화공학부는 이 반도체 핵심 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하나가 피지컬 AI라고 들어봤어?
1: 술 본 것 같기도 하고.
0: 그게 이제 로봇인데 그 로봇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지.
1: 아, 반도체에서 이 피지컬 AI 좀 움직이는 로봇.
0: 늦어서 빨리 들어가야 돼.
1: 어, 가보자, 가보자. 아, 여기구나.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환생했어요. 어,
2: 환상했구나.
1: 예, 예.
2: 아, 옆 학부에서 교수님 오신 줄 알았어.
1: 신입생입니다. 스무 살이에요.
2: 알겠습니다.
0: 아, 예.
2: 그럼 오늘 한번 수업을 진행해볼까요? 일단 먼저 로봇이랑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1: 어, 로봇, 와. 메이커네요, 일단.
2: 그렇죠.
1: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사해주는 건가요, 저한테?
2: 실패 학생 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로봇들한테 다 인사를 시켜놨습니다.
1: 아, 이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막.
2: 이 로봇은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이 로봇을 제어하고 이 로봇을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기본부터 조금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그러면 싶어 우리가 로봇을 아주 간단하게 움직여보죠.
1: 예.
2: 보면은 지금 X축, Y축, 그 다음에 높이가 Z축이 있거든.
1: 아.
2: 그래가지고 X축을 움직이고 싶으면은 여기다 X에다 놓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움직여서 눌러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자.
1: 그러면 Y, Z, X를 누르고 오! 로봇을 확 올려봐도 됩니까, 속도? 한번?
2: 그럼요.
1: 속도 86. 오. 어, 안전하게 이게 떨어지지 않고.
2: 네.
1: 그러면은 이런 기준 값들을 다 정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대로 움직인다.
2: 그럼요.
1: 거죠?
2: 우리 여기 좌표에는
1: XY
2: 정해져 있습니다. 네.
1: 아.
2: 그래서 그 값을 넣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은 우리가 로봇을 원하는 위치에 도달시킬 수 있어요.
1: 오.
0: 지금 보면은 이 로봇이 글자를 따라서
1: 아, 지금 D.
0: 그렇지.
1: M. 아, 저게 지금 이 중심이 안 맞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0: 그치.
1: 저걸 안전하게 들고 원하는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실제로 이 협동 로봇을 네. 움직여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은.
2: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멋진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1: 아, 누구랑요?
2: 이쪽으로 와. 우리 로봇이랑 우리 슬리피가 대결해야지. 이 블럭을 이렇게 세로 쌓는 미션을 한번 해볼 겁니다.
1: 네.
2: 그래서 누가 더 높이 쌓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요?
2: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1: 자, 저는 1번 먼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아, 불안했어요, 방금.

0: 와, 이게 손에 땀 난다.
1: 2박.
0: 우와.
1: 13번?
0: 13번. 와, 막상막하 아닙니까? 오, 오.
1: 자, 협동 로봇 승!
0: 오! 아! 조금만 천천히 있어도!
1: 아쉬웠네요.
0: 아!
2: 오,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좀 수업해보니까 어때?
3: 수업하면서 내가 틀린 부분으로 코딩 움직이는 것도 보면서 고쳐가는 게 그 부분 고쳐가는 과정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2: 지금
0: 고쳐서 또 제대로 작동이 되고 요런 것들.
3: 그렇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그 수정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0: 이 학부 선배님들도 취업 잘 됐겠네.
3: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4: 하이나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그 반도체 이제 설비 회사인 램리서치라고 큰 기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트캠프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 램리서치 기업에 40명을 넘게 취업을 시켰어.
0: 부트캠프?
4: 그 인재 양성을 해주는 프로그램.
0: 부트캠프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고 거기를 통해서 40명 이상 지금
4: 세계적인 회사로 취업을 했어.
0: 로봇 자동화 공학 부가 이제 이름만 들었을 때는 좀 어렵고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협동 로봇도 달아보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0: 되게 좋은 취업률도 좋고.
1: 그럼 맞아.
0: 되게 좋은 것 같다.
2: 그렇지.
0: 이런 생각이 확 드네. 야 이게 뭐야 다 뭐야 금인가? 금값 많이 올랐던데 이거. 와.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몇 학번?
3: 2, 4학번입니다.
0: 아 선배님이네. 우와. 안 그래도 로봇을 보고 왔는데. 야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선배?
3: 이 로봇은 이제 우리 동아리에서 작년에 만든 로봇으로 최생의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사용자 말도 할 수 있고 따로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피지컬 AI 로봇이야.
0: 와 그럼 뭐 지금 대화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3: 아 그럼 물론 가능하지.
0: 오. 슬리피 알아?
4: 슬리피님은 대한민국 래퍼이자 방송인이세요. 힙합 듀오 언터처블의 멤버로 활약하셨고 솔로곡과 방송 출연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이랍니다.
0: 그럼 어떤 동작도 됩니까?
3: 아 동작도 가능하지. 동그레야 복싱 자세 보여줘.
0: 오오오.
4: 복싱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0: 오.
4: 야.
0: 호호. 요. 아니 그럼 이 로봇은 이 선배님이 혼자 만든 거예요?
3: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전공 동아리 스마트에서 같이 만들었지.
0: 동아리. 아니 그럼 이거 다 뭐예요? 이거 금딱진 이거?
3: 이거는 이제 전공 동아리 명예의 전당이야. 오. 이제 우리 학교는 학과별로 전공 동아리 운영돼서 교수님과 함께 이런 작품을 제작해 1983년도부터 올해까지 44년째 이어져오는 교내 작품 전시회인 동양미래 엑스포에 나가서 거기서 대상을 수상하면은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지.
0: 아 명예의 전당이구나 여기가.
3: 그러면 우리 동아리실 한번 가볼래?
0: 아 좋죠 선배. 가보자 가보죠.
3: 좋아 그럼 가자.
0: 전공 수업도 따로 있지만 이렇게 전공 동아리를 통해서 좀 얻은 게 있나요?
5: 전공 동아리 통해서 이렇게 로봇을 만들고 이걸 통한 대회에 나가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도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표 중인 이제 한국전자전에 작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0: 전자전. 거기를 원래는 아무나 못 나가는데.
5: 동양 엑스포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고 그다음에 가장 전공 동아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팀이 전자전에 나갈 수 있어.
0: 아 그러면 또 거기에 나갔다는 것 자체도 또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5: 맞아.
3: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지.
0: 뭐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졸업 후에 길을 걸어가고 싶다 이런 거 좀 정한 게 있나요 우리 선배들은?
6: 내가 이제 미래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
0: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6: 아, 네, 이제...
0: 크게 웃네요.
3: 실제로 이제
0: 벌써 좋은 것 같아.
3: 하이에 가 계신 선배님들도 있고.
0: 아 우리 선배님들이 이미
3: 맞아,
0: 대기업에
3: 이런
0: 취업도
3: 식으로
0: 돼 있고.
3: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 둔다면은 대기업 그런 것에 가는 건 어렵지 않다 볼 수 있지.
0: 아, 미리다.
7: 미리입니다. 반도체 전자공학과 강의가 곧 시작됩니다.
0: 오, 선배, 저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볼게요.
3: 네, 제가.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신입생 26학번 슬리피입니다.
8: 잘 왔습니다.
0: 근데 반도체 전자공학과는 어떤 걸 공부하는 곳인가요?
8: 반도체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계산하거나 정보를 아주 작게 저장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핸드폰, 그 노트북, 자동차는 물론이고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AI까지. 반도체가 없으면 세상이 멈춥니다.
0: 굉장히 중요한 것이군요.
8: 네.
0: 근데 지금 여기서 막 움직이고 있는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8: 이건 웨이퍼를 자동으로 옮겨주는 로봇입니다. 슬리픽 한번 볼래요? 한번 예. 들어볼래요?
0: 오, 처음 만져봅니다.
8: 그렇죠.
0: 비싸요, 이거?
8: 이게 아마 슬리피 출연료하고 맞먹을 것 같은데.
0: 에? 그렇게 싸요?
8: 직접 한번 만들러 가볼래요?
0: 잠깐만, 이거 제가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땀이 난다고 고장나진 않죠?
8: 고장은 안 나죠.
0: 이야, 여긴 뭐지? 반도체를 만들러 가자고 했는데? 뭐야? 이거 뭐야?
9: 이게 방진복이라는 건데 우리가 클린룸 들어가기 전에는 꼭 입어야 하는 옷이야.
0: 아, 클린룸! 그럼 뭐 어떻게 뭐부터 입어야 되나?
9: 근데 우리가 꼭 이제 입기 전에는 꼭 하는 대결이 있는데.
0: 여기서 무슨 대결을?
9: 바로 방진복 빨리 입기 대결을 해요.

0: 빨리 입기 대회.
1: 나 꺼. 열어놓을 거야. 그럼 시작.
0: 어!

0: 어? 이거 찍찍이를 안 붙였는데?
1: 어? 잠깐만! 찍찍이 했어?
0: 찍찍이 했잖아.
1: 아. 아, 교수님은 어디 계시지?
2: 어? 산지피 왔구나.
1: 어? 교수님! 어? 교수님은 지금 오징어 게임이네요. 클린룸에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나요?
2: 실제 이제 학생들이 반도체 공정인 포토리스그래픽 공정을 실제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꾸며져 있습니다.
1: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들어 보는 거군요.
2: 그렇죠.
1: 와.
2: 슬리피가 가운데 한번 짜볼래요?
3: 슬리피가 한번 짜볼래요?
1: 네. 아, 이건 뭐죠?
2: 이게 PR이라고. 네, 반도체 공정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기 위한 어떤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 요 가운데다가 올리시면
1: 얼마
2: 짜시면 돼요. 그게 한 4mm 정도 됩니다. 다 가운데다가. 그래서 1분 30초 동안 네. 자, 베이커가 이제 끝난 소프트 베이커가 끝난 걸 이제 노광 이렇게 얼라이너 장비랍니다. 이게 포토리스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자외선. 이제 파란색 빛이 올 건데 네. 눈으로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외선이기 때문에. 슬래피 이제 우리가 만든 패턴에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 네. 전기가 안 통하면 반도체 칩 의미가 없잖아.
1: 아, 칩에는 전기가 통해야 네. 되는 거죠.
2: 이 장비가 이제 PVD 스퍼터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알루미늄 금속을 아까 우리 만든 패턴에 입히는 거죠. 양감.
1: 와, 여기에 네. 진짜 그 실무에 필요한 장비들이 다 있네요. 와. 오.
2: 네, 슬리피, 오늘 우리가 만든 칩이죠.
1: 아니 여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돼 있다고요?
2: 이렇게 움직여 보면 상하, 좌우 이렇게 상하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든 패턴을 이제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수업이 정말 그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쓰는 장비를 실제 학생들이 다루면서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와.
1: 반도체 전자공학과에 진학한 이유가 따로 있나? 취업이 얼마나 잘 되길래?
0: 우리가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라는 것도 있는데
1: 부트캠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원을 다 해주는 거고
0: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
4: 부트캠프에서 우리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있어 이거를 전체 이수를 안 하더라도 일부만 이수를 하더라도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한 사람들한테는 관련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외부인도 들을 수 있으니까.
1: 선배들 얘기를 들으니까 무엇보다도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좀 자신감이 좀 생기고 선배들 때문에 든든하고 이런 생각이 드네. 화이팅!
5: 네.
1: 오늘 두 개의 학과를 제가 체험해 봤는데 다 반도체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세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AR을 통해서 로봇까지. 참 취업이 잘 되는 학교다. 동양 미래 대학교에 오면은 부모님이 일단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다, 미리.
6: 읽지 않은 문자 세 통이 있습니다.
1: 지금 저를 애타게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무대.
1: 정말 처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평생 기억에 남을 텐데.
2: 너희들의 이런 에너지 앞에서 정말 뭘 못 내어주겠니?
3: 오늘이 삶의 최고의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도 꼭 그렇게 할게요. 기억에 남는 공연이냐고 물어보면 오늘 꼭 기억할게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플레이팅 펜 2종 6피스를 드립니다. 불소수지 코팅, 눌러붙지 않는 넌스틱 기능, 3중 구조로 빠른 열 전달, 인덕션, 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여론 사용 가능, 조리된 음식을 주방에서 바로 식탁까지, 플레이팅 펜 하나로 완성된 홈카페, 실리콘 손잡이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분위기를 특별하게 플레이팅 펜 2종 6피스를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플레이팅 펜 2종 6피스를 드립니다. 불소수지 코팅, 눌러붙지 않는 넌스틱 기능, 3중 구조로 빠른 열 전달, 인덕션, 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여론 사용 가능, 조리된 음식을 주방에서 바로 식탁까지, 플레이팅 펜 하나로 완성된 홈카페, 실리콘 손잡이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분위기를 특별하게 플레이팅 펜 2종 6피스를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4: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3: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노출의 계절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에 팔과 다리를 드러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됐다. 그런데 여름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조금 붓는가 싶더니 어느새 커다랗게 부풀어오른 팔과 다리.
6: 여러 번 중환자실도 갔던 기억이 있고 많이 두렵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7: 제일 불편한 거는 시선이었죠. 주변에서 봤을 때 이제 남들하고 너무 눈에 띄게 외형이 틀리니까 시선이었고.
8: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오래. 집에서 그 음식하고 반찬만 해도 다리가 이렇게 붓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살 날이 더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살아질까.
9: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불안하면서 잠도 좀 거의 못 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5: 림프 부종 환자는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급증했다. 단순한 부기가 아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액이 흐르지 않고 고여 생기는 질병. 잘 관리하지 않으면 림프관을 연결하는 초미세 수술을 받아도 자꾸만 재발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10: 단순히 부은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이게 심하면 전신 폐혈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림프 부종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5: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환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림프 부종. 림프가 막히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하수구가 막힌다. 최근 급증하는 림프 부종을 치료하는 방법.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와 알아본다.

0: 경상남도 안동에 사는 올해 39세 김지훈 씨.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살이 찌더니 8년 전쯤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
1: 처음에는 그냥 다리 이제 단순히 붓기만 하니까 그냥 부종 정도로만 가다니 넘어가다가 이게 점점 굵어지고 열감 나고 색깔도 이제 시커멓게 이제 피부가 이제 검은색으로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고열 나고 이제 누워서 이제 끙끙 앓고 폐혈증 직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온몸에 염증이 도니까 다리 통해서 다리 염증 온몸 도니까 심할 때는 이상 이러했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 다리 수포 생겼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 터져서 이게 심물라서 터지고 이래 되고
2: 잘 걷고 있다가 부어서 잘 걷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 바지가 젖기 시작해서 뭔가 싶어서 보면 이제 피부에서 물이 줄줄 샤워기로 물 뿌리듯이 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놀란 거죠 뭐.
0: 20대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0대 림프 부종으로 입원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매일 아침 피부를 연하게 해주는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1: 피부 연하제고요. 피부가 이제 그 병생 뒤로 이제 너무 딱딱해져갖고 이제 피부 좀 연하게 해주는 연고라고. 감각이 딴 데보다 이제 못 느끼거든요. 그래갖고 더 쉽게 상처 나고 해갖고 더 조심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피부 갈라져서 그 가진 대로 이제 갈라진 곳으로 세균 들어가면
0: 압박붕대로 다리를 감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소화해낼 수 없다.
1: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그나마 다리가 덜 붓고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붕대 안 하고 일상생활 하면 특히 이제 서서 걸어낼 때 실시간으로 다리가 점점 붓고 이제 무거워진 게 느껴져요. 고생을 하기 때문에 원래 무릎 뽑았는데 이거 제가 개조시켜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흘러내려갖고
0: 도대체 림프 부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는 걸까? 림프 부종을 이해하려면 제2의 혈관인 림프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 몸속에는 동맥과 정맥 외에 또 하나의 순환 통로인 림프계가 있다. 동맥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상수도라.

0: 림프 부정이라는 질환은요, 우리가 이제 림프계의 이상이나 어떤 뭐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막힘에 의해서 흐름이 안 좋아져서 림프계가 비정상적으로 간질에게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림프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팔, 다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팔과 다리의 부종으로 관찰되는 증상을 우리가 림프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김지훈 씨의 림프 부종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림프 부종은 양쪽 팔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를 넘으면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림프 스캔, CT 검사가 필요하다. 피부 아래 조직들 상태를 체크한 뒤 림프 부종의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 방법도 정해진다.
2: 18년 정도, 18년대. 그때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크게 더
0: 크게 염증이 한번 심하게 와서 예. 그때 이제 항생제 치료 받고
2: 그때는 이제 못 움직여갖고 제가 거동도 못할 정도여서 119에서 이제 싣고 이제 갈 정도로
0: 보름 같은 게
1: 8년째 림프 부종으로 변해버린 다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김지훈 씨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0: 이쪽으로 림프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훨씬 더 피부도 많이 두꺼워져 있고 또 섬유화도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상태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타킹이나 뭐 그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압박 붕대밖에 없거든요. 지금 피하 조직층이 굉장히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커져 있는 상태에 여기 섬유화가 양쪽으로 다 진행이 되면서 피부도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각질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당장 어떤 치료를 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1: 다리 조직의 섬유화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했다.
0: 여기 있는 이제 그 피하 지방층을 단계적으로 흡입을 해서 제거를 해줘서 볼륨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게 이분한테는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두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지방 흡입 수술이 필요하단 소견이다.
2: 너무 많이 무너졌죠. 원래 그전에도 직장 정상적으로 다녔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다니고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는 다니는 병원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치료를 더 못 받아서 더 악화되고 이게 무한 반복된 상태에서 이제 됐었으니까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1: 림프 부종은 암수술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하지정맥류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0: 하지정맥류나 아니면 저 정맥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다리가 붓는 경우가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게 림프 부종으로 연결이 돼서 림프 부종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지 부종이 이제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맥의 원인이든 림프의 원인이든 간에 둘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하지정맥류는 혈관 속 판막이 망가져 피가 역류해 다리가 붓는 데 비해 림프 부종은 림프가 정체돼 쌓이는 것이다. 형태나 증상이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50대에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고 갑자기 찾아온 림프 부종. 지혜경 씨가 이 병과 싸워온 세월만 벌써 8년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건 계단.
3: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쪽 이게 여기를 짚어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미끄러진 거. 얘가 안 접히니까 다리가 안 접혀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니까 몇 개 한 개 두 개 내려가면서 얘를 짚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냥 잘못됐었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어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짬 나는 대로 반복. 이렇게.
1: 부기를 빼기 위해 수시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는데 다리 굵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3: 세 번, 하나, 둘, 셋. 무거운 거 들으면은 바로 더 부어요. 금방 알아요. 그럴 때 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0: 근데 우리 아기가 손주 보다가 어떨 때 안아달라고 해요. 이제 할머니한테 안기고 싶어서. 그럼 또 이쁘니까 제가 안아줘도, 오, 절대 그건 하면 안 되겠더라고. 10년 전쯤 됐을걸요, 아마? 아프기 전이에요, 바로. 요것도.
1: 다리가 예쁘시네.
0: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봐요, 이렇게. 이런 다리였는데, 와, 이러고. 18년도 이거 아플 때 57kg, 56kg였는데, 지금 68kg예요. 살이 많이 쪘죠, 11kg나.
2: 옷장에는 사두고 입지
0: 이게 옛날
2: 못하는 옷들이
0: 바지인데, 이거
2: 수두룩하다.
0: 보세요. 이게 일자 바지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못 입고, 보세요. 많이 나죠? 이렇게. 뒤에서 보면 더 확, 다리가 너무 표가 나니까 좀 창피한 것도 있고, 저 자신도 보기 싫고 하니까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 넓은 거, 전부 다.
2: 다리에서 열이 날 때가 제일 두렵다. 지금은 냉찜질하고 항생제를 먹지만 처음엔 응급실로 달려가곤 했다.
0: 피로하거나 오늘 내가 다리를 많이 저 썼다 그래서 좀 부었다 할때 요거를 이렇게 좀 해주면은 이렇게 싸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놔요 여기서 TV 볼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아팠을 때이 림프에 대한 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가 원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프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죠.
2: 림프 부종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림프 부종이란 병명을 아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다.
0: 그러면 좀 있으면 내려요. 이렇게.
2: 지혜경 씨처럼 암 수술 후 림프액이 정체되면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암 치료 후 림프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수술 환자에게서 림프 부종이 많이 발생한다. 수술 시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로 림프관이 손상되면 림프 흐름이 나빠져서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암 이외에도 하지정맥류로 인해 정맥내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급증하면서 림프가 감당하지 못해 림프 부종이 생기기도 한다.
3: 암 수술 후에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게 1년에서 5년 이내에 림프 부종이 진단된 경우가 약한 86%의 림프 부종 환자가 그 5년 이내에 진단이 됐고요. 나머지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약한10% 정도가 이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암 중에서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40% 정도가 림프 부종을 이제 진단을 받고 있는 게 보고가 되고 있고, 자궁암이나 뭐 경부암 같은 여성 산부인과적인 그 질환 같은 경우에도 한 20에서 40% 정도가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8년간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하는 림프정맥 문합술과 림프절 이식술을 받았던 지혜경 씨. 수술 후 무리를 했더니 다시 다리가 두꺼워져 이번엔 지방 흡입술을 앞두고 있다.
3: 저희가 이제 문합수술도 하고 이식도 해봤지만 그걸로는 좀 효과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 흡입을 좀 하면서 관리를 좀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제발 이제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해야죠.
2: 수술 후 상태가 좋아졌다가도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리하면 금세 림프가 고이면서 다리가 두꺼워진다.
3: 수술하고 나면 다될 거다, 다 해결됐다라고 해서 방심하는 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림프관 자체가 너무 오래 이제 이런 부종 상태에 놓여 있다 보면은 기능을 잘 못하게 돼요. 관이 뻣뻣해지고 림프액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수술이나 뭔가를 해주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은 빠른 시기에 진단을 해서 증상이 진행되는 징후가 보이면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2: 림프 부종은 증상

0: 증상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데 연기엔 부기 없이 당기거나 무거운 증상만 있다. 일기는 눌렀을 때 움푹 파이는 함유 부종이 생기고 팔이나 다리를 올리면 부기가 가라앉는 단계다. 이기가 되면 팔이나 다리를 올려도 부기가 잘 빠지지 않고 피부가 단단해지는 성유화가 시작된다. 3기가 되면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조직 변형이 심해진다. 벌써 네 번째 수술. 이번엔 림프 부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1: 지금도 이게 병원에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입원하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아, 나 눈물 나올라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크고요. 일단 일상생활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게 좀 제일 큽니다, 저한테는.
0: 지혜경 씨 수술이 시작됐다.
2: 묶어주세요.
0: 먼저 형광 조영제를 발등에 주사한 뒤 적외선 카메라로 림프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ICG 조영술 검사를 실시한다. 정상 다리라면 형광 물질이 선 모양으로 흐르지만 림프 부종이 있으면 림프액이 뭉쳐서 정체된 부위가 생긴다. 림프관을 연결할 부위에 표시를 한 뒤 수술을 준비한다. 지혜경 환자의 경우 자궁경부암 수술 후 하지 림프 부종이 심해서 수술을 결정했다. 먼저 형광 시약을 주입해 적외선 카메라로 림프관의 상태를 파악하고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통해 림프관을 어떻게 연결할지 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해부를 절개해 림프절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림프절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다. 다음, 발목에 기능이 남아있는 림프관을 찾아 근처 정맥과 연결하는 림프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섬유화 조직 제거 및 지방 흡입을 위해 특수 용액을 넣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지방 조직을 부드럽게 녹인 뒤 비대해진 지방 조직과 함께 흡입한다.
2: 환자분처럼 림프 부종이 이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다리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느 정도 썩기 마련이고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딱딱해져서 안쪽에 있는 림프액이나 고여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준다고 해서 둘레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화 조직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뭐 이름 자체는 지방 흡입술이지만 저희는 섬유화 조직 제거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해당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 두께가 있거든요. 수술장에서 두께를 양쪽을 딱 써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수술을 하는데 거의 반대쪽과 비슷할 정도로 혹은 반대쪽보다 좀 더 작아질 정도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0: 수술은 허벅지 서해부를 절개한 뒤 림프절과 정맥을 연결하는 걸로 시작됐다. 먼저 림프절에 연결할 정맥을 찾은 뒤 림프절에 연결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정맥을 림프절에 봉합하는 초미세 수술이다. 이렇게 해서 림프절의 림프액이 정맥을 통해 흘러나가면 림프 순환이 훨씬 순조로워진다. 다음은 발목의 림프와 정맥을 연결할 차례. 림프관의 끝과 정맥의 끝을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이 아니라 림프관의 옆을 절개해 정맥 끝을 연결하는 엔드투사이드 방식을 택했다. 엔드투사이드 방식은 지름이 1mm도 안 되는 얇디얇은 림프관 옆을 절개해 정맥을 연결하는 고난도 방식. 림프관을 유지하면서 정맥으로 배수구를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림프의 배출이 더 용이해진다. 마지막으로 섬유화된 조직을 제거하는 지방 흡입술. 특수 용액을 주입해 단단하게 굳어있는 지방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 뒤 굵은 캐뉼라로 지방 조직들을 잘게 부순다. 녹은 지방과 섬유화 조직대 그리고 고여있던 림프액들을 흡입해 빼내면서 다리 둘레가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한다. 정상 다리와 굵기가 비슷해질 때까지 지방 흡입을 진행하는데 3000cc에 달하는 지방과 섬유화 조직 등을 제거한 뒤 수술이 마무리됐다.
2: 지방 흡입을 함께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하시고요. 2주 정도는 격하게 뛰는 거, 뭐 발목이나 연결부를 심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방 흡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피가 좀 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장액종 같은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 후 드레싱이나 초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유지합니다.
0: 수술 후 5일이 지났다. 아직 걷기 힘들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 수술한 다리에 붕대를 풀고 드레싱을 하는 시간이다. 지혜경 씨의 다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3: 많이 아프세요? 진통제 맞고 오셨죠?
4: 네.
0: 배액관이 막히거나 장액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손으로 짜줘야 한다.
3: 지방 흡입을 많이 해가지고 빈 공간에 물이 차면 장액종 같은 게 생기거든요.
0: 장액종은 지방 흡입술을 한 부위에 체액이 축적되는 합병증으로 배액을 충분히 해야 피할 수 있다. 수술 후 두 다리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졌다.
5: 어진 다리를 뭐 다음 주
6: 시껏 걷고 싶어요. 걷지를 못해서요. 그 목적지까지 갈까? 가고 오는 거를 걱정을 항상 했었어 가지고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도 마음 편하게 그냥 좀 걷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올해 44세인 이진아 씨.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1년 뒤 팔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다.
7: 저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진짜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고열이 나고 이제 여기 팔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제 체온이 올라가서 이제 제가 그렇게 실려가게 됐거든요. 팔이 이렇게 이게 다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8: 완전히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가 최선이죠.
0: 팔을 제대로 못 쓰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7: 제가 지금 아들만 둘인데 제가 밖에 외출하거나 이럴 때 저희 아들이 속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겉옷까지 이제 그런 것까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진짜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덜 만나게 되면서 이제 마음적으로도 진짜 많이 힘들고 그냥 유방암 걸렸을 때 그냥 살고 싶은 목적만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후유증이 생기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불안하면서 잠도 좀 거의 못 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0: 가까스로 유방암 수술을 견뎌냈는데 림프 부종으로 이렇게 또 고통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9: 이번 24년도에 이제 좌측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같이 동반받으신 분이고요.
0: 검사 결과 이미 섬유화가 진행돼 왼팔 림프액의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
9: 섬유화가 진행된 단계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섬유화된 조직을 좀 일부 제거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움 정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탄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동원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0: 직장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다. 암 수술에 이어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는 아내가 안쓰러운 남편.
4: 긴장하지 말고 이보다 더 큰 수술도 했는데 이겨내야지.
7: 팔 빨리 낫겠지?
10: 잘 낫겠지.
7: 응? 빨리 나와서 우리 캠핑 가야지.
10: 그래, 빨리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힘내. 응. 자기만 생각해, 그러지.
7: 고마워.
4: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림프가 또 생기면서 또 수술을 하니까 마음은 좀 쓰이죠. 일단 그 왼쪽 팔이 사용이 안 되니까 붓기도 있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진 안 됐어요. 끝까지 노력해서 일상생활을 좀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이번 수술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과 캠핑 가던 그 시절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4: 잘하고 와. 걱정하지 말고.
7: 자기들 참 멋졌으니까. 아유, 점점 잘하고 있어.
4: 잘 갔다.
0: 암 수술 후 팔이 조금 불편한 거려니 쉽게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다.
2: 오늘 환자분은 3단계에 굉장히 임상적으로 높은 단계의 림프 부종이 있으셔서 림프 정맥 문합술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 겨드랑이 쪽에 지금 구축이 너무 심하게 와 있는 상태라 그 겨드랑이 구축을 전반적으로 제거를 한 이후에 복벽 안쪽에 있는 장갑막에 있는 림프절을 채취를 한 다음에 겨드랑이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림프절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가슴 쪽에 그 구축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해서 확장기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0: 이제 가슴과 겨드랑이, 손목 세 부위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겨드랑이 구축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조직을 제거하고 유방암을 수술하며 넣어둔 유방 재건 보형물을 꺼낸다. 다음 복강경 수술로 건강한 장갑막 림프절 및 혈관을 채취한 뒤 겨드랑이 부위에 이식한다. 마지막으로 손목에서 기능이 살아있는 림프관을 찾아 근처에 있는 정맥에 연결하면 수술이 끝나게 된다. 림프 부종과 방사선 치료로 인해 망가진 조직을 정리하고 유방 보형물을 제거한다. 보형물 주위에 자리 잡고 있던 섬유화된 조직도 제거한다. 다음, 외과팀과의 협진으로 복강경 수술이 이어졌다. 배에 세 개의 구멍을 뚫어 건강한 림프절을 찾은 뒤 겨드랑이에 이식할 때 연결할 정맥과 동맥까지 함께 잘라낸다. 다섯 개 정도의 림프절이 포함된 장갑막 조직을 채취했다. 이제 이것을 겨드랑이에 이식할 차례다. 림프절과 함께 채취한 동맥과 정맥을 겨드랑이 동맥과 정맥에 연결한다. 미세 수술은 지름이 1~2mm인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 초미세 수술은 지름이 0.3에서 0.8mm인 림프관과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가리킨다. 초미세 수술은 현미경으로 25배, 많게는 50배까지 확대된 시야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하나하나 꿰매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단 한 땀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혈관이 터지면 새로운 혈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손떨림도 주의해야 한다.
2: 오케이. 예정대로 잘 끝났는데 한 가지 조금

0: 변수였던 부분은 겨드랑이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그 동맥이랑 정맥이 있는데 그게 방사선 때문에 데미지를 입어서 구경도 굉장히 작고 석회화가 좀 일어나서 혈관이 막잘 부서졌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결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1: 수술 후 배하석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2: 안녕하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좀 어떠세요?
3: 좀 아프긴.
2: 아직은 좀 아프죠? 잠깐만 좀 볼게요. 지금 손끝 저린 거 그런 거 없죠?
3: 손끝은 아직 조금씩 저려요.
2: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여기 뭐 말랑말랑해지셨네요.
3: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마지막 치료
2: 처음에 오셨을 때는 참 난감했는데 무슨 뭐 생고무 붙여놓고 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수술 잘 되고 나니까 좋네요. 이제 앞으로는 잘 관리해야 돼요. 저랑 같이 또 같이 열심히 해보죠.
3: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술하고 나니까 좀 일찍 이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치료를 빨리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방암 수술 후에 이게 바로 림프 부종이 바로 발생할 수 있고 또 몇 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뭐 부종, 통증, 이게 팔 무겁거나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재활 치료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1: 이진아 씨는 암 수술 후 부종이 느껴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을 겪게 된 58세 김순애 씨. 림프 부종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은 부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4: 자궁경부암 진단받고 수술 들어갈 때 사실 다 이거 설명을 해요. 무슨 후유증이 있다, 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생기고 나서 찾아보니까 후유증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붓고 이래가지고 많이 놀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어올라요.
1: 다리가 부으면서 붉은 발진이 생기고 열이 40도까지 치솟는 폐혈증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다.
4: 일본 여행 갔다가 거기서 좀 열이 많이 나서 일단 집에 왔는데 이게 다리가 너무 막 열이 나고 그래서 그 이튿날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 갔더니 폐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그래서 한 꽤 오래 누워있었던 기억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두렵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1: 그때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중환자실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떠오른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조직으로 세균이 침입해 림프관 전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폐혈증을 일으킬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원인은 팔다리의 작은 상처, 모기 물린 자국, 무좀 등으로 침입한 세균이다. 정상인의 경우 림프계의 면역작용으로 세균이 제거되지만 림프 부종 환자는 림프관이 막혀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하면서 고열, 오한이 발생하고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수다.
2: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빨간 줄 하나로 이렇게 보이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퍼지면서 팔 전체가 빨갛게 부종이 생기고 열감이 생기면서 이게 쭉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전신 폐혈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1: 림프선염으로 고생한 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다리를 마사지하며 관리하고 있다.
4: 이거는 이제 압박타이즈인데 이제 외출할 때. 이 압박타이즈는 신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0: 끼면 좀잘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끼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게 신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뿌덕뿌덕 소리도 나고 잘안 잡혀요.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1: 환자 다리 상태에 따라 압박 강도가 다른 의료용 압박 스타킹으로 다리를 압박해서 림프 배출을 돕는데, 집에 있을 때는 붕대를, 외출할 때는 압박 스타킹을 이용한다. 김순애 씨가 림프 부종으로 치료를 받은 지도 어느덧 11년이 되었다.
2: 요즘은 좀 어떠세요?
0: 아,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다리도 많이 편해지고.
2: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0: 수술하고 나서 조금 슬림해지고 다리 묵직함이 좀 가벼워졌다고나 할까? 남들 이제 병원에 오는 걸 보면 정말 볼 수가 없거든요. 막 진짜 그 일명 코끼리 다리 저리 가라. 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꾸준하게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뭐 이제 계속 수술도. 그래서 문합도 했다가 문합이 지나서 아, 이식도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이식도 했고, 이식하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작년 5월 18일 날 그 수술까지 이제 한 거죠. 세 번을 한 거죠.
1: 김순애 씨는 지난해 인공 림프관을 삽입하는 인공 림프관 수술을 받았다. 인공 림프관 수술은 콜라겐으로 만든 실 형태의 지지체를 피부 아래 삽입해 새로운 림프관 재생을 유도하는 수술로, 수술 후 림프 흐름이 좋아져 부피가 10에서 30% 줄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2: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압박감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압력을 줄여줘서 그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에 재발에 대한 위험도 많이 줄여주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몇 차례 수술을 하셨는데, 이 수술만이 이렇게 100% 다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또 이게 유지가 되고.
0: 맞아요.
1: 림프가 잘 배출되도록 돕는 치료로 레이저 치료가 있다.
3: 전에 레이저 치료 하시고 남긴 효과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좀 나쁘지 않아요.
1: 레이저 자극으로 림프 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4: 레이저는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저희 나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약 900나노 정도의 그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우리가 이제 림프 혈관 쪽에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림프혈관에 원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증가시켜주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류가 되거나 흐름이 좀 느리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레이저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해서 좀 흐름을 좀 더 빨리 잘 빠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1: 림프 부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잊지 않고 도수 림프 배출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잠깐
5: 유지. 입으로 후 내쉴 때 배가 쑥 들어가요. 코로 들이마시고, 그렇죠. 입으로 내쉬고 후. 자, 요거를 원래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접촉, 스트레치.
1: 먼저 복식 호흡으로 림프절을 열어준 뒤 림프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림프 배출을 돕는다.
5: 스트레치, 이완. 이 손이 지금부터는 마사지를 하는 손이고, 이 부위는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는 부위인데, 서로 피부와 피부끼리 잘 접촉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 접촉한 피부를 스트레치, 살짝 당겼다가 놓습니다. 이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이런 3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1: 먼저 마사지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목, 겨드랑이, 서해부의 림프절을 비워준다. 비워진 위쪽으로 림프를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허벅지에서 무릎 위까지 네 구간으로 나눠 마사지하는 동작을 안쪽, 바깥쪽 10회 반복한다. 다음, 무릎 주변의 림프를 무릎 위로 이동시키고 종아리에서 발목까지도 구간

0: 혈관을 나누어 마사지해 순차적으로 림프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발목, 발등, 발가락 역시 동일하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3단계 마사지 동작을 10회 반복해 림프를 이동시킨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향해 전체적으로 쓸어 올려 림프액을 배출하고 마무리한다. 상지 부종의 경우 팔에서 겨드랑이로 배에서 서해부 쪽으로 림프를 배출시켜준다. 림프 부종 알쏭달쏭 OX 퀴즈. 림프 부종은 완치가 가능하다?
1: S입니다. 림프 부종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치료를 안 하시면 이건 결국은 또 저 나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완치란 개념은 없고요. 그냥 얘를 데리고 내가 평생 같이 산다 이런 개념으로 잘 데리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부기가 빠지면 림프 부종이 치유된 것이다?
1: 아닙니다. 림프 부종은 단지 이제 붓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부종 이후에 이제 어떤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섬유화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부종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부종만 빠졌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계속해서 어떤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0: 림프 부종을 빼는데 반신욕이나 족욕이 좋다?
1: 아닙니다. 반신욕이든 족욕이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몸의 중심온도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순환 자체는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팔다리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팔다리에 림프액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우나를 오래 하거나 뭐 이렇게 족욕을 오래 하시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부종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림프절 이식과 지방 흡입술을 받았던 지혜경 씨.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다.
1: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수술하고 나서.
2: 많이 좋아졌어요.
1: 많이 좋아졌어요. 아픈 거는?
2: 밤에는 통증 없었어요.
1: 통증 없었어요? 네. 아, 잘 됐네. 다리 좀 한번 줄게. 네.
2: 아까는 못 쓸었는데 지금 조금 둘러있어요.
1: 압력은 많이 줄었네. 네. 부드러워졌어. 그 둘러진 거 봤더니 수술 전에 비해서 한 10cm가 줄었대.
2: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전에 8년 전에 제 다리를 보는 것 같아요.
1: 8년 전 다리?
2: 네. 림프가 8년 전이니까.
1: 그렇죠. 이게 뭘 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한계가 있거든. 이번에 이제 지방흡입까지 같이 했으니까 저랑 같이 또 이걸 잘 유지하도록 관리 잘 해봅시다.
2: 부탁드립니다.
1: 이제. 같이 열심히 해요.
2: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때는 우울증도 왔었죠. 저 나름대로.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좀 많이 우울했고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었었지만 이제는 어디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이번에 요 수술로 인해서 좀 잘 좀 건강하게 좀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가는 날까지라도.
0: 머리카락보다 가는 관 하나가 무너진 일상을 되살릴 수 있다. 지혜경 씨의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
1: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기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자가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마사지 하시고 스트레칭해서 그날 쌓인 림프는 다 빼고 주무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림프 부종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해갖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프디다.

0: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런 질환이고요.
1: 식도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거의 80, 90% 이상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2: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0: 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1: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2: 반갑드려요.
1: 어이, 무겁네.
2: 한번 보시고.
3: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4: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5: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6: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7: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족이야.

0: 따라할 수 없어.
1: 내 현 사람?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4: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제 두부 레시피. 집에서 두부 만들기 100% 성공하는 황금 꿀팁 대공개.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몽글몽글 순두부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도전 욕구 뿜뿜 생긴다. 뜨거울 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 꿀맛인 두부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5: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귀염둥이 광희고요.
6: 네, 유기열입니다.
5: 네. 네. 선생님, 네.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네.
6: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죠.
5: 정말 고소해요.
6: 그렇죠. 네.
5: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6: 그렇죠.
5: 자, 홈메이드 두부.

0: 외부의 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 볼게요.
1: 네네. 분리콩.
0: 네.
1: 제일 중요한 거.
0: 그렇죠. 콩이 주된 재료니까.
1: 네. 콩이 있어야 되고.
0: 예.
1: 간수가 있어야 됩니다. 간수.
0: 들어봤어요.
1: 네네네. 간수 요거는 이제 좀 간수라고 산 건데 만약 간수가 없을 때는
0: 네.
1: 만드시면 돼요.
0: 어떻게 만드면 돼요?
1: 왕소금하고 식초하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0: 요렇게 다른 간수 대신에 쓸 수 있고요.
1: 네네.
0: 자, 그리고 옆에는 이건 부재료 같은데요?
1: 아,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두부를 만들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네. 순두부였어요.
0: 맞아요.
1: 예, 따끈따끈한 순두부에다 양념간장 쫙 껴져가지고 싹 한 그릇 하면은,
0: 예.
1: 아, 진짜 그 치즈 같은 그 고소한 맛.
0: 맞아요. 술술 넘어가죠?
1: 네네네. 맛있습니다.
0: 자, 직접 만들어서 더욱더 네. 고소한 수제 두부.
1: 네네.
0: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시작부터 아주 군침이 도는데요.
1: 아, 그렇죠.
0: 자, 일단 두부의 주재료, 이 콩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해볼게요. 어떻게 네. 하면 되는지.
1: 요 마른 콩. 콩을 네. 그냥 불리시지 말고요.
0: 네?
1: 요거를 여기서 안 좋은 콩을 이렇게 좀 골라내셔야 돼요.
0: 안 좋은 콩들.
1: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0: 예.
1: 이 두부를 했을 때 약간 씁쓸한 맛이 나니까 뭐 좋은 콩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콩 콩나물을 길러도요.
0: 예.
1: 콩이 썩어요.
0: 아~
1: 콩나물 머리가 썩어요.
0: 예.
1: 그래서 빨리 썩어요. 그래서 모든 콩나물을 망치니까
0: 네.
1: 안 좋은 건 쟁반에다 탁 깔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골라서 이렇게
0: 내는
1: 다음에
0: 거죠?
1: 네, 요걸 찬물에다 바락바락 씻어가지고 쫙
0: 예.
1: 물을 따라내고 요거에 두 배 정도의 물을 잘박하게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잘박잘박잘박 해야 돼 보여야 돼요. 요 정도면요.
0: 예.
1: 그러면은 요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리시면은 네. 요 정도의 양이 됩니다.
0: 이렇게
1: 네네.
0: 크기가 너무 달라요. 지금 한
1: 그렇죠.
0: 1.5배 정도 컸는데
1: 예, 예. 요만한 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0: 네, 잠깐만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1: 두 배 커졌나?
0: 네, 두 배 정도.
1: 네, 제가 달아보니까 700g 정도 나와요.
0: 예. 자,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네. 조금 더 부들부들해졌을 것 같아요, 아마.
1: 그렇죠.
0: 이거보다는.
1: 예, 예, 예.
0: 자, 이렇게 불린 콩을 준비했고요. 네. 8시간 불린 콩.
1: 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뭐, 두부, 사실. 맨 처음에 저도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엄청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0: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1: 약간 순서만 정리해서 하면은 진짜 맛있고 고소한 손두부를
0: 예.
1: 내 가족들에게 즉석에서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0: 네.
1: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0: 자,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는지 다음
1: 네.
0: 단계는 뭔가요?
1: 네, 갈아야죠.
0: 자, 바로
1: 네.
0: 갈면 돼요?
1: 네네, 갈으면 됩니다.
0: 자.
1: 믹서기가 제법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걸 여기다 저르륵 다 넣은 다음에요.
0: 네. 선생님, 이 정도 네. 양의 콩이면은
1: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두부 몇 개 정도 나오나요? 몇 모?
1: 딱 하나.
0: 한 모? 오.
1: 네.
0: 자, 근데 이렇게 물하고 같이 네. 저희가 갈 것 같은데.
1: 총 물이요.
0: 네.
1: 콩 300g에
0: 네.
1: 2L를 가지고 갈겠습니다.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주물러서 뺄찌개에도 물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2L의 물이면 아주 맛있는 고소한 두부가 나옵니다.
0: 네.
1: 2L 물 가지고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0: 물 넉넉하게 넣어주고 있어요.
1: 네, 됐습니다.
0: 자, 이 상태에서 네. 뚜껑을 덮고
1: 이거 할 줄 아세요?
0: 예.
1: 아니에요. 네, 이거를 먼저 탁 들고 싹 거른 다음에 네. 탁 누르고
0: 자, 해서
1: 네, 네.
0: 자, 아주 곱게 갈면 네. 되는 거죠?
1: 네. 그죠?
0: 네. 갈아볼까요?
1: 네.
0: 자, 우선 체감상 한 1분을 아주 진득한지 해야 되지 않을까,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0: 물론 갖고 계신 믹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1: 네네.
0: 완벽하게
1: 그렇죠.
0: 아주 부드럽게 갈면 되는 거죠.
1: 네네. 밀어요. 쭉 밀고 이걸 손으로 딱 당기 올려줘.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갈아졌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이거를요. 수저로 이렇게 꺼냈을 때 여기 입자가 없어야 돼요.
0: 그렇죠.
1: 좀 더 갈아야 돼요.
0: 아직 많다는 거죠.
1: 네네네. 이렇게 하면 콩국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두부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0: 아~
1: 그렇죠? 두부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걸 짜고 나면 비지가 생기는데
0: 예.
1: 비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콩 두부가 적게 나와요.
0: 자.
1: 이것만 잘 갈면 돼요.
0: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네요.
1: 네네네. 가는 과정이.
0: 사실 우리가 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 네.
0: 좀 덜 갈으면 그냥 덜 가른 대로 씹어먹는데
1: 맞아요. 네.
0: 덜 갈면 그만큼
1: 두부가
0: 안 나온다는.
1: 예, 그렇죠.
0: 예.
1: 이제 그만 갈을까요?
0: 그래요?
1: 네. 어디 잘 갈아졌나요?
0: 자, 볼게요, 선생님.
1: 네. 난 비켜야지.
0: 예. 선생님!
1: 어디 봐!
0: 자.
1: 아유, 위에 보니까 아주 곱게 갈았네.
0: 볼게요.
1: 됐어요, 네.
0: 자, 이 정도.
1: 예, 됐어요.
0: 자,
1: 예, 됐어요.
0: 됩니다.
1: 방희 씨가 옆에 있어서 좋아요.
0: 그런가요, 선생님?
1: 네.
0: 도움 되면 좋은데, 제가.
1: 자, 이렇게 됐죠. 배주머니 네. 주세요.
0: 자.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0: 자, 이제 콩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1: 네.
0: 네, 이 다음 과정들이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부으면 되나요?
1: 네, 보세요.
2: 오, 진짜 곱게 갈렸어요, 선생님. 네.
1: 그다음에 믹서기에다가 저 남은 물을 부어서 또 부셔서 넣어서 주세요.
0: 이게 다 부부가 되는 거니까.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이 해서 네.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1: 옛날에 엄마가
0: 네.
1: 아빠나 우리 학교 다닐 적엔 교복 하나에 풀 먹일 때 네. 엄마가 밥 주신 거 같은 거 가지고요.
0: 네.
1: 이렇게 풀을 빼냈어요, 이렇게.
0: 아, 옷깃에?
1: 예, 예, 예, 예. 그러듯이 예. 이거를 이렇게 꼭 짜서
0: 예?
1: 주물주물 해가면서 콩물을 예. 빼는 거예요.
0: 아, 근데요, 사실은 저도 요리 프로그램을 네. 조금 해서 어떤 과정인지 대충 눈치는 채는데
1: 네.
0: 저도 만약에 안 했으면은 지금 이 나오는 콩물이 두부가 네. 되는 건지 이 안에 있는 게 두부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 그리고 안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0: 안에 있는 거는 비지겠죠. 예.
1: 아, 그건 어떻게 안 해? 이 비지로 김치찌개 끓여도 맛있고.
0: 맞아요. 예,
1: 비지찌개.
0: 맞아요.
1: 그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서 이렇게 네. 찬물로 해도 되는데 네. 겨울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면요.
0: 네.
1: 아, 여기서 얘를 이렇게 뺄찌개 네. 잘 빠져요. 그러니까 잘 빠져요. 이렇게.
0: 미지근해야.
1: 네, 네. 미지근해야 얘네들이 여기 주머니에서 잘 나와요.
0: 네. 사실은 오늘 이 두부 자체가 네.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네.
0: 이 콩은 뭐 몸에 좋은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1: 네,
0: 뭐.
1: 네. 그렇죠.
0: 예.
1: 네. 요거 따라오세요.
0: 자.
1: 네, 들고 따라오세요.
0: 네.
1: 여기다 좀 부어 주세요.
0: 저 지금 이제 콩을 간 거를 네. 저희가 이제 걸러서 네. 면보에 걸러서
1: 네.
0: 콩물을 부었습니다.
1: 됐습니다.
0: 네. 이렇게 자 지금 과정까지는
1: 네.
0: 조금 좀 힘이 들고 좀 낯설어서 그렇지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
1: 네, 어렵진 않죠.
0: 예
1: 예. 예.
0: 자, 선생님, 다음 과정은 뭔가요?
1: 근데 이제서부터는 이제 또 우리 죽술찌개도 이렇게 된 걸로 썼죠.
0: 예.
1: 이것도
0: 끝이 납작한
1: 끓여줍니다. 요걸 이제 끓이는 거예요. 이걸 끓이는 거예요.
0: 두부를 끓이는구나.
1: 네, 네. 근데 아까 찬물 두 컵을 준비했었죠.
0: 예.
1: 네, 그걸 주세요. 얘가 끓으면서 거품이 생기면서 이게 북한이 이렇게 올라와요.
0: 예.
1: 그래서 그럴 적마다 찬물을 한 컵씩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두 컵이거든요.
0: 이렇게 내려주는구나.
1: 네, 네, 네. 그래서 콩이 다 익도록.
0: 예.
1: 잘못하면 비린내 나는 두부가 되니까.
0: 예.
1: 네.
0: 선생님, 이거 저는
1: 네.
0: 이거 옆에서
1: 예. 예.
0: 아까 이제 짜내고 남은.
1: 네.
0: 이 두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지잖아요, 선생님.
1: 예, 예.
0: 이거는 예. 저희가 우리 알고 있는 그 비지찌개 예. 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지찌개, 그렇죠?
1: 예, 그렇죠. 예.
0: 비지찌개 또 뭐 먹으면 좋을까요? 비지전.
1: 어떻게 알았어요?
0: 예?
1: 비지전도 해 먹어요. 어머, 예, 맞아요. 예, 보세요.
0: 예.
1: 예. 뭐 비지전도 해도 돼요.
0: 그렇죠.
1: 예, 예.
0: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옛날에 엄마들은 이걸 띄워가지고
0: 예.
1: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비지찌개를 끓이면은
0: 예.
1: 더 부드러워요.
0: 맞아요.
1: 부드러워요. 예, 예, 예.
0: 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때 활용하면. 선생님,
1: 네.
0: 이런 식으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좀 저어주면 되나요?
1: 아, 난 그거 물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0: 이게 얘가, 다른데, 그렇죠?
1: 예, 그렇죠.
0: 양에
1: 예,
0: 따라 다르고.
1: 예, 예. 이렇게 보면서.
0: 오늘 기준, 저희
1: 향 기준. 찔린 게 보여요. 이거 이렇게 해서 10분 미만이면 끌어올라요.
0: 예?
1: 그러면서 그때 찬물 한 컵 붓고 또
0: 끌어오르면?
1: 끌어오르면 한 번 끓었다 하면 찬물이 좀 들어가서 금방 끓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컵 붓고
0: 예?
1: 다시 끌어오르면은 딱 손을 띄고 거품을 싹 걷어냅니다.
0: 오, 네. 그 과정이 필요하군요.
1: 네네, 거품을, 이 거품이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0: 자, 네. 선생님.
1: 네.
0: 뭐, 콩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1: 네.
0: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1: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0: 네.
1: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단백질을.
0: 네.
1: 이 콩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못 드시거나 드시지
0: 네.
1: 말아야 될 분들. 콩, 이 콩으로 만든 두부.
0: 네.
1: 진짜 콩고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0: 예.
1: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예예예. 예, 예.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두부가 섭취율이 우리 영양 섭취 90%입니다.
0: 90%.
1: 예. 그러니까 이거
0: 예.
1: 많이 드시면 돼요.
0: 네.
1: 부담스럽지도 않고.
0: 그러게요.
1: 네. 자, 이제 끌어올리면서 거품이 막 끌어오르니까
0: 맞아요.
1: 여기서 물 한 컵, 그거 반 정도만
0: 예?
1: 가장자리로 쫙 한 번만 둘러주시겠어요? 예예예예예. 네.
0: 자.
1: 이게 끓는 게 안 보인다고 나보고 거짓말 시킨다고 얘기하지 마요.
0: 예.
1: 이게 거품이 막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끓는 거예요. 이거 봐요. 점점 많아지죠?
0: 자, 안쪽에서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1: 예, 예, 예. 그렇죠.

0: 끌어올르면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1: 네?
0: 간수를 치면 끝!
1: 어, 끝이에요?
0: 네네네.
1: 오,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0: 어렵지 않죠.
1: 예.
0: 그거 타이밍들만 잘 맞추면 돼요.
1: 그러게요. 네. 채우비와 함께 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0: 어, 나도 이거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 근데
0: 내가 막상 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1: 오, 야, 네. 재미도 있고 맛도
0: 예,
1: 있고.
0: 예, 재미.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맛이 진짜 높아요.
1: 아, 맞아, 그건 맞아요.
0: 네네네.
1: 노력이 들어간 만큼 네네네네. 맛이 있더라고요.
0: 예, 예.
1: 자, 선생님, 어제 거품이 무슨 네네. 생크림 거품처럼 이렇게 많이 그렇죠? 올라왔어요.
0: 이거.
1: 자.
0: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싹 속에 오! 진짜 두유 같은 물만 남아요.
1: 근데 거품이 네. 잘 거치네요, 선생님.
0: 그렇죠. 예. 네, 생각보다
1: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제 국에 나오는 그런 거품이 아니라
0: 그런 건 그냥... 이제 찬물을 옆에다 넣고 예. 국자를 적셔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이거 무슨 휘핑크림.
1: 그러게요, 그러게. 아니, 되게 뭐 보기엔 되게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늘은 이제 거품은 필요 없으니까.
0: 네.
1: 아니 근데 네. 이 콧물이 굉장히 뽀얗게 우유처럼 나왔어요, 선생님.
0: 광희 씨가 잘 갈아서 그래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아유, 진짜.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두부 만드는 과정이.
0: 그렇죠.
1: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이런 액체가 네. 두부의 어떤 고체 모양이 되는 거죠?
0: 아, 네. 이 단백질이 간수가 들어가면 아주 주위들끼리 잘 엉겨요.
1: 예. 자, 거품을 걷어냈고요. 네. 이제 뽀얀 콧물만 남았어요.
0: 네, 네, 네. 여기다 간수를 치겠습니다.
1: 간수를 친다고 해요?
0: 네네, 간수를 친다고 그래요.
1: 자, 그럼 간수를 한번 쳐볼까요?
0: 네, 그럴까요? 한 수저 먼저.
1: 네.
0: 이거 40g인데요.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요.
1: 이게 이제 마법의 비법이라는
0: 예,
1: 거죠?
0: 예, 예.
1: 마법 같은.
0: 한꺼번에 많이 붓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1: 네.
0: 그러고 나서요. 다시 이렇게 살살 저어줘요.
1: 어, 요때는 왜 이렇게 천천히 저어주시는 거예요? 살살?
0: 그처럼 너무 많이 섞여갖고 얘네들이 풀어져요. 잘 응고가 안 돼요. 이렇게 살살 저어준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1: 오, 지금 살짝씩 엉기고 있어요, 선생님.
0: 보여요?
1: 예, 액체가, 예. 액체였던 이 콧물이 예. 조금씩
0: 응고되는
1: 것
0: 같아서.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뽀얀 맑은 물이 나와요. 자, 어, 이거 봐. 여기 나오잖아요.
1: 예.
0: 예, 그렇죠? 그랬을 때 다시.
1: 예. 과학식 같아요, 과학식.
0: 그렇죠.
1: 예.
0: 음식은 과학이다.
1: 그렇죠. 과학 선생님이세요. 예.
0: 자, 다시 한번 쳐봅니다.
1: 오, 오 저희는 불을 끄고 하고 있는데도.
0: 네, 이게 끓었으니까
1: 우와.
0: 따끈하잖아요.
1: 아, 이 간수가 이렇게 네. 뭉치게 해주네요. 그렇죠.
0: 그렇죠? 예.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거죠.
1: 아, 단백질 응고시키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간수를 네. 뿌려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들어간 후에는
0: 네.
1: 조심조심.
0: 네.
1: 오!
0: 놀리겠죠, 진짜?
1: 예.
0: 자.
1: 어, 선생님, 신기해요. 네,
0: 신기하죠?
1: 아니, 저 35살인데 네. 이렇게 두부 만드는 거 뭐 신기할 줄이야. 어, 뭘 많이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0: 국물이 이렇게 예. 맑은 국물이 나오잖아요.
1: 예, 예.
0: 그죠? 왜냐? 요것들이 소금에 그 간수가 원래 짠물이에요.
1: 아~
0: 소금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인데 걔네들이 이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물과 그
1: 분리하는
0: 거예요. 예예 그렇죠. 예, 예.
1: 물과 그 단백질 콩을 네네. 분리하는
0: 예,
1: 거네요.
0: 예, 예.
1: 우와 신기하다. 뭐 대단하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0: 예.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0: 예.
1: 뭉치네요, 그렇죠?
0: 그렇죠.
1: 콩끼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두부랑 순두부랑 나눠지는 거예요.
0: 이 과정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1: 예.
0: 지금 이걸 퍼서
1: 예.
0: 놓으면은 순두부.
1: 아, 이 과정에서? 어, 순두부 좋아하니까 순두부도 한번 그냥 퍼볼까요, 선생님? 순두부 정말 좋아해요.
0: 어때요?
1: 어, 진짜 순두부예요, 선생님. 순식간에. 아,
0: 순식간에 순두부가 됐죠?
1: 예.
0: 퍼볼까요?
1: 예.
0: 아, 나도 떨리는데.
1: 아,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 진짜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봐요. 어, 콩향 너무 좋네요, 선생님. 고소한 향이.
0: 고소하죠.
1: 예. 선생님,
0: 네.
1: 이제 이렇게 맛있는 순두부가 완성이 됐고,
0: 네.
1: 이제 또 두부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0: 네.
1: 두부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 이거를 굳히면은 두부가 됩니다.
1: 아, 그냥 굳히면?
0: 예, 살짝 굳히면은 연두부.
1: 예?
0: 꾹 눌러서 되면 부침 두부나 딱딱한 두부가 되는 거죠.
1: 오,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0: 어렵지 않아요.
1: 예.
0: 이거 왜 이렇게 넣는지 아세요?
1: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는 거.
0: 왜냐하면 이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구멍 다 뚫렸잖아요.
1: 아, 알을 빠져야 하니까.
0: 네. 이제 그 공장 같은 데서는 큰 판을 하는데.
1: 어,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렇죠. 봤죠.
1: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네. 큰 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두부가.
0: 이렇게. 해서.

0: 자,
1: 집에서 할 때는
0: 네, 이렇게 하고
1: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0: 고기만 잡고 있어요. 네. 뜨거우면 손 빨리 치워야 돼요.
1: 네. 오, 지금까지는 순두부예요, 선생님. 그렇죠?
0: 그렇죠. 오. 됐어. 네. 물 나오는 거 봐.
1: 자.
0: 자, 이거를 예.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접고. 자.
1: 접고.
0: 자, 이렇게 해서 접고.
1: 네.
0: 또 이렇게 해서 접고 이쪽으로 해서 접고 뜨거.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1: 네.
0: 이 물 넣는 거 봐.
1: 물기를 완벽하게 빼지네요.
0: 물이 빼지면 딱딱해져요.
1: 네. 자, 물기를 어느 정도 빼지냐에 따라서 식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0: 네. 부드럽게 드실 것 같으면은 예. 이제 좀 있다가 금방 해시고 아예 난 좀 딱딱하게 해서 부침 두고 해 먹을 거야.
1: 아, 예.
0: 한참 내비두고.
1: 아, 찌개용 부침용이 그렇게 다 많아지네요.
0: 아, 네네.
1: 자, 선생님, 요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또 단단한 두부가 될까요?
0: 아, 요렇게 해서 무거운 걸로 누르면은
1: 예.
0: 한 5분 정도 누르면 되고, 좀 가벼운 거, 이게 없으면은, 이게 네. 없으면 좀 가벼운 걸로 오랜 시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 네. 1시간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
1: 1시간.
0: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거운 거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누르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0: 네.
1: 10분에서 20분 정도 쭉 눌러놓은 두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1: 이게 완성된 두부 같은데.
0: 네. 네.
1: 볼까요?
0: 이게 모두부입니다. 모두부.
1: 모두부.
0: 뭐가 나서 모두부예요.
1: 예.
0: 연에서 연두부.
1: 네, 연두부, 모두부.
0: 예, 예. 짠.
1: 자, 꺼내볼까요?
0: 이렇게 해서 아주 꾹 눌러갖고 전 딱딱하게 눌렀어요.
1: 자, 과연. 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두부예요,
0: 예,
1: 선생님.
0: 예, 맞아요. 예, 그쵸?
1: 오, 신기하다.
0: 그쵸?
1: 예. 아주 그냥 하얗고 그냥 고소할 것 같은 두부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잘라서 두부 해서 이게 김치만 볶아서 넣으면 두부김치고 그냥 생김치 그냥 싸서 먹어도 되고 거기다 막걸리
1: 그냥 먹어도 맛있죠 정말 그쵸?
0: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1: 오 이렇게 되는구나 두부가. 네, 확실히 이제 집에서 만든 두부는
0: 네.
1: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0: 냄새도 달라요.
1: 예?
0: 네.
1: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슈퍼나 마트 가서 두부 한번 주세요 하고 두부 살 수도 있지만
0: 예.
1: 집에서 이렇게 만드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또 색달라요.
0: 자,
1: 와,
0: 아 이건 아주 단단히 눌러져가지고
1: 네.
0: 두부가 아주 그냥 보통 단단한 게 아니네요.
1: 저희가 물론 단단히 눌렀지만
0: 네.
1: 그래도 두부 안에는 수분 함량이 높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맞아요.
1: 몸에도 좋고.
0: 자, 이게 완전히 시장에서 사지 않은
1: 예.
0: 그대로 만든 위에 눌린 자국이 있는 두부입니다.
1: 수제두부.
0: 예, 하나도 뭐 그거를 감추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자연 그대로.
1: 아니 예.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
0: 네.
1: 두부를 함께 만들어 보면
0: 예.
1: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0: 예.
1: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고 만드셔도 되고요.
1: 예.
0: 뭐 한번 시도해 봄직한 요리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러게.
0: 예, 요리에다 이 두부를 내비두고 두부를 이렇게 보관할 때는
1: 네?
0: 물에다 잠길 듯이 보관을 합니다.
1: 아~
0: 잠겨갖고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데요. 그거를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1: 그렇게 하면요.
0: 네네, 네.
1: 자 이렇게 해서 두부 저희가
0: 세상에.
1: 아주 하얀 게 그냥 네. 촉촉하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선생님,
0: 네.
1: 저희가 아까 연두부, 순두부를 만들었는데
0: 네네.
1: 순두부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잖아요.
0: 네네.
1: 양념장 먹으니까
0: 네네.
1: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네. 뭐 이거는 취향대로 양념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1: 네.
0: 저는 뭐 가진 양념,
1: 네.
0: 한국의 가진 양념 그러면 이제 제가 간장 양념이에요.
1: 네.
0: 국간장을 쓰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진간장은 너무 시큼해갖고 분위기를 없애요.
1: 맞아요. 너무 까맣네요.
0: 저는 매콤한 게 좋아요. 청양고추.
1: 저도요.
0: 네. 그리고
1: 대파
0: 다진 거,
1: 대파.
0: 네, 그다음에 마늘
1: 네.
0: 다진 거, 네, 그리고 깨소금,
1: 네,
0: 네. 고춧가루,
1: 네.
0: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네,
1: 취향에 따라,
0: 네, 참기름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1: 예.
0: 이렇게 해서 양념감장을 만듭니다. 되직한 양념감장을 만들어서,
1: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네. 그 연두부나 순두부 위에 올려 먹는,
0: 네, 네, 네,
1: 그 연두부에 항상 올려 먹었던 그 양념장이에요.
0: 그렇죠.
1: 세상에. 저 아침에
0: 네.
1: 진짜로 식욕 없거나 빨리 나가야 될 때
0: 네.
1: 연두부에 양념장 올려서 후루룩 먹고 가거든요. 그럼 편안하고 맛도
0: 진짜요?
1: 좋고 예,
0: 네,
1: 진짜예요.
0: 두부에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그럼요. 예 든든하고
1: 단백질.
0: 예 든든하고.
1: 이야 보여드릴게요.

0: 너무 좋다.
1: 세상에.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순두부와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순두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믹서에 8시간 불린 콩, 물을 넣고 곱게 갈아 콩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콩의 입자가 보이지 않도록 곱게 갈아줘야 두부가 많이 나와요. 배 보자기에 콩물을 넣고 주무르며 비지를 걸러내주세요. 그런 다음 냄비에 콩물을 넣고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콩물이 끓어오르면 찬물을 나눠가며 부어주세요. 거품을 걷어낸 뒤 간수를 넣어가며 저어줍니다. 이때 살살 저어줘야 덩어리가 잘 생겨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순두부가 완성됩니다. 두부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 틀에 면포를 깔고 순두부를 부은 뒤 누름돌로 5분 정도 눌러주세요. 여기서 누르는 시간에 따라 두부의 식감이 달라져요. 국간장, 청양고추,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두부를 먹기 좋게 썬 뒤 종지에 양념장을 곁들이면 두부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씹을수록 더 쫀득하고 구수한 건강 간식 보리개떡부터 중간중간 씹히는 옥수수의 달큰함과 막걸리의 향이 조화로운 옥수수 술빵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4: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6: 힘들게요.
4: 예.
6: AIA 생명
4: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4: 네.
6: AI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가.
6: AIA 생명
4: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9: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0: 엔젤 여기 봐봐. 너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11: 아,
10: 여기 가자.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상단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9: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10: 먹는 즐거움.
9: 잇몸 튼튼 이가탄.
1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아, 제가 여기서 봄을 만나네요.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눈이 많이 졸랐어.
14: 오늘이 드디어 키르기스탄 최대 명절 노루즈입니다.
13: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 사이의 정, 자연과의 더불어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15: 유목민의 나라 키르기스스탄.

0: 이 나리는 키르기스탄 내에서도 유목민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1: 안녕하세요. 살라마스즙.
2: 살라샷.
3: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생존 방식의 하나인 유목민의 삶을 만납니다.
4: 야, 근데 너무 커요. 우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와, 이 얼굴 한번 보세요.
3: 자연의 법칙에 따라 공생하는 가축과 사람들이 사는 곳.
4: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3: 대자연의 위대함을 찾아 코칸의 땅을 밟습니다.
4: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생각보다. 드디어 호수가 보입니다. 아!
3: 수천 년 동안 텐산 산맥을 누비며 살았을 유목민들을 찾아 키르기스탄으로 갑니다.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저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경유해 비슈케크로 향했는데요.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샤르칠렉으로 갑니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키르기스스탄. 1년 내내 녹지 않은 만년설이 덮여있는 텐산산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키르기스스탄 서쪽에 위치한 샤르칠렉 자연보호구역의 숨겨진 비경, 샤르칠렉 호수로 떠납니다.
4: 고도가 올라갈수록 경관이 계속 바뀌는데 지금 보시면 눈이 보이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무슨 파슬리가 이쁘던 것처럼 풀들만 보였는데 벌써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 아, 지금 저희 비시케크를 떠나서 샤르칠렉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고도가 점점 높아지고 기도 멍멍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게 정말 바로 느껴집니다. 와, 벌써 이러면 나중에 어떡하지?
3: 텐산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계곡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런 물은 도대체 어떤 맛이 날까요? 궁금합니다.
4: 와, 물 진짜 깨끗하다.
6: 와, 시원하네.
4: 아, 이거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3: 시리고 맑은 물로 얼굴도 적셔봅니다. 아,
4: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와있다는 느낌이 확 다가오네요.
3: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여정의 고단함이 개운하게 씻깁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황량한 도로. 달리는 내내 시린 바람만 불어옵니다. 샤르칠렉까지 약 120km의 거리. 3시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4: 저희 목적지였던 샤르칠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샤르칠렉은 노란 양동이, 황금 양동이라는 뜻인데요. 키르기스탄에서도 손꼽히게 아름다운 호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3: 샤르칠렉은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에메랄드빛 호수와 아름드리 나무들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트레킹 명소로 유명하답니다.
7: 라이스카리에 미나자부 승철 아툼기 블롯
8: 사실이 끌네 아주 저바른가 불러. 만남가시가 졸졸. 가르급 나라다.
4: 눈이 얼마나 쌓였길래 저희가 못 걸어가요?
8: 네.
4: 이 정도까지요?
8: 네.
4: 말 타면 갈 수 있어요?
8: 네.
4: 괜찮아요?
8: 사실이 사무이 크라시오이. 후타로이 쉐사리 이즈에스.
4: 기대가 되네요. 벌써 잘 온 것 같습니다. 힘내자. 잘 부탁할게.
3: 말을 타고 산을 오르는 특별한 경험. 너무 설렙니다.
4: 저 키르기스탄 와서
2: 말 처음 탄 거예요.
5: 괜찮아요? 이 길을 위를 걷는다는 거, 그리고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길을 떠나게 될 용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3: 해발 1940m에 있는 샤르칠렉 호수를 향해 가는 말 위에서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5: 진짜 조금씩 눈이 나타나네요. 점점 눈 양도 올라갈수록 많이 보입니다.
3: 산을 오를수록 계절은 봄에서 겨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알리는 방해물까지 등장하는데요.
5: 저희 지금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길이 막혔거든요. 산에서 나무들이 쓰러져서 길을 막은 것 같습니다. 이 길을 치워야 저희가 넘어갈 수 있어서.
3: 깜짝 놀랐습니다. 눈길에 한층 예민해진 말들. 설산을 오르기는 말들도 처음이랍니다. 말이 놀라 그대로 타면 위험하답니다. 예민해진 말들을 진정시켜야 하는데요. 말을 어르고 달래는 데는 뭐라도 먹이는 게 최고죠.
5: 말도 물을 좀 먹고 이어서 출발할게요.
3: 걸음걸음마다 풍경도 공기도 달라집니다.
5: 아저씨, 아버님, 여기 공기 너무 좋아요.
8: 예, 치스티 워즈도 그제.
3: 산맥을 따라 한참을 올랐을까요? 말의 발목까지 오던 눈이 이젠 몸통까지 파묻힙니다. 눈이 워낙 깊게 쌓여 말들도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하는데요. 여기서부턴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상황. 안간 힘을 다해보지만 말도 사람도 푹푹 빠지는 눈앞엔 속수무책입니다. 그나마 사람의 무게가 덜어지니 말들도 순조롭게 발을 뗍니다.
9: 이렇게 올 수 있으면서 안 오는 거.
3: 사람도 말들도 지치긴 매 한 가지.
10: 내가 넌 제꺼야.
3: 조금 정비를 하고 다시 오르기로 합니다.
5: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눈이 많을 줄 몰랐어.
11: 아, 할아버지 어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3: 아, 말도 처음 타보는데 말을 타고 설산을 오르다니. 그런데 이렇게 고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 산 어딘가에 숨겨진 비경이 기다리고 있다니 오기가 불끈 샘솟습니다. 흥분과 설렘은 금방 사라지고 모두 지쳐 터벅터벅 걷기만 합니다.

0: 산을 오르길 약 3시간. 아직도 갈 길이 태산이랍니다. 갑자기 멈춰버린 말들.
1: 장난 아닌데?
0: 배가 고팠나 봅니다.
2: 말들도 많이 힘든가 봅니다.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3: 샷스!
4: 샷스!
5: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4: 위에 슬피시콘 뭐 쓰냐겠지?
6: 네.
4: 아, 나로시께다?
6: 나 어떻게 이다
4: 길이 있긴 있는데
5: 이 가이드님이 걸어가야 된다 하시는데.
7: 아, 어떻게 안 돼? 못 가?
6: 이모지트.
2: 길들이 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어서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시간 정도를 더 이곳에서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여기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못 갈 수, 안 갈 수 없죠. 얘들아, 잘 있어. 갔다 올게. 잘 있어.
5: 빨리 얘기를.
0: 점점 더 눈길이 깊어집니다.
6: 미터.
4: 어?
6: 아직 미터.
2: 1미터 이상이요? 와, 이게 계속 내렸던 눈들이 쌓인 거죠.
0: 눈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는데요. 나뭇가지가 1미터 이상 눈에 쑥쑥 박힙니다.
6: 이거 그러면 이것도 니 호이.
4: 나도 안 했다고.
2: 아니, 아버지 믿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해서.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0: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전문 산악인들처럼 열심히 오릅니다.

0: 드디어 호수가 보입니다. 아! 험난한 눈길을 헤치고 4시간 만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1: 아, 진짜 감정이 복받쳐 오르네요.
0: 벅차오르는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차트갈 산맥의 7개 호수 중 하나인 샤르칠렉 호수. 중앙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두 번째로 깊고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2000m 가까운 높이에 이런 거대한 호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0: 이 넓은 우주에서도 작은 지구, 지구의 한 귀퉁이에 이런 풍경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왜 그런 귀퉁이를 잘 못 봤을까요? 야! 아, 너무 멋있습니다.
1: 사르첸에게 떠나서 있어.

0: один только заповедник был, а сейчас 12 заповедник в Кыргызстане.
1: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겨울이어서 그런지 하얀 양동이거든요. 근데 아마 봄이 오고 햇살이 더 강하게 내리쬐었을 때는 그 햇빛을 담아두는, 비춰서 담아두는 그릇이어서 금양동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2: 지상 낙원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요? 샤르칠레 호수의 여름은 푸른 숲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만나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합니다. 여름날의 눈부신 비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발길이 머문다는 샤르칠레 호수. 반면 겨울 풍경은 현지인도 잘 모른다고 하니 정말 고생 끝에 만난 귀하고 값진 풍경입니다. 저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샤르칠렉을 떠나 유목민의 고향 아빠시로 갑니다. 샤르칠렉에서 약 562km의 거리, 꼬박 10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국을 하염없이 달리다 보니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습니다. 마치 순례의 길을 떠나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3: 자, приехали.
4: 지금 기사님이 잠깐 차를 세우셨는데요. 이 라마단 기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2: 길 위에서 기도를 드리는 아이베크 씨.
4: 선생님, 몇 시에 보통 기도를 드리나요?
5: Когда поможешься?
3: Тут сегодня 26. Разница времени есть. С Бишкеком и с Исыкулем. И тут везде разное время. Как солнце будет заходить, тут позже будет заходить. У нас раньше в Бишкеке.
2: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 동안 금식을 통해 개인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자제력을 기르며 소외되고 굶주린 이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금식이 풀립니다. 낮 동안 참았던 목마름과 배고픔을 길 위에서 해결합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멈췄던 길을 다시 달립니다.
1: 저희는 나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린은 키르기스탄 내에서도 유목민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산과 언덕들이 많아서 가축을 기르기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시기 유목민들은 어떻게 또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2: 텐산산맥 중부에 위치한 나린주는 해발고도 205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린주의 대표적인 유목마을 아빠시. 고산 위에 초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나린강도 있어 가축들을 키우기엔 최적의 장소라는데요. 그걸 증명하듯 드넓은 초원을 누비며 풀을 뜯는 동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와, 저기 양떼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을 것 같은 이 동네에서 한 번에 두 분을 만났습니다.
6: 안녕하세요. 살라마스즙.
2: 아빠시 마을의 유목민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0: 알람.
1: 알람 왔어. 미녀자부 승철.
2: 미아이스카리. 아.
3: 지금 구다하질리.
0: 오약단 자일드.
4: 타와단 자입겠다고 스코일러도.
0: 이제들. 가미대 듣고.
4: 엘류들 거의 수바다 타면 거기서 가이타를 겠다고 스탈하단.
2: 아, 우리 딱 뵀는데 모자도 너무 멋있으시고. 딱 진짜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느낌이 확 나요. 이것도 그렇고 이 막대기도 그렇고.
4: 아담 아담은 아다스 지민 정아담 바로 수시에 대들금 수시에 대 정어의 수시에 대 나갈 그걸 자사도 없으나.
2: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이거 모자 한번 제가 써봐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0: 다 숨죽고 가셨습니다.
2: 와. 제가 아버님 같이 좀 이렇게 기품 있는 느낌이 나야 될 텐데.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0: 매는, 매는, 바람.
3: 내 아들이죠.
2: 아, 감사합니다.
4: 이거,
0: 수. 수, 하이체. 바다, 바다.
5: 아빠시 마을엔 200여 가구의 유목민이 살고 있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할아버지. 현재는 도시에서 귀촌한 아들 내외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다는데요. 약 300마리의 가축을 키우는 마을에서도 제법 큰 농가랍니다.
2: 아, 또 집이 아니네요. 양들.
5: 귀한 새 생명은 유목민에겐 기쁨이자 자랑거리.
2: 안녕. 안녕.
5: 아이들도 많은 다복한 가정입니다.
2: 안녕. 야이스카리에.
6: 슬슘 아까리. 네.
2: 제가 보니까 엄마도 닮았는데 아빠를 조금 더 닮은 것 같아요. 아,
5: 유전자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왔으니 잠시 들어오랍니다.
2: 저 할머니 댁 온 것 같아요. 장판도 그렇고 저희 이불 이렇게 쌓아둔 것도 그렇고요.
5: 알록달록 이불들이 참 정겹습니다. 유목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손님부터 챙깁니다.
2: 여기도 또 차를 먼저 주시면서 또 환대를 해주시는 거.
0: 차와이. 작시겠지?
4: 했던 했던면은 또 마을살도 차 거입 하나 누구 거입 소입 세는 건옥 거입을. 에 건옥 볼 비스게. 나도 마이람.
0: 차 타나 비스. 하나 마이람 일등.
2: 감사합니다.
5: 유목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 밤을 맞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이라 별도 참 아름답습니다.

0: 아빠시 마을에 아침이 찾아옵니다.
1: Some people
0: 부지런한 자만이 척박한 고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듯 이른 아침을 분주하게 시작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저도 손을 보탭니다. 방목하지 않은 소들은 이렇게 따로 여물을 챙겨줘야 하는데요.

0: üstünde o şey, o üstünde. İletenin su geletti tekta su. Vada. Anan su aramız. Bunda yolut.
1: Ne?
0: Anan çoğumuz.
1: Aa.
0: Anan çoğultup başlıyoruz.
2: O. 소가 여물을 다 먹으면 이번엔 송아지들 차례입니다. 송아지가 배불리 젖을 먹고 나면 남은 젖은 인간이 직접 짜줘야 하는데요.
3: 호치 파프로군.
4: 아, 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3: 못딱 세워야겠던,
4: 아, 위험할 수도 있네요.
2: 잘못하면 소 뒷발에 차일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구경만 합니다.
4: 아, 이제 양들을 옮기고 있어요. 아침이 바쁘네요.
2: 아직은 초원의 풀이 무성하지 않은 시기라 양들에게도 따로 여물을 주어 영양 보충을 시켜줍니다.
4: 아, 여기는 아기 양들이 있어요.
2: 이번엔 아기 양들이 어미 젖을 먹을 차례입니다.
4: 아이고, 귀여워라.
2: 엄마 양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더니 곧잘 찾아냅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5: biz baldarın koy vergende gelip bu koylarını mamaların tavat. Özleri tavalat.
2: 특별 관리 대상인 새끼 양도 있습니다.
4: 아, 이렇게 보여드린대요.
6: 네.
4: 아. 아니, 왜, 이 양은 왜 어미 양이 없어요?
5: 아나스 bar. 그럼 süt berbeyt da. Süt berbeyt. Molokko ne dayat.
4: 아이고, 천천히. 너무 맛있게 먹는데요. 아빠가 된 기분입니다. 왜, 별거 아닌데요.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2: 두 아이의 아빠인 제 유가솜 씨가 녹슬지 않은 모양입니다.
5: 이 потом муж стоит. Их отправит на поле. И вот эту корову даёт. Корову. Муж стоит. А мне он не даёт вообще молоко. Вот так делает вот так.
4: 저는 이게 아무거나 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각자 다 역할이 있네요.
2: 이제 양들을 고원으로 보낼 시간.
4: 아, 저도 이 나무 스틱을 하나 구했는데요. 아, 이제 좀 양치기 같지 않나요? 저도 이제 좀 폼이 나죠? 아버님 보고 잘 배울게요.
2: 유목민들은 매일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방목합니다.

0: сүйөт жоогасыр анан муну баарын суга алабыз деди анан сүйөт мындай болот
1: жарагу
0: анан салат анан бияка жыйнайбыз.
1: 아버님은 여기 이 마을 말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은 적은 없으셨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0: 없어요.
1: 네.
0: 제일 좋습니다. 그렇 파고다 플로코 나이.
2: 네. 약도 플로코도
0: 좋아요. 약 그렇죠.
3: 몸누일 따뜻한 집과 정 많은 가족들. 그리고 배곰지 않게 해주는 가축들까지. 이곳이 아저씨에겐 천국이랍니다.
1: 와, 오, 잠깐만요. 야, 이 양들 너무 커요. 오, 우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
3: 엄청난 크기의 양을 만났습니다.
1: 이 양은 왜 이렇게 커요?
4: 아야사 버너스.
1: 와, 저 이렇게 양이 큰 줄 몰랐습니다.
4: 반시 가르바모스. 이 베스 반시. 배로 이거.
3: 아라산 시프종인 초대형 양. 약 20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크기인데요.
1: 와,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큰 양이 뒤에 보이는 저 새끼 양들도 제가 그 전에 봤던 양들보다 크기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데요.
3: 키르기스스탄의 명절 노루즈를 맞아 양을 잡는다는 유목민들.
5: 저요, 파스타일루? 파스타일루?
1: 아, 이게
5: 어미, 어미.
6: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5: 좋아, 어미.
3: 저도 양을 위해 기도를 해봅니다.
5: 알로호 아이바르. Мы мусульмане так говорим. Короче, мы тоже умрем. Тогда с этим на рая вместе будем. Этот бараном мы раем вместе будем.
3: 우리가 설날이면 떡국을 먹듯 이들도 잡은 양으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는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에는 양으로 만든 요리들이 다양합니다.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양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반죽을 미는 아주머니.
7: 불 그릇은 우뚝 담아오곤 나누스.
1: 저희 피자 반죽을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요.
8: 금방 하시는데요.
1: 와, 어머니 금방 하시는데요.
3: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6: 잘 가봐요.
1: 아, 이제 알았어요. 힘을 좀 주고 해야 됩니다.
3: 보다 못한 아이가 보살이 손으로 야무지게 마무리해줍니다.
9: 뭐가 잘하는데?
3: 얇게 편 반죽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이렇게 자른 반죽을 기름에 튀겨줍니다. 반죽 한 개로 기름의 온도를 체크한 후 전부 튀기는데요. 단 20초 만에 반죽이 부풀어 오르더니 먹음직스러운 튀김빵으로 변신합니다.
1: 이제 막 갓 튀긴 보르속인데요. 아주 색깔부터가 노릇노릇합니다.
3: 보르속은 손님이 오면 꼭 내놓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1: 와, 이거를 바삭바삭해서 과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안은 상당히 촉촉하거든요. 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3: 아이들도 좋아해서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는답니다.
1: 뜨거워. 고스나.
7: 어찌
1: 고스나.
7: 고스나.
1: 자, 가는 길에

0: 가는 길에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1: 아, 뜨거워, 이거 뜨거워. 자, 자, 아.
0: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1: 갈까요, 이제?
2: 빵 왔습니다.
3: 아, 이렇게 넓혀서 식히는 거죠?
4: 보르속은 설탕, 버터, 잼 등을 곁들여서 먹으면 디저트로도 최고랍니다.
0: 바삭하면서도 이 부드러운 맛과 산딸기 잼의 깊은 향이 느껴지네요.
5: 맛있나, 네?
0: 엄청 맛있나.
5: 지금 мясо тоже будет очень вкусное.
4: 약 3시간가량 푹 삶아진 양고기입니다. 야들야들하게 익은 양고기는 뼈와 살을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삶은 감자를 더해 으깨어 섞어주는데요. 여기에 삶은 면을 추가해주면 유목민들이 즐겨 먹는다는 배시바르막이 완성됩니다. 배시바르막은 다섯 손가락이란 뜻으로 유목민들이 이 요리를 손으로 먹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는데요. 드디어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6: 만성 보순, 미래케 보순, 독주록 보순. 인생에다 이르소 오라성을 가올 보순, 오라사 이 약실록 내렸지.
0: 저 저희가 이때까지 같이 만들고 키르기스탄 와서 봤던 모든 음식들이 이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큰 상이 꽉 찼네요.
4: 과연 배시바르막은 어떤 맛일까요?
0: 고기와 면을 이렇게 함께 같이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야, 이게 저희 사골 국물에 면사리를 넣은 느낌인데요. 중간중간 고기도 씹히고요. 상당히 쫄깃쫄깃하네요.
4: 갑자기 제게 삶은 양머리를 먹어보라 권합니다.
0: 이게 뭐예요? 이거 저희 아까 잡은 양이에요. 제가 살다가 이렇게 양의 귀를 먹게 될 줄 몰랐습니다.
4: 가장 맛있는 부위는 손님을 위한 거랍니다.
0: 그냥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머릿고기 맛인 것 같아요. 구스나다.
7: 구스다.
0: 남기지 않고 다 먹을게요.
8: 아, 기쁜 마음에 눈도 있다.
7: 멋있다.
0: 좀 땀이 나려고 하는데요.
4: 누나를 먹는 게 아닌 그 옆의 살을 먹는 거랍니다. 다행입니다. 귀한 손님에게만 주는 별미 중의 별미라는데요.
7: 야, 이거 똥같잖아. 감이 없었어요. 알려면
0: 쫀득쫀득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7: 바른 내내는 맛깔간 맛. 저는 좀 맛있게 비린지 실로 와담가 되겠다. 잠맛으면 멋있죠.
4: 무엇이든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유목민들의 따뜻한 일상에 시렸던 마음이 눈이 녹듯 사라집니다.
0: 어머님,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데 항상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1: 감사합니다.
4: 아쉽지만 또 남은 여정을 위해

0: 공항에는 소비에트 연방 키르기스탄 공화국 60주년을 기념으로 건설된 알라투 광장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전설로 추앙받는 영웅 마나스 동상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이라는 뜻이 40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국기를 보시면 둥근 햇빛 옆으로 있는 햇살들이 40개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둥근 부분에 이렇게 지붕처럼 되어 있는 건 유르타이 지붕이고요. 붉은 바탕은 용기를, 그리고 둥그런 태양은 평화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광장 한편에선 아이들의 춤 연습이 한창입니다. 공연이라도 하는 걸까요?
1: 와, 너무 귀엽다.
0: 구경하던 저도 엉겹결에 춤 대열에 합류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노루즈는 약 3000년 전부터 시작된 축제로 춘분 시기에 봄을 알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전통 명절입니다.
2: 바란
0: 이게 지금 양의 뼈라고 하는데요. 이걸 혹시 여기 왜 모아두신 건가요?
2: 왔다 나다 이그라이 왔다 왔다.
0: 아 지금 보여주신 전통 민속놀이라는 축호. 한국의 전통놀이 중 하나인 비석치기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
1: 똑같은데. 제가 한번
0: 잘 안 되네. 보기보단 쉽지 않습니다.
1: 아, 이렇게 잡고
0: 여기 뼈에 여기 끝을 잡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면서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2: 설날. It's Nowruz. It's same.
0: 당장 이제 며칠 뒤라고 하셔서 그때 한번 또 한번 어떻게 보면 한국의 명절 분위기를 이곳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연 잘해, 빠까빠까.
0: 흐르는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설렘 가득한 여행. 여기는 키르기스탄입니다. 드디어 키르기스탄 최대 명절 노루즈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이베리아야!
1: 상담원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이번 차...

0: 됩니다.
1: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0: 힘들게 인생.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교육수장을 뽑게 된 경남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1명에 맞서 교사와 교장 출신 후보 3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황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12년 동안 이어진 박종훈 교육체제 이후 새 교육수장을 뽑는 경남교육감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경상국립대 총장 출신의 권순기 후보는 보수진영 단일 후보입니다. 사범대와 공대 경험을 함께 갖춘 이력을 바탕으로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목고 유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은 체육예술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여기에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수학, 과학 몰입 캠프를 운영해 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된 사람 어른한테 배움으로 인해가지고 그 실기 수업도 배우고 실기도 배우고 그다음에 인성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는 게 경남형 체인지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0: 중학교 교장 출신인 김준식 후보는 가장 최근까지 학교 현장을 지킨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 출마해 봉사하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은 교육감 권한 일부를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는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공문총량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2: 지역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역교육청을 활성화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0: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출신으로 교육 현장의 풍부한 실무를 강점으로 꼽는 송영기 후보. 35년의 교직 경력을 바탕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전면에 걸었습니다. 1호 공약은 월 10만 원 수준의 학생 교육 기본수당 도입입니다.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학생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3: 스터디 카페라든지 하고 싶은 미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 기회를 제공해서 미래에 훌륭한 일꾼을 키워보겠다 하는.
0: 초등학교 교장 출신의 오인태 후보는 중도 노선을 표방하며 독자 출마했습니다. 교사와 전문직, 행정직을 두루 거친 경험과 정치 논리를 배제한 교육 본질 회복을 강조합니다. 1호 공약은 교육청 인력과 재원을 학교로 이양하는 작은 교육청 큰 학교 구축입니다. 전임 교육감의 마을 공동체 사업은 계승하되 혁신학교 정책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네, 지금 교육청은 너무 비대해졌고 학교는 쇠약해졌습니다. 교육감이 가진 권한, 인력, 재원을 대폭 학교로 이양해서 작은 교육청 큰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0: 한편 전임 교육감이 추진했던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인 아이톡톡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예고해 경남의 디지털 교육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BS 뉴스 황대윤입니다.
5: 네, 또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 전남 광주 지역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처음으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교육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4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6: 사상 첫 광역통합교육수장을 뽑는 전남광주특별시 선거. 전남과 광주 두 지역의 현역교육감의 수성도전에
7: 교육통합을 설계했고 그리고 특별법을 만드는 데 지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8: 독보적인

0: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전남 광주를 잘하는 사람이 일단 통합교육감이 돼야 된다.
1: 두 명의 새로운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2: 학생부장, 교무부장, 담임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3: 강인한 엄마의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현장을 돌볼 수 있다.
1: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전남교육감 김대중 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교육을 연계해 취업과 창업 기반을 만들고 AI와 빅데이터를 진학 지원부터 평가까지 두루 활용해 맞춤형 교육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통합 특별시가 되면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일자리에 전남 광주의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교육을 대전환하는 일이 대단히 그다음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역시 재선에 나선 현직 광주교육감 이정선 후보는 광주에서 추진한 공교육 정책을 통합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교별 입시 디렉터 배치와 월 10만 원의 교육 기본 수당, 중학교 입학부터 고교 졸업까지 1천만 원을 모아주는 청소년 펀드 사업 등 학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0: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지역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서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1: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장관호 후보는 25년 교직 경험과 교육정책 활동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감 책임소송제와 현장체험학습 교육청 책임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주권위원회 운영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2: 통합특별시가 권력이 독점화된 교육권력이 아니라 자치분권화된 교육권력으로 나와야 된다. 즉 교육주체와 지역주민에게 분권된 권력을 줘야 된다.
1: 교사와 교장, 장학관을 지낸 강수경 후보는 교육 현장 경험과 돌봄 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 전학년 돌봄학교 확대와 학제 개편, 전남 광주형 EBS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3: 초등학교는 5년으로 줄임과 동시에 1년을 중학교로 끌어오면서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까지는 공동교육과정으로 가고 자기의 적성과 희망대로 계열을 정해서 진학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싶어요.
1: 광역통합으로 지역교육에서도 전에 없었던 큰 변화를 마주한 전남 광주 지역.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까지 더없이 깊어진 과제를 해결할 첫 통합교육감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5: 국립의대 설립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해온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과대학 소지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통합대학 개교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계에 따르면 두 대학은 이달 제출을 목표로 했던 통합 신청서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모집은 통합대학이 아닌 기존처럼 대학별로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최근 수시 모집 요강도 각각 발표했습니다. 두 대학은 다음 달 1일 실무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의대와 부속병원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입장 차가 커 통합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7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닙니다.
1: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2: 야, 스윙이.
1: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2: 그레이스 is very sensitive and kind.
1: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0: 베개가 되셨대.
1: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너무 이쁜데 우리 그레이스 마음?

0: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올리비아스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이쁘대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엔젤리나 엄마 김수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그레이스 엔젤리나 아빠

0: You're gonna make my coffee? And the water?
1: You like coffee?
0: Huh?
1: You like coffee?
0: Money.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 어디대?
2: 내일.
0: 얘들아, 시리얼 먹을까? 불 가져가고.
2: 엄마.
0: 가져가고 뭐 또 가져가야 돼 뭐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먹으려면?
2: 스푼.
0: 스푼 가져가야지.
2: 그레이스도 이거 먹어, 아가. 난
0: 픽셀. 이제 엄마 뭐,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먹고 있어. 알겠지? 저가 다 해주면은 우리 그레이스 엔젤리나가 저한테 의지하고 저만 쳐다보는 아이로 절대 키우고 싶지 않아요.
3: Teach them to be strong and independent and protect them but not too much. Give them the strength and independence to know how to be strong and what to do. 네, I think I'm ready. 네. Yeah, for the family, I keep working hard and try for the family. It makes it interesting as well.
2: Yum. 룬룬룬 워쉬 워쉬

0: 신발 있는데 그럼이요 the 10만원으로 the white one
1: 맛있어
0: 우이
2: 저거 이불 정리도 해줘야지
0: 쭈쭈쭈 우후 나 테디도 어디

0: 알았어. 아, 어제 어디?
1: 하자!
2: 스타야, 가대?
0: 네, 선생님.
2: 네, 선생님. 갑시다, 갑시다. Let's go, let's go!

0: 아이가 생일이다. 하이든 아이가 생일까지 너 생일을 타고 하이든 게
1: 엄청 여유롭게 왔다.

0: 요즘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엔젤리나 제가 출산한 후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고마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달려오면은 저도 같이 뛸 수도 있고. 아, 왜 잡기놀이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일로.
1: What happened?
0: It's okay. 엄마, 물 줄게, 일로. 다리 언니 모르고 있어.
1: I think your foot might have hit her. I did that. Yeah, you might. Yeah, you don't know. Yeah.
0: 자, 자. 괜찮아, 괜찮아.
1: 이 quick. Yeah. Swing. Yeah. Yeah. That the easy way?
2: That did not hurt.
0: Oh, you doing good, Joshua?
1: That's what you have.
0: 스페인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행 후 다시 호주로 여행하다가 데이트앱에서 처음 만났고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앞에서 같이 첫 만남을 했어요.
1: And then I felt really like nervous because Sejong's so beautiful and smile like lights up the room.
0: 신랑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쿵당쿵당 너무 귀여웠어요. 일이 끝나면 항상 와 있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먼 거리인데.

0: 아가, 뭐가 보여?
1: 나 하늘 보고 있어.
0: 하늘 보고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1: 하늘 언제 왔니? 하늘 할아버지 보고 싶어.
0: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저희 같이 함께 한 2년 반 정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가지고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3: 이 선생님이
2: 그러면 말했어요. 만지지 마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0: 안녕.
1: 엔젤 그레이스 션. 이제 곧 만나요. 엄마 왜? 엔젤 엄마 그레이스 할아버지가 있잖아. 선물 있다.
2: 어떤 거?
1: 그럼 비밀. 엔젤이가 것도 있고 그레이스 것도 있고.
2: 할아버지 사랑해요.
0: 형. 뭐 이렇게 해삼해졌어?
3: 아, 감사합니다.
0: As soon as possible, we will meet.
3: Me too excited.
1: 사랑해요, 엄마.
2: 사랑해요.
1: 엄마 조심히 와. 고마워, thank you.
2: 엄마.
1: 어, bye. 남보살 또 컸지?
0: 그러니까. 응. 마이, 키가 그냥 쑥쑥 자라네, 그냥. 아유.
1: 빨리 가서 붙어 보고 싶다.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고 응? 응?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3: 응? 만지지 마. 만지지 마.
4: 응? 할아버지가 언제 제일 많이 보고 싶어?
2: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요.
4: 할머니 떠났을 때 보고 싶어?
2: 나도 많이. 우리 같이 울어. 많이 기다리고 맨날 맨날 보고 싶어.
0: 자, 이거 뭐야 이거는?
1: 우리 그리스 엔젤이랑 엄청 좋아하고 내가 많이 사준다고 수정이하고
0: 좋아하겠다. 이거 된장이에요, 이거는?
1: 네, 된장.
0: 한국 사람은 된장을 먹어야 돼. 야. 애들 좋아하겠다.
1: 네, 그리스 엔젤이 엄청 좋아하겠지. 아, 행복하니까 눈물이 나네.
0: 아이고, 네, 가까이 있으면 여보가 유리도 많이 해줄 텐데. 멀리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0: 응? 엄마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응? 이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0: 여보 이거 봐.
1: 어, 뭐야?
0: 이거 이 신발 기억나세요? 이 신발 신고 어린이집 처음에 15개월 때 갔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레이스하고 엔젤리나 또 얼마큼 컸는지 그리고 그냥 다시 또한번또 예쁜 추억도 쌓고 싶고.
1: 이제 가져가야지. 튜닝 한번 해보고. 괜찮아요, 소리?
0: 예, 괜찮아요. 좋아요.
2: 뭐 한번 들어가게.
1: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 2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를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진짜 제 2인생을 너무 재밌게 살아요. 노래하고 이제 플루스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수영.
0: 그냥 재밌어요. 즐기는 사람? 잘 즐기는 사람. 우리 아빠 어디 간 거야? 우리 아빠 진짜.

0: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공항으로 출발. 빨리 가고 싶네. 어우, 꽉 차네, 꽉 차.
1: 그레이스 엔젤리나로 출발.
0: 여보, 다 왔어요?
1: 네.
0: 네, 준비.
1: 네. 갈 때마다 막 설레. 나 소름 돋았어. 닭살 돋았어.
0: 그래서 엔젤리나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지금, 우리를.
2: 응. Welcome. Please select the scan passport.
1: 야, 여보가 영어할 줄 아니까 너무 좋아.
2: You may remove your passport from scanner.
0: 탑승권 두 장 받아요, 두 장. 하나는 싱가포르 가는 거, 하나는 퍼스 가는 거. 갑시다.
1: 이제 출발해볼까요, 호주로?
0: 갑시다.
1: 우리 그레이스 엔젤이라는 곳에 가볼까요? 그레이스 엔젤이나,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이제 너희들 보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0: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사랑해요.

0: 따진 거 없지?
1: 네, 없어요.
0: 응?
1: 응.
0: 여기. 라이트 넘버. 가자, 3터미널.
1: 3터미널.
0: A13. 가자. 몇 시 비행 가라 했지? 12시라 했지?

0: 정말 힘내요.
1: 네, 파이팅. 알았어요. 갑시다.
0: 할 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도착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그치? 어떤 잡아가?
2: 난 먼저 뛸 거야.
0: 어? 엄마가 제일 먼저 뛸 거야.
2: 나는 더 빠를 거지.
0: 엄마가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거야. 할머니가 도착했나? 랜드.
3: 엄마 언제야?
0: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 나왔잖아. 이제 곧 나올 거야.

0: stay over. I said I already told you.
1: <이렇게 컸어. 웃음> 이렇게 컸어.
2: 와.
1: 넌 너무 커가지고 이 새끼야.
3: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안기는구나 했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뿌듯하고.
4: 나 이거 끌 수 있어.
5: 그래서 끌어.
4: 끝내.
5: 그래서 끌어. 그래. 역시 그레이스야.
6: 그레이스 컸어.
1: 그레이스도 얘 다 컸다. 네가 하나면 트렁크도 갖고 다니고야. 엔젤리나가 그냥 할아버지 선물 이렇게 해줬어. 너무 고마워.
4: 엄마, 우리 방금 끌지어서 너한테.
1: 그래, 맞아. 근데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4: 할아버지한테.
1: 너한테 그런 거, 너한테 그런 그거는 친구한테 하는 거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무거워. 너 무거워서 안 돼. 고마워. 할아버지 집어넣을게. 으쌰! 하루에 선물 많이 갖고 왔어, 할아버지가.
4: 아래가는?
1: 응?
4: 이제 코코 차지 마.
1: 응?
4: 코코 차지 마.
1: 알았어.
3: 와, 하늘 봐라.
1: 되게 많지, 물건이. 어? 이거 갖고 온다고 얼마나 우리 힘들었는지 알아?
5: 수고했어, 고마워.
1: 야, 자. 하야, 타, 이제.
5: 안전벨트 매시고.
7: 나한테 놀아보자.
5: 우리 뭐 어제 본 것 같아, 그치?
1: 맞아.
4: 2년 봐도 어제
5: 맨날 전화해.

0: 으쌰, 갖고 가고, 여보 갖고 가고, 나 갖고 가고. 가자.
1: 야, 집 진짜 좋다.
2: 집 좋지?
1: 어.
2: 이거 넓지, 여기.

0: 어, 태극기 있네. 이야.
1: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잘 있고.
0: 여기 우리 보금자리예요.
2: 네.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2: 아, 뭘 누워보래?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푹신한, 푹신한 거.
2: 완전 두 배네, 두 배. 두 배.
3: 여보.
2: 네.
3: 엄청
1: 제가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았죠.
0: 얘도 이제 한 해 가정을 잃었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좋아서 아주 그냥 흐뭇했습니다.
1: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사왔는지 한번 볼까, 우리?
0: 그래.
1: 어때?
3: 예.
0: 뭐 사왔는지 보자.
1: 한번 보자.
0: 자, 우와.
1: 네. 우와, 진짜 예쁘다.
0: 이거 누가 한복이야, 이거? 이거는? 그게 네 거.
1: 웬젤이랑 한번 이거 입어볼래?
3: 언제 써, 이거?
1: 우와, 이쁘다.
0: 우와, 딱 맞네. 딱 맞아.
3: 많이 와주세요.
1: 그래, 머리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고
0: 일어났다가
1: 다시 또 앉아.
0: 앉아 이제 앉아.
1: 이렇게 앉고. 어. 옳지. 앉아.
0: 아유, 우리 엔젤리나 이제 몇 살 됐어요?
3: 5살.
0: 5살.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엄마 말씀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3: 감사합니다. 두 개 줘.
0: 어, 두 개. 다음. 그레이스. 그레이스.

0: 자,
1: 아이고,
0: 일어났어.
1: 많이 받으세요.
0: 일어났다가 앉으세요. 자, 우리 그레이스도 엄마 말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잘 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아, 그랬어? 야, 너 그것도 아닌데, 너도 하나 더 주자.
2: 이거 내려가고,
0: 막 내려가고. 미안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안 해주면은, 바로바로 지적해, 얘는.
2: 엄마, 이제 우리 시작할까? 어떤 말 할래?
3: 깎아주세요.
2: 엄마, 우리 솜씨를 오랜만에 뽑아줘.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이랑 놀때 제일 행복해. 우리 아이들, 그치?
3: 응.
0: 떨어지면 뭐가 있어? 오케이!
2: 아까 저렇게 잘 놀았는데, 이제.
1: 할머니, 놀아줘, 몽키버스.
0: 어?
1: 몽키버스. 놀아줘, 몽키버스.
0: 어? 어, 해봐. 해봐. 해봐. 뭐야, 그게?
1: 이게 잘해줘. 이거,
0: 야. 아. 가. 어, 그쳐서 가보자.

0: 미끄럽지? 하나 잡아줄게. 미끄럽지? 어? 걸레, 기다려봐. 하나 걸레 갖고 올게.
1: 야! 나 지금.
0: 아, 이거 빠를 거야, 괜찮아. 그랜파더 왔다, 그랜파더. 후대, 그랜파더 coming now. 자, 탄다, 그레이스. 잘 올라간다. 걔들만 보면, 막 보면 힘이 막 솟아나. 걔들 나한테 에너지 주는 것 같아, 막. 예! Yeah!

0: 그치. 이게 딱 엄마가 요리한 냄새예요. 엄마의 요리야, 진짜. 아빠 도와주세요!
1: 야.
0: 우리 아빠 오늘 고생했죠? 알았어, 알았어. 옆에 앉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앉아. 잘 먹겠습니다, 엄마.
2: 고맙습니다.
0: 여기다 넣을까? 그렇게 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3: 너 시켜야겠냐?
0: 그거 다 먹을 거야? 엔젤이나 먹는 거 막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배가 배부른 것 같아서. 손 어때?
2: 응, 괜찮은 것 같아.
0: 손 아니요? 네, 엄마 아빠 최고예요. 시작, 최고, 시작. 최고. 고마워.

0: 준비됐어요?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1: 재밌어.
0: 그치? John, do you have to change clothes?
2: 네.
3: 뭐 든든히 하고 이제 어? 애들도 아침을 먹여야 돼, 든든히. 아침 든든하게 먹여야 돼, 애들. 애들 든든히 먹였어? 뭐라도 먹여.
0: 아빠 목소리도 좀 진정하면서 얘기해, 진정해. 이렇게 흥분하고 싶어가지고 흥분됐어?
3: 자, 문 열자. 이거를 문 열고 나가야 돼. 내가 한국에 운전해가지고 맨날 왼쪽에 앉네. 오른쪽에 앉아야 돼.
4: 정신이 없어.
3: 나 근데 오른쪽에 하는 거 나 힘들어. 아우.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내려, 내려. 아빠, 내려, 내려, 그냥. 그냥 뭐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5: 고바, 오반 달지.
3: 가자, 빨리 나와. 해봐. 어, 엉덩이 들어간다, 엉덩이.
6: 아야, 아야. 아프잖아.
3: 아, 잡은 닫아.
0: 가자. 세원, 가자.
6: 네, 싫어.

0: 스타시니까 나 내가 스타 대접해줄게 한번.
1: 그래.
0: 존, do the light this. Do it like
2: this. 흔들어, 흔들어.
0: John, do the light this. John, do it like this, okay?
1: 여기서 불어?
0: 네네.
1: 여기서 불라고? 됐다,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스카보르 비치 거기 가서 딱 가가지고서는 딱 연주했지. 그다음에 내가 플루트 쫙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 거야. 처음으로 했거든 그거를.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네.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시작된 거야.
3: 쏙쏙 고르고
0: 쏙쏙쏙쏙쏙.
1: I'm very happy to play the my flute concert. First time I play the music Amazing Grace.

0: 전화 오는 것도 저도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는 거야.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1: 너무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0: 화났잖아요. 내가 팔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라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한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많이 치유가 된 거예요.

0: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무리해서 안 해도 돼.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하나야.
0: 굿모닝.
2: Hi, morning, morning. How are you?
0: Yeah.
2: Good, ready? So, you are my surface today.
3: 인생이라는 거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서핑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죠. 로망. 나 저 언젠가를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호중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0: Now we do have changing rooms just there and there.
1: Oh, 움직여. 쩍! 쩍! 뛰어! 이게 움직여. 움직이면 괜찮을 거야.
2: 하도 지대로다야.

0: 장난 아닌데?
1: If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0: 아, 아, 예. 파도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제가 봐도 무서웠는데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는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1: Alright, so we're gonna walk in together. One at a time, okay?
2: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사람이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느낄 새가 없어. 뭔가 도전을 해보고 느낄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나 저래주나 마찬가지다.

0: 이제 여기 와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1: 애들이 못 잡게 아빠 뛰어다니는 거야?
0: 애들이 이제 나를 잡으러 오면 이거 뛰는 거구나?
1: 응, 맞아.
0: 어? 나를 잡기 좀 힘들 거 아마.
1: 자, 준비됐어?
0: 우와!
1: 우와!
2: 상담할 요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4: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4: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6: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4: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4: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상담할 요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4: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4: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6: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4: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4: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상담할 요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4: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3: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있죠?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 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 드릴게요.
1: 생과물로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2: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3: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4: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5: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6: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숲속 작은 집 한 채 이 집을 그렇게나 꿈꿨다죠.
2: 목소리도 좋네.
1: 졸졸 실개 천이 흐르고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가 대지를 깨우는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 축복이랍니다.
3: 잎들이 아주 지금 새순이 돋아서 이쁜 것 같아요. 연한 색이라.
2: 최고의 순간인 것 같아요.
3: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에요.
2: 언제 봐도 좋아요. 나무 낫자, 프리무성을 냈자 이렇게 해서 나무와 프리무성한 집이다.
3: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이래요.
1: 나무와 프리무성한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5가구가 모여 사는 나래실 마을 끝자락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앞치마 단단히 여미고 익숙하게 모자를 눌러 쓰는 이 남자 이순우 씨입니다. 매일 아침 기절을 느끼고 바람을 맞으며 꽃밭으로 향합니다.
2: 철쭉이어서 꽃 뽑으니까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이네. 이건 우리나라는 아주 저 토종 철쭉이죠. 보통 철쭉이라 그러면 저쪽에 피고 있는 영산홍 같은 외래종 철쭉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아주 토종의 그런 우리나라 꽃입니다. 사람들이 정원으로 들이질 않아서 좀 그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팥꽃나무라고 팥같이 핀다 그래서 팥꽃나무. 이것도 우리나라 토속적인 그런 식물입니다. 다 제가 우리나라 토종만 전부 이쪽에 드렸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냉이꽃입니다. 냉이꽃.
4: 아, 냉이도 예. 그렇게 꽃이 펴요?
2: 아니 그러면요. 애기똥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노랗게 요 금방 진액이 나오죠. 우리나라 그 토속 식물들이 다 정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요거 한번 보실래요? 아, 마침 그 광대 수염이라는 게 마침 수염 같은 게 이렇게 달렸네요. 꽃 아래쪽으로 이렇게.
1: 정말 수염 달린 꽃처럼 보이네요.
2: 작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화려하고 큰 것보다는.
1: 수수해서 더 마음이 쓰인다는 우리나라 토종 자생 식물. 그의 꽃밭에는 50여 종의 토종 꽃들이 계절 따라 피고 집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말처럼 매일 보고 돌보니 마음이 갈 수밖에요.
5: 여보, 물 한 잔 주시고.
2: 알았어요.
5: 여보세요.
1: 두 개의 시선이 공존하는 꽃밭.
5: 여보, 아유 정원이 너무 이런 풀들이 나서 어수선한 것 같아요. 난 이거 뽑고 싶어요.
2: 냉이 꽃이 얼마나 예뻐요.
5: 아유 그래도 아유 나 같으면 이거 정말 깨끗이 이런 거 뽑아내고.
2: 나는 정말 보기 좋구만.
5: 저기 기르고 싶은데 아유 정리하고 싶어.
6: 저는 잡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 이거 기르는 거 봐요.
2: 네. 이게 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야생초인데.
6: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잡초예요.
5: 근데 야생화는 은은한 맛은 있지만 그 좀 꽃이라는 게 좀 산박하고 예쁘고 그런 게 좋은데.
2: 근데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네. 응? 내 허락받고 응? 허락받지 않고 뽑아내면 안 됩니다. 아, 양보 절대 못하죠.
5: 제가 그거, 이거 놓는 거 있잖아요. 화분 두 개 놓는 것도 사정사정해서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1: 남편의 꽃밭 한켠에 놓인 화려한 꽃송이. 아내의 취향에 살짝 끼어든 타협의 결과라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 꽃밭을 가꾸셨나요?
2: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한 거는 이제 3년 전에 이리로 이제 집 고치고 내려와서부터 버킷리스트 이 두 번째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1: 물 흐르듯 줄리대로 계절의 손짓을 느끼며 살고 싶었다는 이순우 씨.

0: 그 마음 따라 25년 전 이곳에 터를 마련했답니다.
1: 선생님 뒤로 네. 굉장히 노트가 많이 보이거든요. 저거 다 네. 뭔가요, 선생님?
2: 지금
3: 여기까지 이렇게 작은 노트들 전부 이렇게 스케치한 거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농원 일지 쭉 적은 거죠. 농원 일을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 그러니까 쭉 이제까지 적어와서
0: 주말마다 내려와서 흙을 만지며 텃밭을 일궜다죠. 그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해뒀고요.
3: 아 정말 새롭네요. 아 그때 이걸 이렇게 적었나 하는 그런 그
0: 흙 위의 시간이 글 위에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손으로 써내려간 하루하루가 그의 꽃밭을 채워갔죠.
3: 자세히 보고 거기에서 그 생명의 어떤 근원,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찾아내다 보면은 그걸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기록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걸 내가 한번 손수 갖고 보고 싶고 그런 단계로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3년 전 이순우 씨는 나래실 마을에 온전히 뿌리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절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조차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죠.
4: 아름다운 순간을 이렇게 한번 캐치해 보는 거죠. 뭐. 제가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0: 꽃을 그리는 동안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곁에 머문다는 이순우 씨. 그가 자연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3: 마쳤습니다. 내실나무 사이 철쭉꽃 가지 하나.
0: 꿈꿔온 대로 시골살이를 시작하며 텃밭도 정성껏 일궜는데요. 무성하게 자란 이건 뭐죠?
4: 이건 겨울난 시금치입니다.
3: 자라서 이제 씨앗을 맺으려고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을 맺으려고 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 좀 뜯어다가 이게 아주 연해서 좀 뜯어다가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닭들 좀 주려고 합니다. 닭하고 기러기하고.
0: 시금치는 닭들도 좋아하는 메뉴. 3년 전 이곳에 집을 짓고 반려동물로 닭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4: 자, 이거 먹어.
0: 이 집에선 뭐든 함께 나눠 먹는다죠.

0: 이건 집기러기입니다. 집기러기. 날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키우기에 진화가 된 그런 그 기러기인데요.
1: 아니 근데 닭하고 기러기랑 안 싸웁나요?
0: 아니 사이가 좋습니다.
2: 기러기랑 닭은 안 싸우더라고. 사이가 참 좋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난가 봐. 쟤네들은.
3: 뜻밖의 단짝을 만났네요. 외모로 원탑은 이 녀석.
2: 아주 이 닭이 닭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3: 붉은 볕이 장미꽃을 닮아 로즈컴이라 불리는 닭입니다. 녀석들이 사는 공간도 꽤 넓죠.
0: 얘네들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살라고 닭장을 좀 크게 한 30평 정도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닭장이 아니라 닭호텔이라고 그래요.
3: 이순우 씨가 이곳에서 자유를 느꼈듯 닭들도 넉넉한 공간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오늘은 어딜 가시나요?
0: 꽃을 좀 얻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명지시댁에 제가 좋아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3: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부부. 40분을 달려 도

0: 도착한 곳은 원주 치악산 숲속에 자리 잡은 정원입니다.
1: 꽃나무 봐.
2: 응? 네. 아유, 또 왔습니다. 아유, 예.
3: 가시래요.
2: 아, 예. 예. 예. 제가 정신하고 어제 바람이 불어갖고 달려가지고.
0: 사시사철 꽃피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도시를 떠나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김명진 씨. 이순우 씨의 가장 가까운 꽃 친구랍니다.
2: 참자객이 참 저기 하나 폈어요. 참자객 하얗게.
1: 아, 그러네. 네. 아, 그렇죠. 품격이 다르네요.
2: 꽃나무 네. 응? 향기 한번 맡아보셔요. 아. 너무 가까이 맡으면 약간 네. 진한데 멀리 맡으면 은은하고 좋죠.
0: 꽃이 피면 여인의 분 향기가 난다고 해 분꽃나무라죠.
1: 이 정말 분꽃 같아 정말 참. 네,
2: 은은하죠.
1: 봉우리 때가 참 이쁘죠.
2: 네, 이렇게 막 필 때가 제일 이뻐요. 네. 이렇게 막 필 때가. 성냥나무라고도 해요. 성냥 같다고 네. 이 동네 사람은 성냥나무라고도 네, 하더라고.
0: 꽃향기 나누는 남자들이라니 이보다 낭만적인 사이가 또 있을까요?
2: 좋아요.
1: 네, 깊어요.
0: 꽃 이야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두 남자.
1: 아유, 이번엔 아, 뭘 주세요?
2: 아, 요거 씨 네. 뿌린 거거든요, 이게. 네. 요게 이제 백두산에 자라는 오랑캐장 무채.
1: 아, 오랑캐장 무채 주신다고 했죠.
2: 네, 네, 요거 이제 하늘 매발톱, 보라색으로 피는 거.
1: 맞아요.
2: 네.
1: 예, 예.
2: 요거는 이제 꽃창포.
1: 네. 예,
2: 씨 해갖고 막 나오고 있으니까.
1: 아유, 아유, 귀한 거
2: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많이 드렸을 텐데.
1: 아유,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이것만 남았어.
1: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잘 기르겠습니다.
2: 잘 심어보세요.
0: 토종 식물도 나누고 마음도 나눈답니다.
1: 저기 저 등꽃나무고 사이에 있는 그 나무
4: 산행도?
2: 산행도
1: 산행도요? 이슬아지?
2: 네, 이슬아지
1: 아 이슬아지가
2: 이슬아지 거기 열매가 빨갛게 달리잖아요.
1: 글쎄요. 여기는 더 색깔이 더 도농색으로 짙네. 근데 꽃이 좋지만 관리는 엄청 힘들잖아요.
4: 제가 안 하고 저는 좋아만 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관리하고 저는 예뻐만 하면 돼요.
0: 꽃으로 맺은 인연과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부부가 텃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햇살이 차려놓은 초록의 만찬을 즐길 참이라죠.
5: 이제 연한 부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만 섬숙부쟁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부직갱이 나물이라 해요. 저는 여기 살면서 제일 즐거운 게 뭔지 알아요? 이런 뭘? 거 채취하는 거. 채취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1: 남산은 가꾸는 걸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5: 저는 채취하는 걸 좋아하고.
0: 낭만파 남편과 현실파 아내 찰떡 같은 분업.
5: 여보 그거 따라가요. 점심 반찬 하게.
0: 봄과 함께 자태를 뽐내는 표고밭은 아내 최순영 씨가 특별히 아끼는 밭입니다.
5: 여기 뒤에 큰 게 있는데.
0: 손 가는 곳마다 잘 자라주니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던지요. 직접 길러본 사람만이 아는 재미라죠.
5: 여기가 있죠. 우리 명이밭이에요. 명이나물밭.
0: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산마늘. 알싸한 마늘 향이 입맛 사로잡는다죠.
5: 싹담은 안 된대요. 둘 중에서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그래야지 내년에 또 나는데요. 제가 모르고 처음에 싹 땄더니 싹 죽었더라고요.
0: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더 정이 가는 농작물입니다. 이제 초록의 만찬 차려봐야겠습니다. 섬 쑥부쟁이와 두릅은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놓고요.
5: 두릅순이에요, 이게. 두릅순은?
0: 데친 나물은 조물조물 묻히죠.
5: 한번 요게 간이 맞나 한번 봐요. 간이 맞나? 이제 간이 맞아 이래. 맛있어요?
0: 표고버섯은 된장국에.

0: 그렇게 부부가 자연에서 건강하게 키운 초록의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1: 오늘 봄나물 식사네 아주. 자, 먹읍시다. 두릅순.
2: 두릅순. 두릅순이고요. 이 국 먹어봐. 고기. 유채.
1: 유채국구.
2: 맛있네.
1: 표고도 넣었구나.
0: 표고까지 더해져 감칠맛이 가득한 된장국. 알싸한 산마늘엔 봄을 싸서 한 입. 입안 가득 기절이 펼쳐집니다.
1: 고기 반찬 필요 없네. 짠. 내덕이다 이런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2: 감사합니다.
0: 남편의 버킷리스트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행복.
3: 천국이네 천국. 새들이 응?
2: 질려주고
3: 꽃들이 만발하고
0: 풀과 나무가 무성한 집. 나래현의 소박한 행복이 이렇게 싹트입니다.
4: 아, 나는 일어나면은 기다려줘, 해 뜨기를. 저녁에 해 떨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아우, 진하네. 사랑해요.
5: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6: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7: 이리 오너라!
8: 어? 우와!
7: 내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8: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9: 반갑드려요!
8: 어이, 무겁네.
10: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11: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2: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3: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14: 그러면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족방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텃밭이기 이영주입니다. 심어놓은 작물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신기하기도 할 텐데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병충해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조금 품이 들긴 하지만 친환경적으로 병충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랭사를 한번 씌워볼 텐데요. 활랭사는 왜 쉬울까요? 배추나 무, 겨자채, 청경채 이런 것들은 다 십자화과에 속합니다.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들은 모두 하나같이 벌레에 취약합니다. 이걸 봄에 심었을 경우에 벌레가 많이 달려들어서 그대로 놔두면 거의 못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활랭사를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활랭사는 언제 씌우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작물이 많이 큰 다음에 씌워주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미 배추잎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을 까로 돌아다녀가지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활랭사를 씌우려면 심자마자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랭사를 직접 씌워볼까요?
1: 제가 활랭사를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량사를 다 씌웠습니다. 활량사를 이렇게 씌우면 아무래도 벌레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알을 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보호가 됩니다. 여기 밭에 보면 배추흰나비들이 날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배추흰나비가 그 십자화과 식물들의 그 잎 뒷면에다 알을 깝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애벌레가 되는데 그게 바로 청벌레입니다. 그 청벌레는 목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그 배추잎 같은 것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활랭사를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활랭사 씌우기에 이어 이번에는 천연 살충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살충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병이면 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싹다 죽는다는 그럴듯한 말들이 많지만 아무리 천연 살충제 효과가 좋다고 해도 제가 해보니 일반 농약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딧물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방법 중에서 효과가 그런대로 괜찮고 만들기가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요. 막걸리와 님 오일을 가지고 만드는 살충제입니다. 그러면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막걸리 살충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료들만 있으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한번 볼까요? 빈 종이컵이 이렇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카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막걸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리터짜리 빈 병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2리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뿌릴 이렇게 분사기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종이컵은 200ml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나를 막걸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사카린을 반 스푼만 이렇게 넣습니다. 막걸리에다 사카린을 넣으면 잘 녹도록 이렇게 섞어줍니다. 잘 저어주면 금방 녹습니다. 자, 다 저었으면 빈 물병에 물을 한반 정도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고요. 흔들어 줍니다. 충분히 흔들어 주셨으면 나머지 물을 여기다 다시 채웁니다.

물을 다 넣었으면 뚜껑을 닫아주고 다시 한번 흔들어줍니다. 여기까지 꼭 채우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마지막에 흔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제 막걸리 살충제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제는 이 막걸리 살충제를 이 분무기에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걸리 살충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니모일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모일은 아프리카나 호주, 그리고 남미 아마존에서 많이 자라는 님나무에서 짠 오일입니다. 화장품 재료이기도 하죠. 니모일 그 천연 살충제는 막걸리 살충제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니모일 2리터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모일을 수용성 니모일을 8mm에서 한 10mm 정도를 넣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량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준비해 놓고요. 여기에다가 물반 정도를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많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뚜껑을 닫고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품이 일어나면서 색깔도 변했죠. 이제 나머지 물을 여기다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고요. 한번더 흔들어 줍니다. 니모일 천연 살충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 분무기에 넣고 분사만 해주면 되는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분무기까지 넣는데요. 니모일 천연 살충제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미리 뭐 예방적 차원에서 쳐줘도 좋고요. 이미 생긴 그 벌레들이 있으면 거기다 쳐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니모일 살충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들고 밭으로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지금 고추밭에 나왔는데요. 살펴보니까 진딧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딧물은 주로 새순을 많이 갉아먹는데 놔두면 다른 병원균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딧물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진딧물은 보통 잎 뒤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새순하고 잎 뒤에 있는데요. 이렇게 들고서 골고루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신홍범입니다.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단순 잠꼬대, REM수면 행동장애, 몽유병 등 잠을 자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 사건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게 주무시면서 어떤 말씀이나 이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나 자신도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뭐 주무시면서 뭐 말을 하거나 뭐 약간 손짓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저게 단순 잠꼬대야?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옆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서로 다른 질환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령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질환의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예후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의 이제 차이점도 좀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꼭 병원에 가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여기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꼬대. 이게 이제 잠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잠에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대화가 된다 그래요. 얘기를 했더니 뭐, 한마디 했더니 저 그쪽에서 또 뭐라고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 예, 그래서 이제 언니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 뭐, 이런 분도 이제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 잠에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얕은 잠, 깊은 잠 뭐, 아시죠? 특히 얕은 잠을 1단계라고 해요. 1단계. 1단계는 정말, 정말 깨어있음과 잠의 경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그렇죠. 2단계는 꽤 이제 안정적인 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단계 수면 단계에서는 정말 반쯤 자고 반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자극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깬거 아니에요. 반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얕은 잠에서 나오는 단순 잠꼬대다 이렇게 보고요. 또 소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보다 좀더 어린 애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경우에는 자다가 말하는 경우 많고요.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몽유병 같은 것도 많습니다. 뇌가 성숙이 덜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뇌가 이제 브레인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 뇌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이게 성인형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애가 철이 들고 뭐 머리가 굵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말 대답도 하고 막 논리적으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아우 뭐 제가 사춘기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뇌가 좀더 안정적인 상태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에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몽유병 뭐 잠꼬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서 타서 2층으로 가요. 그래서 딱 도착하면 2층에서 내리면 복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엘리베이터가 1층하고 2층 사이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벽이 보여요. 황당하죠. 내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몽유병이나 잠꼬대가 나오는 뭔가 약간 안 맞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수면, 특히 이제 소아기에 나오는 그런 이제 잠꼬대, 몽유병은 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크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크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애가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러면 잘 유도해서 다시 침대에 눕히면 돼요. 안전하게만 해주면 돼요. 뭐 이럴 경우에 꼭 약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좀 심하면 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인이나 노인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인이나 노인은 행동의 범위가 훨씬 넓거든요.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훨씬 위태로운 상황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몸이 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져도 더 크게 다쳐요. 우리 애들은 몸이 좀 가벼우니까 굴러도 별로 안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성인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거는 초응급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여서 굴러떨어져서 다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친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어떤 분은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머리로 바닥을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목뼈가 부러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가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자나 이런데. 그리고 그보다 더 화난 거는 잠을 자면서 이렇게 팔을 팍 쳤는데 옆에 주무시는 이제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맞은 거죠. 얼굴을 맞아서 뭐 코뼈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팍 쳐서 이렇게 유리가 깨지면서 뭐 팔을 크게 다친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특히 성인에서는 정말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다가 말씀을 하거나 손짓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손짓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나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이제 병원을 가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고 또 수면 검사 통해서 확인을 받고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약간 아프고 뭐 말아요. 멍좀 들고 말았어요. 뭐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환자분은 이분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계단이 있었던 거죠. 계단에서 굴렀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본인 집 베란다를 타고 넘는 거를 이제 가족이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기억하기로는 누가 죽이려고 쫓아와서 자기가 담을 타고 넘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집 베란다 난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꿈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되게 좀 격한 행동, 난폭한 행동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는 REM수면 행동장애일 경우가 많아요. 그럼 REM수면 행동장애하고 몽유병은 뭐가 다른 거냐? 일단 몽유병은요, 꿈이 아닌 수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개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깊게 잠을 자는 친구들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잠에서 살짝 깨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몸은 움직이지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대개는 격한 행동은 안 해요. 조금 움직이다가 말아요. 그럴 때 이제 잘 다시 옆으로 눕혀놓으면 되죠. 근데 REM수면 행동장애는 꿈을 꾸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꿈이에요. 우리 꿈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낮 동안에 뭐 너무 막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걸 꿈을 꾸면서 우리 몸이 해소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 동안 경험했던 걸 풀어야 되는 거죠.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실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엿보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꿈수면 행동장애, REM수면 행동장애는 꿈을 꾸는 그 내용이 어떤 이유로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스럽고 옆 사람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때 격한 행동을 하면 자면서 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나 주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비약물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REM수면 행동장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다큐멘터리나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이 REM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파킨슨이나 치매로 간다더라. 난 치매 걸리기 너무 싫어. 그래서 난 빨리 이거 진단받고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이런 연구가 최근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REM수면 장애,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사람을 20년, 30년, 40년 관찰을 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방향이나 내용은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서 이제 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데요. 네, 이제 어쨌든 REM수면 행동장애는 우리 뇌에, 우리 뇌내가 있고 뇌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꿈수면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노화가 되면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꿀때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안전장치가 풀려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약을 드시면 이제 그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노화가 사람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더 윗부분, 뇌내까지도 이제 이게 퍼져나가면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대개는 잠꼬대를 하다가 좀더 진행이 되면 뭐 냄새를 잘못 맡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또더 진행이 되면 이제 운동을 잘 못하는 거죠.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을 떤다든지 이런 파킨슨병 같은 운동장애가 나온다든지 또 잠을 전혀 못 자는 형태의 수면 질환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더 진행이 돼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뭐 전두엽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상이 생기면 기억도 떨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좀 감정적인 그런 통제가 안 된다든지 성격의 변화가 오는 그런 형태의 치매. 이걸 특히 이제 루이 소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루이 소체성 치매라고 하는데 이제 고런 치매, 알츠하이머 말고 고런 치매로 발달할 위험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병원을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착한 수면이 있는데 뭐 당장 내가 지금 병원을 내일 모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수면 환경을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는 걸 권합니다. 굴러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팔을 뻗었을 때 닿는 것이 없도록 다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깨지기 쉬운 물건, 뾰족한 거 이런 거다 치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능한 혼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나란히 주무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환자분은 바닥에 주무시고 이제 환자가 아닌 분은 이제 위에서 주무셔서 이렇게 층을 지고 주무시면 좀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장고대 램수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주는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자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만을 알려주는 시간은 아니고요. 전자폐기물 문제 전체를 이해하면서 전자폐기물은 어떻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의 종류와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죠.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의 종류와 양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자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400만 톤의 전자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30년이 되면 7,500만 톤으로 전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게 되면요. 5년 단위로 전자 쓰레기의 발생량이 1,000만 톤씩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5,400만 톤의 전자 쓰레기가 발생을 했는데요. 에펠탑 5,000개 정도의 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17% 정도의 전자 쓰레기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83%의 전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깜깜이 처리가 되는 것이죠. 83%의 전자 쓰레기가 모두 소각이나 매립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83%의 전자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재활용이 될 텐데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더라도 재활용만 되면은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전자 쓰레기는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그 외 여러 가지 돈이 되는 금속들이 전자제품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금이나 은도 전자제품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쓰레기를 해체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돈이 되는 것들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자 쓰레기의 재활용은 일단 돈이 되는 산업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자 쓰레기 안에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는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하는 화학물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잘못 뜯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유해물질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이 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매우 유해할 수도 있다라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 면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된다라고 하는 면만 보게 되면은 저소득 국가에서 이 돈을 노리고 전자 쓰레기를 가져와서 제대로 해체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오염 물질들이 환경에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83%의 깜깜이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 쓰레기의 전 세계적 처리 현황이 매우 우려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저소득 국가에서 전자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실태 조사한 보고서가 혹은 언론 보도가 여러 번 나왔어요. 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금을 추출하는 공정에서도 매우 유독한 산성 용액이 사용됩니다.

돼요. 폐산성 용액을 그대로 강 등에 방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지역에서는, 그 마을에서는 오염이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도 없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식수를 운반하게 되고요. 그 재활용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 건강상 매우 위험하다. 혈액에서 위험 수준 이상의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의 화학 물질이 검출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어린이죠. 어린이가 전자폐기물 해체 작업에 투입되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려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폐기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해체 재활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의 여성과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쓰레기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특히 선진국에서 저소득 국가로 전자 쓰레기가 수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정의의 측면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전자 쓰레기는 돈이 된다고 해서 막 뜯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재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형 전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 제품을 구입할 때에 판매자가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냉장고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냉장고는 폐기물로 회수해 가는 것이죠. 물건을 판매하는 경로를 역으로 거슬러서 폐기물이 수거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역회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새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기존에 쓰던 것을 폐기물로 가져가라고 요구할 경우에 반드시 가져가 줘야 됩니다. 새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 제품을, 그러니까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들을 폐기물로 배출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는 대형 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대형 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은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구입해서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배출을 하는 방법이죠.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스티커를 구매를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집 밖으로 냉장고를 내놓아야 돼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방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이용하는 게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생산자들이 해주는 서비스예요. 집 밖으로 이분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같이, 그리고 TV 같은 것도 부피가 큰 것들은 한 개만 배출되더라도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아주 작은 것들, 중소형의 경우에는 5개 이상이 모여야만 방문 수거 예약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거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중소형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별장에서 이런 작은 전자 제품을 따로 선별을 해서 소형 전자 제품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재활용 업체에서 전자 제품을 통째로 파쇄해서 금속은 금속대로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방문 수거 서비스나 역회수 등을 통해서 수거된 냉장고 등의 대형 전자 쓰레기는 리사이클링 센터 RC라고 하는 재활용 업체로 가져갑니다. 전국의 거점별로 이 RC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RC로 대형 냉장고 등이 반입이 되면은 해체하는 공정을 거쳐서 재질별로 재활용을 합니다. 이 RC는 허가받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안전하게

0: 다양하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휴대폰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게 별도로 모아야 돼요. 휴대폰을 모으는 서비스가 나눔폰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생산자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본체나 배터리나 충전기 세 개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휴대폰이 없더라도 충전기만 따로 모으더라도 서비스가 됩니다. 이 충전기는 그냥 분리배출하면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돼요. 쓰레기예요. 그런데 충전기는 전선이잖아요. 그 안에 구리라는 매우 가치 있는 금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전기만 따로 모을 수 있다면 구리를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잖아요. 그 리튬을 추출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만 있더라도 충전기만 있더라도 나눔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자 쓰레기의 문제와 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LED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계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 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8: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주치.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3: 우리 집 보험.

0: 혹시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4: 우와.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3: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0: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무대.
1: 정말 처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평생 기억에 남을 텐데.
2: 너희들의 이런 에너지 앞에서 정말 뭘 못 내어주겠니?
3: 오늘이 삶의 최고의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도 꼭 그렇게 할게요. 기억에 남는 공연이냐고 물어보면 오늘 꼭 기억할게요.

0: 이민샵, 이 정도는 돼야죠.
1: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안녕하세요. 신유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전문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혼과 상속이고요. 네, 가정법원에서 소송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막 가사분쟁이라고 하는데 상속사건이 전체 이혼과 상속 전문을 하는 변호사들한테 한 20% 내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일어나는 소송 중에서 약 20% 내외를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 분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걸 뽑으라 하면 유류분 이제 소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열심히

부모님이 평생을 사셔서 노력해서 만드신 재산을 자녀분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 건데 이걸 법에 정한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두 가지가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 혈연주의와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나와 피가 통한 사람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통한다라는 의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혼과 함께 재혼이 늘면서 두분 사이에서 난 자녀가 아니고 각자 전원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재혼을 했는데요. 우리 남편한테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먼저 죽으면 제 재산이 그 딸한테도 가요? 이런 질문을 꼭 하십니다. 그때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딸한테 제 피가 갔습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나와 피가 4분의 1, 8분의 1을 통했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서 혈연주의가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혈연주의 기초로 해서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욕이 걸리는 거하고 욕이 걸리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이게 재량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근데 상속은 구구단처럼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몇대 몇. 누가 받게 되고 몇대 몇으로 받게 되는가 법으로 확 정해놔서 법에서 정했다 그래서 법정주의입니다. 이렇게 엄격해서 가끔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좀 억울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법정주의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획일적으로 안 정해놓으면 한 분이 돌아갈 때마다 재판해야 돼요. 그죠? 이혼할 때처럼 그때그때 사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한분 돌아가실 때마다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아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일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도 되지만 많은 부분이 소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소송이 일어난 부분이 유류물 소송입니다. 유류물 소송이 왜 일어나냐면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남기시고, 먼저 어머님 미리 돌아가시고 딸하고 아들 상속인이 두 명이라고 하면 반반씩 나눠가시면 돼요. 근데 적지 않은 숫자가 과거에는 내 재산상을 차려준다는 이유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 딱 줘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류문 제도가 1977년도인가 도입이 논의가 돼서 7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서 발전해서 간의 수공업 단계를 갔을 때는 사람의 손이 재산이었어요. 그죠? 지금처럼 기계화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셋 있는 집보다 열 있는 집이 더잘 살았어요. 왜냐면 10명이 농사 지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게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손으로 인해서 함께 이루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 맘대로 한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 같이 어렵게 먹고 살던 시절이니까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이니까 최소한은 보장을 해줘라. 이런 의미 때문에 유류문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뭐 사망하신다고 해도 유류분 소송이 다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유류분은 청구해야만 해주는 거지 가만히 있어주는 건 아니에요. 상속처럼. 근데 왜 이런 유류분 갈등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상속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 맞닿아 있습니다. 상속 분쟁 왜 일어나냐고요?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미리 다 줬어요. 아, 우리도 절대 안 써요. 왜냐고요? 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아롱이 다롱이라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안 보면 그만이지 내 돈은 찾아와야지 이런 신임 때문에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소송이 한번 벌어졌다 하면 다시는 안 보는 원수가 됩니다. 이 상속 사건의 특징은 그만큼 마음이 상하고 감정의 골이 깊다. 합의가 안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유류분 소송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유류분 소송이 뭐냐면 원래 내가 받았어야 내 상속분의 절반은 자녀한테 보장해 주라는 거 정말 강력해서 반드시 줘야 됩니다. 대신 내 유름이 침해됐다는 걸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돌아가신 날 알죠. 아버지 명의로 있던 게 어? 오빠한테가 있니? 알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딸들이 아들한테 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절제도로 가장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아들한테 간게 많다라는 건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을 위시리에서 이제 위성도시들이 막 이렇게 발전할 때 논밭이었어요, 거기가. 논밭이었는데 이게 개발 뉴스가 딱 나가면서 논이었을 때
줬던 때는 그 당시에 시가

가 이제 2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소송 제기할 때 65억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오빠는 이걸 받아가지고 이미 다 팔았어요. 없어요. 근데 소송을 제기할 때 일본 소송에서는 판거 됐고 그 2천만 원짜리 땅이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딱 평가해 보니까 60억이에요. 감정이 60억을 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60억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빠하고 여동생이 원래는 반반 가져와야 되니까 30억씩 가져와야 되잖아요. 30억씩. 근데 오빠가 다 가져갔으니까 30억의 절반이 유류분입니다. 15억을 오빠가 반환해 줘야 됩니다. 저 팔아서 없고요. 뭐 다른 거 이렇게 이게 변명이 통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가져가야 될 절반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판례에서 딸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한 명당 5억 원 정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사실은 났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받아야 하는 쪽에서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청구하세요라기보다 부모님께서 이런 유류분 제도가 있으니까 이 유류분이 침해되게끔 한쪽에 편중되게 재산을 줬을 때는 소송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토해내야 되고 반환해 줘야 되고 이들은 영원히 원수가 된다. 근데 집 나가서 속만 썩이고 30년이 연락이 없던 자식이라도 그 유류분은 남겨줘야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소송을 하지 않아요. 아이고, 30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양심이 있지 하겠느냐고 합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입장에서, 아,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지가 뭐안 범은 그만이고, 왜안 합니까?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만약에 재산을 남겨주신다고 하면, 이미 줬고,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가 받아야 될 절반의 몫은 남겨주셔야만 소송이 안 벌어진다. 그래야 이들이 재산날이라도 모여서 얼굴은 볼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의논하고 살고 기대고 살게 하려면 유류분을 반드시 남겨주셔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개선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면 부모님들이 상속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오시는 부분에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 미운 자식이 있는데요. 요거 요 자녀한테 다 주면 안 돼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렇게 오신 분,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얘네들 소송 안에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재산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넌 이미 가져갔으니까 너는 이거 상속 포기해라. 넌나 죽고 난 다음에 저기 다른 형제한테 달래지 말아라. 요렇게 각서 어떻게 쓰면 돼요? 요런 걸 물어보러 오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이 상속 권이에요, 권리. 이 상속 권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보다 땡 발생해요.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한다고 각서 쓰고 공증을 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오빠한테 집 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포기해라. 딸한테 요구하셔도 써주셔도 돌아가신 다음에 딸은 정당하게 상속권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하면 오히려 자녀분들 입장에서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때 상속 포기 각서를 미리 요구한다든가 강요하거나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자녀분들 입장이에요. 자녀분들 입장에서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들이 뭐 해외여행도 가시고 병원비도 쓰시고 뭐 이런 걸 쓰시는 걸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해요. 어떤 사고를 갖냐면 자녀분들이 내가 물려받을 재산을 쓴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이거 아버지가 못 쓰시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막 쓰시는데요. 특히 재혼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 재혼한 배우자한테 막 주고 계신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문의하는데.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면 상속이 되면 그때부터 권리가 발생해서 미리 포기하는 게 의미가 없듯이 그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아버님 부모님 거일 때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 오빠하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오빠한테가 넘길 것 같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을 계산을 해서 미리 준게 이쪽이 많고 내가 유류분이 침해됐다라고 하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수 있을 뿐이지 막을 방법도 없어요. 생전에도 이렇게 난리들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분쟁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 얘네들이 소송을 안 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 대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예방하는 건내 자녀들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도자기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그릇 만들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소성하기 전 기물에 장식하는 방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음각, 양각, 투각에 도전해 볼 건데요. 조금 어렵다 느껴지시더라도 꾸준히 연습해서 만들어 보면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음각 장식 기법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각은 방건조된 기물에 다양한 음각 칼을 이용하여 조각하듯 문양을 파는 장식 기법입니다. 문양을 파서 장식하는 기법으로서 도구의 모양이나 힘의 강약에 따라서 선의 느낌과 두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려청자를 살펴보면 음각된 부분의 얇고 깊음에 따라서 유약이 맺힘으로 인해 색이 변화하면서 강한 느낌과 은은한 느낌이 조화롭게 표현됩니다. 먼저 음각부터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방건조된 기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루 정도 건조시키고 나면 반건조 상태가 되는데, 반건조 상태는 손톱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보았을 때 살짝살짝 자국이 나는 상태를 반건조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케치를 먼저 반건조된 기물 상태 위에 그려주실게요. 저는 오늘 자연스러운 나뭇잎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가 끝났으면 다양한 음각, 양각을 필요할 때 필요한 칼들이 있는데요. 도제상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양각 음각 칼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손에 맞는 도구를 고르셔서 파주시면 되세요. 새끼손가락으로 흙 바닥을 약간 지탱해서 받쳐두듯이 대주시고 두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 잡듯이 편하게 잡으시고, 떨어진 흙들은 떼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작업을 하실 때 칼을 너무 깊게 넣어서 구멍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이렇게 칼로 긁고 나신 다음에 이런 표면들이 약간 거칠어질 수가 있어서 힘주지 말고 살짝살짝만 한 번씩 스펀지로 흙을 털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슬슬슬슬 흙을 약간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파고 난 다음에 스펀지질을 하다 혹시 약간 뭉툭해진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실리콘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서 음각으로 장식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재밌고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이번에는 양각으로 장식을 해볼 텐데요. 음각과는 달리 양각은 입체감을 주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조각 방법입니다. 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이고요.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양각을 계획하고 기물을 만드실 때에는 평소에 작업하시던 것보다 흙 벽면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작업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파내고 도드라지게 표현을 할때 극대화적인 효과를 더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흙이 굳었을 때 작업을 하시면 깎을 때 힘드시겠죠? 음각에 비해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드는 양각은 전날 성형하시고 다음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파내줘야 할 부분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양각을 표현할지 스케치를 먼저 하신 후에 저는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울퉁불퉁하게 표현해 볼 텐데요. 먼저 스케치한 부분을 깊게 파주시고요. 폼을 내주신 가운데 부분이 가장 볼록하고 그 옆으로 자연스럽게 굴러가게끔 표현해 보실 거예요. 그 다음 긁어줘서 표현해.

해주신 부분을 약간 비스듬하게. 이거는 그냥 글깨 칼인데, 그 기본 도구 세트 안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끝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또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처음 해보실 때 칼날이 잘 익숙하게 안 들어가실 수도 있고, 힘 조절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 이렇게 큰 형태를 조각하고 나시면 스펀지로 칼이 닿았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닦아서 연결해주세요. 실리콘 도구로 한 번씩 조금 더 눌러주시면서 입체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각기법으로 작품을 하나 완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투각기법이 남았습니다. 투각기법은 기물에 밑그림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문양대로 뒷면까지 칼을 쏙 넣어서 뚫거나 도려내는 작업을 투각기법이라고 합니다. 투각의 점토의 상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전체적인 형태가 무너지거나 변형되는 위험이 있고 반대로 너무 건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금이 잘 가는 작업입니다. 구멍과 구멍 사이가 가까우면 칼을 쓰다가 벽면이 찢어질 수도 있고 압조절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구멍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서 뚫려 있으면 가마에서 불을 받아서 변형 또는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각은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칼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칼은 한 번에 들어가서 돌려져서 나오는 게 중요하고 여러 번의 칼질을 하시면 금이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멍을 너무 작게 뚫으시면 유약을 바르는 과정에 있어서 유약으로 구멍이 막힐 수도 있으니 너무 작은 구멍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먼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스케치를 하시고 그 부분에 칼을 넣어서 오려내실 건데 한 번에 칼이 들어가면 다시는 빼서 수정하기가 어려우니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기물은 우리가 굽붙이는 몰드 작업을 할 때 만들어 두었던 기물인데요. 이 기물 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멍을 내서 투각기법을 이용하여 예쁜 채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은 꼭지점보다는 중간 부분부터 들어가서 한 번에 돌려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칼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금이 위아래 쭉쭉 갈 수가 있어서 칼은 항상 한 번에 들어가서 최대한 돌려서 끝을 맞춰서 중간에 이렇게 빼주시는 게 금이 안 갈 수 있는 포인트예요. 칼이 닿았으면 바로 스펀지로 그 다음 아까 준비했던 쿠키틀을

두꺼운 빨대를 이용해서 구멍을 하나씩 더 뚫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구멍을 균형적으로 대칭을 맞추면서 뚫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으면 만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가마 안에서 힘을 받아서 한쪽으로 쏠려서 변형이 일어나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대칭도 맞고 균형도 맞게 밸런스 있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뚫고 나면 스폰지로 끝선 마무리. 그리고 스폰지 중에서도 이렇게 막대 모양의 스폰지도 있습니다. 이런 막대 모양 스폰지는 이런 구멍구멍 사이를 한 번씩 넣어서 돌려주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큰 스폰지가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대 스폰지를 이용해서 닦아주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제상에서 다 구매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멍을 다 뚫으셨으면 한번 기물을 떼볼게요.

바깥쪽 부분은 다듬어 주었는데 안쪽 부분은 아직 스폰지로 다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폰지를 넣어서 돌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만든 기물 위에 투각기법을 이용하여서 작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식기법을 이용한 그릇 만들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가면 아주 유명한 작은 조각상이 하나 있죠. 네, 이름하여 오줌싸개 소년. 400여 년 전에 그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분수대 동상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도시의 아이콘이 되었죠. 한 소년이 이 오줌을 싸서 화약 무기 창고를 덮칠 뻔한 불길을 잡았다는, 그래서 브뤼셀을 구했다는 전설에 따라 만들어졌다는데요. 원본은 지금 박물관에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저게 만약 물이 아니고 진짜 오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더럽다고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요. 예.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70년대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학교,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그 화장, 남자 화장실이라는 게 지금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또랑 같은 거 하나 있고 다 서가지고 그냥 일부 그런 시절, 예, 하수도 흘러가고.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좀 통이 놓여 있더라고요. 위에 깔때기가 있고. 소변을 왜 모아가나 봤더니 우리가 소변을 모아서 저기서 아주 중요한 약성분을 뽑아서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1974년 통계를 보니까 그 소변을 뽑아서 번 돈이 약 150만 달러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국민소득이 550달러라고 그러니까, 아유, 소변으로 엄청난 돈을 번 거죠. 저 뿌듯합니다. 그때 저 어린이로서 정말 우리나라 수출에 큰 이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이용해서 혈전 용해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2019년에는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저 소변을 가지고 혈전 용해제 같은 약은 만들지 않지만요. 여전히 소변은 이 의약품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은 소변을 볼 때마다 이제 방광폭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들이 거기 들어 있는데 그 세포들을 활용을 해서 뭐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소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항상 이게 우리가 질문에 무엇일까요를 붙이면은 질문이 어려워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밥을 먹고 이 몸에

신진대사를 거치면서 배설물을 만들고 있고요. 그 일부가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소변은 당연히 물이 95%고요. 나머지는 무기염료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소, 암모니아 두 개가 붙은 거거든요. 자,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식은 NH3, 수소가 세 개 있어요. 수소, 요즘 수소 전기차, 뭐 수소 전기, 수소 연료. 수소는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즉, 화합물, 무슨 화합물이든 수소가 많은 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암모니아 한 분자에는 수소가 세 개나 있으니까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소변에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변에서 우리가 요소만 뽑아낼 수 있다면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보통 소변량이 1에서 한 1.5리터 정도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변의 2%가 요소예요. 요소의 7%가 수소예요. 그렇게 말하면 성인 한 명당 1년에 약 0.4kg의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번 뿌듯합니다. 올해는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말로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뭘 활용을 해서? 미생물을 활용해서요. 특히 세균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역겨웁지만 이런 걸 잘 먹어요. 예컨대 세균들 우리 오줌, 소변 아까 에너지 많다고 그랬잖아요. 암모니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이거를 본 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얘들을 이용하면 오줌을 전기로 만들 수 있겠다. 황당한 이야기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미 오줌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전등을 밝히는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자, 2015년 영국 대학의 한 연구진이 이 소변기에 미생물 연료 전지를 달아서 화장실 한 칸 정도를 밝힐 수 있는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가 뭐냐? 아, 요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 수소 연료 전지를 먼저 좀 이해해야 돼요. 연료 전지의 가장 기본 형태인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은요. 전지 안에 수소를 넣어준 다음에요. 그게 산소와 반응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이 발전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좋고 환경에도 되게 좋죠. 근데 문제는 이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보관하는데 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게 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데 미생물이 일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줌을 먹는 그 세균들.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그 아까 수소연료 전지에다가 수소가 들어갔잖아. 이번에 그렇게 넣지 않고요.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암모니아, 오줌을 먹을 수 있는 미생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넣어주느냐? 오줌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미생물이 오줌을 분해합니다. 그러면 얘가 분해했을 때 결국 우리 몸은 전기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전자의 흐름이에요. 얘가 미생물을 숨을 쉬면서 전자를 냅니다. 그걸 우리가 낚아채서 전기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전기를 만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세균을 키우면서 거기다가 계속 오줌과 같은 폐기물만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개발된 기술의 현황을 보게 되면 0.6리터의 오줌을 가지고 미생물 연료 전지를 만들었는데요. 충전을 하는데 6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를 한 3시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앞으로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일단 기술은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미생물 연료 전지는 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야는 바로 폐수처리 분야죠. 우리가 이제 많은 생활하수다, 뭐 공정폐수가 나가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기물이 들어있습니다. 더러운 물이죠. 꾸정물이에요. 하지만 미생물 입장에서는 먹이가 많은, 에너지원이 많은 그런 물입니다. 그 폐수처리 원리가 이렇습니다. 폐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먼저 물을 가둬요.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거, 뜨는 거 버리고 물만 남았죠. 그럼 물을 다음 단계로 보내요. 다음 단계에 보내면서 산소를, 공기를 막 넣으면서 휘저어주면 거기 속에서 미생물들이 먹고 그걸 분해를 해요. 거대한 미생물 배양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처리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뭘로 쓰느냐? 똑같은 거죠. 커다란 미생물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들을 분해하게 하게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미생물 연료 전제를 크게 해서 실용하는 데는 아직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가능한데 일단 높은 비용 문제가 있고요. 경제성 문제가 있고요. 살아있는 미생물로 하던 것이다 보니 조건 맞추기가 어렵죠. 그리고 들어오는 폐수의 성분이 늘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또 장기간 운전, 살아있는 미생물을 키우려 보니까 그러면 부식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먼 옛날 하늘을 날고 싶어 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였었죠. 하늘 날았잖아요. 우주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주에 갔죠.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뭐 우주 관광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가는 인류가 미생물 연료 전지 정도를 못 만들까요?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무슨 몰랐었고 이제 막 알게 됐고 이제 신경을 쓰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능력이라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이 미생물 연료 전지가 실용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생물 연료 전지 분야는 정말 융합기술입니다. 미생물, 생물학, 환경, 화, 그다음에 소재 여러 과학기술이 집착된 융합 분야고요. 이 결합된 연구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거야말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순환 경제의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버리는 폐기물을 처리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폐기물을 버려서 자원을 순환하게 되면 제가 명망해 보자면 앞으로 이 폐수처리장은 그냥 폐수처리장이 아니고 사실 요즘에는 폐수처리장을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물재생센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의 물재생센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에너지 공급형 물재생센터. 이렇게 해서 순환 경제에 한몫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줌이 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3: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시기네. 와.
8: 이야.
9: 일사람 거래 들어가 이제는 이 특한 계획이
10: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예요?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0: Excuse me.
1: 내 혀 살아?
2: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3: 맞죠.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3: 맞죠, 맞죠.
2: 야, 이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요?
3: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 올해는 다르다. 아,
3: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2: 또 바뀌어요? 어떻게?
3: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2: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4: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3: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2: 하고. 아, 노동이 끝난다. 어우, 무서워.
3: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2: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5: 저는 좀 쉴 거예요.
2: 로봇 이식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5: 당연하죠, 그거는.
2: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3: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2: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

0: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4: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부터 건국 초반까지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국 역사의 한 축을 튼튼히 세운 집단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 덕분에 시작됐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정신 없인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깊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역사를 지나 현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 정신에도 밝은 면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청교도주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외주의죠. 쉽게 말하면 우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다, 그런 믿음이죠. 이 생각이 미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예외주의는 미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 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청교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1630년에 미국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신대륙 공동체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로맨틱한 이상향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엄격한 언약 아래

0: 공동체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강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꿨던 자유와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Manifest Destiny 같은 서부 개척 사상과 심지어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단순한 종교적 꿈을 넘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을 상징했죠. 미국 지도자들 연설에도 이 사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외주의 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고 근면과 자기 절제, 개인 책임 같은 가치가 특히 중요했죠.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라는 개념을 따랐는데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수양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절제를 지키는 게 신성한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면함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개인주의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 질서와 규범을 매우 중요시해 어긋나는 행동은 엄격하게 다스렸죠. 이런 문화가 미국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역사학자 페리 밀러가 윈스럽 설교를 다시 학문적으로 재발견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 이념의 뿌리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 설교가 미국의 특별함과 도덕적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봤고 청교도 예외주의가 미국 정체성의 기반임을 확실히 했죠. 다만 그는 윈스럽 본래의 메시지가 경고하던 대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런 이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 언덕 위의 도시는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 미국 대중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상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자유와 번영 그리고 국가의 힘을 찬양하는 애국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1: We can have a strong and prosperous America at peace with itself and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0: 그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을 비추는 리더로 그려내면서 원래 담겨있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자부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공동체 연대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미국의 특별함과 세계사적 사명을 찬양하는 정치문화적 신화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상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성공, 국가적 힘을 강조하는 세속적 이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엔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와는 별개로 미국이 세계의 특별한 역할을 맡은 국가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대표하는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예유지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특별하다고 믿게 된 뿌리 깊은 생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미국은 국내 정책을 정당화해 왔죠.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면도 숨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언덕 위에 도시라는 윈스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현실을 고려해야 미국 예외주의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강타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예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파도 같은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전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이어진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청교도적이고 엄격했던 교회 중심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라고 했죠. 그가 말한 성령의 감동을 실제로 느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죠. 존하단 에즈워스도 비슷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 그러니까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들은 그냥 책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말고 정작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게 당시에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덕에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성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국 식민지 사회에 활기차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차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종교 얘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감으로 연결되면서 그 옛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과 다 있었고 결국 혁명과 독립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토대 위에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신념과 합쳐지면서 대서양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려는 사명감으로 확장되었죠. 1차 운동이 개인의 내면 신앙에 집중했다면 2차는 그 열망을 모아 사회 개혁과 집단 행동으로 옮긴 셈이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펼쳐진 2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자유의지와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을 붙여 청교도적 예외주의가 단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예외주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미국인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회심과 도덕적 완성이 그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뜻한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것이 금주운동, 노예제도 폐지, 여성권리 신장, 교육개혁 같은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주역들은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가 신의 뜻에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Manifest Destiny라는 팽창주 이념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부개척과 멕시코 미국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경건주의에 머물러 있던 미국 예외주의가 전 국민적 도덕적 사명을 강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동 덕분에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깊이 새기고 도덕적 종교적 사명과 사회개혁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문화적 자부심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대각성 운동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북부와 서부 개척지에서 불붙듯 퍼졌죠. 북부랑 중서부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키운 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와 금주 운동 같은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면서 꽤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좀 달랐어요. 남부는 농업사회였고 노예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2차 각성운동이 사회정치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부도 주로 개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곳에선 노예제 폐지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남부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남북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이후로 미국은 좀 특별하다 이 생각, 즉 미국 예외주의가 외교의 중심에 쭉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도덕적 리더 역할도 혼자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모노 대통령이 발표한 모노 독트린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영향권으로 여기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 대륙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거죠. 그 바탕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깨끗한 이상향을 꿈꿨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락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미주 대륙은 유럽식 간섭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이 대륙 횡단으로 땅을 확장하는 게 신성한 임무라고 본 것이죠. 초기 미국 외교는 청교도적 이상주의와 고립주의가 엮여 있었지만 몬로 독트린과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그냥 신생국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자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 본복이라는 이상과 함께 대륙 팽창을 정당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차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힘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예외주의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평생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강대국 그 이상 도덕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십자군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윌슨은 미국이 민주주의 정신뿐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계 무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제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죠. 이게 바로 윌슨주의의 핵심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 외교 금지, 자유로운 무역과 군비 축소, 민족 자결권 보장, 국제연맹 창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자결권은 너무 소중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해서 민족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권은 우리나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의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보면 윌슨의 이상주의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 모두는 제국주의 식민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미국만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민족 자결권과 자유의 원칙 등을 외쳤을까요? 윌슨주의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새로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자는 도덕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윌슨주의는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려 한 첫 시도였고 미국 예외주의가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 미국 외교에서 윌슨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윌슨주의의 세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엔 이 미국 예외주의가 다시 한껏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특히 눈에 띄죠.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을 민주주의에 빛나는 등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 싸움은 그냥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투와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념적으로 맞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돌며 도덕적 사명을 띠고 성전을 수행하는 기사단 같은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옳고 세계를 구원해야 할 주인공으로 스스로 포장하면서 냉전을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도덕적 대결로 승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단지 무기 경쟁만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반대 진영인 소련은 그냥 악당이고 미국은 세상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시주의는 사실 레이건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냉전 시절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을 세상에 빛나는 등대로 세웠다면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군사 개입과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교리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비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시주의가 미국의 국제법이나 규칙 같은 건 알아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핑곗거리로 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같은 건 이 도덕적 사명이라는 명분이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편리하게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시주의는 레이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셈인데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남들 눈에는 좀 무심한 독불장군 같아 보였지만 부시는 그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면제와 이중잣대라는 양면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경우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퇴해버렸죠. 국제형사재판소도 무시했고 유엔인권이사에서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가 돈만 들어가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ATM, 즉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겐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죠. 예외주의는 미국의 자부심과 이상주의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자국 이익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세계관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와 토지 강탈, 인종차별을 신성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637년 피쿼드 전쟁 등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원주민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노예제도 정당화에도 이용돼 흑인을 함족의 저주받은 후손으로 간주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계층 구분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부주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청교도주의가 내세우는 예외주의의 씁쓸한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 예외주의가 내세운 선한 이상 뒤에는 폭력과 억압이 숨어있던 셈입니다. 청교도적 예외주의는 미국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자기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특히 그 전쟁 이후 필리핀과의 전쟁 등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배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야만적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총칼을 써서라도 필리핀 반란군을 진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청교도 나르키소스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가 폭력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공동체는 미국 내 도덕적 예외주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청교도 사회는 철저한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자비하게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곧 그 사회 주류가 만든 법이었기에 주류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은 가차없이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692년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불신만으로도 이웃을 마녀로 몰아 20명을 처형했고 수백 명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집단적 도덕성 유지가 우선시되는 청교도적 세계관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와 배타성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 반이민감정, 진영 간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미국 북동부에 정착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와 여성 평등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남부가 보수주의적 예외주의의 토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의문을 풀려면 미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부의 보수적 예외주의는 청교도 정신의 직계전승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이 남부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청교도적 이상보다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 농업사회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외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제도는 남부의 예외적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남부는 전통적으로 백인 개신교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북부 청교도 정신과는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문화가 남부 예배주의의 근간이 되기에 사람들은 남부를 청교도적 예배주의와 연결지으려는 것이죠.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반대한 남부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보수 세력이 보수연합을 결성합니다. 1960년대에는 민권운동에 대한 반발로 남부 백인들이 보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수적 미국 예외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남부 보수주의는 청교도 정신에서 직접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예외주의에 담긴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사명의식의 일부가 변형되어 스며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0: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응.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7: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 계단.
8: 아, 뭐야 이거?
7: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으라차차! 릴리리야! 가자! 저는 잘 됐었는데.
1: 이러니 맨날 해치한테 당하지.
2: 실패해도 끝까지 도전하는 자가 이기는 거야.
1: 아,
0: 정말?
1: 물론이죠. 해치의 약점을 공격하면 돼.
2: 약점?
1: 어? 있어.
2: 뭐야?
3: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1: 해치와 같이 사는 꼬마애. 걔를 인질로 잡으면 해치도 꼼짝 못할걸.
2: 너무 야비한 거 아니야?
1: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고.
0: 그럴듯한데. 도전?
1: 도전? 그런 의미에서 좋아.
2: 좋아.
0: 자,
4: 파이팅!
1: 가자.
5: 윤호를 잡아라.

0: 그런데 밖을 왜 보는 거야?
1: 녀석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안 이상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야.
2: 다녀올게요.
3: 수고해요.
2: 네.
4: 나왔다. 아직 아니야. 꼬마야, 나와라.
5: 뭐야? 가면 안 되는데? 윤호야!
4: 내가 처리할게.
5: 아!
4: 냐옹!
5: 어디 가는 거야?
2: 다녀오겠습니다.
3: 그래, 잘 다녀와.
5: 나왔다.
0: 어? 세나가 불렀는데 어디 있지? 그냥 갔나 보네.
4: 우리도 출발하자.
5: 응? 어? 아이고 무거워.
4: 무겁긴 뭐가 무거워.
5: 어 저기.
6: 어떻게 됐어?
4: 꼬마가 출발했어요.
5: 금방 도착할 거예요.
6: 잘 됐군. 작전 개시.
4: 어, 저기. 온다.
7: 에차. 따라 엄청 무겁네.
5: 윤호야.
0: 어?
5: 같이 가.
0: 먼저 간 줄 알았는데.
5: 웬 고양이가 가방을 물어가서 쫓아갔다 온 거야.
0: 그때 그 도둑 고양이인가 보다.
5: 도둑 고양이.
6: 이거 뭐냐?
4: 살려주세요. 살았다.
6: 아자, 아자자자자자. 분명히 꼬마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야.
5: 그런데 저 많은 교실 중에서 어떻게 찾아요?
6: 찾아봐야지.
4: 심심이 출동, 출동.

0: 어제 타요 봤어?
1: 당연하지. 어제 타요랑 킨더가 소풍 갔잖아.
2: 이 가슴자.
3: 어? 고양이다.
2: 정말? 이런.
3: 귀여워.
0: 안녕.
3: 고양아. 이거 좀 먹어볼래?
2: 이런 걸로 나의...
0: 우와, 먹는다!
3: 귀여워!
2: 잘한다. 그게...
0: 빨리 안 와!
1: 고양아, 어디 가!
2: 아야.
4: 으이그.
0: 제가 가볼게요.
4: 그럴래?
0: 아자!
2: 오씨 화이팅!
0: 어디 보자.
5: 에이! 누군데 여기서 얼쩡거리시나?
0: 잠깐 뭐 좀 보려고.
5: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냐고.
0: 그거까지 말해야 돼.
5: 말이 안 통하네. 얘들아!
4: 저거 뭐냐?
2: 오씨!
4: 응? 너 왜 이렇게 됐냐?
2: 비둘기 녀석들이!
6: 수업 끝! 인사!
7: 고맙습니다!
8: 윤호야!
6: 어?
8: 축구하러 가자! 얘도 갈 거지?
3: 그래! 실력을 보여주지!
6: 뭐야, 다들...
8: 가자!
2: 나왔다!
8: 아자자! 리아야!
3: 간다!
2: 어? 어디선가 마법의 기운이... 아닌가?
8: 자! 자!
6: 내가 가져올게. 이쪽인데. 어, 찾았다. 어?
0: 안녕.
6: 어?
0: 밀리리야?
2: 어? 마법이야.
3: 윤호야!
2: 아? 설마...
8: 어? 마법 기운이야! 자! 아자자자자자! 아자자자!
4: 그치?
8: 뭐냐?
4: 날 만나러 온 것 같은데?
8: 오늘은 놓치지 않겠다!
4: 무서워라.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 놨지요.
8: 윤호야!
4: 마법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봤는데 마음에 드냐?
8: 이 녀석!
4: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그럼 일일이요.
8: 그만해!
4: 네가 소리칠 상황이 아닌데?
8: 윤호는 놓아줘. 어차피 내가 목적이잖아.
4: 눈치는 빠르네. 밀리리야.
6: 그렇지.
2: 잡았다. 이쪽이었는데. 아휴, 또 변했네요.
1: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정말 통쾌한 복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삐요삐요.
6: 으아, 어떻게 된 거지?
2: 삐요삐요. 갑자기 뭐야?
4: 이제 끝내보실깡?
2: 끝내긴 뭘 끝내?
4: 응?
2: 인간계 몰래 들어와서 웬 소란이야.
8: 미야.
2: 윤호는 안전하니까 이제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
8: 그래? 아라리오!
4: 밀리리야!
8: 아라리오! 아자자자! 아자!
7: 아이고!
2: 도마!
9: 일어나! 일어나!
8: 아직 안 끝났어? 아라리오!

0: 나라리오.
1: 해치.
0: 어? 윤호야.
1: 구해줘서 고마워.
0: 아니야. 쟤들이 처음부터 노린 건 나야. 그런데 미아가 사라졌어.
2: 조윤호.
1: 어?
2: 너 축구하다가 갑자기 어디 간 거야?
1: 아, 그게 그러니까.
2: 뭐야 혹시. 해치야, 아까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일이야?
0: 어.
2: 말해줘. 응? 응?
0: 뭐 별일 없었는데.
2: 그래?
1: 뭐? 난 그만 들어갈게. 안녕.
2: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마린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니.

그래 착하지. 우리 새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엄마, 둘이 한참을 걸었지 뭐야.

저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무도 없네. 여기도 아무도 없고. 모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헤헤헤

도저히

친구, 구조요원이 되질 친구.

S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란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따라다니네. 김치 하우스입니다.
1: 밥 먹자. 배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0: 김치 하우스에서 김치 갈아주세요.
1: 자니?
2: 오늘은 홍지레빗
3: 피지펜션 가는 날.
4: 나도 탈래.
5: 조심 조심.
3: 내가 먼저야.
2: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6: 아이스 먹자.
2: 홍지레빗
3: 키즈캠핑.
4: 와, 재밌었다.
3: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원앤원.

0: 정하기. 나는 1. 햇살 아래 춤추지 바나나. 너무나 신나는 일. 1. 작은 블록 하나.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1. 끝. 저기 1은 바로 1.
1: 나는 1. 햇살 아래 춤추지 노래와 춤. 너무나 신나는 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춤추는 신발 두 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2.
0: 거기 1은 바로 3. 나는 3. 햇살 아래 춤추지 저글링하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세게. 나 좀 봐. 1, 2, 3. 이제 다른 일을 또 해볼까? 3, 4.

0: 춤추지 정사각형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손 4개 모서리 4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4
1: 더하기 1은 바로
0: 5
2: 나는 5 햇살 아래 춤추지 하이파이브 너무나 신나는 1 1, 2, 3, 4, 5 다섯 손가락

0: 오?
1: 우후! 닭의 이름 바로
0: 유! 나는 유. 햇살 아래 춤추지. 주사위 게임.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주사위 6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유!
1: 유후! 닭의 이름 바로
2: 나는 틸! 햇살 아래 춤추지 무지개 만들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일곱 빛깔!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7!
1: 유후! 닭의 일은 바로
3: 8! 나는 8! 햇살 아래 춤추지 옥토블록 변신! 너무나 신나는 일! 옥토블록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하하!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8!
1: 후후! 닭의 일은 바로
4: 9! 나는 9! 나는 9! 햇살 아래 춤추지 기침 금지!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8, 9! 손수건 9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9!
1: 바로
0: 10! 나는 10! 햇살 아래 춤추지 10개!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8, 9, 10! 블록 10개!
1: 1이 10개! 그게 바로 10이야! 지구 만들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0: 2! 3!
2: 4!
0: 5! 6! 7!
3: 8!
4: 9!
0: 10!
1: 이것만 꼭 기억해! 더 해가면 10을 만들 수 있어. 정말 신난다.
5: That was fun. I need to do that again. Fun, fun, fun! Ta-da! Now, I wonder where I am. And I wonder who I am. Let's have a look. Nope. Don't recognize this color. Oh! Whoa! What was that? That was fun! Huh. What's this? I'm a bit like this colour. Oh, it's red. I'm like red, but paler. I'm a sort of light red. And this over here, this is a light colour. It's, oh, it's white. I'm a bit like white too. I'm somewhere in between red and white. A little bit of both. I think I'm pink. I'm pink, and pink is fun. That looks like fun. Fun like me, pink. I coloured it. Now it's pink like me. Wow! This place looks like it could do with a bit of fun. I wonder if this can be pink too.

Aspetta. Fun, fun, fun. Fun for everyone. Here we go.

0: 상대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보석 본 김에 나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2: 보석만 손에 넣으면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4: 그래, 사쿠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알랑머지팩 메이커! 알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킷!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팩이 와글와글! 빨랑빨랑! 쫀득쫀득! 모찌팩 하우스에 쏙! 알랑머지팩 메이커!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2: 어?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1: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0: 역사는 관찰 오! 역사는 흐른다
1: 어? 아, 이건?
2: 아, 아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던 삼국시대의 지도야
3: 삼국시대?
1: 아, 나 이거 알아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막 싸웠잖아
2: 오, 맞아 맞아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0: 선덕여왕 이야기야.
1: 선덕여왕?
0: 선덕여왕은 신라 27대 대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기도 하지.
2: 오늘부터 난 신라의 왕. 반드시 새로운 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3: 여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다 즉위식에 늦으십니다.
2: 지금 막 가려던 참이네.
3: 어? 여왕님, 금관은 어디다 벗어두셨습니까?
2: 아, 금관.
3: 나도 모르겠어. 내 금관이 어디로 갔는가.
0: 즉위식을 올리려면 금관이 필요해.
4: 정말?
5: 우리가 찾아주자!
0: 선덕여왕이 쓸 금관은 바로 이거! 이거랑 똑같은 금관을 찾아줘!
4: 다 비슷한데 이건 뻗어나온 가지가 두 개밖에 없어!
5: 이건 금관에 달린 구슬 색깔이 달라!
4: 아, 이거야! 이게 선덕여왕님이 쓸 금관과 똑같아!
0: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라 금관. 금관은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던 신라 왕의 힘을 상징하지.
2: 오늘부터 내가 다스리는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6: 예, 여왕님.
7: 아, 참. 여자가 왕이 되다니.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2: 상대 등 비담, 지금 뭐라 하였는가?
7: 아니, 막말로. 고구려나 백제가 쳐들어오면 갑옷 입고 전투에라도 나가셔야 되는데. 아니, 무거운 갑옷 입고 나가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4: 아, 진짜 비담 저 사람 왜 저래?
0: 예전 사람들은 왕은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5: 정말? 와, 그런 게 어딨어! 비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7: 아, 참. 여자라 힘도 없고.
8: 헐! 여왕님 앞에서 무엄하오. 상대 등 비담.
7: 김유신, 네가 감히?
2: 부족한 부분은 뛰어난 인재로 채우면 되는 법. 마침 잘았소. 오늘부터 김유신 장군을 내 곁에 두어 신라의 군사력을 더욱 강력하게 키워나가겠소.
7: 예?
0: 김유신은 당시 신라 최고의 장군!
9: 야! 야! 야! 적이 수백, 수천 나타나도 내 앞에선 꼼짝 못하고 벌벌 떨지. 야!
0: 하지만 김유신은 신라의 귀족이 아니라 멸망한 나라 가야의 왕족이었지. 그래서
7: 신라인도 아니잖아.
10: 가짜 귀족 주제에.
0: 모두 가짜 귀족이라 놀리고 인정을 안 했어.
7: 저 가짜 귀족에게 자리를 주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요.
2: 가짜 귀족이라니. 지금은 엄연히 신라 사람이요. 난 출신보단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겠소. 김유신 장군, 앞으로 잘 부탁하네.

0: 네, 여왕님.
1: 정말 마음에 안 들어.
2: 비담도 그렇고 다들 내가 여자라서 걱정 많은 것 충분히 알고 있네. 하지만 여자라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내 반드시 보여주겠네.
3: 여왕님 만세! 만세!
2: 그래 앞으로 잘 부탁.
4: 강한 신라를 꿈꾼 선덕 여왕인 현명하고 지혜로웠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5: 당나라 왕이 이 꽃그림과 씨앗을 선물로 보내왔사옵니다.
2: 이건 선물이 아니다.
5: 예? 선물이 아니라고요?
2: 이 꽃에는 나비와 벌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해 남편과 자식이 없는 날 놀리려고 보낸 거겠지.
5: 예? 정말?
2: 아마 이 씨앗에서 자란 꽃도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5: 정말 향기가 안 나는구만. 이걸 그림만 보고 알아내다니. 역시 참 똑똑하고 지혜로우셔.
4: 또 이런 일도 있었지.
2: 아니, 겨울에 웬 개구리 소리가. 여봐라, 지금 당장 개구리가 우는 숲으로 병사들을 보내라.
0: 여왕님, 그곳에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신 겁니까?
2: 한겨울에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우는 게 이상했지. 그곳은 신라인들은 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개구리들의 겨울잠을 깨운 건 백제군이 아닐까 생각했어.
0: 아, 개구리 소리만으로 백제군을 잡다니. 여왕님의 통찰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탑은?
2: 내 꿈을 담은 탑. 황룡사 9층 목탑이네.
0: 황룡사 9층 목탑이요?
2: 응. 이 탑이 완성될 때 신라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야.
4: 외세의 침입을 막고 신라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 선덕 여왕 때 만든 황룡사 9층 목탑. 안타깝게도 훗날 몽골의 침입 때 불타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
6: 아이고, 그냥 농사가 다 망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7: 그런데 세금은 내라고 여왕은 뭐 하는 거야?
6: 여왕의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지는구나. 에라 기여.
8: 여왕님 납시오.
6: 여왕.
2: 내 너희들의 고충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오늘부터 나라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6: 우와.
2: 또한 흉년이 든 해에는 내야 할 세금 또한 크게 줄이도록 하겠다.
6: 정말요?
7: 여왕님 만세!
6: 만세!
7: 만세!
6: 야, 이게 아닌데?
4: 선덕 여왕은 늘 백성들을 잘 살폈어.
2: 그래, 별이야. 별을 관찰해 달력을 만들면 농사에 도움이 되겠지.
4: 여기서 문제! 선덕여왕 때 만드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천문대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꿀성대, 2번 첨성대.
8: 아, 참, 꿀성대는
9: 나처럼 목소리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꿀성대.
10: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첨성대.
4: 오, 딩동댕.
10: 우후!

0: 이거는 그 별의 관측한, 아유, 암튼 간에 그 농사 짓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대요.
1: 아이, 정말? 아이고, 선덕여왕님은 참 지혜로우셔.
0: 아이고,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흉년에 굶지 않게 곡식도 주고 세금도 많이 안 내게 해주시니
1: 요즘 신라는 참 살맛 난다니까.
0: 맞아요.
2: 선덕여왕 덕분에 신라는 살기 좋아지고 여왕의 힘은 더욱 세졌지.
3: 아, 다들 여왕 여왕 힘 뭐야. 금방 포기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왜 다들 여왕을 좋아하는 거야?
1: 어? 저기 별똥별이다.
3: 별똥별? 아, 별이 떨어지듯 여왕도 어디서 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만, 떨어져?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하늘이 날 도와주는구나. 그래.
1: 봤지?
3: 저 어젯밤 별 떨어진 거 봤죠?
4: 봤죠.
3: 그거 다 신라가 힘이 떨어져서 망할 징조라고요.
4: 망해요?
3: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런 거라던데.
1: 에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 참 맞다니까. 여자가 왕이 돼서 하늘이 도한 거야, 하늘이. 하늘이? 그런가?
4: 아이, 그럼 이리 웃대요.
1: 큰일 났네.
4: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3: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1: 아이고, 신라가 망할 징조래.
4: 큰일이야, 큰일. 진짜 큰일이다.
5: 빨리 끌어내야 한다.
3: 이게 다 여자가 왕이 돼서 그렇다.
1: 아이고, 큰일이구만.
4: 아이고, 어떡해.
5: 아이고,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2: 소문은 계속 퍼져서 김유신에게까지 들어왔지.
6: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저 여왕님.
7: 김유신 장군, 요즘 백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들었소.
6: 네, 서쪽 성들이 백제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경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7: 이상한 소문?
6: 그게...
4: 반란이다! 비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7: 반란?
3: 여왕을 찾아라! 여왕을 끌어내리자!
2: 여왕은 비담의 반란을 막을 수 있을까?
8: 아, 너무 궁금해!
2: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줘.
3: 왕궁을 샅샅이 뒤져서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3: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2: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야,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1: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2: 떡볶이.
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4: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어제 애벌레, 내일의 나비. 아니, 저게 무엇이냐?
7: 애벌레 너무 싫어.
8: 귀여운데 왜? 이제부터 네 이름은 꿈틀이야. 안녕 꿈틀아. 꿈틀꿈틀 귀여워. 나뭇잎 먹을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컸네.
6: 그렇게 며칠 후.
8: 꿈틀이 어디 갔어? 내 꿈틀이.
7: 여기 있잖아, 번데기. 조금 있으면 나비가 된다고.
8: 번데기? 나비?
7: 나온다. 우와.
8: 예쁘다.
7: 예쁘다. 안녕.
8: 근데 오빠, 꿈틀이는 어디 갔어?
7: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잖아.
8: 나비는 알록달록하고 날아갔잖아. 꿈틀이는 꿈틀꿈틀대고 통통한 초록색이었다고. 둘이 다르지?
7: 아니,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라니까.
8: 나비가 됐으면 얘는 꿈틀이가 아닌 거네.
6: 함께 생각을 해보자.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9: 같은 거.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로 던지는 내용이 이제 애벌레와 나비가 무엇이 다른 걸까잖아?
10: 무엇이 다른 걸까가 아니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는 얘기.
9: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잖아? 그 변태 가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체액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나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새로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10: 근데 나는 반론을 하는 게 똑같은 생명체가 번데기 속에서 다른 생명체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해.
11: 난 그래도 애벌레와 나비가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이 됐고 다른 특징을 가졌으니 다르다고 생각해.
12: 나는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9: 어차피
10: 우리 같은 경우에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다른 것처럼 애벌레와 나비는 같아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11: 그러면은 같은 생명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10: 그리고 또 미래의 나가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쳐보자. 영화를 보면은 항상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단 말이지. 그럼 둘은 다른 존재잖아. 그래서 애벌레랑 나비가 다른 존재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매초마다 계속 변형을 하는 거지.
11: 나도 그렇게 생각해.
10: 그러면 우리 삶에는 수십 개의 내가 있겠네.
13: 맞아.
10: 어?
13: 자, 봐봐. 진짜 얘 말대로 하면은
10: 1초 전과 1초 후 정도는 우리가 겉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인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바뀌잖아,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서로 인식할 수 없게 되기도 해. 인생이란 건 문을 지나는 것과 같아. 뚫려있는 톨게이트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문을 순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잖아. 하지만
13: 진짜 첫 번째 같아.
10: 그 전에는 미래의 나를 알 수 없었지만 0.001초 후의 나는 0.001초 전의 나를 기억할 수가 있잖아.
11: 어떻게 생각해?
9: 잠시만.
10: 어?
12: 어? 잠깐.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진화하는 거를 모른다고 치면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인 거잖아.
10: 응.
12: 그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애벌레랑 나비가 된 걸 처음 봐서 모른다고 쳐도 계속 보다 보면 좀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9: 내 생각으로는 살짝 우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애벌레랑 나비가 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우린 이랬을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짜 몰랐었을 때는 안 믿었을걸?
10: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쳐보자. 만약에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신을 수술하는데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겠죠.
12: 맞긴 맞지. 이제 몸 형태만 수술하는 거고 이제 뭐 장기, 뭐 뼈 이런 건 건들지 않은 거니까 마음은 같고
10: 바깥만.
12: 겉모습은 다르다. 약간
10: 몸만 있다고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생각이 있어야.
12: 그래.
10: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데카르트가 주장했으니까.
9: 근데 그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12: 궁금하다.
9: 내가 방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잊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그냥 톨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12: 근데 그 사람들로 비교를 했으면 이 말이 맞긴 맞아.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
10: 그거는 단순한 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12: 근데 만약에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초 전에 나와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10: 어?
12: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9: 그러니까 너한테 보이는 나와 내 마음속에 나와 내 이름과 이런 것도 다 전부 나잖아. 근데 너가 해석하는 나랑 다 다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나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11: 근데 나는 내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9: 내 몸통 안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 보면 나는 엄청나게 많아. 나 이거는
10: 그런데 나 자신이 여러 명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 속에 혼란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가는 과정이 바로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지.
12: 되게 똑똑하네.
10: 하지만 본질적인 내 자신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아.
11: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점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이런 건 바뀌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니까. 내 생각에도...
12: 잠깐만.
11: 시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9: 모르겠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그냥 우리한테 말해.
11: 나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10: 그게 내가 말한 의미야. 매 순간 내가 달라진다.
9: 근데 그 너의 조각 파편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면서 비로소 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거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인 거지.
10: 질문 있습니다.
2: 네.
10: 혹시 공간, 즉 위치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 둘이?
2: 네, 맞습니다.
10: 예를 들면 가초등학교랑 나초등학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다라라는 친구가 있어. 가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고 나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은 다른 거지.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11: 근데 반론. 만약에 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애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떡해?
10: 경험이 다르게 되잖아. 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험.
11: 근데 선생님이 모든 게 다 같다고 하셨잖아.
10: 질문 있습니다.
12: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10: 그 둘이 완전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겪는 경험까지 모두 다 같은 건가요?
12: 아, 이거 어려운데.
11: 근데 만약에 원래 그 똑같은 그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한국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미국이나 외계로 여행을 간 걸 수도 있잖아.
12: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외계가 있어도 나이도 바뀌지 않고 경험치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
14: 아니지,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르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간섭받는 건데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면서 나이가 다르지.
11: 근데 모든 게 똑같다고
10: 모든 경험이 있잖아. 똑같다고 하셨잖아.
14: 모든 경험이 똑같아도 시간은 거스릴 수 없어. 근데 중력이 다르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지구랑
10: 중 과학교실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순
12: 없나요? 어? 아, 이거 뭘 어쩌라는 거지?
11: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름을 얘기할 때도 비교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같음을 말할 때도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네.
10: 수학 공식에서 등호가 사용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는 하나와 같다, 1 더하기 1은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해. 꼭 같음을 말하려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단어조차도 서로 다르다.
14: 미안한데 나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한 거는 생각을 안 했어. 간단한 문제로는 생각 안 했어. 얘랑 생각하는 거 다르지? 약간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10: 같음과 다름은 두 개의 무언가가 있을 때 한 개 스스로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다름은 같음으로부터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해.
14: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같음을 생각해야지 다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다름을 생각해야지 같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12: 그렇지.
14: 맞잖아.
10: 듣자 하니 그런 것 같긴 하네.

0: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럼 우린 다른 것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런데 왜 같은 거를 한번 거쳐서 다른 거를 생각하냐 이 말이야.
1: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약에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있어. 근데 색은 달라. 색은 다르면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재질은 같은 거잖아. 물감.
2: 야. 물감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가는 거야. 점점 더 단위를 좁혀가는
0: 거야. 그럼 너 그러면 색깔 비교할 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어?

0: 색도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야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달라라고 생각해?
1: 나는 전자를 더 자주 낫다고 생각해.
0: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2: 그럴 수도 있지.
3: 나도 전자야 근데.
4: 난 다르다고 생각해.
5: 아
4: 왜냐면 세포가 다르잖아.
1: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거, 같음과 다름의 의미.
4: 이렇게 그냥 물체?
0: 다른 거?
1: 물체 사이에
4: 입자? 입자가 뭐죠? 입자고.
0: 미안해.
6: 3학년 시와 2학년이었던 시우는 같을까, 다를까? 어?
7: 그래비트렉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렉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미미 군대 간대. 미미 군대 간대. 충성 이병 미미 인대를 명 받았습니다.
1: 아 그랬구나. 미미가 군대를 가는구나.
2: 너 이리 와봐. 너도 동반 입대하면 되겠다.

0: 누구세요?
1: 네, 경비실인데요. 아랫집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얘들아, 뛰지 마라. 죄송합니다.
2: 헛떡이 너, 따라 나와.
3: 부대 차렷! 오늘은 아랫집의 항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축지법을 연마하겠다. 뭘 배운다고?
4: 축지법입니다.
3: 더 크게 못하라!
4: 축지법입니다.
3: 좋다. 그럼 이 교관의 시범을 잘 보고 잘 따라하도록. 알겠어? 아!

0: 본 교관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1: 너희들 저 혼잔데요?
0: 세 명만큼 크잖아.
1: 아? 아? 아 근데 교관님 아니 누나 이거는 조용히 걷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빨리 걷는 방법이잖아요.
0: 어? 어 그...
2: 자 이렇게 걷는 거야. 사뿐 사뿐 꾸르르르. 사뿐 사뿐 꾸르르르.
1: 아 사뿐 사뿐 꾸르르르. 사뿐 사뿐 꾸르르르.
2: 아이 참 1층까지 들리겠다. 쿵쾅거리지 말고 살살 걸으라니까. 독수리야 타조야 뭐야.
1: 이상하다. 아 누나 좋은 생각이 났어. 어? 차라리 새처럼 날면 안 쿵쾅거리지 않을까?
2: 뭐?

0: 저만큼 무거우면 못 날아.
1: 어?
2: 네, 새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3: 뭐래 뭐래?
0: 밑에 집에서 엄청 화났대. 가족 키우냐는데?
3: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지?
0: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유, 안 되겠다. 자, 업혀. 네가 안 걸어 다니면 해결되는 문제야.
3: 누나 후회 안 해?
0: 아니, 후회할 것 같아.
3: 누나, 여아인어 중천금.
0: 진짜 조용히 걷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3: 응? 무슨 소리야?
0: 영호는 걷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

0: 저번보다 사람이 더 많네.
1: 안녕. 뭐야, 우리 이렇게나 많이 기다린 거야. 오늘도 클린한 채팅 부탁드려요.
2: 잠깐만. 채팅 잠깐만.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정말. 아, 진정.
0: 좋았어. 그럼 오늘도 고민 상담소 바로 오픈할게. 그 전에
3: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0: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2: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그럼 고민 상담소 Let's do it. 자, 그럼 고민 읽을게. 친구가 없어요.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세요.
1: 친구 사귀는 법? 이거 우리가 완전 전문이잖니. 제대로 찾아왔잖니. 우리가 친구가 몇 명이더라? 4,579명 정도 되나? 뭐야? 지금 라방 시청자가 8명인데 무슨 소리 하?
2: 하! 차단! 친구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해.
0: 맞아. 아무튼 친구 사귀는 법은 진짜 많은데 우리 자기는 성격이 어떤 편이야? 소심해서 먼저 말을 잘 못 걸어요. 오케이. 처음 보는 친구야, 일단 가. 옆에 쓱 앉아. 걔가 쳐다보잖아. 앞만 봐. 쳐다보지 마. 그리고 쓱 내밀어. 뭐를?
4: Jelly.
0: 그럼 걔가 뭐지? 하고 한 번 더 쳐다볼 거야. 그럼 한마디 딱!
5: 액션!
2: 물아!
0: 걔가 그때부터 이 여자 뭐지? 그냥 네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안절부절 그냥 막!
2: 호빵아, 그거 우리 엄마 때 쓰던 방법이야. 호빵이 몇 살인?
0: 차단.
2: 아, 호빵아, 그게 아니지. 일단 친구를 사귀려면은 관심사부터 찾아야 돼. 마라탕에 어떤 재료를 넣는지, 어떤 재료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지, 일단 호미는 마라탕에 옥수수,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만두,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고기류는 다 넣고. 아무튼 아이브 팬이야.
0: 그렇구나.
2: 어떡해, 오늘 호미의 고급 정보 막 대량 방출이네. 저는 고수를 좋아해. 고수파는 저와 함께 갈 수 없으세요.
0: 없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최신 유행 파악하기. 다들 알다시피 호미랑 내가 유행을 좀 만들잖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유행을 파악해두면 너도 나도 친구야, 나랑 같이 슈퍼 찍을래? 라는 소리 한다구. 호미야, 이참에 우리가 한번 보여줄까?
2: 멜론이지.

0: 널 걸고 싶어 미치겠지 자기들아.
1: 아차차, 이건 MBTI 2인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주의해줘. 나 저번에 아이인 친구들한테 쇼폼 찍자고 했다가 연락 끊겼어.
0: 어머, 그랬구나. 이제 답이 좀 됐으려나? 휴, 오늘도 진짜 알찬 고민 상담이었다.
1: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0: 부부 고민,
1: 친구 고민,
2: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2: 그럼 또 보자.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진짜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너무
7: 좋아.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우체부 아저씨가 팔판의 집에 소포 배달을 받습니다.
1: 여기 소포 왔습니다, 페파 아빠.
2: 고맙습니다, 조이 아빠. 수고하세요. 이것 봐, 아빠한테 소포가 왔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겠니?
3: 그냥 조진 정말 못 말려. 아무 때나 공룡이라고 하는 거 좀 그만해, 조지.
2: 공룡은 너무 커서 이런 상자 안에 넣을 수가 없어.
3: 제 생각에는요, 새 장난감 같아요.
2: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4: 뭔지 알겠어요. 새 카메라군요. 당신 새 장난감, 맞죠?
2: 딱 맞췄군. 이건 비디오 카메라야. 이걸로 비디오를 찍어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지.
3: 제가 먼저 찍어봐도 돼요?
2: 애들이 쓰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안 돼. 아빠도 설명서를 읽어봐야 하는걸. 생각보다 꽤 복잡하군.
3: 수지 엄마도 이런 비디오 카메라 있거든요. 수지 엄마는 스위치를 이렇게 켜요.
2: 오, 페퍼가 제법이네.
5: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십시오.
4: 이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요?
2: 글쎄, 모르겠는데.
5: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수진의 카메라는 이 버튼을 누르니까 말이 안 나오던데요?
5: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 주셔...
3: 이제 말하는 게 안 나와요.
4: 페퍼가 잘하네.
2: 처음으로 뭘 찍을까?
3: 아빠, 저요.
2: 좋아, 찍는다.
3: 안녕하세요, 전 페퍼예요.
2: 어디 한번 볼까?
3: 안녕하세요, 전 페퍼예요. 한번 더요.
2: 그래.
3: 아야, 페퍼가 이상하냐. 안녕하세요, 전 페퍼예요. 한번 더요. 아야, 페퍼가 이상하냐. 안녕하세요, 전 페퍼예요. 아빠 떠요.
2: 이제 다른 거 찍어서 보도록 하자.
4: 그래요. 우리끼리 뭐든 찍어볼 테니까 당신은 잠깐 나가 있어요.
3: 나가세요.
0: 엄마, 페퍼, 조지가 비디오를 찍는 동안 아빠는 주방에서 기다려야 하죠.
4: 여보, 엿보면 안 돼요? 우리끼리 서로 찍어주는 거야. 조지, 네가 먼저 해볼래?
2: 다 찍었어?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야?
4: 다 찍었어요. 이제 들어와요. 조지랑 페퍼를 카메라로 찍었어요.
2: 그럼 조지 찍은 걸 먼저 볼까?
3: 공룡! 조지는 자기가 공룡인 척 한 거예요.
2: 아주 끔찍하게 무서운 공룡이구나.
0: 저런, 조지가 놀랐네요.
4: 조지, 무서워할 거 없어. 저기 나오는 건 진짜 공룡이 아니라 바로 너야.
6: 공룡.
4: 이제부터는 페퍼를 찍은 거예요.
7: 호호호.
2: 아니, 누굴 흉내낸 거니?
7: 내가 누구냐면 아빠 돼지예요. 호호호.
2: 그래, 그렇군.
7: 내 배가 아주 많이 나왔죠. 과자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나왔어요.
2: 내 배가 뭐가 나왔다고 그래? 과자 좋아하는 건 맞지만
3: 많이 드실수록 아빠 배는 더 동그라질 거예요.
2: 알았어, 다음은 뭐지?
3: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전 페퍼예요.
2: 그리고 진짜 아빠 돼지는 여기 있지.
3: 연극 발표회.
0: 페퍼와 친구들이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 연극 제목은 빨간 모자예요.
0: 각자 맡은 역은 집에서 연습해오기로 했습니다. 페퍼가 맡은 역은 빨간 모자죠. 엄마는 분장을 해주고 아빠는 연습을 도와줍니다.
2: 자, 페파, 대사를 해보렴.
3: 제 이름은 빨간 모자예요.
2: 잘했어. 그 다음은?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에요.
3: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에요.
2: 아주 잘하는구나.
0: 데니가 맡은 역은 나쁜 늑대입니다. 데니는 할아버지랑 엄마랑 연습하죠.
6: 나는 아주 나쁜 늑대다.
4: 데니, 웃으면 안 돼.
9: 더 무서워 보이게 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하는 걸 잘 봐라. 난 아주 나쁜 늑대다. 너를 한 입에 잡아먹고 말겠다. 우라! 알겠니?
6: 내 할아버지 진짜 무서웠어요.
0: 파드로는 사냥꾼 역을 맡았죠. 늑대한테서 팔팔을 구해주는 역입니다.
6: 난 사냥꾼이야. 그리고...
0: 파드로는 수줍음이 많죠.
4: 네, 이렇게 말해야지. 당장 여기서 나가, 이 나쁜 늑대야.
6: 멀리 가버려, 이 나쁜 늑대야.
4: 잘했어, 페드로.
0: 토끼 레베카는 할머니 역을 맡았죠.
3: 엄마, 뭐라고 해야 돼?
10: 어디 보자. 처음 시작할 땐 나쁜 늑대한테 속아서 옷장에 갇혀있고, 연극이 끝날 때쯤 사냥꾼이 와서 널 구해줄 거야. 그럼 그때 이렇게 말해. 고마워요.
3: 고마워요.
10: 아주 잘했어, 레베카.
0: 부모님들이 연극을 보러 왔습니다.
8: 여러분, 이렇게 연극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극 제목은 빨간 모자입니다. 우선 어린이 배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1: 네.
12: 미야오.
3: 네.
8: 여러분 잠깐만요. 어린 배우들을 위해서 사진은 찍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온 걸까요?
6: 난 아주 나쁜 늑대다.
9: 우리 데니 잘한다.
0: 저런. 데니가 다음 할 대사를 잊어버렸나 봅니다.
8: 할머니, 옷장에 들어가서 숨어요.
6: 옷장으로 숨어요.
8: 나쁜 늑대는 할머니인 척 침대에 누웠습니다.
3: 제 이름은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에요.
2: 잘한다, 베파.
3: 아빠,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2: 미안하다, 깜빡했구나. 계속해.
3: 난 지금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할머니보다 눈이 커요. 이빨도 너무 크고요. 우리 할머니가 아니잖아. 넌 아주 나쁜 늑대 맞지? 도와주세요.
8: 그런데 때마침 또 다른 누가 왔습니다. 바로 사냥꾼 페드로였지요.
3: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8: 마침 그때 사냥꾼 페드로가 왔습니다.
0: 페드로는 부끄러웠어요.
8: 페드로, 선생님이 같이 나가줄까?
13: 네, 선생님.
6: 이 나쁜 늑대야, 당장 나가!
13: 제가 할머니를 구했어요.
14: 만세!
3: 고마워요.
4: 잘한다. 브라보! 잘했어, 페드로.
3: 페드로, 너 정말 잘하더라. 나보단 좀 못했지만 잘했어.

전기차야. 무게도 어? 있고 의지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라.

샴푸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다섯 감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0: 아이스걸과의 조.
1: 야,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2: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1: 그래서 뭐,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2: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3: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4: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3: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5: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6: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7: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5: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6: 에이, 너 질투하냐? 코칠칠이 꼬맹아.
5: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6: 아야야, 코칠칠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5: 에이,
6: 왜 저래?
7: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6: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5: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3: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8: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6: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7: 맞아요. 말도 안 돼요.
8: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9: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3: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8: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10: 네?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

0: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1: 아, 뭐야?
2: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3: 태우 씨는 잘 지내고 있나?
0: 어? 조심해요!
3: 고마워요, 타이어 로봇.
0: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3: 네, 죄송해요.
4: 허큘리스 액션!
5: 피닉스 액션!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3: 시작됐어!
1: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3: 잠깐만.
1: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4: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파이어로브 꼼짝도 못하는 순간!
2: 어?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4: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1: 어?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3: 둘 다 조심해!
1: 피해!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4: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1: 뭐야?
2: 이런!

0: 내게 맡겨! 에어로 제트! 액션! 에어로 마젯! 에어로 제트!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1: 응?
2: 안녕!
1: 안 돼!

0: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3: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돼, 안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2: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부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추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7: 간다!

0: 제거 제거. 역시 최고촌놈 테디 형님에게는 안 되지.
1: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0: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1: 그럼 우린?
0: 미안.
2: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4: 그거 기대되는데?
3: 자,
1: 뭐야? 이런 게 어딨어?
0: 하늘도 안 도와주네.
3: 아니.
4: 맙소사, 토네이도야, 모두 조심해.
0: 뭔데, 팝콘?
3: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1: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리 팀장님.
5: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6: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걱정 마세요.
1: 고마워요, 바열로브.
0: 피닉스 등장.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2: 집중해, 이야. 집중하라고, 집중!

0: 액션! 탈칸 돌전장! 에어로테트! 액션! 대령님!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예,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걸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보세요.
3: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5: 뭐야?
6: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0: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쪽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0: 자! 자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6: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1: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6: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0: 그러면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1: 그게 뭐야?
2: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3: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1: 사라졌어.
0: 형, 고드름을 부탁해.
2: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에어로!

0: 야호! 성공이야!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

0: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상상의 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가족 여행. 신나는 여행길 떠나요.
2: 차도 안 막히고 좋은데?
1: 신나는 여행길 떠나요. 오, 수영장이 있네. 좋다. 용 날리기도? 그럼 엄청 큰 거.
3: 대체 왜 저러는 걸까?
4: 심심한가 보지. 안 그래?

0: 뭐예요?
1: 브라키오사우루스. 그게 뭔데?
2: 좋은 질문이군요.
3: 안녕, 패시. 아니, 박사님.
4: 자, 그럼 다들 날 따라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제피 학생.
3: 어디로요?
4: 바로 100만 년 전 중생대 시대로 가보자!

0: 엄냠냠냠. 브라키가 이 파리 다 먹는다.
1: 트리케라톱스는 파리 안다.
0: 그래, 알겠어.
2: 열심히 먹어놔.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

0: 9595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EBS 뉴스입니다.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운동도 반환점을 돌면서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남은 기간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인 교육감 선거 이슈와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짚어봅니다. 송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딱 오늘이 반환점인데요. 지금 분위기부터 짚어볼까요?
1: 네, 지난주 목요일 시작된 선거운동이 오늘로 7일째, 이제 투표까지 남은 날짜도 꼭 7일입니다. 선거운동 마라톤에서 이제 반환점을 돈 셈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58명, 지역당 평균 3.6명이 출마했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직을 사퇴한 후보자는 없는 상황인데요. 막판 단일화를 요구하는 지역과 후보들이 있어서 모두가 완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투표는 일주일 뒤인 6월 3일이지만 사전투표는 당장 모레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약 20%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번 주 유세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후보들로서도 많이 절박할 텐데요. 이렇다 보니까 눈에 띄는 유세로 관심에 띌 끌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있었나요?
1: 네, 그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사랑가를 부르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후보 측은 교육은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과정이라면서 선거 역시 시민들과 함께 웃고 소통하면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사명 강원교육감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강원도 인제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영상을 올린 데 이어 최근엔 동해바다에서 잠수하는 영상도 게시했는데요. 교육감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선거운동 복장으로 교복을 선택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김진균 충북교육감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겠다는 뜻으로 교복을 입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부부가 함께 교복을 입고 유세에 나선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준식 경남교육감 후보의 경우 직접 선거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도민들에게 진정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는 재임 당시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권익위 내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사까지 의뢰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정당 공천도

0: 기호도 없는 선거이다 보니까 후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알리려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색깔로 후보들의 어떤 정체성 혹은 진영을 표시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공식이 조금 달라졌다고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또 정당 표방도 금지돼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책 노선을 알리기 어려운 교육감 후보들로서는 진보 진영 정당의 파란색, 보수 진영 정당의 빨간색 상징색을 차용해서 성향을 표시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구분이 어느 정도 용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민주 진보 진영 후보들은 대체로 파란색 선거운동복이나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후보들 가운데 빨간색 대신 흰색이나 초록색, 심지어 파란색을 선택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영향에 좌우받지 않는 탈이념을 표방한다고 설명하고는 있는데요. 물론 현실적인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2: 어떤 옷을 입는 게 내가 득표하는데 유리한가를 후보들은 따져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설령 자기가 그쪽 이념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 색깔 옷은 안 입게 되죠. 입었다가는 오히려 득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0: 네.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또 하나 자주 드러나는 특성이 바로 이 현금성 공약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유독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연구로도 확인을 했다고요.
1: 네, 고려대 강우창 교수 연구팀이 이번에 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 58명의 공약 2천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40명이 현금 지원성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꼴인데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힌 후보도 22명에 달했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한데요. 현금을 펀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또 온라인 강의나 학원 수업에 쓸 수 있는 교육 바우처 방식, 매달 지급되는 기본 교육수당, 무상 교통비 지원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 적절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 수혜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처럼 현금성, 또 선심성 공약이 많은 교육감 선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정작 교권 회복이나 기초학력 강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같은 핵심 교육 의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재정 문제도 겹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교육 현안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 내국세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교육감이 편성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는 교육계 바깥의 주장과 미래를 준비하려면 안정적인 교부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 정책이 남발되다 보면 결국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교육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교육의 본질이 정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남은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들의 면모를 꼼꼼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의 철학과 정책은 초중고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18살 미만의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모여서 이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청소년들은 선거권 연령 논의를 넘어서 일상적인 정책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3: 인천의 한 중학교 체육관이 청소년들의 열띤 토론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0여 명의 청소년들입니다. 학교폭력부터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학내 민주주의까지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두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안에서 정치와 선거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4: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그 시기를 앞당기면 뭔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함양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3: 선거권 연령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하는지, 연령 인하에 앞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5: 교육이 먼저 있은 후에 한 만 16세 정도라면은 본인만의 가치관과 또 생각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들은 오랜 시간 고민해 얻은 수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교육감 후보들을 향해 날카로운 정책 질의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6: 사교육 의존도 심화와 고교별 교육 과정의 편차로 인해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환경적 불평등을 보완할 구체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3: 이번 포럼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마련했습니다.
7: 교육의 주인이 학생인데 실질적으로 교육 정책이나 교육 제도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3: 정부 차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생 42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 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나 중립적인 교육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회성 행사를 넘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상시적인 교육과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교육감 선거가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이 후보 간 공방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고소고발전이 치열한 곳, 전남 광주 지역입니다. 첫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여서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대결로 관심이 집중된 곳이죠. 논란의 중심에 선 건 김대중 후보의 불법 도박 의혹입니다. 지난 2023년 베트남 국무출장 당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건데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에 출입은 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선 후보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1에서 3만 원까지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라고 본인이 백브리핑에서 한 내용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줬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을 물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 네, 이정선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대중 후보는 선거에 나선 또 다른 후보, 장관 후보를 이미 고발했습니다. 장 후보가 SNS에 김 후보를 금품 수수 등으로 수사 중인 후보라고 기재했는데 이미 지난 2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단 결정이 났던 겁니다. 김 후보는 장 후보가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으로 이를 알았는데도 금품 수사 등 수사 중인 김대중 후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장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지금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발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네.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요, 이담호 후보가 천호성 후보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천 후보가 사전 선거 운동으로 입건이 됐는데 이때 사용된 변호사비와 벌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와 벌금 6천만 원을 캠프 관계자인 사업가에게 대납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하며 천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는 천 후보가 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들 간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윤건영 후보가 장영철 국민의힘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는데 이튿날 김성근 후보가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윤 후보는 고발 직후 정책연대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요, 현직 교육감인 강은희 후보가 서중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후보가 강 후보의 281억 원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35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표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강 후보 측은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객관적 공시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검증받았다며 이 허위사실 유포는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네거티브 공세에

0: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삼선 제한이랑 또 현직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이 무주공산이 된 지역이 많아서 이 후보들 간 날선 공방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유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은 선거 공약에 더 집중해주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인데요. 어제와 오늘 서울교육청 기자단 초청으로 8명의 후보가 모두 정견 발표를 진행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동성애, 퀴어 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발단은요. 서울 곳곳에 걸린 조전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었습니다. 이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진보 성향 후보들이 일제히 혐오 조장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예, 먼저 정근식 후보는 조전혁 후보의 현수막에 대해 특정 학생들을 학교에서 몰아내야 할 대상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며 이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만종 후보 역시 SNS를 통해 다름을 가진 학생들에게 추방 대상이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서울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겠냐며 지적했고 홍재남 후보도 모든 아이의 정체성이 존중받는 게 민주주의 교육의 시작이라며 비판을 더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류순호 후보는 특정층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공약인 만큼 현수막을 내려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윤호상 후보 역시 동성애 교육 추방 같은 개념으로는 서울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며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당사자인 조전혁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0: 일단 조전혁 후보는 이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는 존중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퀴어 성소수자 교육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늘도 고수했습니다. 이 조 후보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만 가르쳐야 한다며 이번 현수막은 아이들을 상대로 급진적인 이념을 심는 모든 콘텐츠를 반대하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해선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김영배 후보 역시 동성애 반대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 후보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교육계의 우려도 사실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의 이유로 교육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내세우는 건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와 행정안전부에 혐오표현 근절과 함께 해당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은 경기도로 가봅니다. 또다시 선생님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0: 네, 일단 지난 21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5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고인은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해 왔는데요. 이 전교조는 고인이 그동안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전교조 상담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요, 이 A씨는 지난 2011년 학교 관계자 자녀 에 대한 성적 특혜 요구를 거부했고 2023년엔 30억 원대 회계 부정 의혹을 공익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재단 측은 A씨를 인사에서 배제하고 교무실 자리까지 없애는 등 지속적인 불이익을 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는 횡령 책임자인 행정실장은 이사회 사무국장으로 복귀하고 학교장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반면 정의를 말한 교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극은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라며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학교와 재단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애도 성명을 내고 교사의 양심과 공익 제보가 보호되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당국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금창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0: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4: 푸른 바다에 생명력이 가득한 완도의 바다.
5: 10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9kg.
4: 몸에 좋은 귀한 것들만 내어주는데요.
6: 모든 기능을 맑게 해줘요, 오늘 몸을.
4: 그 청정한 자연과 마주하면
7: 다시마네요, 다시마.
4: 몸도 마음도 치유되죠. 특히 깨끗한 바다 먹거리는 보약 그 자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기만 한데요.
8: 동물 교감 치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4: 소박하지만 진정한 웰빙을 만나는 곳.
8: 몸과 마음까지 다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4: 자연을 품은 섬으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완도의 자랑 해상왕 장보고와 싱싱한 수산물을 찾아 떠납니다. 사방이 바다고 천지가 섬인 완도. 이제는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연육교가 생겨 고금도, 신지도와 큰 섬의 완도읍은 배를 타지 않고도 갈 수 있는데요. Sunlight fell in my name. 약 1200여 년 전 해상왕 장보고 대사는 완도에 진을 설치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중국, 일본과의 교역로를 개설했습니다.

0: 덕분에 완도의 길은 더 먼 바다로 이어졌고 완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바다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바다가 있어 버틸 수 있었던 삶이었죠.
1: 아버지 이거 뭐예요?
2: 강산봉.
1: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2: 여보 쟤 저도.
0: 완도의 아침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2: 광어. 야인상 광어.
0: 청정바다의 수도답게 큼직한 자연산 광어부터 이 계절 제맛이라는 녀석들이 모두 총출동했는데요.
1: 완도에서 어떤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3: 여기 보시다시피 오징어, 갑오징어하고 수원팽이, 여기 보시면 하루 보면 숭어, 감성동, 빨간동, 광어 다 나옵니다.
0: 자연산이 아니면 영암도 내놓기 힘들다는 이곳 완도 활선어 위판장. 짭조름, 뱃내 먹음은 물 좋은 생선들이 저마다 싱싱한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이 시기 위판장의 꽃은 따로 있다고요?
4: 갑오징어예요.
1: 갑오징어? 네. 어디서 잡으셨어요?
4: 우리 신지 아빠네. 명사신님.
0: 대개 4월부터 6월까지가 제철이라는 갑오징어. 이때가 산란철이기도 해서 몸집도 크고 맛도 좋다네요.
1: 여기 완도 물건들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5: 청정바다이고 바다가 좋고 물이 항상 맑고 좋잖아요. 바다가 깨끗하다고 하니 오염이 덜 됐다. 다른 데 비해서.
0: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유독 중매인들의 뜨거운 구애의 눈길을 받는 건 완도 특산물인 쏨뱅이. 키야 소리 없는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1: 61만 4천원 24만. 쏨뱅이가 오늘 가격이 괜찮네요.
3: 중국 수출.
1: 아 중국은 네, 다 수출해요? 네, 네. 그만큼 귀해요?
3: 중국 사람들 제일 좋아한답니다. 붉은 생선은.
0: 최근 중국 수출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쏨뱅이.
6: 매운탕에 먹어도 너무 맛있고 아, 말려갖고 쪄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1: 오, 이거는 옛날에는 막 버리지 않았어요?
6: 아니, 이리 좀 짤짤한 거, 이리 짤짤한 건 다 버렸어. 근데 지금 여기 중국으로 수출하는 바람에 가격도 높아지고 좀 어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준 것 같아요.
0: 그래서일까요? 이곳 완도의 위판장엔 특유의 활력이 넘칩니다.
1: 경매받아서 어디로 가요?
6: 여기다 놔뒀다가 장날 장으로 가지고 가고 안 그럼 여기에서 끝나고
1: 오일장. 네.
0: 위판장에서 경매를 마친 생선들과 인근 섬에서 온 수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 5일과 10일 완도 읍내에서는 오일장입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꽃게, 문어를 비롯해 각종 신선한 수산물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7: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는 완도가 1.
1: 왜 완도가 최고 좋아요?
7: 청정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0: 아니, 이 엄청난 것은 무엇이란가요?
1: 아버님, 이게 뭐예요?
8: 산치.
1: 몇 킬로예요?
8: 9킬로. 와. 10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9kg.
9: 15만 원 되세요?
8: 이제 그러지. 근데 이제 7만 원, 8만 원 받는다니까. 어? 8만 원.
10: 제 인생 이렇게 생긴 생선을 처음 보긴 했는데. 삼치 몇 센티미터예요?
8: 삼치 자 정확히 9kg 500.
11: 2kg보다 더 크겠다.
10: 내 키보단 작은 것 같은데. 1m 10cm 같은데.
8: 아, 나 또 이거 그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자존심 사람을 죽이면 안 돼.
10: 괜찮아. 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 보여줘요. 링링링링링. 진짜로.
8: 야, 이 진짜야 물고만 손녀이. 야, 자 정아가니 한번 쳐보자.
10: 나보단 작을 것 같아.
8: 네, 너보다 작다.
10: 나보다 작구만. 진짜 놀랍긴 한데 지키보단 작은 아쉬워요.
8: 베스트. 그렇게 패는.

0: 하하하, 훈훈한 인정이 참 정겹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조류 생산량이 전국의 절반가량을 차지해온 완동. 장터에도 섬에서 온 각종 해조류가 넘쳐나는데요.
1: 어머니, 이거 뭐예요?
2: 곰피, 안도 유명한 곰피.
0: 생김새는 미역과 비슷하지만 식감이 더 아삭해서 쇠미역이라고도 불리는 곰피.
2: 해조류를 많이 자라는 곳이 우리 안도잖아요.
1: 네.
2: 맥반석이 말해가지고 해조류도 특별하게 좋아해요. 바다 속이 맥반석. 그만큼 물건이 좋습니다. 우리 안도는. 우리 안도 놀러 많이 많이 오세요.
0: 그래요. 풍성한 완도 오일장. 제도 가보고 싶어요. 지난 2005년 신지대교가 완공되면서 완도읍과 이어진 신지도. 신지도에는 우리말로 울모래라 불리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모래가 파도에 부서지는 소리를 비유한 이름인데요. 최근 맨발 걷기에 메카로 떠오르는 곳이죠.
3: 저희가 맨발 걷기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명사십리가 되게 길기도 하고 또 모래도 곱고해서 맨발 걷기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0: 길이 3.8km에 이르는 고운 백사장과 방풍림으로 조성된 해송숲이 일상의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연중 60여 만 명이 찾아오는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랍니다.
4: 바다 바람이라든가 이 경치가 너무 좋아서요. 네,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친환경 해수욕장으로 6년 연속 블루 플래그라는 국제 인증을 받고 있죠. 또한 이곳 해변엔 완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국내 첫 해양 치유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 오늘 어떤 프로그램 받으러 오셨어요?
5: 아, 해양 치유 받으러 왔어요. 저는 저번 주에도 받으러 왔었어요.
1: 뭐 어땠어요?
5: 2시간 정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좀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었어요.
0: 총 16가지 과정 중 몸속 노폐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일명 해조류 스파 프로그램. 아니, 근데 요건 뭐단가요?
2: 오늘 먹는 걸 피부에 양보하겠습니다. 다시마짱.
0: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할 뿐 아니라 혈액순환과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다시마로 스파받는 기분 어떠십니까?
6: 너무 부드러워서 자꾸 이렇게 얼굴에 뿌리게 되네요. 건조했던 뭐 피부 같은 게 조금 촉촉해진 기분이라서 이게 좋네요. 다시마 향이 나서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도 따뜻하고 너무 편하네요.
0: 이번 순서는 해조류 거품 테라피. 거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고 움직이다 보면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데요. 정말 해조류가 들어간 건가요?
6: 뭐 해조류 추출물 이런 게 듬뿍 들어가 있나 봐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차가운 거품이 아니라 되게 따뜻한 미온수 거품이어서 되게 부드럽고 좋네요.
0: 역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군요.
7: 거품이 새롭게 계속 나와.
0: 해조류 거품의 부드러운 촉감이 심신을 안정하게 해서 부모님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8: 어머니 어떠셔요? 오니까?
9: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10: 어머니 모시고
8: 싶다고
10: 얘기했어요.
0: 단순한 체험을 넘어 완도의 풍부한 바다 자원을 이용해서 건강과 힐링을 위한 치유 관광지로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야외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명 기후치유 프로그램.

0: 그러면서 파도가 치고 있죠?
1: 네.
0: 이 파도에 보면
2: 밑에 수분 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해양 에어로졸이라고 해요. 이 해양 에어로졸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이 다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에어로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실 기후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 노르딕 워킹이에요.
3: 노르딕 워킹은 핀란드 스키 선수들에게서 시작된 걷기 운동인데요. 자연에서 즐기는 유산소 전신 운동으로 스틱을 이용하죠. 때문에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네요.
4: I feel good. I feel young. I feel 10 years younger. Yeah.
5: 바다가 다 똑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가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연의, 자연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건강도 저절로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도가 특별한 것 같아요.
6: 몸도 치유했으니 음식으로 이제 치유할게요. 해조류하고 생선 해조류, 어패류. 그게 제일 치유 음식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3: 신지도 바다는 공기의 비타민이라는 산소 음이온이 유독 풍부한데요. 좋은 공기를 마셨으니 다음은 좋은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순서. 그저 보기 좋은 밥상이 아닙니다. 전복과 톳 등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곁들인 건강한 음식들이죠.
7: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해주니까 너무 좋죠. 저희는 감사하죠.
8: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네, 그냥 말 그대로 치유의 밥상.
3: 몸을 치유할 만큼 좋은 것만 재료로 쓴 완도 한정식입니다.
9: 완도에서 나는 농수산물이고 특히 해조류가 한 12가지 정도 밥상에 올라가요.
3: 해조류의 본고장답게 피로로 무뎌진 미각을 깨우는 바다 채소의 맛. 섬마다 간섭지가 많고 조류가 완만한 완도는 해조류 양식에 최적인데요.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죠.
10: 이건 이제 완도 앞에서 잡히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큰 걸 써야 지방이 많아서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3: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부위도 치유 밥상엔 빠지지 않는데요.
10: 해조류들이 다 식이섬유들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전복 내장을 같이 갈아서 넣고요. 마지막에 피날레로 톳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혼합 떡갈비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평범한 떡갈비가 아닌 전복과 톳이 더해진 반죽에 전복 부위까지 통으로 얹은 해조류 전복 떡갈비. 신지도 앞바다를 그대로 옮긴 듯한 깔끔하고도 담백한 밥상입니다. 여기에 영양 만점 톳 솥밥까지. 하하하, 모두 그 맛에 푹 빠지신 것 같네요.
11: This is a fish. One dose fish. Yeah. Like a Korean style.
12: 감사합니다.
6: 너무 해조류 맛있어.
3: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 즐겨 먹다 보니 이분은 알레르기도 나아졌다는데요. 입만 즐거운 음식이 아닌 담백한 맛에 소화 기능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완도 치유 밥상.
5: 제가 부끄럽지만 약간 변비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몸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자연의 그런 거라 그런가 봐요. 그렇죠?
12: 너무 저 건강식 자연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거가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청정한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완도. 해양 치유에 이어 자연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돌보는 힐링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와, 온통 꽃으로 가득한 이 정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1: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이뻐요?
2: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쁜 꽃들과 식물, 숲, 그리고 동물들이 있어서요. 자연이 그대로 줄 수 있는 치유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0: 말 그대로 치유 농장인데요.
4: 이야, 나 구름이 불러봐.
5: 구름아.
0: 이곳 40여 마리의 동물 중 가장 사랑받는 폰이랍니다.
2: 포니 치유 체험이에요. 저희 포니 말들이랑 토끼랑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아이들이 동물들도 만져보고 교감하는 네, 치유 체험입니다.
0: 그림책에서만 봤던 동물들을 직접 대하니 신기한데요.
2: 마음이 먹어봐. 잘 먹네? 얘도 줄까? 포구나,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주는 거예요. 짜잔. 무서워? 무서워?
0: 하하,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체험이네요.
6: 아이들이 알아서 뛰어노니까 저희도 편하게 커피 마시고 좋네요.
2: 덕구야, 덕자야. 어디 있어요?
0: 총 12가지나 되는 이곳 농장의 동물들 가운데는 유독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 피그.
2: 쟤는 전박이.
7: 근데 새끼 원래 많지 않아.
2: 새끼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어.
8: 탈출했다.
2: 전박이 먹어봐.
0: 까만색 아빠 돼지와 핑크색 엄마 돼지 사이에서 태어난 전박이 아기 돼지인데요.
2: 맛있게 먹지. 치유 공부를 하면서 동물 교감 치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져보고 하면서 치유를 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동물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0: 완도가 고향인 현희 씨.
2: 이안이.
7: 저는 가위 잘생겼어.
2: 그래, 가위로 따봐. 한 명씩 해봐.
8: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2: 그래, 한 명씩, 한 명씩 해보자. 아, 이안 여기 있어. 알았어.
7: 저도요.
0: 특히나 이 무렵 유채꽃으로 물드는 청산도를 좋아해 유채꽃을 심었답니다.
9: 집에만 있기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동물들도 보고 애들한테 지금 쌓여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때마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2: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좋은 봄에 오시니까 너무 좋다.
10: 작년에 약속했잖아. 저희는
2: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10: 아니에요.
11: 어디서 오셨어요?
12: 대전에서 왔어요.
11: 재방문이라고 하는데 왜 재방문하셨어요?
10: 작년 5월 중순에 신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 제거하고 이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왔을 때 자연과 하나 된, 그리고 너무 편했어요. 제가 마음이 치유가 돼서 좋았습니다.
0: 카라반 숙소에서 캠핑을 즐기러 온 손님입니다.
13: 산에 명이나무를 낳고
10: 산만을 알아요.
13: 산만을 뜯고 저기 표고도 좀 따시고
10: 나무 다 없어졌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13: 아이고, 이 산 다 뜯어 드셔도 괜찮아, 괜찮아.
14: 지금 마치 치가 좋더라고요.
10: 그러니까 치나
13: 맞아.
10: 여기가
13: 치 고사리.
14: 오늘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죠?
13: 우와.
10: 들어가요.
0: 1년 전

0: 이곳에 머물며 그랬던 것처럼 그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죠. 10년에 걸쳐 예쁜 집을 짓고 2년 전 방문객 모두를 위한 치유 농장을 시작한 현희 씨 가족. 모처럼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 갑오징어예요. 요즘 철이에요, 이게.
2: 회로 드실게.
1: 네, 회로.
0: 아내를 위해 정성껏 정원을 가꾼 남편이 오늘은 별식까지 준비했네요. 예쁜 꽃과 청량한 숲이 가득한 정원에서 즐기는 숯불 바비큐의 맛. 이런 게 정말 행복의 맛 아닐까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까지 동참했는데요.
3: 오늘도 고생했어. 어서 앉아. 앉아 얼른.
4: 자, 알겠습니다. 젓가락.
0: 엄마 아빠를 도와 농장 한쪽 작은 카페에서 일을 돕고 있는 아들이죠. 결혼 23년 차 여전히 달달한 부부.
3: 맛있어?
0: 아들도 지지 않는데요.
1: 오, 보기 좋다.
3: 예. 먹어봐. 맛있다. 자.
0: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치유이자 힐링이랍니다.
4: 이렇게 완도의 자연을 한 입에 싸서 먹으니까 제 몸과 마음까지 다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1: 맛있지?
4: 응, 너무 맛있어. 당신이 다 해주니까 너무 좋네.
1: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야. 맛있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다 좋은 거잖아.
4: 맞아.
1: 그게 치유야, 치유.
4: 어서 드세요. 네.
0: 깨끗한 자연을 품어 건강하고 행복한 고장.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잠시 쉬어가고 싶습니다.

0: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in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엄청 맛있어.
1: 아, 너무 맛있어요.
2: 많이 파세요.
1: 네, 많이 파세요.
3: 치마 빠베기.
4: 다시마
3: 빠베기.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5: It's been a long night.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6: 와, 백발을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봤을 겁니다. 언젠가 살고 싶은 꿈의 집을요. 크레파스 손에 쥐고 공들여 그리다 보면은 어느새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됐지만 몸이 자라면서 꿈은 작아져 그 왕국은 멀리 사라졌지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들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꿈꾸며 지은 그들의 왕국으로 가보시죠. 땅이 기름져서 마음도 넉넉하다는 이천에 김우민 소장님이 오셨네요.
3: 아, 오늘은요. 이 인생에 벌었던, 인생에 얻었던 모든 거를, 정말 모든 거를 집에 다 갖다 부었다는 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거든요.
2: 그런데 인간 내비게이션 김우민 소장님이 막다른 길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3: 아니, 길끝에 오긴 왔는데 이 집 아닌데요?
2: 분명 이 길을 따라가면 오늘의 집이 있대서 왔는데 눈앞에 나타난 건 으리으리한 문화공간인거려. 산신령한테 홀렸나 싶은 순간 구원의 손길, 아니 발길이 등장합니다.
4: 소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먼 길 오셨네.
2: 만화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분이 바로 오늘의 건축주입니다. Have you met Miss Jones?
3: Someone said it.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아유, 먼 길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 예.
3: 어, 선생님, 근데, 이 복장이.
4: 아유, 창피해라.
3: 이거 만화 영화에 나오는.
4: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첫 직업이 패션 공부를 해가지고 패션 디자인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습이 남았는지 내 몸 하나 걸치는 건 제가 조금 신경 쓰고.
3: 근데 일단 저는
4: 좀 의아해.
3: 집을 찾아왔는데 오긴 온 것 같은데 집은 안 보이고.
4: 아, 집은 숨겨놨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시면.
3: 아, 그래요?
4: 네네.
3: 미술관 같은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오시는 선생님은 마치 어떤 궁전 같은 곳에서 나올.
4: 네. 근데 아주 제 마음속은. 네. 옛 고향 충청도 시골 오지에 가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서 이제 곳곳에 이렇게 펼쳐진 거는 저 어린 시절.

0: 항상 그만큼은 열어놔야 된다 해서 아버지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쌀인문으로 이렇게 나지막하게 의도적인 거죠.
1: 이 살인문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손수 엮어서 만든 거랍니다.
2: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네. 한번 네. 탐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0: 네, 고맙습니다. 아유, 뭐 흉은 보지 마세요. 네.
1: 30년 전 등산하던 중 만났다는 이 땅에 지금은 어떤 집들이 지어져 있는지 같이 탐구해 볼까요?
2: 와, 이런 공간이 안에 숨어 있었네요?
1: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와야 만나는 산자락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위도 나무도 어느 것 하나 다치지 않고 피해서 지은 집들이랍니다. 산의 능선을 따라서 구불구불 22채의 건물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집을 지은 거죠?
0: 저는 지금 현재 직업을 세 번째 바꾼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패션 디자인 쪽에 일을 하다가 또그 다음에 미용사로서 30년간 일을 했고요. 지금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3: 저도 그 미용 일 같이 한 30년 동안 같이 계속 일을 하다가 서로 공감을 나눈 동반자 김인숙입니다.
4: 이걸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나요?
0: 원래는 여기 있다 우리의 그 노후에 조그마한 집한 30평짜리 전원주택 짓고 집사람이 된장찌개 끓여주면 여보 식사 준비요 그러면 연필 놓고 가서 같이 먹고 그렇게 등 따스고 편하게 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너무 우리가 여기 환경에서 이렇게 사는 거 호사스럽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자체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도와줘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를 했는데 그 구성원들의 보답할 수 있는 일들이 무언가 해서 여기에 문화 공간을 만들고 또 지인들도 와서 쉬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게 돼 있죠.
1: 프랑스 국립미용학교에서 만난 두 분. 청년 상일 씨는 새카맣게 빛나는 눈동자에 야무진 인숙 씨에게 반했고요. 인숙 씨는 남편의 창의적인 감각에 마음이 갔다네요.
2: 와,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뒷마당 같아요. 앞에서는 제가 상상한 거는, 뭐 있어도 이렇게 잔디밭에 나무들이 좀 심겨져 있고, 뭐, 요 정도 인공적으로 만드신 거는
0: 아니죠.
2: 아니신가요?
0: 예. 나무들이 막 뒤엉켜서 잔잔한 나무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쟤들이 왜 이렇게 크지들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2: 아,
0: 해봤어요.
2: 덮여
0: 예. 덮여서 호미로 하나씩 한번 긁어봤더니 바위가 저 계곡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2: 아, 그럼 호미로 선생님께서 직접
0: 네, 나도 하고 이제 우리 인력들 오라고 그래서 그 형태를 일단 다 내놓고 계단 만들면서 바위가 나오면 또 바위를 이렇게 해서 다그 형태대로 하나씩 쌓죠. 이일 하시는 분들이 몇 번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2: 속이 도망갔다고들 하죠.
0: 그렇죠. 망치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유, 난 못해먹겠다고. 도면도 없는 일이지. 계속 하다가 스톱 됐어요. 거기서 마치세요. 거기서 내가 살펴보고. 그러니까 바위가 나오면 계단을 만들다가 바위가 나오면 계단을 좁히고 바위를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건축에서의 도면은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은 나의 마음속,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전문가가 이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상을 현실적인 도면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1: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건축 현장을 지키다 굴삭기에 부딪혀 머리를 다친 적도 있지만은 도면이 없으니 불가피한 선택이었답니다.
0: 그 우리나라의 일들은 어떤 새로운 물

0: 변형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거부해요.
1: 제일 싫어요.
0: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서 저기 바위에 걸터 앉아서 시무룩하게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걸리 한 대접 가져서 당신 여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속상해하면은 그림이 완성이 되겠느냐.
1: 저는 근데 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를 몰라요.
0: 난 포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1: 여기는 좀 여리니까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성적인 게 많이 그 이제 발달이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는 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 아니 근데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0: 네, 뭔데요?
2: 여전히 선생님 댁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집은요.
0: 이 사실 모든 게 다 제 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서 한 거예요.
2: 이 전부가 선생님 네네. 집이라고요?
3: 네네.
4: 네? 그중 한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머나, 여기가 집이라고요? 미술관 같기도 하고 런웨이 같기도 한데요.
2: 와,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0: 아유 여기요? 아유 네.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저는 그림을 한 번도 안 배우고 그냥 취미로 그린 그림입니다.
4: 이곳에는 이상일 씨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그려온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2: 지금 이 그림이 네.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하셨던 그 그림이 맞나요?
3: 네.
0: 여기 전체 나의 꿈이라는 우리의 꿈이라는 그런 테마로 이 산자락을 바라보고 아 여기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 산자락에 10년간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그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도면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죠. 부르는 건데
0: 예, 이대로 이건 어떤 건축가가 내 감정 속으로 와서 도면을 현실화적인 도면을 못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닌데 거기서 건축가들한테 의뢰했다가 자꾸 리젝트 되면 그거 아주 불편한 관계 되잖아요.
2: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0: 어렵죠.
2: 네, 근데 많고.
0: 어려운 걸 즐기면 되거든요. 네. 어렵다고 안 하면 표현이 안 되잖아요.
4: 아무것도 없던 산과 계곡을 바라보며 스케치를 시작했답니다. 오솔길 따라 집을 한 채 그리고 바위 옆에 또 한 채 그리고 이 그림대로 하나 둘 집이 세워졌죠.
2: 아까 처음 들어올 때 이제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전체가 이 선생님 집이다. 사시는 곳은 궁궐이 아닐까?
1: 소박함.
2: 네. 정말 우리 흔히 그냥 사는 정도 크기로 굉장히 작게 하셨네요.
0: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우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시한 거는 겨울에 왔었어요. 겨울에 왔는데 이상하게 요 부분하고 한옥 있는 부분이 눈이 제일 먼저 녹더라고요. 보았더니 여기에 야생동물이든 그 산토끼, 고라니 놀던 그 배설물들이 쭉 있어서 얘들이 이렇게 놀 때는 여기는 바람도 없고 뭐가 온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과 그 한옥, 중요 건물은 그런 쪽으로 전부 나열을 해서 한 거예요.
2: 아, 동물들의 그런... 그 촉을 따라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그 시골 출신이시다 보니까
0: 그래 그런가 봐요.
2: 근데 도시 사람이었으면요 아마 그거 잘 모를 겁니다.
0: 네, 저희 아버님도 집 지실 때 보면 이렇게 불을 한번 놔보시더라고 모닥불을. 그래서 그 연기의 방향 이런 데에 따라서 아궁이 위치 뭐 이런 게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감을 느낀 것 같아요.
1: 근데 이분은 이 겉만 이 현대적이지 그 내면은 할아버지 같이 이제 나이 먹은
2: 할아버지요?
1: 한 80대 같이 이렇게 그런 예.
4: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땅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상일 씨. 그런 그가 바로 여기라며 선택한

0: 살림체로 들어가 볼까요? 은퇴하기까지 30년 동안 아내가 매일 싸준 도시락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상일 씨.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분답게 편안하게 꾸며진 살림체입니다.
1: 선생님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천장고가 높네요. 네. 선생님 너무 선생님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랑 사모님은 그 좀 많이 높아 보이는데.
2: 항상 고는 높아요. 어디를 가나.
3: 창도 보시면 저 뭐 이렇게 지구로 높게 했죠. 자연이기 때문에 창을 많이 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 25개가 창이 있을 거예요. 집은 좁은데.
1: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창을 많이 하면 그 생활, 그러니까 살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2: 저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1: 보통 이제 부부지만 의견이 다르기도,
4: 네,
1: 다르기도 하거든요.
2: 그런 것만 맞고 안 맞는 건 또 안 맞고. 아, 안 맞는 거는 엄청 안 맞아요.
3: 전혀 안 맞아요.
2: 아예 안 맞아요.
3: 우리 부부로서는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야.
2: 그래서
3: 근데 뭘 하나를 행하는 거는
2: 일은 또 이렇게 맞을 때도 있고 그것도 안 맞을 때도 있고.
1: 아니 근데 이렇게 큰 집을 지으면서는 거기다 10년 동안 네. 이거 두 분이 다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정말 이거는
3: 제가 많이 포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사람이 네. 막걸리 한 대접 갖다 주면서 그런 눈치는 금방 알잖아요. 그때 용기를 많이 줬죠.
2: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능하고 제가 저는 또 저대로의 그 또 있으니까 그런 게 또 또 그런 게
5: 아니 지금 압박을 주시지 마시고요.
2: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 같이 하셨다는 거는 이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2: 평생 같이 뭐 일을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뭐 호흡이 많이 맞는 편이죠.
3: 아니 안 살 것 같으면 싸우고 그 이튿날 도장 찍고 나중에 법원 통보만 맡으면 되는데 살 거면은
2: 여기 철학이 이거
3: 살 거면은 안 싸워야지.
2: 이분의 철학은
3: 싸우냐.
2: 항상 요 말을
3: 살 거면
1: 사람 바뀌는 게 싫어서
3: 난 바뀌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1: 그래서 안 싸운다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3: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람 바뀌면 얼마나 바뀌면 불편해요.
2: 왜 불편하냐면요. 네. 자기 하는 분야만 할 줄 아니까 여기는 외 거는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만약에 바뀌면
3: 전 제일 좋은 게 날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안사람이 막내 서열로 끼워줬다는 게 대해서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2: 진짜 막내예요.
0: 서로 안 맞는다고 할 때조차 호흡이 척척 맞는 묘하고 다정한 부부. 천생의 연분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요? 살림체 안은 단출한데 정원은 자유분방합니다. 풀도 꽃도 천지사방에 마음껏 자라나 있죠.
6: 겨울 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 내리잖아요. 그럼 이게 꽃들이 다 시들이니까 꼽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해줘야죠.
0: 사람들이 시들어서 볼 것도 없다며 지나치는 이맘때의 정원도
6: 난 이쁘다.
0: 이상일 씨에게는 마냥 귀하고 황홀한 곳이랍니다.
6: 비가 또 너무 오면 여기다 우산 씌워주고 그러죠? 그러면 우산 씌워줘야지. 빗물에 다 뭉거지면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꽃들은 아침에 우리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이 발자국 소리를 들어서 오늘 안 오시나 해서 그날 가가지고 보듬고 저기 해주면 얘들이 더 색들이 더 영롱하고 더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형태를 유지하니까 너무 아름답죠, 이게.
0: 정원을 가꾸는 일은 시를 쓰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죠. 풀과 꽃을 매만지면서 마음은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매일 아침 걷어온 풀과 꽃을 여러 개의 화병에 꽂아서 집안 곳곳에 둡니다.
6: 사람들이 보면은 아 꽃이네. 그리고 또 이게 재배된 꽃시장에서 사는 거랑은 완전히 느낌이 틀려가지고.
0: 정말 멋이 넘쳐 흐르네요.
6: 둘만 즐기면은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공유해야지 사이가 아름답죠.
4: 편안하게 두 분이 즐기실 거 즐기셔도 되는데.
6: 우린 이게 편안하다니까?
0: 이런 부부를 기억하는 옛 고객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2: 자기가 결혼할 때 메이크업을 해주셨다. 머리를 해주셨다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나요. 저희 자체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셔서 너무 반가워하시고 저희도 너무너무 반갑죠. 그런 분들을.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공간을 안 만들어놨으면 그런 분들을 어디서 만날 거예요.
0: 이제 살림체의 중요한 공간 안방을 탐구해볼까요? 이댁 안방은 복도꽃 깊은 곳에 있는 듯 없는 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식도 가구도 최대한 배제한 극도로 소박한 공간이지요.
1: 여기가 그러면 선생님 두 분이 주무시는 안방이군요. 역시 천장은 시원하게 높은데 근데 이불이 깔려있는 걸 보니까
7: 설마?
2: 불을 떼가지고 저희 난방을 하거든요.
3: 네, 장작, 네. 예. 장작대죠?
1: 이게 그럼 보일러로 하시는 게 아니라
2: 여기만 네.
1: 구들방을 만드신 거예요?
3: 네. 여기 따뜻한 방에서 자고 나면 그 근육의 피로가 확 풀어지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아르니까 재미있는 거는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은 저 언덕에 보면 한옥이 젖어 있어요.
7: 그렇네요.
3: 예, 예. 그 한옥을 거기 아버님이 우리 생활할 때 너무 어려운 환경에 돌아가셔서 그게 늘 살면서 가슴이 맺혀서 한옥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넋이라도 좀 여기서 좀 계시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요 커튼만 탁 열면은 거기서 막 바로 여기서 보이게 그런 식으로 다 구도를 잡은 거죠.
0: 아버지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했지만 평생을 농부로 살았습니다. 꿈을 펼치지 못한 아버지가 안타까웠던 이상일 씨는 그림으로 사부곡을 대신했답니다. 아버지께 헌정한 이 한옥은 이 집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천 지역의 목수들만 초빙을 해서 정성껏 지은 한옥이라는데요.
1: 이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고택을 아예 이제 통째로 뜯어가지고 많이 옮겨오시잖아요. 그런 집 맞죠?
3: 아니요. 그게 네? 아니고 다 신소재예요. 네.
1: 이게 신소재라고요?
3: 네네. 다 신소재인데.
1: 근데 초석도 보니까 네. 자연석 같은 걸 쓰셨는데.
2: 오른 자연석이에요.
3: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만든 거죠. 생들기름을 짜가지고 생들기름으로 계속 짝으면 그 해충도 안 생기고.
0: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라면 제대로. 패션 디자이너일 때도 헤어 디자이너일 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상일 씨의 한결같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내가 있지요.
1: 근데 들기름 할 때 그러면은 그 사모님도 같이 하시죠?
2: 같이.
3: 아유, 뭐든지.
2: 저희는 뭐 다 같이 해요.
3: 그리고 한 사람에도 안 오면 안 돼, 우리는.
1: 아, 꼭 둘이 분이 같이 하셔야 돼요?
3: 네.
1: 아니, 그래도 어떤 일은 혼자 이렇게.
2: 그림만 혼자.
1: 아, 그림만 혼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2: 네, 네. 대부분 같이 해요.
0: 대부분 아내와 함께지만 유일하게 혼자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 이상일 씨는 매일 새벽 2시면은 일어나 여기서 하루 6시간 이상을 보낸다네요.
3: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하고 거기에 최선의 온 힘의 신경을 그쪽에

0: 쓰다 보면은 형용할 수 없는 그 환희의 세계가 막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막 뛰어노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오면 몸이 더 피곤한 거예요.
1: 오늘도 창조했는가? 가느다란 연필로 한 줄 한 줄 그으며 커다란 여백을 채워나가는 일은 구도의 경지에 가까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 행복감에 너무 어떤 다른 단어가 없는 거야. 이 행복감에 그냥 이대로 멈췄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1: 두 분을 보니 부부란 하나의 가위와 같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0: 고생했어 그동안.
2: 응? 앞으로도 더 살 날이 아직 더 남아있는데.
0: 그건 아무도 모르지.
2: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0: 오신 거죠, 아버님? 바람결에 너무 스치니까 저희들 잘 돌봐주시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의 아름다움을 더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한마디 해요?
2: 아버님은 별 많이 뵌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기억에 좀 많지 않죠.
0: 나를 보면 돼요.
2: 그렇다면
0: 나를 보면 되지.
2: 안 봐도 돼.
0: 그렇다면 안 봐도 된대.
1: 아유. 아내는 하늘이 내린 복이라 생각한다는 남편 상일 씨. 함께여서 더 향기로운 부부가 숲속의 폭 안긴 이 왕국에서 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을 찾아서 한평으로 왔습니다. 300살 넘은 마을 숲이 반갑게 맞아주는 곳인데요.
3: 오늘 가는 집이 어떤 집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특이하게 동네에서 사랑받는 철학자의 집이라고 하네요.
1: 철학자의 집이라니 너무 궁금한데요.
3: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예. 저 할머니 혹시 사랑받는 철학자 아시는 거 있습니까?
4: 강아지라고 그러세요.
3: 강아지요? 아, 그 요만한 강아지요?
4: 아니요. 왜? 얘가 아주 예뻐서.
3: 아, 예뻐서요? 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뻤어요?
1: 철학하는 예쁜 강아지의 집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지요? 오, 건축주들 나오시는데 아직 강아지는 안 보이지요?
3: 저는 그 동네 할머니분이 이 강아지 집이라고 해서 되게 작은 집인 줄 알았어요. 강아지 집은 굉장히 큰데요?
5: 예, 여러 채가 있습니다. 오.
3: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 강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5: 예, 제가 강아지입니다.
6: 아, 아니 근데 어떻게?
5: 그러니까 제가 올해 그 64살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64살에 아이고 내 강아지 소리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6: 예, 예.
5: 제가 여기서 이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 오셨던 분들은 아직도 그 옛날 모습으로 보시고 옛날 모습에 보면서 옛날에 그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아직도 그 있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평에서 미래를 열고 싶어하는 철학자 최진석입니다.
7: 이 철학자의 뜻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 아내 이문경입니다.
5: 저는 대한민국이 내 집이에요. 대한민국이 내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귀향했다는 생각보다는 집을 좀 넓게 쓴다.
1: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아들은 어릴 적 본 별똥 비월에 홀려서 철학자가 되었답니다.
5: 그 전에도 그 별똥 별을 많이 봤죠. 별똥 별을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그날 초저녁에 본 별똥 별은 나한테 죽음을 생각하게 했어요.
6: 왜 그랬을까요?
5: 그 왜 그랬을까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거는 나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다.
1: 아들은 자라서 노자와 장자를 연구하는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학자의 길로 이끌었던 고향집 자리에 새 채집을 지었죠. 살림집과 사랑채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강희동입니다. 작지만 큰 꿈을 꾸는 철학의 왕국이 태어난 거죠.
3: 선생님 집이 되게 점잖게 디자인 됐으면서도 좀 세련되고 되게 이렇게
8: 예.
3: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예, 또 현대적인 미감이 네. 있고 네. 또 이렇게 처마도 길게 뺀 거 보면 예, 예. 예, 기능적인 배려도 굉장히 있고.
1: 그런데 이 살림채는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웃집과 사이에 한 겹 더 쌓은 벽돌담인데요.
3: 뒤에 보니까 이 외벽이랑 똑같은 이 벽돌 재료로 담을 기능이 필요로 할 때 쓰는데 제가 보기엔 굳이 없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5: 이 집이 조금 그 높아요. 이 아랫집보다 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야가 우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돼 있죠. 뒷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그렇게 상쾌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드린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집 거기 앞에 크게 2층 집이 크게 있었어요. 우리 집은 아주 초라한 집이고 2층 집 크게 있었는데 그 2층 집에서 우리 집을 내려다봤죠. 그것이 아마 내가 프라이버시는 서로 지켜주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1: 마을의 다른 집들 사이에 삐죽 솟아있던 그 집을 사들여서 얼른 2층부터 허물고 지금의 단층 살림집을 지었다네요.
5: 앞에 집에서 이렇게 이쪽으로는 창문도 크게 내지 않았고 또 이렇게 뭐 내려다보는 태도를 취한 적도 없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그 불편한 마음들이 항상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높은 집을 짓고 살면은 그 아랫집을 내려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혹은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3: 그래서 그 연장으로 그러면은 이제 창문 앞에도 그러니까 영롱 쌓기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저도 건축 설계를 하니까 요 포인트들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설득시키기 참 어려워요.
7: 맨 처음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축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쪽에 한쪽은 밝은 곳이 있으니까 다른 네. 부분이 좀 약간 은밀하고 좀 이렇게 따뜻한 곳도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또 친구를 데리고 와서도 같이 뭐 차 한잔하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1: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의 살림체 그 안은 어떤지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은 아늑한 거실과 환한 서재입니다. 트여 있는데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재미난 공간이죠.
3: 굉장히 밝고 굉장히 이쪽은 좀 사실
7: 아늑하고요.
3: 예, 심지어 살짝 어둡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근데 묘하게 이 집은 이렇게 채로 나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채 안채 느낌이 동시에 나는
5: 작업 공간 느낌이 나지 않는 어떤 그 서재이기만 한 서재? 그런 걸 좀 갖고 싶었어요.
1: 벽돌담이 가린 거실에는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고요. 환하게 밝은 서재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군요.
3: 아니 근데 이 공간이 정말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즐기던 그 누마루 느낌도 좀 나고요.
5: 이쪽에서 좀 이렇게 조그만 그 파티를 하면서 네. 뭐 사람들끼리 앉아서 놀다가 또 이렇게 이 안의 공간을 또 누리고 네.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3: 좀 한번
5: 열어봐 드릴까요?
3: 예. 예. 예. 아, 그래도 교수님이 직접 움직이시네요?
7: 네. 지금만요.

0: 문을 닫아뒀을 때는 고요히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서재였는데 삼면을 개방한 순간 햇살도 바람도 마음껏 드나드는 신선한 공간이 됐습니다. 서재가 개방된 날에는 할머니들이 우리 강아지 여기 있나 하면서 놀러 오기도 한답니다. 이댁은 부엌에도 은근한 매력이 잔뜩 있다는데요. 글쎄요. 언뜻 봐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거요. 제가 못 본 어떤 매력이 있으려나?
1: 그러니까 부엌에 창이 굉장히 많은데요. 뒤에도 이제 유리문이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그렇죠. 있고.
2: 특히 이 창을 낸 거는 뭐 뒷뜰도 아름답지만 사실 우리 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뒷산이에요.
3: 그래요?
2: 예, 예.
4: 뒷산의 정기를.
2: 예, 뒷산의 정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4: 우리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너무나 믿으시던, 거기 정기를 받아서 우리 집이 잘 되고 있다. 막 이렇게 항상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1: 근데 심지어 지금 강원도 출신의 우리 아내 선생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또 설거지 할 때마다 저 밖을 바라보면서 전기를 받는
2: 전기를 받을 때도 있고 네. 전기를 너무 받다 보면 또 화도 나고
1: 화 많이 내시나요? 전혀 상상하기에는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2: 아니 저 이분도 이제 공부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성취욕도 많았던 분이거든요.
1: 아니 그래서 저 발견한 게 있어요. 저 밖에 보니까.
0: 뭐나 아, 웬 부처님이 저기에 계신데요?
2: 부처님을 보고 평화를 찾으라. 이제.
4: 너무 재밌는 게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저 앞에서 뭘 이렇게 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고 했더니 거기다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상을 사서 거기서 했던 글루로 거기에 붙이고 있더라고요.
2: 이 사람은 그 일상적인 그런 일상적인 일, 거기서는 큰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안 느끼는 사람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0: 두 분은 캠퍼스 커플이었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뒤 전업주부로 살면서 목마름이 컸다네요.
2: 사실 수능을 두 번이나 보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실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수능을 보는 성품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 좀 짐작이 되실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취한다지 그러면 이제 좀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깐다 그러더라고요.
4: 가끔 좀 약간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다 하는 얄미운 소리를 할 때도 있고 가끔 그렇습니다.
0: 아이고, 그러면 너무 야속하지요. 프라이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손으로 등짝 한 대 감이긴 한데요. 제가 그만 알아드릴게요. 토닥토닥. 살림 제 옆에는 철학이 싹 트는 공간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나비 꿈의 집, 호전몽가죠. 이 집의 지붕은 나비의 한쪽 날개를 형상화한 거랍니다. 집주인의 전공인 장자 철학을 건축으로 풀어낸 건데요. 철학은 개념으로 쌓은 집이고 집은 벽돌로 쌓은 철학이라는 평소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1: 집에 무슨 신전 같은 게 있네요.
2: 동굴은 기둥으로 이렇게 계속 세워놓다 보니까 아마 그 파르테논 신전도 생각들 연상하시고 막 그런 것 같아요.
1: 원래 기능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2: 강당이죠.
5: 강당.
2: 여기서 뭐 조그만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의도 할 수 있고.
0: 경계도 간막이도 없이 시원하게 트인 강당. 여기는 철학자의 동굴인 셈이라네요.
2: 내가 가장 잘 표현된 그런 공간을

0: 내가 건축하는 일, 이것은 굉장히 내 실존적인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표현된 공간과 나 자신과 이렇게 일체가 됐을 때는 그 집이 자신의 왕국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라 여기에 사실은 두 분이 기거하시는 집을 지어도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0: 여기는 옛날에 밭이었어요.
1: 아,
0: 밭이었구나. 예. 여기다 밭에서 마늘도 심고 뭐 양파도 심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뽑으라고 그러시면은 아, 저놈은 밭이나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예, 남기고 가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네.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1: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예. 상을 되게 좋은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0: 세계 건축상을 뭐 두 개 받았어요.
1: 그래요?
0: 예.
2: 그런데 이곳과 산림채와 사랑채 세 채 모두 건축가가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사연이 있던 거래요? 싸우셨나?
0: 처음 집을 지으면서 아, 이 집을 짓는 일이 이렇게 쾌락적이구나, 쾌락이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한 건축가의 철학만 느끼는 것보다는 다른 건축가의 철학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을 또 짓는다면 집을 짓고 보니까 집은 자꾸 짓고 싶더라고요.
2: 그러면 마지막 사랑채에는 또 어떤 철학이 담겨 있을지 탐구하러 가보실까요?
1: 뒤에 보이는 집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집처럼 보여서
0: 여기서 이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죠. 네.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여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때 옛날에 살던 집을 네. 커물면서 보니까 그게 15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26 평인가 8평 정도로 네. 커진 것 같습니다.
2: 작은 퇴마루를 딛고 들어서면 아담한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두 개 위로 개방형 다락을 얹어서 공간을 넓혔지요.
1: 들어오니까 집이 되게 단단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게 예전에 사셨던 집의 구조랑 좀 유사한 점이 있나요?
0: 딱 하나, 네. 내가 그 옛날 집에서 책상을 놓았던 자리, 그 자리에다가 의자, 네. 뭐 책상 겸인데 그걸 거기다 놓고 있습니다.
2: 소년을 철학자로 키워낸 시간이 이 자리에 깃들어 있네요. 이 집을 지을 때 바란 건 딱 하나, 겸손하고 단단한 집이었답니다. 요즘 부부는 부모님이 남긴 뒤뜰을 돌보는 데 열중하고 있답니다. 아내는 이 시간이 내심 반갑다는데요.
3: 정원 가꾸면서 일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 전보다는.
2: 남편이 철학으로 마음밭을 일구는 동안 아내는 실제 정원을 가꾸는 공부를 했답니다.
3: 오케이. 여기를 살려야 돼요. 기륭을. 여기가 나무에 면역 체계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 자, 여기 잘라. 요거는 잘랐어. 힘들구나.
0: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나한테 지시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3: 힘은 안 드는데 지시하니까 기분 나빠?
0: 응.
3: 아이고, 참네.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까?
2: 그러게요. 그 병을 얼른 고치셔야겠다.
3: 아니 가끔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좀 불만이 있고 근데 이제 일간지에다가 글을 딱 써내요. 딱 써내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나 정확하고 또 아주 그냥 유려한 문체로 써내면 그래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니까 밥 한 끼 더 해주지 뭐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2: 태진아 씨의 노래 동반자가 생각나네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아내와의 만남이랬죠.
3: 정원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거고 요 앞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쁘면 올 수도 있고
0: 잘 만들어보자고

0: 바쁘시겠죠?
1: 아니야.
0: 바쁘시고 이제 또 이제 나가셔서 잘 안 들어오시겠죠?
1: 열심히 만들어야지.
0: 열심히 만드는 과정에 이제 부부가 있다는 거를, 나도 뒤에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해 주시고.
1: 감사합니다.
2: 부부가 함께 만든 정원 꼭 보여주실 거죠?
0: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안정이 돼서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여러분은 어두운 길 걸을 때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나요? 먼 길을 갈 때 지팡이가 되어주는 든든한 친구가 있나요? 이 부부처럼 말이죠.
1: 밖에서 벽을 타고요. 개미들이 들어와요. 큰 문제는 바람이 들어옵니다.
3: 집이 비닐 쌓여 있네요?
4: 하자 때문에 발목 잡힌 박윤규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5: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예. AIA 생명
6: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드릴게요.
6: 예.
8: AIA 생명
6: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0: 컷!
6: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0: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1: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8: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8: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1: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4: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5: 집이네. 와.
16: 이야.
17: 이사람 거래 들어간 이분은 이 특한 길이거든.
16: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8: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16: 저 뭐야?
18: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19: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9: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9: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0: 080-961-9595.
2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안녕하세요, 봐.
4: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지난 4월 쇠락의 제작진 앞으로 간절한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영상도 함께 왔는데요. 저 상자는 뭐죠? 나오고 싶은 것 같은데.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새나기 제작진, 바로 출동하시죠. 사랑이 찾아와. 서둘러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조용한 주택가.
6: 뛰어!
5: 진짜 영상 속 주인공 맞나요?
6: 이름은 밥통이고 분리불안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천안시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게 됐고요. 아, 밥통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람들이 왜 강아지 이름을 밥통이라고 지었냐고 보통 이제 사람 이름처럼 짓거나 음식 이름처럼 짓잖아요. 하시는 밥그릇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다니라고.

0: 이 스스로가 밥그릇이 되라고 그렇게 밥통이라고 지어줬어요.
1: 야, 11살인데 활력이 넘치네요. 산책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2: 놀아. 거기 앉아. 거기 엎드려. 거기 빵. 빵. 너 혼자 걸으면 어떡해. 여기 땡땡. 땡땡땡.
1: 어? 냥이다. 아유, 이뻐라.
3: 밥통님만 이뻐하지 말고 나도 안아줘요.
2: 밥통 자기 인사해.
1: 모리는 아빠 껌딱지랍니다.
0: 지금 고양이 두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오빠랑 저에서 다섯 명의 식구가 살고 있어요.
1: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소심량.
4: 우리 밥통이 좀 꼭 고쳐주세요.
5: 지금 여기에는 제보해 주셨던 정체불명의 상자는 안 보이네요.
0: 아, 그 상자는 저쪽에 있어요. 네, 그 정체불명의 박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5: 아, 이거구나.
0: 네. 이게 애견 방음 부스라고 하는 건데요. 소음에 좀 예민한 친구들이 있거나 짖는 게 너무 심한 친구들, 그리고 치매로 이제 계속 도는 친구들이 거실에 있으면 위험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제공해가지고 꽤 고가의
5: 얼마예요?
0: 13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이게요?
0: 네.
5: 아니 가격도 그렇고 사실은 밥통위를 여기다가 일종의 가둔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서
0: 맞아요.
5: 선택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되게 소음도 차단이 돼서 안정된 환경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통위도 처음에 이 문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잘 있는데 이제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제 탈출 행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에 피스가 박혀있거든요. 이 피스를 계속 긁어가지고 발톱 패드랑 발톱도 다 갈려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났었던 거예요. 들어가, 하우스.
1: 어? 잘 들어가네요. 밥통아, 괜찮니? 잘 쉬는 것 같은데요.
5: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0: 네.
5: 아, 이렇게?
0: 네. 아, 키가 크셔가지고.
5: 우와, 아, 어.
1: 괜찮은 거죠? 좁아 보이는데요. 문까지 닫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5: 이건 잘 들리네요.
0: 먹먹하게 들려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5: 아, 제가 이제 말하자면 통이 지금.
0: 네. 들려요? 거실에서는 짖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이제 옆집이나 윗집에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5: 공간이 좁고 밀폐되어 있어서 조금 덥거나 열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네요.
1: 공기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유는 밥통이의 분리불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6: 나도 데려가요. 혼자 있기 싫어요.
1: 밥통아, 진정해. 얘 왜 이렇게 목청이 좋은 거야? 집안에서 울리는 소음 크기가 100dB 이상. 이 정도면 자동차 경적 수준인데요. 건물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소리, 기차 소음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목이 아플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도 속상하겠어요.
0: 불안도는 여전히 높고.
1: 어떻게 해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중인데요.
0: 답이 제가 원래 혼자 데리고 살 때는 탈출 행동만 있고 짖는 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짖는 게 더 많이 생기고 탈출 행동은 사라지니까 어떤 게 사라지면 또 있던 게 생기고 계속 바뀌어서
1: 결국 10분 만에 연습 종료.
7: 왜 이렇게 불안했어?
6: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8: 집을 비운 시간 동안 약 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짖으니까 이제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같이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 게 방음 부스예요.
1: 한 달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방음 부스를 산 건데요.
0: 여기가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소음이 되게 크더라고, 옆집에서. 유치원도 보내보고, 펫시터도 맡겨봤는데, 저희가 한 시간도 조차도 외출을 못하는 시간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넣게 되었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거실에 놓고 나가면은,

0: 안 돼요. 물론 지금 제가 봐도 밥통이 분리불안은 쉬운 편은 아니에요. 원래 방음 부스는 어떨 때 써야 되냐면요. 소리 민감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깥 소리에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층이고 바깥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에 자극받아서 잠도 못 자고 휴식이 힘들다. 그럴 때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밥통이를 위한 일이 되죠. 근데 이건 지금 밥통이 혼자 있을 때 여기 있는 건 방탈출 하러 갔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이 하나 더 생긴 거고, 이것부터 깨부수는 목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있고 싶은데 있는 것보다 이제 갇힌 상태에서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1: 뭐 하는 거지? 물어뜯는 거야? 더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밥통아, 안 돼! 바닥에 피까지 있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빨리요, 빨리!
2: 미안해.
1: 어떡해요. 괜찮나요?
2: 발톱이랑 패드가 찢어진 것 같아. 지금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계속 짖으면은 성대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1: 빨리 병원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잠깐이었는데 우리 밥통이 괜찮겠죠?
2: 지금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3: 발톱이 스크래칭 하면서 많이 깔렸거든요. 이거 살짝만 잡아줘보세요. 지혈만 조금 해주고요.
1: 아유, 의젓해라. 이빨은 괜찮을까요?
2: 이유가 계속 치아로 다른 데를 하니까.
3: 이쪽에 좀 치아 파질이 송운이가 좀 있긴 있는데요.
2: 네.
3: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막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발. 막 스크래칭 하면서 발에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이게 더 힘들어요. 자기가 어지간히 아프면은 그렇게 막 걷지는 않을 텐데 얘는 그 불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그렇게 안 오면 얘가 못 사니까.
1: 세균 감염만 조심하면 된대요. 아휴, 다행이다.
3: 옳지, 아우 잘하네. 바통이 잘했으니까 깎아줄까? 옳지. 아유, 잘하네. 기분 풀어.
2: 과장님, 감사합니다.
3: 예, 안녕하세요.
1: 아, 이제 좀 쉬어야 할 텐데.
2: 동이야, 붕대 감자. 그 감아줄 때 가만히 있긴 하는데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4: 안 하면 안 돼요. 갑갑하단 말이에요.
5: 야, 네. 그래도 해야 돼. 그 잡아줘.
1: 야, 밥통아, 어디가?
2: 얼마? 옳지.
5: 미안해, 미안해.
2: 앉아.
1: 엄마랑 아빠의 마음을 밥통이도 다 아는 걸까요?
6: 뭐 얌전하네.
2: 네.
6: 속이 있나?
2: 감아줄 때는 되게 얌전 있어요.
5: 차라리 화라도 내면은 그럴 텐데.
2: 차라리 입질이라도 있어서 좀 분노를 표출하면 좋겠는데 분노 표출이 전혀 없어가지고. 됐다.
6: 야, 너 양말 신은 거 같아. 당분간 이렇게 지내야 되겠네요. 산책을 하든 집에 네. 있든.
2: 감염이 되면 또 안 되니까.
4: 아, 피곤해. 좀 쉬어야겠다.
1: 엄마랑 아빠는 쉴 틈이 없습니다.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5: 밥통이 양념하자. 맛있는 거 몸에다 붙여.
2: 그러니까. 아이고, 떡친 강아지 됐네.
1: 진짜 편안한가 봐요.
2: 이렇게 하면 피부 유착이 좀 좋아진다 해가지고 평소에도 그냥 스킨십 해주면서 계속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1: 하루에 한 번은 꼭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보호자. 이렇게라도 밥통이의 불안을 낮추고 안정을 찾아주려는 거죠.
2: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심신 안정도 있고 피부 질환이 있다 보니까 건조함을 방지하려고도 해주고 있어요. 계속 간지러워하고 모르는 사이에 피가 날 때까지 긁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중단하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0: 이를 처음 만난 곳은 천안의 유기견 보호소였는데요. 보호소에 들어올 때부터 피부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새 가족을 못 만나면 안락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
1: 피부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안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2: 피부병 치료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1: 네, 거의 천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분리불안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2: 아니, 학생 때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1: 저 그때 택배 상하차 하면서 병원비 마련했어요.
0: 아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다행히 피부병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분리불안입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밥통아, 거기서 뭐해? 엄마 찾는 거야?
3: 동희야, 왜 이렇게 긁고 있었어? 발 괜찮아? 흘러? 아니, 저기 쉬고 있어, 동희. 동희 쉬고 있어요.
0: 엄마랑 떨어질 생각이 없는 밥통이.
3: 동희 올라가. 동희 올라가. 옳지. 앉아. 동희 엎드려. 엎드려. 옳지. 엄마 일하고 올게.
0: 거리 두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 연습을 해보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밥통아.
4: 떨어지기 싫어요. 기다리기 싫다고요.
0: 정말 널 어쩜 좋으니.
2: 분리불안을 좀 줄이기 위한 나름의 시도를 하셨던 건 어떤 것들이죠?
1: 일단 훈련사를 불렀었어요. 훈련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출 잠깐 하고 오기, 노즈워크 해주기, 그리고 마사지 해주기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하는 것들 다 해봤거든요. 다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0: 지금으로선 출근할 때 애견 유치원에 맡기는 게 최선인데요.
1: 오빠가 오전 근무일 때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이 보통 9시부터 열거든요. 근데 저도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0: 요즘은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라 더 막막하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한 자료라는데요.
1: 강아지들한테.
0: 와, 뭐 거의 논문 수준인데요. 밥통이의 분리불안 원인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무슨 약을 쓰는지 공부해서 궁금한 점까지 정리했답니다. 설쌤을 만날 준비를 다 해두셨네요.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1: 저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특수교사인데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이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힘들었던 아이들이 표정이 많이 밝아지는 것들을 봐가지고 밥통이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0: 두 달 전 분리불안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았고 한 달 정도 관찰 일지를 작성했는데요. 효과는 첫날뿐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 한 달 만에 끊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는 일과는 아침 산책. 아유, 밥통아, 그렇게 좋아?
1: 오전에 제가 1시간 시켜주고 오빠가 1시간 시켜주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체력을 좀 빼놓으면은 문제 행동을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산책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각을 많이 사용을 해야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행복할 것 같아서 산책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0: 출근하기 전 밥통이의 피부병 약도 먹이고요.
1: 꿀꺽, 꿀꺽.
0: 밥통이를 위한 노즈워크 놀이도 준비합니다.
1: 이제 나간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나중에 얘도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아가지고 루틴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이 루틴을 좀 공포로 여겨가지고 문제예요.
0: 오늘은 방음 부스 대신 거실에 있어 보기로 했는데요.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요?
5: 동희 엄마 갈게.
0: 어? 엄마 나가는데 괜찮은 거야? 아유, 그럼 그렇지. 따라가고 싶구나.
5: 응, 알겠어. 엄마 금방 올게.
0: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에 가서 쉬려고? 아유, 엄마 나간 지 5분도 안 됐는데

0: 이러다 또 다칠 것 같은데. 아, 그만해. 그러다 또 발 다쳐. 밥통아, 너 뭐 하는 거야? 아, 그거 뜯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 비늘 삼키면 큰일 나요. 급히 제작진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
1: 아, 그래, 혼자 싫었어. 응? 밥통아, 이리 와봐. 이게 이렇게 뭐야, 이게?
2: 이거 또 먹을까?
1: 자.
2: 어우, 잘 먹네. 이거 먹었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잘 먹네.
0: 밥통이의 펫시터로 변신한 제작진. 위험한 물건들까지 싹 정리하고요.
1: 아, 비닐 삼키면 안 돼. 어디 봐. 핸드 뜯지 말고 여기서 놀아. 오케이. 삼촌 간다. 그거 빼먹어. 거기 있는 과자 빼먹어.
3: 다시 돌아와요.
0: 혼자 남겨지자 분리불안이 또 시작됐습니다.
4: 걔들이 크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쌓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신연령은 사람으로 보면 3살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아이가 든다고 분리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분리불안이 5살까지를 정상으로 봐요. 5살까지 분리불안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걔들은 근데 그 정신연령이 5살로 넘어가질 못해요, 대부분. 걔들도 나이가 들면서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0: 아빠가 오전 출근한 날엔 6시간을 혼자 있어야 하는 밥통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5: 뭐야, 왜 하나도 안 먹었어?
3: 너무 힘들었어요.
0: 갑갑했을 붕대부터 풀어주는데요.
5: 아이고, 피가 다시 나네. 일로 와봐. 아이고야.
0: 저런, 다친 발에서 또 피가 났네요.
6: 붕대 푸니까 출혈이 시작돼가지고 바로 좀 막아주는 용도로 썼어요. 뭐 이제 발톱이 없어. 지금 발톱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0: 아, 얼마나 아팠을까.
6: 한옥 간을 말린 거예요. 이게 철분제를 먹이기에는 먹는 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해서 철분 보충하는 목적으로 먹이고 있어요.
0: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참았던 거야? 많이 먹어. 설치한 지 한 달 된 안전문도 만신창이가 됐네요.
6: 다 핏자국이에요. 닦으면 생기고 닦으면 생기고 닦으면 생겨요. 여기도 있고 여기 올라타는 부분도 같이. 사실상 같이 살려면은 소음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0: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들의 민원이 많았는데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답니다.
6: 5시간까지 짖어가지고 민원이 어떻게 5시간까지 짖냐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관리소장님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2: 처음부터 그랬어요?
6: 네, 처음 데리고 왔을 때부터 그냥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잠깐 편의점을 가야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여기 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관문을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보통 이제 5분 나갔다 들어오기, 10분 나갔다 들어오기 많이 하잖아요. 5분 뒤에 열어주고 10분 뒤에 열어주니까 아, 내가 긁으면은 보호자가 돌아오는구나라고 학습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0: 매일 24시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떡하니.
7: 외식도 못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웬만해서는 이제 교대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많죠. 영화가 개봉해도 같이 못 가고.
6: 퇴근하고 오면 밥통이 상태 체크하고 이제 문제행동 있었던 공간 가서 치우고 목욕시키고 운동시키고 하다 보면은 제 시간이 너무 없어지니까 스스로 좀 우울해질 때가 많기는 해요.
0: 밥통이와 둘이 살 때 우울증 약까지 복용했다는 보호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2: 그때 왜 이렇게 우울증이 왔을까요?
5: 일단은 대인관계가 완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사실상 이제 통이만 계속 있다 보면 아무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8: 통이 점프! 점프!
9: 통이야, 산책을 이렇게 많이 해도 안 피곤해?
0: 11살인데 어쩜 이렇게 체력이 좋아?
8: 이제 좀 편하게 있어주면 안 돼? 내일은 좀 더 편하게 있어보자, 통이야. 가자.
0: 그래, 밥통아. 내일은 다치지 말자.
8: 네, 여보세요. 일 끝나고 와서 이제 밥통이랑 놀고 있어.
10: 통이는 뭐하고?
8: 통이는 지금 내 옆에서 또 내 옆에만 있지.
10: 아이고, 언제 그거 고친대.
8: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10: 어떻게 해야 돼?
8: 일단은 계속 도전해봐야지. 엄마 근데 있잖아, 지금 밥통이가 짖는 것 때문에 방음부스 있잖아. 근데 그 방음부스가 여름엔 솔직히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놔도
10: 안 되지, 통이는.
8: 혹시 이번에 분리불안이 계속 안 고쳐지고 이 상태면은 나는 방음부스에 못 넣을 것 같거든? 여름에만 잠시 엄마가 봐줄 수 있을까?
10: 그건 내가 뭐라고 해야 해요? 한번 일단은 해본 데까지 해봐.
8: 내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볼게.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어.
10: 그래? 알았어.
8: 끊어. 뿅.
0: 밥통이에게 무엇이 최선일까 늘 고민인데요.
8: 또 밥통이가 어떤 환경에서 그 피부가 또 안 좋게 될지 모르니 차라리 본가에서 케어를 받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그건 또 다시 분리불안 교육의 원점이 되는 거여서 방음부스 버리고 이 공간에서 짖지 않고 편하게 자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0: 매일 저녁엔 운동도 하는데요. 어휴, 잘하네. 운동 끝나고 공놀이까지? 진짜 에너지가 넘치네요. 그렇게 무한 반복 끝에
5: 1시 16분이야, 통이야. 오빠 이제 자자, 통이도 앉아.
0: 지친 엄마가 강제 종료.
5: 시간 10시야, 같아. 1시야.
11: 내가 못 자잖아, 오빠 지금.
0: 새벽 2시가 돼서야 잠이 드는데요. 밥통아, 잘 자.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 아침.
8: 가자, 가자. 계속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
2: 어디 외출하시나 봐요?
8: 아, 외출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오후 출근이어가지고 제가 학교 갔다가 오빠는 이제 밥통이랑 같이 러닝하러 가려고요.
0: 밥통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건데요. 어휴, 밥통이는 차에서도 얌전하네. 집에서 직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8: 내일 다녀올게. 아빠 대파 이제.
12: 밥통 일로.
8: 그렇지. 엄마 갔다 올게.
13: 엄마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마요.
0: 일부러 빨리 사라지는 엄마 보호자. 밥통아, 괜찮아. 엄마 이따 올 거야. 위험해.
12: 처음에는 창문을 열자마자 뛰쳐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하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0: 아빠가 오후 출근하는 날은 밥통이랑 같이 공원을 달리는데요. 와, 둘 다 잘 뛰네. 3.5km를 달린다니 대단한데요.
12: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좀 지치면은 애가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확실히 일반적인 산책을 했을 때보다는 집에서 약간 살짝 지쳐있는 게 보여요.
0: 이렇게 달리다 보니 밥통이 체력이 더 좋아졌대요. 하지만 이제 아빠도 출근할 시간.
12: 매번 붕대 감을 때마다 밥통이 표정이 안 좋아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죠.
0: 엄마가 올 때까지 방음부스에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내 카라로 완전 무장. 불편해도 조금만 참자.
7: 하우스. 옳지.
0: 더 늦기 전에 출근하는 아빠 보호자. 아이고, 아이고, 문을 부술 기세인데요. 합통아, 조금만 참아. 5분도 혼자 둘 수 없는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11: 방음부스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 남겨진 시간이 한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밥통이는 이 긴 시간을 살면서 한 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자유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13: 솔쌤 도와주실 거죠?
0: 밥통이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1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 누가 밥통이 이거나?
16: 이세?
15: 밥통아?
14: 나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16: 네. 추정 나이로 지금 10살, 11살 정도 돼요.
14: 근데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요?
16: 네, 저희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시켜가지고. 네. 엄청 튼튼해요.
15: 자, 일로 와봐.
14: 와, 장난 아니네, 진짜.
16: 후들치고는 좀 많은 편이지.
14: 와, 뒷다리 근육이 진짜.
16: 형이야, 칭찬받았다.
17: 칭찬받았어.
16: 형 칭찬받았어. 운동감 돌아왔어.
14: 몸매도 너무 좋고요.
16: 네.
14: 근육 장난 아니다. 너 산책 진짜 열심히 하나 보구나.
0: 이빨 건강은 어떨까요?
7: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빨 관리 매일 해주시는 것 같은데?
16: 네.
7: 피부도 처음에 안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데 다 염증이 있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16: 이게
7: 지금
16: 네, 이렇게
7: 그 진한 털 나오는데 다 염증이 있었던 데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관리해 주시고 계신다. 우리 분리불안만 잘 해결하면, 네,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질 것 같다.
13: 설쌤만 믿을게요. 잘 부탁드려요.
14: 제가 이걸 좀 보고 싶었는데.
16: 네.
14: 이거구나. 이런 네. 게 이렇게 제작돼서 나오는구나.
16: 네. 이제 지진 민원이 심한 집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4: 지진 민원이 심해서 만든 거 이해는 가는데.
16: 네.
14: 읽어하면 더 심해져요.
16: 네. 더 심해졌더라고요. 좀 탈출 네.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14: 네. 이 방탈출에 방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16: 아.
0: 현관보다 방음부스에서 더 심각했던 탈출 행동과 파괴 행동. 그런데도 방음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16: 유치원이나 펫시터를 무조건 이용하는데 펫시터를 저희가 한 번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14: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16: 이물 사고가 좀 있었는데 핸드폰을 하셔가지고 밥통이가 산책 중에 복숭아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14: 네.
16: 그게 장에 박혀가지고 기절 직전에 수술, 응급수술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0: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 회복에도 한 달이나 걸렸는데요.
16: 그러면 유치원을 등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등원을 시켜줄 수 없으니까 오빠가 오전 출근일 때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있게 되면 6시간 정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4: 6시간?
16: 네, 그래서
14: 꽤 오래 있긴 하네요.
16: 네.
14: 그래서
16: 어떻게든 여기 밖에서 혼자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저희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7: 사람보다 얘네들이 청각이 훨씬 좋다 보니까
16: 네.
7: 바깥 소리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휴식을 못 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16: 아.
7: 그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분리불안에는 더 나쁘다.
16: 네. 버리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7: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6: 감사합니다.
7: 네, 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0: 설쌤도 이런 건 처음 보시죠? 아이를 향한 보호자의 애정으로 완성된 자료집인데요.
16: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그 분리불안 약물 좀 검색해서 알아보고
14: 네.
16: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 아,
14: 대단한데? 이거 웬만한 훈련사보다 나은데요?
16: 정말 간절해가지고.
14: 네.
7: 지금 분리불안 원인 가장 먼저 뭐일 것 같으세요?
16: 일단 흥분도가 되게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보호소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6: 입양이 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지나가는데 자기는 철장 안에만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그로 인한 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분리불안이 좀 생기고

0: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내가 한번 가족이나 무리가 생기고 나면 그 무리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기질. 그러니까 조금 더 독립적인 기질과 의존적인 기질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존적인 기질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분리불안의 스위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스위치가 되게 예민하게 잘 켜지게 하는 또 어렸을 적의 경험들이 있어요. 모경과 너무 일찍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적에 내 무리와 신뢰감 있고 안정적인 경험을 많이 못해본 애들. 그러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 이 입장에선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분리불안의 이 스위치를 더 예민하게 켜지게 하는 요소고, 이걸 쫙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0: 네.
1: 보호자님 MBTI 가장 마지막이 어떻게 되세요?
0: 제이예요.
1: 네, 딱 봐도 알아요.
0: 네.
1: 네, 제이예요. 분리불안 가진 애들은 제이예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 스케줄표를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 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의 계획표에는 혼자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는 힘든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박적인 것도 있고, 제가 영상 봤을 때 벨크로독 증상이 있어요.
0: 그게
1: 벨크로독. 항상 붙어 다녀요.
0: 뭐예요? 아, 맞아요. 항상 붙어 다녀요.
1: 보호자한테 벨크로처럼 딱 붙어서 계속 붙어 다니려고 해요. 이거 밀어내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얘넨 더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해요?
2: 불안해하지 않아요.
1: 지금 보면 잘 있다가 나가실 때까지 괜찮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나갔을 때 시작돼요. 근데 보통의 좀 아이들은 보호자가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 교육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아니면 산책을 많이 나가서 저희가 나가는 준비를 좀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3: 지금 방음붓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발에 붕대를 감아야 되다 보니까 상처 때문에 붕대를 꺼내면 불안이 시작
1: 그렇겠지.
3: 떨긴 해요. 약간 좀, 아, 나 방음붓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컨트롤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게 꼭 불안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불안 플러스 좌절감도 있어서 더 크게 지금 터지는. 이제 혼자 있는 게 쉽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심해요. 공황까지 올 정도예요. 그래서 약이 필요한 거예요.
0: 과호흡이 항상 오더라고요.
1: 네, 이게 공황까지 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쓴다라는 건 우리 편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게 우리 편하자는 거예요.
0: 맞아요.
1: 방음부스가.
0: 네.
1: 우리 사람들이 편하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자. 그가 방음부스고, 불안을 낮춰주는 그 용량을 잘 찾아서 약을 먹이고 외출하는 게 연습인 거예요.
4: 문제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는 건데요.
0: 밥통이가 먹었던 약이 문제가 그 아이가 되게 많이 그냥
1: 처지긴 했어요?
0: 네, 처지고 산책을 하는데 후각 추구를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자극을 아예 느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부작용으로 보아가지고.
1: 부작용이죠. 그거는 부작용이고,
0: 네.
1: 그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기적으로 분리불안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벤트.
0: 이벤트성으로.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출하기 한두 시간 전. 그때 이제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낮춰주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고, 매일 데일리 베이스로 막 이렇게 처방을 하지는 않아요.
0: 그래서 밥통이가 많이 처지게 된.
1: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먹게 되면 매일 처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외출 전에만 약 먹고 나가기. 우황청심환처럼 단시효성 항불안제들을 외출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만 먹고, 외출이 없는 날에도 매일 먹는 약을, 데일리로 약간의 치료적인 목적을 가진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서 외출 전에 외출 전 약도 같이 먹는. 근데 밥통이는 후자의 방법을 써야 돼.
4: 문제의 방음부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저층에 중문이 없잖아요.
0: 네, 맞아요. 중문이 없어요.
1: 그런 집에는 안 버리고 얘 집으로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 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소리민감증 있는 아이들의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저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3: 네.
1: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리 안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분리불안은 따로 해결하고.
0: 아, 네. 저기는 휴식 공간으로 이제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는 거실에서 신나게 놀 수 있고.
1: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번 외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0: 네.
1: 우선은 옷을 한번 입혀볼 거예요.
0: 네.
1: 이 옷은 상체를 압박하는 옷인데 이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상체가 압박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흥분도가 조금 낮아진다거나 불안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특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0: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 20kg 되는 담요를 덮기도 해요.
1: 좀 무거운 담요들 네. 덮어주고
0: 네, 중량 담요라고 해가지고
4: 평소에 옷 입는 걸 좋아하는 밥통이 새 옷도 마음에 들까요?
1: 처음에 좀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0: 이게 뭐지?
1: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0: 아, 한 번.
1: 한 번 더 당겨주라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너무 널널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어색해.
3: 털 때문에 있어.
1: 봐봐요. 털, 얘 이렇게 날씬한 애였어.
0: 아, 너 날씬하구나.
1: 네. 밥통이 뇌 안에서 운전자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고, 브레이크 역할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 전에는 운전자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 하는 약도 같이 먹어보려는 거예요.
0: 아.
1: 제가 이렇게 박았어요.
0: 오, 되게 새로운 방법 처음 봤어요.
1: 이렇게 해도 잘 먹어요?
5: 먹어볼까? 이건 한입거리죠.
0: 너무 빨리 끝나서 똥이야.
4: 분리불안 교육 첫 걸음.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1: 여기서 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조금 먹는 모습 보이면 네. 우선 중문까지만 가볼게요.
0: 아, 네. 네. 동이야, 이리 와봐. 동이 앉아. 옳지. 자.
1: 문 이렇게 덜컥덜컥 소리 한 번만 내볼게요. 그 문만, 중문만. 네. 네, 들어와서 뺏어 보실게요.
4: 이 간식은 혼자 있을 때만 주는 거죠.
1: 네. 잠시만 다시 기다렸다가
0: 앉아.
1: 네, 주세요.
0: 다시 문 네. 쪽으로 가.
1: 네, 다시 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 직접 열지 마시고 저 현관문만 이렇게 덜컥 소리가 나게만 한번 해볼까요? 네, 돌아와서 뺏어 볼게요.
4: 엄마보다 간식에 집중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1: 계속 반복해 볼게요. 이제 문 한 번만. 잠깐만요.
0: 네.
1: 기다려보실게요. 다시 먹을 때 해야 돼요.
5: 느낌이 쎄한데.
1: 얘가 이런 거 반복하면 눈치가 빠른 아이라서. 네, 뺏진 않을게요. 자기 먹게 해줄게요.
0: 지키려고 한다.
1: 네.
4: 이제 더 편한 자리를 찾아줍니다.
0: 올라가.
4: 간식을 주고 엄마는 나가보는데요. 밥통아, 웬일이야? 엄마보다 간식이 더 좋아진 거야?
1: 오, 좋아. 네, 들어오세요. 아직 아예 다 닫지 말고.
4: 맛있는 간식은 엄마가 없을 때만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1: 쇼파 괜찮네요. 쇼파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두 분 이제 같이 나가보죠. 네, 같이요.
6: 밥통아, 엄마랑 아빠 다 나간다. 너 진짜 안 따라갈 거야? 세상에, 이런 모습 처음이야.
1: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선 지금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돼요.
0: 뭐야? 제가 웬일이야?
1: 저 있어서 우선은 네.
6: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7: 두 분 먼저 나가보실까요? 제가 남아있어 볼게요.
6: 밥통아, 갑자기 왜 그래?
7: 알긴 안
6: 산책 가는 거 아니야.
7: 남아있어 볼게요. 네, 두 분 한번 나가보세요.
5: 왜 나만 두고 가요?
6: 그래, 밥통아. 설쌤한테 놀아달라고 해. 아니야. 엄마, 아빠 기다릴 거야.
4: 이럴 때 편하게 쉴 자리를 마련해주면 도움이 된대요. 밥통이도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구나.
6: 그렇지. 좋아. 그렇게 쉬면 되는 거야.
4: 엄마랑 아빠는 밖에서 관찰 중인데요.
8: 아직은 설성이 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떠세요? 약 먹고 지금 통유의 밤에.

0: 원래는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흥분도가 좀 높은 편인데 지금 바통이가 되게 차분하게 엎드려 있는 걸 하는 거 보면은 약이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설샘이 나오고 나서 정말 문제 행동이 있지 않은지 한번
1: 나오고
0: 봐야 될
1: 있습니다.
0: 것 같아요. 지금 설샘 움직였는데
1: 나오고 있어요.
0: 그대로 엎드려 있어요.
2: 그대로 푹 쉬면 되는데, 아, 왜 이러나? 혼자 있기 싫단 말이에요.
3: 지금 서 있잖아요. 저희 목표는 앉아야 돼요. 앉기만 해도 돼요. 첫날 목표는. 가장 좋은 건 엎드리는 거고.
0: 근데 밥통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봐요.
3: 더 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용량이 지금 이 텐션으로 다칠 것 같진 않아서. 좋아.
0: 우와.
3: 그냥 하품 정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시그널로 하품 정도만 나타나는 건.
0: 지금 가장 좋아진 거는 바로 짖지 않아요.
3: 네. 상황 판단을 좀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포기라는 게 조금은 나왔으면
0: 저도
3: 좋겠어요.
0: 실제로 교육.
3: 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아직 울긴 하는데.
4: 알겠습니다. 아직이야.
0: 그래도 앉는 거 처음 봤어.
3: 제가 원래 첫 번째 목표가 파괴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번 긁다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0: 맞아. 저희가 좀더 노력할게요.
3: 아니에요. 지금은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예요.
4: 너무 얌전하다.
0: 너무 좋아졌어요,
3: 근데
0: 진짜.
3: 이제 이 정도로만 유지되면 민원도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이
0: 네,
3: 정도로만
0: 맞아요.
3: 유지되면.
0: 우린 쉬지 않고 짖었으니까.
2: 솔루션 전보다 차분해진 밥통이. 탈출 행동이 사라졌고요. 짖는 횟수와 크기도 확 줄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3: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아주 큰 희망을 봤어요.
0: 저도요.
3: 되게 힘든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우리 시도하기 전에 말했던 거 우선 파괴 행동이 없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0: 네,
3: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밥통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었고,
0: 사실 방음 부스를 드린 게 밥통이가 워낙 청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청각 자극이 좀 줄어들면은 더 분리불안이 낮아질 줄 알고
3: 아니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0: 준비를
3: 거예요.
0: 했었는데 사실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밥통이한테 더 좋은 솔루션을 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한데 선생님 덕분에 밥통이가 남은 견생을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3: 방송 끝나고도
0: 네.
3: 끝까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고생하셨어요.
0: 네.
3: 너도 고생했어.
0: 아이고, 졸려.
2: 밥통아, 그동안 힘들었지? 이젠 다치지 말고 울지 않기 약속하는 거야. 밥통이네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5: 형이 엄마하고 나갔다 올게.
2: 방음 부스 대신 방석 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밥통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5: 우리 쉴 거야, 혼자서?
2: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방음 부스 대신 예쁜 새 집도 생겼대요.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내고 꽃길만 걷자.

또 시작했다 또. 잠식 그만. 엄마 나가. 제발.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대한민국 필요해. 아로라민 군주가 된다. 김부장 사무실. 송과장 출근 전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아로라민 주세요. 일동제약.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3: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4: 찾았다. 배지밀.
3: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5: 진짜 맛있네.
2: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3: 배지밀 고단백 두유.
6: 메이킨.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7: 하루가 편하다.
6: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7: 오늘 밤 메이킨.
6: 유쾌
3: 상쾌
7: 통쾌.
6: 아침이 달라집니다.
8: 변비 해결 메이킨.
1: 주방은 작아도 생수 두 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1: 나 거기서 나기지
12: 잘못하면 엄청 불.
13: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4: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3: 치과에서 찾으세요.
15: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6: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17: 근데 커피 간은 좋아요?
18: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19: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20: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17: 잠이 보약인 것 같죠?
21: 오래 앉아있으면 고관절 망가져.
20: 딱 말던데요.
22: 어, 루카.
23: 내일 필드에 나가러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22: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웨어 루이 가스텔.
24: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인 당신에게 근사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25: 우아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24: 웰컴 투 파크랜드
25: 프렐린.
26: 지금 드신 프로바이오틱스는 없는 번호입니다.
27: 프로바이오틱스 있는 번호로 먹어야지. 균지번호 몰라?
28: 확신은 균지번호 확인으로부터.
27: 너의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균지번호가 있니?
29: 당신의 일상이 달달해질수록
30: 소스는 저당으로 비리드 키친.
31: 그건 뭔 소리야?
32: 영감 당질이라는 소리요. 소스 맛은 그대로인데 당 부담은 줄였대. 안 봤던 이유 있단가?
29: 1등 저당 소스 비비드 키친.
33: 폐렴후균 76.9%는 50대 이상. 혈액을 통해 감염되면 위험한 균혈증 발생 가능.

0: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은 캐박시부.
1: 가장 넓은 혈청력 예방범위.
0: 깜빡 말고 캐박시부.
2: Put your loving hand out, baby.
3: 집이네. 와.
4: 이야.
5: 한때 인기였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6: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5: 궁금증에서 시작된 여정.
6: 살람 알라쿰.
5: 근데 들어도 묘합니다.
6: 뭐야? 뭐야?
5: 드디어 만난 소문의 실체.
6: 엉덩이가 더 커요. 엉덩이가 엄청 커요.
7: 저도 이 엉덩이들을 보면서 힙을 키우고 있습니다.
5: 속도가 중요한 요즘 세상의 희소식. 오,
6: 이게 쫙 펴니까 그 자바라처럼 쫙 펼쳐집니다.
8: 우속 디아메트 되게 뭐지? 썸미네.
6: 50개월 할부!
5: 소문이 이끄는 대로 바람 따라 갑니다. 거대한 자연과 오랜 유목민의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키르기스스탄. 수천 년 동안 가축을 따라 이동하며 이어온 삶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소문의 진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여정은 이시쿨주에서 시작합니다. 현지엔 양이 없는 키르기스인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이 이들의 삶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텐산의 종기를 받은 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6: 우와! 저기 봐! 우와!
5: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너른 초원과 설산의 풍경. 그래서 가축들도 마음껏 뛰놀고 배불리 먹습니다.
6: 양은 이곳에서 가장 흔한 가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흔한 양 중에 몸값이 차 한 대 맞먹는 아주 귀한 양이 있다고 합니다.
5: 키르기스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외딴 시골 마을 테미르 카나트. 여름이면 주변 고산 초지로 가축을 몰고 올라가는 유목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6: 살람 알라쿰. 안녕하세요. 아, 이 동네 분이세요?
9: 들어왔어.
6: 아,
9: 아일더스.
6: 아, 네. 아, 이 동네 보니까 가축들이 엄청 많네요.
9: 말도 제일 비슷다.
6: 근데 그 양 중에 아주 귀한 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9: 저는 아라샨 종오일로를 봅니다.
6: 아, 아라샨이라는 양이 엄청 커요?
9: 메트로.
6: 이!
9: 무슨 뭐? 맛있네 된다. 어떻게 유진 맛있으면 된. 맛있네.
6: 아, 지금 너무 허풍이 심하셔. 지금.
9: 과트라는 맛.
6: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5: 양 한 마리가 집 한 채 값이라니. 말이 되나요?
6: 어?
5: 이럴 수가. 진짜라고요?
6: 그러면 이 동네 양들은 다 비싼가요? 아니면 그 집 양만 유독 비싼가요?
10: 아, 어서 고일러는 막간 들으려고 맞더라고. 어서 이미 어서 고일러는 들으려고 맞더라고.
6: 잠깐만.
5: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6: 와. 아, 제가 알기로는 양 한 마리가 차 한 대 값과 맞먹는다 그랬는데 차가 아니랍니다. 집이랍니다. 아니 대체 어떤 양이길래 집이랑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죠? 이만하대요.
5: 마을에서도 유명한 집.
6: 계세요? 계십니까? 아니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요. 잠깐. 살람 알라쿰.

0: 저 양보로 왔어요.
1: 알아서 안 걸러로 미스나일다 모비약터 모비약터만 어가
0: 아,
1: 쉐프트
0: 저기. 감사합니다. 라마. 저기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멘스.
5: 이곳에선 세상 모든 걱정을 잊어도 좋아. 좋으니까 믿고 마심.
6: 좀 오버하면 어때?
7: 근육통에도 케토톡 쿨이 있는데, 어깨 통증에도 케토톡 쿨이 있는데, 인생은 좀 오버해야 재밌지. 침투력이 남다르니까.
8: 캐내면 캔! 케토톡! 한도!
9: 시원하게 잘 캔다.
0: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살람 알레쿰!
10: 살람 알레쿰!
11: 양털 미는 걸 처음 보기도 하지만 털이 신기합니다. 겉은 거친데 안쪽 털은 부드러운 이중 구조예요.
0: 와, 지금 이게 100% 울입니다. 이대로 그냥 덮고 자도 될 만큼 이불이 같은데요. 아버님, 이거 털 깎아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0: 너는 길 봐봐, 길을 어떻게 됐어? 길 아이를 당겨냈어, 나. 길을 어떻게 됐어, 이길 어떻게 가질 수 없어.
1: 길을 없어, 길을 원래. 아마, 아니, 너무 늦게 된 사람들, 뭐, 내가 삽바쁘네.
0: 이불 한 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대로 덮고 자도 될 만큼 따뜻해 보이는데요. 아, 이거 털 그냥 버리시지 말고 져주세요, 아버님.
10: 대름, 대름, 대름.
11: 드디어 털을 다 깎고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제가 아는 양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0: 아까 누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서니까 엄청 크고 엉덩이가 더 커요. 엉덩이 엄청 커요. 오. 여기가 다 엉덩이입니다. 미안해. 한 번만 만져볼게요. 우와, 이렇게 되게 찰랑찰랑찰랑 거립니다.
11: 좀 민망하긴 한데 절로 손이 갑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10: 신발 알아서 넣어주슈. 구유르고면에 말라놨다. 구유르고면에 구하고면에 내렸으면 무슨 날 말라놨다. 알아서 구유르고서 넣어주슈. 나 이곳을 이렇게.
12: 이 길 끝에는 제가 만나고 싶었던 특별한 양이 있는데요.
11: 타지키스탄에는 중앙아시아의 대표 거대 양 품종인 히소르 양이 있습니다. 몸집이 크고 엉덩이가 발달해 귀한 몸이죠.
12: 엉덩이만 4kg이 넘습니다.
11: 이 히소르 양과 키르기스스탄의 거친 털 안량을 교배해 탄생한 게 아라샨 양입니다. 압도적으로 크고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빠르고 기온차가 극심한 해발 3,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0: 아버님, 제가 듣기로 양 한 마리가 차 한 대 값, 뭐 집 한 채 값이라고 들었는데 이 양이 그 양 맞나요?
10: 쿼티라 비로타티 마시나 빚만 알마시오다 쿠슈라 그만 뭐 트랙터가 알마시다 쿠슈 보이도 쿠슈가 알마시다.
0: 저기 밖에 있는 저 트랙터랑? 이렇게 바꿨다고요?
11: 이게 된다니 대단합니다.
10: 다시 고기는 맛이 금맛다. 트랙터 알아서 먹고 나.
0: 아, 그럼 얼마란 이야기예요?
10: 물알 아즈 아예 금맛 볼. 100,000달러, 150,000달러, 50,000달러, 70,000달러 올 것 같아. 그리스탄다 이인 금밭 아즈르 쇼코일로 아라샨 고이로.
11: 종자가 좋은 아라샨 씻은 약 한 마리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답니다.
0: 우와.

0: бул чоң, булар дагы чоңоет, мындан да чоң болот. Мындайга чейин чоңоет бул дагы. Дагы чоңоет, бул дагы ушунча чоңоет. Бул азыр жаш, 1.5 жаш эле бул.
1: Арашан яңы да성장하기까지는 3년. 순양은 키가 1m가 넘고 생체중은 210kg까지 나간답니다.
2: 우리 아들 몇 배만 해요?
1: 생체중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품종 중 하나인 아라샨 양. 1970년대부터 육종가들이 매달려 개발한 품종으로 2021년 키르기스탄 농업부에 등록되었는데요. 목초지와 농경지가 줄어드는 시대에 빠른 성장 속도가 큰 경쟁력입니다.
2: 이 사료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0: 예, 뭔가 알파와 루다의 비료류와 뭐 비타민도 고셔서 뭐가 고셔 드롭 비타민도 알파스 드롭만 걸러가 비례했어.
2: 우리 아저씨는 이 비타민 챙겨 드세요? 아니. 아니 양들이 그냥 주면 어떡해요?
1: 여러 가축들을 키우다가 친척이 데려온 아라샨 양을 보고 육종가로 전환했다는 루르베키 씨.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처음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은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2: 야 잠깐만, 잠깐만 밥 줄게, 밥 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 어머니? 꼬리 부분의 거대한 지방은 척박한 고산지대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에너지 저장고인데요. 몸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그러니까 이쁜 엉덩이의 기준이 있을까요?
0: 구르고 스레드니 오르시크렉. 이 안한 문은 라즈레스 때 꼬든다이. 구르고 예키에 내리고
1: 뭐든 가유불급. 좌우대칭은 물론 너무 처져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게 역시 제일이죠.
2: 저도 이 엉덩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힙을 키우고 있습니다.

0: 종자 번식용으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양들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양들은 요리해 먹습니다.
1: 어이, 어.
0: 우와. 키르기스에서 양은 버릴 게 없는 동물이죠.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오래 끓이는 요리법이 많습니다. 양 고유의 맛을 즐기는 거죠. 우리 지방 부위는 어떻게 쓸까요? 가장 흔한 건 꼬치구이입니다. 큼지막하게 썰어서 고기 양념에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살코기 사이에 큰 지방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2: 보통은 지방은 좀 걷어내고 이렇게 먹지 않나요? 지방이 이렇게 막 통째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진짜 이게 무슨 맛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0: 풍부한 양 기름이 불에 녹아내려 살코기를 감싸주면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는데요.
2: 우와, 이게 올라가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지금 막 올라오는데 식욕을 막 돋구고 있습니다.
0: 냄새에 익는 소리까지. 아, 힘드네요.
2: 너무 태우신 거 아닙니까?
3: 마음을 척발 따라 넌 말이 없더라. 그게 인척 따라 넌 말이 없더라.

0: 부실 상급 초과 터담.
1: 와, 아까 하신 요리가 벌써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와.
2: 쿠르닭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키르기스인들의 주식인데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인데 꼬리 지방이 들어가 별미입니다.
1: 오, 아까 그 엉덩이지만 이렇게 얇게 쓰린 그거네요. 빵에다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아, 또 약간의 그 양파를 올려서. 지방이 다 어디 갔나요? 입에서 녹아버리는데요.
2: 아라샨 양 덕분에 밥상이 훨씬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1: 그렇지,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지. 먹을 줄 아네요.
2: 꼬치구이는 저도 캠핑 가서 많이 즐기는데요.
1: 먹기 전부터 정말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떤 맛일지,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마시멜로처럼 잘 구워졌고요. 속은 되게 촉촉해 보입니다. 지금 속 살짝 보이는데 먹어볼게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 캠핑 가면은 막 양고기도 먹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먹던 그런 이 고기와 맛이 완전 상상지도 못할 그런 맛인데요. 되게 막 쫀득쫀득하고 그 지방이 잘 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3: 아, 또 말하자면 길베이슨 법이 약간 길렁도 보라엔.
1: 와, 이거 먹고 싶어서 여기로 와야 되겠는데요.
2: 만남은 반갑고 헤어짐은 늘 아쉽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맛. 할머니 건강하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아직 막 100세도 되고 막 120세도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 한 끼 잘 먹고 다음 여정을 떠납니다.

0: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따라 이제 29를 떠나 비슈케크 근교로 갑니다. 이때에만 비밀의 문이 열리는 나무숲이 있다네요. 초원과 산악지대가 많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게 물인데요. 키르기스스탄 곳곳에는 강물을 모아두는 저수지와 관계 시스템이 발달해 있습니다.
1: 정말 이 시기에만 딱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겨울에 그 꽁꽁 얼어있던 그 빙하가 봄이 시작되면서 녹으면서 이렇게 형성된 곳이래요.
0: 알라아르차 국립공원의 빙하와 만년설이 돌고 돌아 흘러드는 알라아르차 저수지. 주변에 숲이 조성돼 있어 간단하게 피크닉을 즐기기 좋습니다.
1: 우와, 우와, 이렇게 멋진 곳이. 오, 저기 캠핑하고 계시네요. 이 맑은 공기 속에 이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 맛있는 냄새를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2: 살람 알라쿰.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비슈케크에서 주말을 맞아 캠핑을 나온 가족입니다.
1: 여기는 자주 오세요?
3: 아프릴 아이는 유나인의 수 톱돌는 토코이다 아랄압 유진저 그리 자라틀스 코스네시 자라틀스 아 니일든 바르도 오셔네시게 따르틀읍 와악 따락도 거룹 유일오스비네이 살게텔드 길십.
1: 아, 너무 좋으네요. 여기 비슈케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이 자연 속에.
4: 맞아요. 러스키 블로그를 называют Кыргызстан как вторая Швейцария.

0: 그래서 내가 계획할 주거로 마티아나 땀 넣어야지.
1: 말솜씨가 청산 뉴스입니다. 이제 겨우 13살이라는데 나중에 홍보대사를 해도 되겠어요.
0: власти СНГ, но, конечно, предлагаю тоже в их Японии, как я знаю, у них тоже там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природа.
2: 네, 알겠습니다.
3: 자리 вас хочу угостить.
1: 손님을 반기는 환대 문화는 집 밖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잠깐 앉았는데요. 역시 피크닉엔 바비큐가 진리죠.
4: 우와, 속까지 잘 익었다.
5: 와, 맛있는데요? 되게 부드럽고 간이 딱 배웠어요.
0: 그르기즈 아니 всегда такие гостеприимные, даже хоть из другого планеты прилетишь, всё равно мы тебе.
1: 멀리 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나눠주셔서 행복합니다.
5: 제가 여기 이 저수지에 처음 와봤는데 여기를 좀 막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숲이 물에 잠기면 홍수 아닌가요?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5: 라흐마.
0: 그렇게 됐어. 네. 사실 это, если вы будете уезжать, предлагаю вам, ну у нас вода из горы самая вкусная из это родникового источника.
1: 이런 게 부전자전이겠죠? 아버지는 더 큰 물병을 챙겨 주십니다.
5: 이걸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라흐마. 와, 이렇게 귀한 걸 받았네요. 와, 저 아들이 적극 추천하는 텐션 산맥의 이 빙하수 제가 한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마.
1: 산 위에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려 저수지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이 상태가 두 달 정도 유지된답니다. 그래서 깜짝 등장한 게 패들보드 샵입니다.
5: 안녕하세요. 와, 이거 한번 타고 나가면 되겠다.
1: 패들보드는 보통 잔잔한 물에서 많이 타죠.
6: Это надувная лодка, ой, надувной саппорт, аналог серфинговой доски. Он выдерживает до 300 килограмм. Вы не упадете.
1: 저수지 수위가 높아진 두 달 동안만 반짝 즐길 수 있는 기회. 이때가 아니면 못한다니 더욱 특별합니다.
5: 안녕하세요. 살람 알레쿰. 키르기즈스탄 분이세요?
7: 사람.
5: 어.
7: Сюда? Первый раз. Да. Именно сюда. А вот сейчас самый сезон. Сейчас вот цизельная вода. Еще тоже есть. В Аларче тоже сейчас все цветет. Скорее всего, воды не будет.
8: Скорее всего, вода опустится уровень просто.
1: 뭐든 타이밍이 중요하죠.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현재를 즐기는 이들의 부드러운 유영이 시작됐습니다.
5: 아니, 저렇게 타고 어디까지 가요?
9: У нас есть определённый маршрут, который длится 1.5-2 часа. Они поплывут по нему.
5: 오, 그렇게나 커요?
9: Сначала вы плывёте по аллее, красивой аллее, потом вы плываете на середину. Там открывается вид на горы и на город. И тут у нас есть птичий базар, там более 5 видов птиц есть.
1: Okay. 특전사 출신인 저에게 이 정도 패들보드야 쉽죠. Yeah. 약간 고민이 될 때 나중으로 미루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는 생각보다 다시 안 오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아니 앉아 있으니까 뭔가 숲에 눌려 있는데 일어서니까 지금 이 나무 사이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네요. 하키 나무 조심.

0: 두 발로 걷는 평범한 숲길입니다. 나무는 그대로인데 길은 사라지고 뱃길이 되었죠. 낭만도 따라왔습니다.
1: 정말 이 나무숲길, 나무숲길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네.
0: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풍경이 새롭고 멋집니다.

0: 이게 그냥 저수지란 말이죠?
1: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돼 농업용수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새들이 합창을 한다더니 이곳입니다.
0: 진짜 많네. 여기 전부 다 저기 저 새 있는 거예요?
2: Здесь вороны, цапли, бакланы. Есть такие хищные птицы, соколы, орлы. Но их очень редко увидеть. Это птичий базар. Там есть разные виды птиц.
0: 새시장? 근데 왜 새시장이에요?
2: В целом, если туда подплыть, очень много гнезд. Прям как на рынке, очень много птиц.
0: 아니 새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기에서는 막 흥정을 되게 세게 하나 보다. 지금 소리가 막 깎아달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1: Yes. 쉴 새 없는 지저귐 덕분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생생합니다. 듣다 보니 리듬도 느껴져요.
0: 아파트네, 새 아파트.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새 소리가 귀에 막 서라운드로 막 들려, 이렇게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막 소리가 들려. 그래서 꽉꽉꽉꽉꽉꽉. 와. 아니 지금 이 시기 아니면은 또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치 운이 좋게 지금 이 시기에 딱 와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게 돼서 너무 좀 특별합니다 지금.
1: 이번 여행에서 쏟아진 행운을 가득 담은 느낌. 두 달만 열리는 침수림의 낭만을 꼭 한번 누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전히 유목민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이제 비슈케크를 떠나 이시쿨호 인근의 키질투 마을로 갑니다. 아직도 많은 키르기스인들이 계절에 따라 산악 목초지 사이를 이동하며 가축을 기릅니다. 길의 주인은 가축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3: 시골하고 도시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옮기는 거예요. 훌륭으로.
1: 산을 오르내리는 데다 이동 중에도 가축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셔야 해 오래 걸리는데요. 매일 저녁 쉬어갈 집을 짓는 유목민들. 근데 30분 만에 짓는다면 어떨까요? 키질투 마을로 갑니다. 유목민 이동식 가옥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마을과 좀 다르다 했더니 온통 푸르네요.
0: 유독 이 마을에만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나무를 이렇게 많이 말려놨는데 땔감인가? 아니 어디다 쓰는 나무죠?

0: 여기 뭐 하고 계시는데요? 살람 알레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무를 아주 깨끗하게 껍질을 지금 벗기고 반듯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세워놨던데 그뭐 만드는 거예요?
1: 모두 이제 이렇게 살때 그래서 모두에 어서 모두에 일개를 자사스다 아테네를 자사스.
2: 키르기스스탄의 이동식 전통 가옥 보주이. 키르기스어로 회색 집을 뜻하는데요. 염색하지 않은 천연 양모 펠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에 고즈넉한 회색빛을 띠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의 90% 이상이 보주의를 만드는 일에 종사한답니다.
3: 그래서 다 보니까 인연이 다뭐 미리 미 나일 달려 자 살았다 미 바로 시작하게 됐다 미지 나일 가게 됐다 보주의.
2: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수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텐션 산맥에서 흘러내린 물줄기 덕분에 포플러 나무가 잘 자라 예전부터 목공 장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0: 야, 이렇게 두꺼운 나무 껍질을 벗겨내니까 속살도 하얗고, 그리고 지금 정말 제 다리처럼 이렇게 곱게 뻗었습니다. 와, 그리고 소들도 좋아하네.
2: 나무를 먹는 소 보셨나요? 초식 동물이라고 하지만 소가 나무도 먹는지 몰랐습니다.
0: 되게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요. 약간 이렇게 고소하기도 합니다. 씹을수록 단맛도 나는데? 미안.
3: 일단 약도네.
0: 먹었는데 괜찮고 드실래요?
3: 비스킷이 잘 나서.
0: 처음 드실 거 아니에요?
2: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다던데 이런 맛이었을까요?
0: 저도 혹시 이 보주이 만드는 거볼수 있을까요?
3: 의자가 왔을 때
0: 네.
3: 알웨이 되게 말로
0: 어.
3: 어디서 왔을까 바로 스타노우 티곳 가는 것에도 자서왔 가는 것에도 어서 오사카 알웨이 되게 말로 오사카 왔상스.
2: 보주이 장인들의 마을 한 집에서 모든 걸다 만들지 않고 분업화가 되어 있답니다.
0: 살람알레꿈. 저기 안에 계신데요.
2: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요. 일하는 모습은 의심할 나이가 없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사람.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95 жылдан бери боз жасайм өзүм. Атам болсо өмүр бою эле мугалим болуп эмгектенген дагы бош убактысынын баарын ушул божуйга арнаган.
2: 그 기술은 아들에게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의 많은 농촌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떠나지만 이곳만은 예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업을 계승하고 있죠.
0: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5: 머지도 오고 무슨 그별이고 머지도 오거든. 아난 아바카는 마소가 아타인 뭐 작은 타살로 왔다.
0: 아니, 이 나무를 흰다고요?
5: 술 작가체인 뭐 약탄 마시다 술 작가체인 타살로 왔을 거 있다.
2: 벽과 지붕을 연결하는 우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끝부분을 정교한 곡선으로 구부리는 이 기술이 알리백 씨 집안의 전통 유산입니다.
0: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작업을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3: 오늘 이제 미치게 꽃이 다 시지.

0: 그러면
1: 호락 빠스로 빠요.
0: 뭐 호락 빠도 됐다.
2: 근데 이 모습이 뭔가 연상되지 않나요?
3: 이렇게 살랑 살랑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살랑 살랑 그죠? 이렇게 박자 맞추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요?
1: 네메트 걸어 배숙매 우국 바스 걸어 배숙매
3: 내가요?
1: 네,
2: 됐습니다. 자, 제 사전엔 빼는 건 없습니다.
3: 아,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뭐 약간 맛있다이슨? 응. 맛있다 보는. 응. 살맛 뭐냐 나크렌데. 아무스가. 국 국 내면 바스 바스 그랬고. 응. 주면 나크렌 하나. 일부 나크렌 하나.
3: 아. 아. 나크렌. 여기 나무를 지지를 하고 이 손으로 약간 이렇게 나무를 밀어주면서 주면서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2: 세게 하면 나무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요.
3: 오케이. 헛! 더!
1: 모두 낚시 사파다가 잘사? 클렌트다가 소가 잘사? 아르김댄네 바야가 비싸고 브르노 모두 사짱하러 오셨는 타니스타로 사라스트로 오트룹 원한 겔립
2: 구부린 나무는 옆에 세워놓고 일주일 정도 말립니다. 나무가 바짝 말라야 튼튼하고 가벼운 보조위를 만들 수 있다네요.

0: 이 마을이 유명한 게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주위를 빨리 세우는 겁니다. 한 채를 짓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린대요.
1: 이게 쫙 펴니까 뭐그 자바라처럼 쫙 펼쳐집니다.
2: 뭐가 이른바 아우크슈토크. 내리게 됐다. 아, 뭐 우유든 때렸으면 많이 남는 것 같아. 아따야 뭐몇개 먹었다. 아, 뭐는 아츠고 있어.
1: 이게 못이 아니고 되게 단단한데 가죽이랍니다, 가죽. 되게 탄탄해요. 되게 튼튼하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 저도 캠핑을 다니는데 보통 텐트 칠때 벌써 막 이거 펼치고 대 세우고 하는 데만 해도 한 30분이 걸리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자바라처럼 쫙 펼치니까 뭐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0: 캐레게는 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구조물입니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재료만을 사용해 짓는데요.
1: 와, 이렇게 딱 맞춰줄
2: 아무나
1: 때가
2: 뜨겠네
1: 좋아.
2: 이게 무슨 이렇게 밀어 얼어요? 아 뭐, 만약 뭐, 너네 토퍼준 건안 먹었?
1: 에이?
2: 토퍼준 건.
0: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거라 단단해야 하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1: 야크털이랍니다, 이게. 엄청 튼튼해요. 왜? 아니, 아무리 당겨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와, 엄청 튼튼하네요.
0: 보주위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합니다. 삶의 시작, 출발점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짓고 금방 해체해도 내부는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단조롭고 끝없는 초원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보상입니다.
1: 아,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되게 이쁘네요.
0: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1: 이야, 우산인가요?
0: 툰두크는 천장 한가운데 난 창인데요. 키르기스스탄 국기의 문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1: 아버님, 제가 그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혹시 제가 들어도 될까요?
0: 툰두크의 흰 나무를 걸어 격자벽인 캐레게와 고정하는데 그것만 50개. 조립과 해체가 매우 간편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0: 장인 두세 명이 한동을 설치하는데 드는 시간이 30분 정도. 지난해 보조위 조립 속도를 겨루는 대회에서는 5명이 8분도 안 돼 한동을 짓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 몇 개는 받았다. 저희 공작은 어디서 더 바슬러간다 원투 프레스텔에 가도 왔다 잡았어. 미사로 뭐 보조위 비스 파이드란 트루건스카
0: 정말 튼튼한지 확인 들어갑니다.
2: 아버님 몇 몸무게 몇 킬로예요?
3: 90kg.
2: 요. 야. 와. 와. 제가 올라가도 끄떡 없습니다. 엄청 튼튼합니다.
0: 나무 틀은 남자가 만들고 펠트 덮개와 내부 장식은 여성이 만듭니다. 키르기스인들이 보조위의 주관 역사는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가축과 함께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따뜻하고 가벼우며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2: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두툼합니다. 이 양털이 완전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4: 뭘 보지가 무슨 보지가 250 거든 주는 게 됐다. 250
2: 이거 한 장이에요?
4: 밀 보지가 250 거든 주는 게 됐다.
2: 제가 그 지나갔다 다니면서 봤던 그 보지만 해도 몇 갠데. 아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아 양을 얼마나 이렇게 벗긴 거야?
0: 양모로 만든 두꺼운 펠트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차단해주는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초원의 날씨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단단한 고정은 필수죠.
2: 이게 하나하나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양과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와.
0: 기둥을 안 박고 땅 위에 올려두기 때문에 설치나 해체가 쉽습니다. 자연을 빌려 쓴다는 유목민의 철학입니다.
4: 뭘 밑 거이든 주는 거로 이 문은 이친데 개친데 옥타간다다가 아담 작시에 살았다요.
0: 보주인은 그 기능적인 아름다움과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순두크로 들어오는 빛에 분위기가 환합니다. 정교하고 화려한 솜씨는 가문의 부와 자부심. 입구를 기준으로 남녀 공간이 나뉘어 있고 손님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 түндүктүн дагы бир чечмелер ниши бар да му жакшылап караганда түндүктө 3-дөн 3-дөн болуп атпайбы календарда 12 ай
0: се жүлшик не баңяңуро гёчан чангмун мунянгэнын 12 달과 세 달씩 이어지는 사계절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들어오는 햇빛의 길이와 특정 별자리가 툰두크 어느 칸에 걸치는지로 계절과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2: 이 툰두크가 그냥 이 햇빛과 그리고 환기만 시키는 그런 역할인 줄 알았는데 와, 여기에 그 우주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0: 알면 알수록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보주위가 달리 보여요.
5: 맨 저 총성 아담 선도 맨 아저 4번째 바칼레냐다 우스탐은 저 4번째 바칼레단 메르 마가 겐디 맨 özümde balam var. Анан бул баягы кол өнөрчүлүк муунда муунга ата бабадан келаткан устачылык өнөр токтоошун каалайм да.
2: Дагы өкөйө. Аннёң, камсаамида. Лаамбат. Аннёң, аннёң.
0: 30분 만에 짓는 집의 비밀. 그 안에 깃든 유목민의 철학과 삶의 지혜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0: 저기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이거 뭐야? 되게 무서운데요? 어쩌면 오늘 유령의 흔적 또한 유령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뭐예요, 근데?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와, 백발을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0: 또 시작했어 또. 잠식 그만 나가 그만 나가 네 해보네
1: 안녕하세요, 에바.
2: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천사도 질투할 만큼 사이좋은 부부가 있다는데요. 고된 노동의 무게도 함께 나누고
1: 날씨는 그래도 나 우리 사이는 엄청 좋아. 맑고 좋아.
2: 그러지? 따뜻하고 그러지? 따뜻하고
0: 변화무쌍한 삶의 풍파도 같이 이겨내며
3: 어영차 어영차 어영차
0: 마침내 맺어낸 세상에 꼭 필요한 결실.
4: 아빠가 만든 소금.
2: 이래 너무 맛있지?
0: 좋은 소금이 음식 맛을 살리듯 서로를 살리는 사이 좋은 부부를 찾아 비금도로 갑니다. 크고 작은 섬 1004개가 모여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그 섬들 가운데 예로부터 소금 섬으로 이름난 곳 비금도. 비금도 염전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5: 멀리 있어요, 기계.
1: 기계가 와 이제 저기서 자동으로 이제 딱 틀어 넘어.
6: 아, 어? 가. 뭔 기계가 와요?
1: AI 시대에 요새.
2: 아, 가지.
1: 기계가 딱 와서 싹 힘들.
0: 염전밭에 등장한 낯선 기계.
1: 이제 수동으로 딱 맞춰서 그것만 할 것이니까.
2: 자, 같이 우리 붙잡고 와볼까요? 사이좋게.
1: 야, 이라 붙게 금방 물어. 잡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잡고만 있어. 잡고만 있어. 그러고 이렇게 돌려. 예.
2: 잘 밀어지네. 기계가 기계네.
1: 저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더 돌리고.
0: 소금을 밀어 모으던 장비 대파를 기계가 대신합니다.
1: 아, 이 친구. 너 서이 노래 부르면서 하면 확실히 그 노래에 신경 쓰고 그런 거 확실히
2: 아, 아니 기계도 깨끗하게 밀어지네. 좋구만.
0: 덕분에 예전보다 노동은 한결 수월해지고 더 많은 소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6: 예전 같지 않네요.
2: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시대의 변천을 염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기계가 일을 덜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염전 일. 부부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6: 몇십 년 됐다고?
2: 그러지. 우리 애기 아빠랑 똑같이 시작했죠.
6: 몇십 년이?
2: 한 죽을. 몇십 년 됐어 우리? 세월의 관계 잊어버렸네.
1: 그럼 그 시기도 똑같이 했을게. 41년.
2: 41년. 자네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했을게. 그 몰랐지. 나는 이 염전을 무대에서 소금을 물에서 건진지 몰랐어. 빗자루로 쓸어 담는 줄 알았어. 소금 뭐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물속에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는 건데? 그래가지고 한 3년 고생했어.
0: 남편을 따라 비금도로 온 최향순 씨. 낯선 염전 일에 몸도 마음도 고됐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주는 염전밭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2: 우리 둘이 염전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 애기들도 다 키우고 다 교육시키고 해서 이제 지금은 다 자기 가족 이게 가족 이루고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0: 흐린 날 뒤에는 다시 햇살이 비춘다는 걸 알기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염전밭을 나아갑니다.
1: 오늘 날씨는 그래도 나 우리 사이는 엄청 좋아. 맑고 좋아.
2: 그러지? 따뜻하고
1: 그러지? 오늘 조심해야 돼. 애기 다르듯이 다른다니까. 아, 뜨겁구만.
6: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약해 주시네요.
2: 그러니까 그런 게 살지 지금까지.
1: 우와,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마음이 아파요. 비가 와도 좋아.

0: 비 예보가 있는 날.
1: 우리 예쁜 장어가 오늘 우리 부부의 보양식.
0: 이 장어가 오늘 점심상의 메뉴입니다.
2: 두 분이 드신다고 두 마리 드시는 거예요?
1: 그렇지. 한 마리 각자 한 마리씩. 각자 한 마리씩 이렇게 하고 탑탑하게 이렇게.
0: 장어에 된장을 넣고 부부의 보양식을 뚝딱 끓여내는 향순 씨.
1: 우리 서방님이 어디 가셨을까? 대아빠! 얼른 와서 식사하시오. 오늘 비모리 하려면 힘드실 텐데. 오늘 탑탑하게 아주 잘 기대셨습니다.
3: 장어도?
1: 예.
3: 그저께도 먹었는데.
1: 아니,
3: 계속 먹었는데.
1: 그래도 이것처럼 힘이 난 거 없어. 요즘 낙지도 좋은데 낙지가 좀 잘 안 나니까 장어로 대체해야죠, 짜고서.
3: 비모리가 힘들게 또 장어
1: 먹어야지. 잘 드십시다.
0: 소박하지만 든든한 밥상. 염전이 바쁜 날은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2: 두 분이 드실 때 소박하게 드시네요.
1: 다 그러지. 얼마나 맨날 진수성찬 먹었어.
3: 오늘은 염전 비모리 한다.
1: 나 저녁에 만찬을 해야지요.
3: 그래서?
2: 네.
3: 바빠서?
1: 바빠서 간단하게 먹어야 돼.
3: 말을 하면 앞에서 막지 말고 내 말이 끝나면 하기 전에.
1: 이런 우리 맨날 티격태격. 어, 그래 재밌어. 사랑의 티격태격. 오늘 장어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장어의 힘을 한번 발휘해볼게라오.
4: 아따, 그러니까 오늘 비모리 함께 장어를 잘해줬어.
1: 예.
4: 장어 안 했으면 비슷비슷할 텐데 장어 먹은 말에 오늘 또 힘찬 나.
1: 아, 여기에 그냥 기름이 잘 흘러버려.
4: 기름 다 빠져버려 오늘. 아, 그래야지.
1: 그러면 또 맛있게 또 해 먹어봐야지.
0: 비 내리기 직전 만들어진 소금은 얼른 거두고 염전을 정리정돈하는 걸 비몰이라 부른답니다. 하늘 눈치 보는 것도 염전의 중요한 일이죠.
1: 어메! 아이, 바쁜 데 일하고 왔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큰 놈,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가족들하고 좀 지내야 될 텐데 또 이러고 도와주려고 왔냐?
5: 아드님 자주 오세요?
6: 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옵니다.
5: 아, 그래.
4: 이제 오늘 맛있게 담아보자.
6: 네.
5: 무슨 기계예요, 이거?
4: 이것이 소금 여가 있는 거 그 다 통에다 바로 넣어보 체렴기.
7: 용가리.
4: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는 꼭 이빨 입이하고 장닭까지 있어요, 장닭. 장닭 빠는 거, 그런 생각 생겼는데, 또 용같이도 생겼어. 그렇게 용가리라고 했지.
2: 용 타셨네요, 그러면?
4: 용도 타봐야지, 한 번씩.
7: 무슨 차 나오게 있겠다. 아니, 개선장구 같아. 어?
4: 다음 이렇지! 지금부터 시작한다, 야, 용가리 체력. 각자 임무, 유치.
0: 흡사 대첩이라도 펼쳐진 듯 오동 씨의 지휘에 따라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4: 그대로 됐어, 됐어.
0: 모아놓은 소금을 통에 옮겨 담는 체염기. 물기를 머금은 소금은 무게가 상당하기에 비몰이 작업에 체염기가 큰 도움이 된답니다. 창고로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요.
2: 이 한차 무게가 어느 정도?
6: 한 아까 600kg? 500, 600kg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 네. 부모님 고생하시고 많이 오셨어요.
6: 그렇죠. 또 왜냐면 또 저희도 그 고생하실 때 저희도 또 같이 똑같이

0: 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하는 일이 부모님에 비하면은 작은 일이었겠지만 직접 또 같이 또 하고 했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 어린 시절부터 부부의 곁에서 도왔던 자녀들, 온 가족의 땀으로 일군 소금 바칩니다. 염전은 가족의 삶이자 든든한 뿌리. 가족이 힘을 보탠 덕분에 비몰이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들들만큼이나 반가운 손님.
2: 오메! 우리 공주! 우리 진사! 현사! 아이고, 우리 서준이도 왔네. 자, 우리 서준이 한번 안아보자. 우쭈쭈쭈. 우쭈. 영감은 서준이 몇 살?
3: 네 살.
2: 이렇게 하고 네 살입니다.
3: 네 살입니다.
1: 향순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소음 제철 재료로 저녁상을 차리려고요.
4: 아, 여기 비금도에서 지금 이제 6월, 이제 5월부터 재피기 시작해서 6월에는 제철이지. 진짜 이런 것들은 맛있는 거죠. 살도 연하고.
1: 아들, 손주 모두 좋아하는 병어조림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비금도 바다에서 잡은 갑오징어는 살이 두툼하고 쫄깃해 살짝 데치기만 해도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2: 오늘 소금 내느라고 고생했을게. 우리 아들들 또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5: 올려봐.
2: 내려봐.
1: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은 밥상. 세상 많은 밥상을 책임져온 소금도 빠질 수 없죠.
6: 그래도 누구 앞

0: 쌀은 그 자체로도 맛이 좋죠. 향순 씨를 먼저 챙기는 오동 씨.
1: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아유, 맛있게 드리고. 예.
1: 먹고 힘내겠습니다 나도. 아우.
3: 아버님이 다 싸주시네요.
1: 보기 드문 일입니다. 맛있네요. 좋네요. 자주 이렇게 싸주면 좋겠네요.
4: 아, 병어. 엄마 요리는 갈수록 느리시네, 실력이.
2: 맛있어.
4: 맛있어, 맛있어.
2: 병어 맛있어.
0: 할아버지의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2: 나는 자.
5: 감사합니다.
2: 오냐 고기도 다 먹어. 내가 앞에 손에다 주지 말고 그렇게 따먹어.
3: 누가 이거 없어.
4: 누가.
1: 감사합니다 야재.
5: 감사합니다.
1: 여기 보고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가족의 맛있는 저녁이 무르익어갑니다. 예보대로 비가 내립니다. 이런 날은 덕분에 부부가 쉬어가는 날입니다.
1: 아니 근데 내가 여 비금도에 살지만 이렇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하트는 난생 처음이네. 나 혼자 올 때는 잘 보이더만 당신하고 올게 이렇게 앞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보.
2: 하트는 이 아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1: 지금 완전히 모카솜 이불이 딱 덮어진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3: 아버님은 고개 돌리시는.
1: 나 아닌 것 같다고.
2: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1: 자 우리 여기서 찍읍시다.
2: 여보 여보.
1: 여보.
2: 속상한.
1: 자자자자 여보 여보. 여 하트
2: 해변에서. 차분하잖아. 여기 안
1: 보이게 좋네.
2: 원래의 마음이 없구만.
1: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추억을 하는 장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 뭐 전데.
1: 아 이거 핸드폰 한번 줘 보셔요. 예. 자. 사진 한 장 찍어주실래요? 아니. 이만큼 와주세요. 가까이 하게 뭔 당신이 아니니까. 자.
3: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제 40년을 같이 사셨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두 분이 좀 살고 싶으세요?
2: 자네가 먼저 할까? 자네가 먼저 하게.
1: 예전에는, 추웠다, 더웠다. 진흙탕도 들어갔다. 아주 그런 인생 역정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따뜻한 보리차처럼 그렇게 포근하게 살고 싶습니다. 희망은.
3: 아버님
2: 왜 웃으세요?
1: 너무 이상한 말을 해서 그러나?
2: 웃음이야. 웃음이야. 나온 것만.
0: 날씨는 변화무쌍해도 부부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1: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6: 어리와.
1: 우와 맛있네. 천만 원 맛있구만.
6: 아야 잘 먹었다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좋아해.
1: 맛있어.
7: 다음에 우리 동네 해운마을 하자 그냥.
8: 하시고 잘시고 차차차.
9: 오늘 흥이 나니까.
1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6: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1: 됩니다.
16: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6: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전날부터?
11: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1: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1: 되고 말고요.
20: 감기로 입원해도요?
11: 돼요.
2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1: 되죠.
22: 디스크로 수술해도?
11: 물론 됩니다.
17: 이게 왜 된다고요?
1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무대.
1: 정말 처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평생 기억에 남을 텐데.
2: 너희들의 이런 에너지 앞에서 정말 뭘 못 내어주겠니?
3: 오늘이 삶의 최고의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도 꼭 그렇게 할게요. 기억에 남는 공연이냐고 물어보면 오늘 꼭 기억할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긴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4: 자, 올라가 볼까?

0: 오늘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대부도에 왔습니다. 아~ 대부도.
1: 너무 예, 좋은데요?
0: 예, 예. 뒤에는 바다가 보이고 앞에는 지금 말이 보입니다. 말이.

0: 야, 진짜. 아, 말이 앞에 막 말이 지금 뛰놀고 있어요.
1: 한두 마리가 아니라.
0: 예. 저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
1: 우와, 이렇게 가까이 오다니.
0: 너, 아, 물진 않지?
1: 어, 야, 너, 물까 봐. 만져보고 싶은데, 물까 봐.
0: 아니, 얘들이 가끔 물거든.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0: 아유,
1: 되나?
0: 안녕. 야, 너 진짜 멋있다. 그치?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여기가 근데 말 농장 같기도
1: 네.
0: 하고, 어. 니네 저기 주인은 어딨니?
1: 오.
0: 어, 저기. 저 누가 오시는데? 어. 어휴.

0: 차를 타고.
1: 강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예, 예. 아, 오늘의 백만장자.
1: 그렇습니다.
3: 아, 예. 말 타고 등장하신 건 저희 역사상 두 번째인데.
0: 네, 두 번째로.
3: 누가 말을 타고 오던데?

0: 백만장자세요?
1: 내가 억만장자인데.
0: 억만장자.
2: 아이고, 안녕.
3: 그렇잖아요.
4: 이름이 뭐예요?
3: 칼리스토고요. 장훈 씨가 예, 예. 말을 진짜 많이 좋아한다고.
2: 엄청 좋아해요.
3: 들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로 오셨어요.
2: 아, 제가 워낙에 말을 좋아해서 제가 말 나오는 영화,
4: 네.
2: 드라마 등등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아우, 이 친구 너무 멋있다. 아우. 아우. 여기가 근데 어떤 곳인가요?
3: 아, 여기는 지금 승마장입니다.
2: 승마장이요?
3: 제가 주인인 승마장이죠. 아~
2: 정식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3: 제 본업은
2: 네.
3: 특수 엘리베이터고요. 600인승 엘리베이터를 만든 김기영입니다.

0: 350억 플러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갔죠.
1: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2: 이걸 지으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0: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산이에요.
1: 600인승?
0: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특수 엘리베이터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제 어떤 인생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내놓을 거예요.
2: 아,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승마장은 어떤 개인의 어떤 취미로
0: 취미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승마 문화를 예. 복원하려고 이걸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저는 원래 그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승마 문화 복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승마 문화가 아주 아시아 최상위 수준이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쇠락 정도가 아니라 거세됐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승마 문화 복원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0: 여기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부지가 2만여 평이고요.
0: 2만 평.
1: 네. 이 바닷가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0: 여기 죄송하지만 이 말이
1: 예.
0: 이런 말들은 한 필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하죠?
1: 보통 승용마들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하고요.
0: 1억 5천.
2: 아...
1: 네, 말에 따라서 뭐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낮게 보냐고 그러는데.
0: 아, 얘는 더 가격이, 아, 얘는 더 가격이 미안하다. 미안해. 네.
2: 갑자기 미안하다. 기가 나빠진 것 같아요.
1: 아니, 귀 보세요. 다 들어요. 아, 다
0: 미안해.
2: 얘기하는
0: 물을, 너 화나서 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그러진 않아요.
0: 미안해. 미안해. 저기 저 뒤에 저 도움 같은
1: 예.
0: 저곳은 실내 승마장이요.
1: 그렇습니다. 골든돔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0: 예, 예, 예.
1: 아, 네, 그러시죠.
0: 예, 예. 네.
1: 가자, 우리 칼리스토.
0: 아이고.
1: 예. 가자.
0: 가라. 야, 여기가.
1: 네.
2: 와.
0: 밖에서 보는 것보다 엄청 커요.
1: 이게 평수가 한 2천여 평 되고요.
0: 아.
1: 지붕이
2: 네.
1: 7,700장의 유리로 돼 있어요.
2: 와.
0: 대단합니다.
1: 네.
2: 진짜 많네요, 진짜. 네.
1: 그렇죠. 콜로세움 같은 느낌 나죠?
0: 그러니까요.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 이거 제가 직접 설계한 거거든요.
0: 아...
1: 직접 설계해서 건설회사한테 받으니까.
2: 네.
1: 기둥을 안 세우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유리를 7,700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0: 네네.
1: 폭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계했으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0: 건설회사를 사셨어요?
1: 190명까지 이거, 다 사가지고.
2: 이걸 지으시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2: 우와. 근데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해내셨네요?
1: 2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수십 번 불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이 튼튼하고
0: 아 저 사이드에 이게 마방이 하나씩 있는 건가요?
1: 예. 방이 112개고 지금 들어있는 말들은 5, 60마리인데
2: 그래도 많네요. 112개면 엄청 크죠.
0: 말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1: 네, 네, 이게 우리 말들의 증명사진입니다.
0: 아하.
2: 너무 귀엽다.
0: 아, 요게 사진인가요?
1: 네, 사진입니다.

0: 말 증명사진 처음 봐요.
1: 그래요?
0: 이름도 다 외우시겠네요, 그러면.
2: 그럼요, 물론 외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말 표정이에요.
0: 재밌는 사진을 붙여놓으신 건가요?
2: 예, 이거 한번 장훈 씨 이거 맞춰봐요.

0: 천재시네,
1: 사랑하는 마음.
0: 천재, 천재. 아. 이건 플레멘 반응이라고 해서 네. 이성에 대해서 막 관심을 직접 보는 아. 거예요.
2: 아. 이 작가님 좋아하네.
3: 작가님, 저는 아까 얘기했죠. 와, 아까 제가 잘못했어요. 작가님, 저는 아까 얘기했죠.
1: 이제 우리 말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름이다, 이렇게.
1: 아우, 그럼요, 그럼요.
0: 있네요.
2: 테리우스, 이리 와봐. 테리우스, 테리우스, 살짝 한번 나와볼게요.
3: 발 차이 예. 엄청나요.
2: 한번 보세요, 장훈 씨.
0: 이게 네. 다리가 얘가
2: 발에도 갈기가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굵고 네. 와 얘가 몸이
2: 엘리자베스 여왕 그 마차 타고 아, 예. 큰 행사할 때 끄는 말이죠.
3: 발 진짜
0: 다리가 발이 발. 진짜 남아네요.
2: 발에 갈기도 있어서 눈 같은 데서도 잘 걸어가요. 그러니까 마차를 끌기가 좋아요.
0: 아. 아니 저기 우리 선생님 저 당근 당근 좀 잠깐 몇 개만 주세요, 여기. 테리우스,
2: 아이고, 아이고. 지금 좋아가지고. 아니, 말을 무서워한다더니, 뭐, 완전히 안 무서워하네요?
3: 아니, 느낌 신기해요. 여기다, 여기다 주세요. 문나이.
0: 에르메스. 아. 아. 프린스. 프린스. 아. 아이고. 그레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드세요. 일로 와, 굿나잇.
2: 24년 동안 네. 이 많은 사람이 여기 왔는데 장훈 씨처럼 진짜 골고루 나눠준 사람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정말
0: 아니
2: 내 사랑하는 말 아껴줘서 아니, 고마워요.
0: 제가 진짜 고마워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말을 좋아합니다.
2: 아우
0: 칼리스토.
2: 아유
3: 이 정도면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예, 먹는 것도 얌전하죠?
0: 아, 다시 가자.
4: 진심으로 말을
0: 예, 예, 예.
3: 대표님.
2: 예.
3: 작은 말은 없어요, 혹시?
2: 있죠. 작은 말? 샤론, 샤론 요 앞에 있습니다.
3: 그래요? 어, 기다린다.
2: 샤론. 당근.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샤론이. 샤론이, 어우, 나도 당근 좀.
3: 몇 살이에요?
2: 얘는 31살이에요.
3: 예?
2: 이 많은 말들 중에 최고령.

0: 할머니.
1: 아, 그래요? 그런데...
0: 세론아, 세론 나와볼까? 세론 일로 와볼까? 옳지, 우리 나와보자.
1: 우와.
0: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1: 할머니.
2: 우리 예원 씨가 네.
0: 끝에만 살짝
2: 예 주고 잡고. 우리 저기 기분이
1: 뒤에 죽을 거예요?
0: 던져주세요. 짧은 건 던져주세요. 네. 끝에만 살짝 잡고.
2: 일로 와.
0: 이것도 커서 잘라 먹잖아요.
1: 아.
0: 아이고 우레기 맛있어. 어이 맛있어. 사람이 맛있어.
2: 근데 여기서도 수익이 좀 발생합니까?
0: 저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네. 이걸 만든 게 아니라서 24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이용되면서 많은
2: 승마인들한테
0: 네. 승마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는 것 자체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봐요. 네.
2: 여기 있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사실은 우리 대표님의 본업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회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시죠.
2: 알겠습니다.
0: 영우 씨, 영우 씨 갑시다. 본업으로 갑시다.
2: 안녕. 칼리스토. 또 봐. 아이고 착하네.
1: 여기가 대표님이 계신 엘리베이터 공장.
0: 그렇습니다.
2: 저 타워는 뭔가요?
0: 저 위에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아~ 저만의 공간. 네. 아~ 보이시나요? 저 위에.
1: 네. 불빛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0: 그 위에 있습니다.
1: 아, 더 위에요?
0: 그렇습니다. 네.
1: 오~
0: 옆으로 당겨주세요. 네.
2: 아.
0: 자, 여기입니다.
2: 여기가.
0: 네. 처음이시죠, 이런.
2: 예, 예.
1: 난생 처음이죠.
0: 네.

0: 근데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이제 공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막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막좀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일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데는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요자가 필요한 거에 맞추어서 이 주문 생산인데요. 일반 엘리베이터는 자동차로 말하면 승용차예요. 똑같은 규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거고, 특수 엘리베이터는 그 내부 디자인부터 목적부터 사용하는 사람부터 거기에 맞춤으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산이에요.
2: 600인승?
1: 그렇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0: 아니, 근데
2: 600명이 탈 일이 있어요?
0: 600명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필요한 거?
1: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0: 네.
1: 보시죠.
2: 보면 이해가 딱될것 같아서.
1: 그렇습니다. 네.
2: 아, 여기에요?
1: 네.
0: 자, 아, 이게

0: 이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 아니, 그
2: 그렇죠.
1: 얼마나 큰데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0: 그쵸,
1: 없어.
0: 그렇죠, 그렇죠.
1: 한번 보실까요?

0: 올리앗 엘리베이터의 평균은 한 45평 됩니다.
1: 45평.
0: 45평.
1: 웬만한 가정집만. 네.
0: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 촘촘히 섰을 때는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네.
1: 근데 이런 그 특수 엘리베이터는 이 회사에서만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좀
0: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발명해서 특허를 갖고 있고
1: 아.
0: 미국,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국제 특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2: 전 세계 아.
0: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1: 이만한 사이즈를 그럼 아무도 못 만드나요?
0: 그냥 60톤 600인승 없습니다.
1: 아.
0: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1: 어디?
0: 우리나라 최대 기업.
1: 예.
0: 삼성전자.
1: 삼성전자.
0: 삼 디스플레이.
1: 예.
0: 현 중공업.
1: 예.
0: L 디스플레이. 또 원자력 발전소. GTX 지하 대신도.
2: 쓰이는 곳이 계속할까요? 간신할 것
0: 예,
2: 같아요.
0: 많습니다.
1: 이건 한 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0: 지금 이 규격은 890억.
1: 890억?
0: 예, 한 대.
1: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열 대만 팔아도 1년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0: 그렇죠, 예, 예.
1: 열 대, 1년에 열 예. 대만 만들어도 예. 1년 매출이. 예.
2: 와.
1: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엘리베이터 백만장자 우리 김기영 대표님 백지수표에 얼마를 적으셨을지 궁금합니다.
0: 네,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전교 1, 2등을 항상 했는데
2: 오.
0: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명문대학 가는 게 제 생각뿐 아니라 뭐 학교에서나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2천만 원 때문에
1: 네.
0: 제가 기계공고를 가게 됐어요.
1: 아.
0: 보증을 아버지가 서주셨는데 빚쟁이들이 막 밤에도 찾아오고 막 그 부채가 제가 기억하기로 2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기계공고를 가서
1: 빨리 돈을 좀 벌어야겠다.
2: 근데 사실 기계공고를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있었죠. 기계공고를 들어가서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1: 네.
0: 찾아왔어요.
3: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남도 순시길에서는 대전에 있는 중남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기계 실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0: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그게 결정된 뒤에 이틀 전부터 경호원들이 뭐 쫙 깔려가지고 정말 학교 곳곳 뭐 고철장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는 걸 봤거든요. 기계 실습장은 막 반짝반짝하게 선생님들하고 닦고 학교는 뭐 완전히 보안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1: 직접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1: 오.
0: 제가 수석으로 들어가서
1: 네.
0: 학교에서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0: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1: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막 저는 생생해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눈빛이.

0: 빛나시는데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 제일 가슴에 꽂힌 것은 굉장히 그 심장이 꽂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져라. 아.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한테는 이게 아주 제 1호 보물이거든요.
1: 대단한.
2: 와. 받으신 거죠?
0: 네.
1: 유비무환.
0: 친필입니다.
1: 네.
0: 준비를
1: 잘해라.
0: 잘해라는 그런 뜻. 그래서
1: 이 친필 휘호를 써서 보내주신 거네.
2: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겠는데요?
0: 깜짝 놀랐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큰 이런 걸 해주시다니, 막. 나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 근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만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제가 그 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는 너무 많고, 땅은 좁으니까, 그러면 고층 빌딩이 많아져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다.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정했죠.
2: 그럼 대표님,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0: 제가 이걸 정해가지고, 한 다음날부터 선생님들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그 자료 서적을 구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됐어요.
1: 그 당시 책이 있으시다고?
0: 물론입니다. 이게 오래돼서 잘못 건드리면 막 흩어져 버릴 정도인데요.
2: 네, 네. 와.
0: 이게 일본어로 에레베다 에스카레다라고 네. 읽습니다.
2: 전문 책인가 봐요?
0: 다 복사한 거예요.
1: 아니 근데 책을 얼마나 보셨으면은 이게 거의 다 해졌네요.
2: 해졌어요.
0: 네. 테이프로 붙여서 봤는데 테이프도 해져서 부러질 네. 정도니까 이 책을 독파하고 나서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에요.

0: 아니 근데 그 이게 책으로 본다고 뭐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대전 최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처음 거길 교련복 입고 찾아가가지고 나 인지막에 해달라니까 시켜줘가지고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네. 제 생각에 다른 사람 두세 배 일을 한 것 같아요. 지치지도 않고 15층을 막 한 번에 뛰어 올라가서 뭐 그러고.
0: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 대학을, 공과대학을 가게 됐죠. 가서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2: 근데 워낙에 현장 경험을 일찍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좀 부각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1: 입사 7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2: 20대.
0: 다른 분들보다 워낙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영어 이러되고.
2: 아, 언어도 잘
1: 기술
2: 되고.
1: 뭐 이런 거 다 되고.
0: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29에 이제 임원이 되셨으면 돈을 잘 버셨겠네.
1: 그렇죠. 국내 기업보다는 뭐 2배 이상.
0: 2배.
1: 기본이 2배 이상. 네. 그리고 나서, 32살이 됐을 때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0: 그러면 그때 CEO가 되신 건가요?
1: 아니죠. 그게 11월 말이었었는데 네. 그걸 받고 저는 바로 사표를 냈죠.
2: 왜요?
0: 왜요?
1: 원래 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 기술로 세계 최고로 해야 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외국 회사에서 좋은 대우받고 뭐 편하게 살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하고 한번 정신이 팍 들으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0: 퇴사를 하시고 회사를 차리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우리 사주하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부동산 있던 거 처분해서 5천만 원,

0: 1억은 대출. 그래서 2억 원을 일단 마련했고요. 네.
1: 아니 그러면 처음 구매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뭐 주문이 사실 있어야지 뭐 회사가 돌아갈 텐데.
0: 아휴 어려웠죠. 잘 될 리가 있나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데다가 이걸 못 주는 거죠.
1: 네, 수주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0: 어떤 분이 지금 자금은 없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부터 해달라. 뭐 돈 준다는 것도 없이 제가 하겠다고 했죠. 해서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1: 공짜로?
0: 네, 돈 하나도 못 받고 계약금도 근데... 없고 엘리베이터가 부품이 한 2만 개 되거든요. 그걸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무사히 설치를 했죠.
1: 완전히 특수 엘리베이터 전문 회사로 네. 이제 좀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0: 그럼요. 방향도 잡고 일반 엘리베이터는 대기업이 더 잘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특수 쪽을 집중해가지고 하겠다. 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꼭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죠. 네. 여기서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걸 보실 거예요. 자, 네. 이리 오시죠.
1: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인가 봐요.
0: 네, 인명을 예. 살리는 예. 진짜 특수한 엘리베이터예요. 아. 이 엘리베이터는 3시간 동안 유해가스나 화염이나 열을 이기고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세계 유일의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1: 어떤 불에도 3시간 이상은 버틴다.
0: 3시간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네. 이 철근과 구조가 녹아내려요.
1: 아니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3시간 동안 구조를 못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대부분 네,
1: 그 전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0: 네, 큰 빌딩에서 화재 났을 때는 준비하는 데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네. 실제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인데 네, 네. 한번 타보시죠.
1: 예, 예. 네.
0: 도어를 열립니다.
1: 내부는 사실
2: 우리가 아는 별 차이가 엘리베이터 없는데.
0: 그렇죠?
1: 네, 똑같은데. 네.
0: 그래야지 평상시에 일반용으로 네. 사용을 하죠.
1: 네. 네. 어떤 화재에도 3시간 안에 버틴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가스, 네. 그다음에 화염, 네. 열을 세 가지를 견뎌야 됩니다. 3시간 동안.
1: 이게
0: 자, 지금 네. 이게 이거 몸에 해롭지 않은 피톤치드예요. 예, 예, 예. 괜찮으신데
2: 상황을 재현하시는 거죠?
0: 지금 이게 거죠?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네. 그냥 가동되는 거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다.

0: 순식간에
1: 빨려 나와요.
0: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지금부터는 들어온 줄을 못 합니다. 네. 아... 에어 제프가 분사돼서 옆에서 오는 것까지 다 막고 있어요.
2: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고층 빌딩이 화재가 난 걸 우리가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걸. 비상 소방 엘리베이터는 1시간 방화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을 구출 못하고 저렇게 사고가 나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 정했죠.
3: 머릿속에 24시간 동안 막 아이디어가 막...
2: 맞습니다. 전 자다가도 막 꿈도 꿉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3: 대표님.
2: 예?
3: 지금 뭘 그렇게 그리고?
2: 지금 이건 심해 탐사 및 자원 채취용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수천 미터 아래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세상에 없지요.
3: 아이디어가 팡팡팡팡 떠오르시는 거예요?
2: 저는 평상시에도 아 저거

0: 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저는 여전히 그런 걸 찾아내서 생각하고 항상 일하거든요.
1: 이런 게 한 몇 개,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0: 수백 개죠. 제가 특허를 백수십 개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다는 말을 뭐 많이 들어왔어요.
2: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0: 네. 저기 크렘린군.
2: 저건 어떤 사진이죠?
0: 제가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네.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마약이 러시아어로 등대인데 네. 아주 대단한 규모의 컨벤션이고 제일 높은 타워고 네. 그 프로젝트를 세계 최대 회사하고 마지막에 경쟁해서 저희가 땄어요. 가격도 더 좋게. 네.

0: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찬에 초대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 앞에가 대표님이고 아유, 저 가, 뒤에 예,
0: 그렇습니다. 한 예, 2, 3번 예. 테이블쯤 될 것 같습니다. 예.
2: 디자인 같은 것도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0: 직접 다 하고 직접 졌어요 이것도.
2: 설계부터 네. 디자인까지 다. 여기가 대표님의 비밀 공간.
0: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걸어, 이걸 붙잡고 걸어 올라오세요. 아. 장훈 씨는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네.
2: 여기 뭐예요?
0: 이런데 에펠탑 올라오는 거 비슷하실 거예요.
2: 아니, 고소고 홍포증 있으면 올라오지도 못하겠다.
0: 그렇죠?
2: 네. 어, 여기는.
0: 네, 올라오면 아늑합니다, 넓고.
2: 여긴 아, 넓네요.
0: 넓어요.
3: 어?
1: 뷰가 정말 좋네요.
0: 사통팔달이죠. 이게 팔각이죠.
2: 오.
0: 맑은 날은 뭐 대부도 잘 보이고.
2: 뷰가 엄청 좋은 카페 같아요.
1: 이 공간은 그냥 뭐 차 한잔 하고 쉬는 공간인가?
0: 제가 이제 구상도 하고 네. 또 바이어들 오면 또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4: 사인해야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에
0: 거의 거기 올라갈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계약 이루어졌어요.
4: 그러니까
0: 큰 계약 됐죠.
4: 집에 가야 돼요.
0: 배고프다 갈 때까지 못 내려가게 해야죠.
2: 그럼 그때부터 쭉 승승장구 하신 거예요?
0: 승승장구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했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진짜 난관에 봉착했어요.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94년에 창업했는데 97년 IMF.
5: IMF 대표단이
6: IMF.
5: IMF는 IMF.
6: 환율이 바짝을 수 없이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 몰리게
0: 되었다. IMF라는 걸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뭐 다 마비되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0: 그 핵심 부품이 없으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할 거 있나요? 그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던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였는데 예.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바로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4일을 거기 가가지고 진짜 통사정을 했어요. 4일 동안. 4일째 되는 날 뭐 결국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면 한 지분 30%를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 납품을 해주는 대신
0: 그것도 일부. 저는 오래 생각 안 했어요. 끝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딱 내가 먼저 자르고 딱 일어났어요. 회의실에서 더 얘기 안 하고 일어났어. 이제 걸어 나오는데 안 잡더라고요.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갔죠. 와, 그렇게 됐어요. 15시간, 6시간 동안 정말 깊이 생각했죠. 잠도 안 자고. 마지막으로 사나 해야 되겠다 이제 딱 결정을 했죠 제가. 이건 뭐 무슨 일이었어도 선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냈죠. 그 짧은 시간에 100% 해내고 그 원래 수입하던 부품의 성능보다 훨씬 더 좋게 오히려 더 좋아졌죠.
1: 아니 근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는데
0: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1: 그러니까요.
0: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특수승강기를 설치하고 5억 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IMF로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네. 그걸 못 받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쪽 사장이 저를 보자고. 자기는 지금 한 60억 원 정도 부도를 내서 회사가 이제 끝났는데 5억 원을 우리 회사에는 꼭 주고 자기가 가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 근데 네. 다른 회사들도 뭐 돈을 못 준 데가 많을 텐데 그렇죠. 왜 이 회사에만 돈을 갚겠다라고 하셨을까요?
0: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장이 그 현장에 직접 작업을 입고 직원들하고 뭐 밤낮 없이 그 날짜를 맞췄거든요, 저희가.
2: 좋게 보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 부품 개발에는 성공을 하신 건가요?
0: 됐죠. 네. 그렇죠.
3: 그 시간이 몇 달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 부품을 국산화가 부품이 간단한 기계가 아니에요. 승강기가 보통 뭐 2만여 개의 부품이거든요, 이게. 그걸 뭐 단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됐고 결국은 해냈죠.

0: 대표님, 혹시 만드신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1: 경사형 엘리베이터. 전국에 340개.
2: 340개.
1: 역사에 1200대 이상.
2: 1200대.
1: 예, 수출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애인들, 노약자, 임산부, 이런 보행,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2: 네.
1: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철도, 지하철, 역사, 뭐 관공서에도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거기에 휠체어 탄 장애인도 내려갈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할수 있고, 유모차도 갈수 있는.

0: 당시에는 수입품이 한 대에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저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원가에 10%만 딱 붙여가지고 2,500만 원에 그걸 딱 시작을 했어요, 판매를. 그랬더니 굉장히 일도 많이 들어오고 뭐 바쁘게 됐어요.
1: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니에요, 근데?
0: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건.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뭐 백화점도 가게 하고 하는 그런 거라서 돈은 크게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무진장 열심히 했죠, 개발하고.

0: 회사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 자녀분들이 이어가나요?
1: 저는 은퇴는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2: 그러면 평생 하실 거예요?
1: 지금으로서는 은퇴는 없고 영원한 현역입니다. 아마 뭐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눈 감을 때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진짜 은퇴란 안 하죠?
1: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선언한 게 항상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은퇴 안 합니다. 90, 100살이 돼도 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서 내놓을 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도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도청?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0: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이게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많은 죽을 샀어요.
2: 그쵸?
6: 이게
2: 뭐예요?
6: 다 아시죠?
2: 뭐예요?
6: 다 아시죠? 힘을 저관계가지고
0: 굳이 이렇게까지 밥을 잘 드시죠?
6: 예, 잘 먹습니다.
1: 생선 걸어두실까봐, 가린 고기처럼.
0: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4: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7: 방문 상담을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0: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9: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0: 네?
9: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0: 와.
9: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0: 어떻게?
9: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8: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3: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방문 상담을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0: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1: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What?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One.
2: 주방은 작아도 생수 두 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3: 주인인데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한다. 주인인데도 주도권이 없는 이 시장에.
4: 토스증권 AI가 내 주식을 분석했어요.
3: 이것은 분명 인류의 호재. 토스증권.
5: 전지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6: 저는 경기에만 집중할 테니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7: 이 순간 승리를 위해 리얼로 응원하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0: 울산에서 온
1: 저희는 강원도에서 왔고
2: 전주에서 온 10년생 배소연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0: 되려 선포한다 작전명. 저 약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3: 제 인생의 첫 콘서트라서 많이 떨리고요.
4: 처음 콘서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잔나비 콘서트라는 점이 너무 좋고
5: 아 이런 식으로 추시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반해버렸어요.
6: 외신을 왜 챙겨? 달광이가 외신인데.
7: 사랑합니다.
8: 그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무대예요. 네.
9: 정말 처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평생 기억에 남을 텐데 그런 또 사명감을 갖고 오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BS 공감. 수많은 편이 있지만 오늘 함께 진짜 레전드 편 만들자.

0: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룹 사운드 잔나비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교복 입고 나온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뭐랄까 10대 친구들만 모여서 이렇게 공연 같이 만든다는 게.
2: 오늘 하루만 우리 나이 상관없이 같은 친구로 오늘 이 자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로 같이 만들어봐요.

0: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사랑하긴 했으나 같이 있었으니까.
1: 곡 쓰는 게 재밌어서 그냥 늘 우리는 모여서 같이 곡을 만들었으니까 그 시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만 만들 수 있으면 세상 어느 거를 뭐 이러도 좋아. 그냥 음악만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그때의 마음으로 그냥 만들었던 노래.
0: 그때는 되게 도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꿈에 굉장히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냥 경고는 해주고 싶어요. 생각보다 일이 너네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1: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음악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다. 근데 함께 하니까 이겨내지. 맞아. 혼자 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0: 김도영 씨와 최정훈 씨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1: 그때도 이 밴드에 꿈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냥 하루하루가 저는 이 꿈을 이룰 생각이 엄청, 사실 정말 기분 좋게 학창시절 보냈었는데, 이제 오늘 공연을 통해서 뭔가 뜨거운 그냥 불씨를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오늘 너무 큽니다.
0: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손 들고 물어봐도 돼요.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손을 제일 먼저 들었거든. 오도. 친구. 뭔가 궁금한 거 맞지? 그냥 손 들고 싶어서 든 게 아니잖아. 아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던 포스트잇이 하나가 있었는데, 정훈 도영님에게 첫사랑이란? 나이가 우리가 34살이거든 만으로. 34살이면 어른이잖아. 그럴 정도로. 근데 이 어른이 막 너네 나이 때 했던 연애가 막 생각이 나. 막 가슴이 막 저기 해. 그럴 정도로 아무튼 여러분 예쁜 사랑, 많은 사랑, 좋은 사랑 많이 나누세요. 알겠죠? 다음 곡 첫사랑은 안녕히 들려드릴게요. 최고야.

0: 감사합니다.
1: 우리 공연은 항상 이렇게 다 같이 관객들하고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부를 때도 있고 다 같이 부를 때도 있고 화음을 넣어서 부를 때도 있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도영이랑 저랑 한번 불러볼게요.
2: 1, 2, 3.

0: 이런 노래인데, 야,
1: 참 쉽죠?
0: 참 쉽지. 쉽죠? 어떻게 냐면 제가 원, 투, 어디든 따라해봐. 어디든 빛바래진 원, 투, 원, 투, 어디든 빛바래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잠깐만. 내가 사랑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굴하지 않는 미소는 우리의 자랑이니까 가사를 쓸 때도 지금 오는 이 소년 소녀들의 나이대 친구들의 표정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저희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잘 웃었던 것 같아요.

0: 혼나도 그게 나중에 며칠 지나면 웃긴 일이 되고. 여기다 딱 걸어두면은 친구들이 나중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아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으로 떼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1: 부족함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뭔가 궁금하고, 그렇다면은 그냥 저는 다 청춘인 것 같아요.
0: 어머님이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나고 보면 다 청춘이라고. 지금도 한 30대가 되고 나서는 와 내가 청춘에서 멀어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막 이것저것 궁금한 거, 그런 게 청춘인 것 같아요.

0: 어, 예. 감사합니다.
1: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가 왔어요. 우리도 진짜 아쉬워요.
2: 아, 오늘 좋은 시간이 됐나요?
3: 네!
2: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3: 네!
2: 우리도 꼭 그렇게 할게요. 네. 기억에 남는 공연 있냐고 물어보면 오늘 꼭 기억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이 삶의 최고의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0: 잘 나갔습니다. 안녕.

너희들의 이런 에너지 앞에서 정말 뭘 못 내어주겠니? 어? 고마웠어, 영원히. 평생 기억할게, 고마워. 마지막 곡으로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노래. 그래. 즐거워. 우리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 안녕!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0: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1: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2: 저 사람 아니야?
3: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4: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5: 우주기지 느낌인데.
6: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7: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6: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8: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어서와요. 낙생. 네. 앉으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잘 지냈어요?
2: 오랜만에. 네.
1: 네, 이번에는 이제 나의 두 번째 교육 시즌3인데 우리 현우 학사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의지가 되고 반갑습니다.
2: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3에서는 네. 문학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고전적으로 유명했던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자세히는 몰랐던 그런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있다고 해요.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점점점 예전에 있던 그 유명한 어떤 고전 명작 시리즈라든지 필독서로 알려져 있던 그런 것들을 점점 등하시한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 왜냐?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 중에서도 고전적이고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필독서의 일부야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짜르륵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현우 학생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신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네. 고전 문학 작품을 검색을 하면 그 밑에 리뷰가 달려 있잖아요. 그 후기에 보면 꼭 이렇게 리뷰는 상반된 두 가지 리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읽어봤더니 이게 왜 이름난 명작인지 이해가 간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리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왜 200년 전 작품을 지금 읽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이거 읽을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우 학생은 그 고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 고전은 저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0: 저학년 때?
1: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작 그대로를 읽지는 못하고
0: 맞아요.
1: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0: 그렇지.
1: 요약하고 쉬운 단어로 바꿔놓은 책들을 이제 어머니가 60선 정도의 시리즈로 이렇게 책을 파는 게 있어요. 네,
0: 전집이요?
1: 전집을 사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비문학 분야보다는 문학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나 그런 곳 안에 이렇게 풍덩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서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뭔가 주인공의 이입도 해보고,
0: 상상도 하고.
1: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런 고전 문학을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원래 그 고전이란 말이 옛고를 써요. 그리고 저는 법전할 때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곰곰이 따져보면 이 고자란 옛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이거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전 리스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고전에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 과거. 과거의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자, 그리고 현재에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걸 계보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그 원형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일부가 계속 살아남아서 현재에 그게 패러디가 된다거나 아니면 변형이 된다거나 해서 현재의 문학 작품, 영화, 예술, 연극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이게 엄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거지만 한번 읽어 봐. 이게 너의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왜?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쫙 펼쳐서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까지도 그 뿌리가 변주돼서 확장이 되고 있어라고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걸 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숨쉬지 않고 지금 의미가 없다면 이거는 고전 리스트에서 빼야 된다. 그리고 고전이라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을 아세요?
1: 처음
0: 저는
1: 들어봤어요.
0: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태주 시인이신데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시를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아폴리네르가 1910년대에 센강을 보면서 썼던 시예요. 미라보 다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 나의 사랑도 흘러가네. 이게 본인의 연인이었던 마리 로랑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마리 로랑생의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같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 파리의 센강은 1910년대에 아폴리네르가 살았던 때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때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고전은 강 같은 거야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은 그때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고 앞으로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강들만 골라서 우리는 고전 명작, 고전 문학 작품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강이 만약에 지류여서 다 말라붙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엔 고전이었지만 이제는 고전이 아닌 거.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고전 텍스트, 문학 텍스트를 앞에 놓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강아, 강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강아, 너는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래? 라고 하면 이거는 시대에 너무 오래됐고 지금 현 세태에 맞지 않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사랑이라는 테마를 결정을 했어요. 왜 첫 번째 테마로 사랑을 주제를 삼았을까? 혹시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1: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0: 네, 맞아요.
1: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고전의 의미랑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이 이전에도 흐르고 지금도 흐르는 것처럼 예전의 인간도 그렇고 현재 인간도 그렇고 미래의 인간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놓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1강을 사랑으로 정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0: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뭔가 협의한 것도 없는데 네.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은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절망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세계 대륙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륙의 이름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나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줄짜리 이런 사전적 정의로는 사랑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우 학생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런 청춘의 시기, 사랑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인데, 네. 혹시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생각 같은 걸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랑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1: 글쎄요. 어릴 때보다는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의 문화에서는. 가끔씩은 어떠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랑을 까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한창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조금 잊어버린다든지
0: 맞아요.
1: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이 숨길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 본능 안에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마음이 우러나는 거고 숨기려다 숨길 수 없는 거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없는 거고 본능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전 문학에서도 사랑이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 고전 시가를 보면 전통적 시가를 보면 주제를 3분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움이나 사랑 이별 노래도 사실 사랑 노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근데 자연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네. 또 하나는 왕이라든지 그 지배층에 대한 어떤 충성의 마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의 얘기예요.
1: 맞아요.
0: 임금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그 전통적인 문학은 사실은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의 사랑 이야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음악 프로그램에서 들 수 있는 대중가요도 보면 대부분 사랑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진짜 천년을 넘어서는 망고불변의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현우 학생은 나는 사랑하면 이 작품이 떠올라 이런 게 있을까요?
1: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이제 고전 소설 중에 한 작품이 떠올랐는데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고전 소설은 사실은 이제 입시 공부를 할 때 배우기로는 고전 소설은 대부분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잖아요.
0: 맞아.
1: 그런데 이생규장전은 거기서 벗어난 소설이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 남녀 주인공의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게 고등학생 때도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고등학생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주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대답이고요. 네. 그건 정말 낭만주의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가 쓰고 도포 입고 뭔가 애헴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떻게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진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1: 맞아요.
0: 있지? 현대인이 보기에도 너무 그 사랑 나 이해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몇백 년 전 건데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살아있는 고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라고 하면 시기

0: 시경.
1: 네.
0: 이제 시경에 이제 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성리학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예의를 지켜라.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1: 네.
0: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경은 이런 거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 모음집이에요.
1: 오.
0: 옛날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유행가 가사를 정말 히트곡들만 모아서 엑기스만 담아놓은 가사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곡, 노래 아니면 뭐 GD의 노래, 뭐 에스파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가사만 남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이게 몇백 년 후에 모음집으로 넣어서 이게 한 2000년쯤 후에 아, 저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노래 경전이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00년 전 정도 춘추시대에 한간에 이렇게 전해져 오던 수많은 노래 가사가 있었겠죠? 그거를 한 3,000편 정도를 모았대요. 수많은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공자님께서 아, 이것은 정수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300여 개를 정리를 하여 한 책에 담아 놓으신 게 이제 시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행가 노래 가사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허들이 좀 낮아진 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성을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풍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 풍은 풍속할 때 나오는 그 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왕, 사람들, 민간,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노래. 이게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아, 우아하다 할때 아자예요. 이거는 정치인, 정치에 관련된 노래들을 담은 거예요. 조금 더 위에 이제 상위 계층의 노래인 거죠. 그다음에 송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송이 붙으면 그건 제사 때 쓰는 노래인 거예요. 제사 때 이제 누군가를 기리거나 더 우아한 노래예요. 송이 제일 유명하고요. 송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준한편에 나오는 관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 시경도 몰랐고 관저란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현아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 끼룩끼룩 물소리가 강섬에서 오네.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헤치며 아리따운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네. 구하여도 못 만나니 자나깨나 이 생각뿐. 밤새도록 그리움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검은 고로 버타리라.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풍악 울려 즐기리라.
0: 자, 여기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약간 노래를 할때 보면 반복되는 또 후렴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저에서 관자라는 것은 끼룩끼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새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저는 물소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자가 자기의 짝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이런 구절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전전반측. 아시죠? 왜 우리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준비할 때, 1, 2, 3, 4, 5, 4, 그 오지선다형의 전전반측이 있었어요.
1: 있었죠.
0: 이게 뭘 하냐. 이게 군역을 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저 아낙네의 심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사자성을 고르시오. 그럼 전전반측. 이게 뒤척이고 뒤척이는 어떤 그런 잠못 이루는 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전반측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전에 있었지만 얘가 우리는 몰랐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야기였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이게 시경이라는 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라면 사랑 노래 중에 하나라면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 하면 철학자잖아요.
1: 그렇죠.
0: 플라톤은 뭔가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은 오로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향연이라는 작품이 그냥 사랑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읽게 됐는데 의외로 재밌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넷플릭스급의 재미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플라톤의 그 정체라든지 국가라는 그런 책보다는 훨씬 재밌었어요. 여기 주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에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로스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당대 유명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책을 볼 때는 항상 제목을 궁금해하라. 제목이 무슨 말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향유는 그리스에 있었던 특별한 어떤 행사 같은 거예요. 향연을 번역을 하면 잔치라는 우리말로도 네.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잔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네. 향연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핑계로 사람들을 둘러 모아서 거기서 디베이팅, 토론을 펼치는 토론의 장을 여는 걸 그리스에서는 향연이라고 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브런치 같은 거예요. 브런치라는 것은 약간 문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밥도 아니고 점심밥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떠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침묵할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개인적인 브런치인데 이때 철학자들은 어떤 학술적인 브런치로서 향연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니 뭐니 등장하고 이상하게 플라톤 본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썼는데 플라톤이 마치 나는 어떤 브런치에 갔다 와서 거기서 유명한 엄마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둘게 이렇게 정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향연에서는 사랑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상승하려는 인간 영혼의 기본적인 욕구로 마지막 결정을 해요. 근데 이 결론에 오기까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갑론을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랑론을 펼치는데 그중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 저는 이쪽 사람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아리스토파네스도 있고 아무 복잡한데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팔도 네 개, 다리도 네 개, 얼굴도 두 개, 그다음에 남성, 여성 다 갖춰 있는 존재였대요. 이런 존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반으로 딱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팔 두 개, 다리 두 개, 얼굴 하나 있는 건 반편이라는 거죠.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원래 원형인 어떤 팔 네 개짜리가 되기 위해서 이성을 찾아다닌다. 다른 짝꿍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유 있잖아요. 내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 나의 배우자를 나의 반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 반쪽은 어디 있어? 배우자는 어디 있어? 이렇게 반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팔 네 개, 다리 네 개는 좀 무서운 상태긴 하지만 어떤 원형적인 뭔가를 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랑은 인간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에 대해서 동양에서 정말 오래된 시경, 서양에서 정말 오래된 향연 이 두 가지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는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표어처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드라마 보면 드라마 소개를 할 때 누가 이제 드라마 평을 쓴다고 할 때 쌍방 구원서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뭔가 괴로운 처지에 한 남성이 있어요. 괴로운 처지에 한 여성이 있어요. 둘 다 되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해서 서로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쌍방 구원서사라고 하는데 저는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구원의 서사가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 그 주인공들이 좀 잘 살게 됐어. 저 아이들 마음이 좀 상처가 치료가 됐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맨 처음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단테의 신곡 이게 바로 구원의 사랑을 아주 우리한테 강력하게 제시한 되게 오래된 고전 문학이라는 내용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단테의 신곡을

0: 읽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1: 네.
0: 이거는 저도 마음 먹고 결심하고서 읽는 책이지, 단테의 신곡을 내가, 어머,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읽는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근데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1: 네, 단테라는
0: 그쵸?
1: 사람도
0: 단테의 신곡은 무려 14세기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실제로 단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또 은근 재밌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본명은 단테 알리기에스. 그리고 이 작품을 썼을 때 이거는 라틴어로 쓰지 않고 이탈리아어의 그 이전 버전인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시로 시를 짓지 않고 우리 훈민정음으로 시를 지었어요. 훈민정음 한글로 쓰여진 첫 번째 소설 뭐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어로 문학작품 창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테의 작품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명확해지게 됐던 기여를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서사시거든요. 서사시로 지옥부터 연옥, 천국까지 이르는 이긴 여장을 서사시로 썼어요. 다세 줄짜리 서사시로.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1년 안에 쓸수 없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우선 지옥부터 시작해요. 단테라는 자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고대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건데 왜 여행을 하게 됐느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단테가 이렇게 섬기 있고 사랑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이 천국에서 단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연옥도 보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대는 그럼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단테 인생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9살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9살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생 저학년이 사랑에 빠졌다. 근데 단테는 그걸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재회를 해서 이제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베아트리체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24살에 죽었답니다.
1: 베아트리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단테 입장에서는 영원히 그냥 이상화된 여성인 거예요.
1: 그렇죠.
0: 만약 결혼을 해서 아내로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그녀는 너무 멋져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랑했는데 못 이루어졌어. 근데 그녀가 일찍 죽었어. 예쁜 나이 그대로 죽었어. 그럼 내 마음속 그녀는 늙지 않고
1: 그렇죠.
0: 영원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이 되는 거죠. 이상적인 영원의 여성상. 전형처럼 이름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단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옥을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우선 지옥은 총 9단계로 돼 있는데 지옥이 역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옥, 일원이라고 해요. 지옥부터 9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최악의 지옥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지옥의 이름이 림보예요.
1: 림보.
0: 영화 인셉션 봤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1: 네, 누군지 알죠?
0: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1: 네.
0: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주사 약을 맞고 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꿈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꿈속의 최판왕의 꿈속이 림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인셉션을 보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의식의 무한한 확장판입니다. 림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인셉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이 림보인데 림보는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이에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고문을 받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해서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태어나갖고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에 의하면 지옥에는 가야 돼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쁜 지옥에 못 넣겠어서 그냥 평원 같은 곳에 이렇게 거기 있으세요. 그냥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옥, 제일 약한 지옥 림보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9번째 지옥에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 알죠?
1: 악마의
0: 그렇죠.
1: 왕인가요?
0: 악마의 왕이에요. 근데 루시퍼가 세 명을

0: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루투스, 세 번째가 유다. 예수를 팔았던, 네. 유다를 씹어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투는 너무너무 고전적이고, 그대 하였는가, 오, 나는 눈이 멀을 뻔 하였도다, 막 이렇게 말투는 고전적인데, 네. 이거를 듣고 나면 흥미진진하긴 네. 해요. 그리고 고문 받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네. 막 상처에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곳에서 악마들에게 얘기해서 영혼이 창에 찔리는 죄인들의 함성 소리가, 괴로운 외침 소리가 들리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연옥을 갑니다. 연옥은 사실 지옥은 아니에요. 이 약한 죄를 지었는데 잘 빌고 참회하고 그러면 이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1: 네.
0: 우리들한테는 빵 아저씨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 잘생긴 배우죠. 그런데 네. 이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마를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먼이 두 사람이 형사인데 잡으러 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쇄살인마가 일곱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한 명씩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가지 죄가 바로 연옥의 일곱 가지 종류입니다.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교만, 나태, 탐욕, 탐식, 색욕, 분노, 질투예요.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많이 먹는 거를 죄로 여겨요. 아주 나쁜 죄는 아니지만 연옥에서 참회를 해야 될 죄. 근데 이제 막 많이 먹다가 이 죄를 딱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연옥감인데 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저는 약간 지금 중도 비만 건강 검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 비만자는 여기 연옥 가야 되나? 비만자는 정말
1: 조금 좀 서운한데요.
0: 그렇죠, 서운하죠. 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죄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연옥이에요. 연옥의 끝에서 단테가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드디어 이제 베아트리체가 따단하고 나타나서 단테 어서 와 이렇게 맞아줍니다. 네. 그리고 천국편 내내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해요. 왜냐? 베아트리체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주민이니까. 네. 근데 저는 베아트리체가 단테가 사랑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읽는 내내 의문이 들었어요. 사랑을 하면 손도 잡고 싶고 네.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하고 싶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꽁냥거리는 게 절대 안 나와요. 자, 이게 베아트리체에 대한 네. 단테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 네. 네. 오, 내 희망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옥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감내했던 여인이여.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은 바로 그대의 능력과 너그러움에 의한 은총이자 힘이라 생각합니다.
0: 네. 이게 단테가 오 베아트리체요라고 그녀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1: 네.
0: 근데 여기에 꽁냥거림이나 뭔가 이렇게 심쿵심쿵하는 게 전혀 없어요.
1: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아닌데요.
0: 그렇죠. 네. 뭔가 그녀는 굉장히 숭고한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나는 그녀를 찬미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할. 제가 이걸 확신했던 건 연호편 30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엄하게 보이듯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엄격한 자애로움의 맛은 쓰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연인, 평등한 연인이 아니라 네. 엄마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엄마가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너 왜 반성 안 하니?
1: 네.
0: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약간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단테는 예, 베아트리체님 따라가겠습니다. 손종족인 아들처럼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아트리체는 본인이 사랑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을 완전히 신격화시켜서 성모 자리에 놓았구나.
1: 네.
0: 성모가 하는 말처럼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이건 수직적 사랑이에요.
1: 네.
0: 아무튼 베아트리체라고 하면 구원의 여인상으로 되게 이름이 굳어졌어요.
1: 네.
0: 그래서 유명한 여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사랑의 이미지. 우리는 첫사랑 하면 이제 배우 수진님을 떠올리지만
1: 네.
0: 문학 작품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로테.
1: 네.
0: 저는 이름 그거 처음에 중학교 때 읽었는데 로테가 나오길래 제가 그 로테를 막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테가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첫사랑
1: 네.
0: 이런 거고 베아트리체는 네. 구원의 여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의 여인상이 단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파우스트의 그레첸이라는 인물한테 넘어갑니다. 계보를 이어받아요. 레미제라블에서 팡티는 자기를 희생해서 딸을 구원합니다.

0: 코제트는 그 순수함으로 장발장을 구원을 하죠. 우리 현대소설이나 현대문화 같은 데서 보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매드맥스 시리즈가 네. 있어요. 강인한 여성이 네. 나와갖고 막 다 해결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구원의 여인상이 변주되어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네. 여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작품을 보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에요. 오무라고 하는 괴물이 인간을 막 덮치거든요. 네. 근데 이 오무라는 괴물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공주이자 너무너무 착한 나우시카라는 소녀가 네. 오무에게 분노를 멈춰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네.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 분노를 잠재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끝내거든요. 소녀의 그 뒷일이 걱정되실까봐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결국은 오무들이 살려줘요. 살려서 부활을 시켜줍니다. 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영원한 소녀, 어떤 여성 주인공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이 모티브가 옛날에 탄생이 됐지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곳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태어나고 있어를 확인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물론 신곡은 한번 결심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긴 합니다.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1: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들는 거예요.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걸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맞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야,
0: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0: 아, 이제 좀.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0: 하죠. 아, 노동이 끝난다.
1: 어우,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3: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3: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또 시작했다 또. 잠식 그만 나가 내보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전입니다. 오늘 청년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젊은이들의 시절에는 이 꿈과 고뇌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픔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세계 속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자기 지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과는 달리 젊음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따르게 되죠.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뇌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직장인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그 외에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예술가, 정치가, 변호사, 의사 하는 그것은 그가 선택을 하고 그 능력이 맞았을 때 하는 일이죠. 또 한편에서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어요. 대개 사업에서 그렇죠. 그때 어떤 직장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해서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는데 나는 국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어 선생님이 너는 미학과라고 하는 게 있으니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했더니 예술 철학 또 예술 비평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를 선택할 적에 아버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먹고 살려고 거기에 갔느냐 하는 것이 생활 전선에 살던 아버님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주 좋은 멘토가 우리 자형이 있어서 우리 누나의 남편이죠. 그분이 아버지를 설득해 가지고 내가 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중에 국문과에 있는 한 친구가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뛰어났어요. 내가 그가 쓰는 글을 보면은 열등의식이 생길 정도로 글을 참잘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집안에 오는 가업을 이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라면 알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로 가지 못한 거가 항상 그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사업에 전념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랬던 그 나의 그 절친이 어느 날 서울에서 오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그 만났더니 책을 한 보자기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네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다. 그리고서는 그리고 갔는데 그때 헤어지는 모습이 참그 조금 찡한 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은 성취를 하지 못해도 후회는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딴데 있는데, 다른 곳에 와서 성취를 했을 적에는 그 본래의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은 자기의 자질을 발견을 해 가는 과정이 이 젊은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경우에는 학교 다니다 12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증기선 기관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인쇄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인쇄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가 빵꾸가 나니까 자기가 써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또 반향이 좋으니까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그런 명저를 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에서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하게 되는 것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품위 있는 글 그거보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활 용어들을 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신선한 바람을 넣고 그리고 미국 근대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이런 과정을 볼 적에 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가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른바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존경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전기의 매력이죠. 나는 그 많은 전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전기였습니다. 원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간접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살아간 과정과 남이 연구한 것이 나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보다도 그분이 살아갔던 과정, 또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삶의 한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속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이 성공한 과정을 보면은 그가 남다르게 살았던 어떤 부분 하나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책을 통해서 보던 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접하면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구상한 것을 사회화시키든 객관화시키든 성취했을 때 오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기쁨과 용기를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참 묘해서 내 능력이 100인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80이면은 일을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능력은 자연스럽게 80이 되고 맙니다. 근데 내 능력은 100인데 120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을 맡겨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수행하면서 그 능력은 120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거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고 또 대학원 미학과를 나오고 했지만은 제가 대학을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이른바 백수를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백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의지대로 좀 살고 싶어서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미술평론가라는 타이틀이지만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은 백수죠.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시간 강사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가면서 10년을 그 내 소신대로 활동을 하다가 영남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버텼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 않았냐 하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하나 서러운 게 있었대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였대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직장인이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는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에서 소외됐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픔으로 남을 수뿐이 없죠. 저는 교육적으로 처지가 불우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얘기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고뇌에 차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희망은 자기 꿈에 대한 설계고 그 꿈에 대한 설계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넣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기회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길로 가고 준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자랐을 적에는 사회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AI의 등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생활의 조건, 사회에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노동력을 AI가 다 대체해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으로 찾는 것은 점점 더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기회를 상실하고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찾아가고 그것을 현재 당장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바이오그래피 속에서 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방황을 벗어나서 하나의 지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젊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1: 넌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아가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3: 야, 오, 야! 어머, 정말!
4: 2차 성징 있잖아요. 좀 엄마의 가슴이 커지고, 엉덩이가 커지고.
5: 겨드랑이처럼 어디 갔어? 똥꼬처럼 왜 있지? 지금 너무
4: 심하는데? 내 털을 내가. 내 털을.
6: 그 습한 냄새 있잖아요.
4: 네. 습한 냄새. 남자 냄새.
7: 남자애들 막.
8: 저희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 또 재밌게 받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고.
7: 웃다가 웃고, 똥꼬 털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 맞아요.
7: 항문 주변에도 털이 있잖아요.
9: 아빠 은경 주변에 왜 털이 있냐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10: 제가 먼저 고백을 했었어요.
11: 고백을 했어요.
12: 진짜 엄마 몰랐다, 엄마 몰랐다.
13: 엄마 몰랐다.
14: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네, 솔직해져.
15: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오늘은 무슨 교육?
16: 성교육이야!
1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집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장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제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각종 소음, 냄새, 마찰 등등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민원을 토대로 민폐 행위를 하나씩 고발하겠습니다. 일처리가 미숙한 신입사원, 그의 실수로 업무가 늦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료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조직에서는 무능력자야말로 최고의 빌런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군요. 무해하고 귀엽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자신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존재인지 아닌지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올 것이 왔군요. 그들은 질서 자체를 이해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태생적으로 시끄럽고 무질서한 그들.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들에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고요? 엄청난 소음은 누가 책임지죠? 불편을 예상했다면 더욱이 하지 말아야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청결하고 건강하고 질서정연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의 불쾌한 요소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글쎄요. 좋은 지적입니다만 타인을 겪어보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을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포지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배워볼 건데요.
1: 그렇죠.
0: 우리 엄마의 사랑에 참견 Part 2. 혹시 기억나세요?
1: 뭐였죠?
0: 자, 예전에 그 사진, 셀피에 찍힌 걸 보고서 엄마가 이 남자 누구야? 너랑 같이 찍혀 있는데 뭐 뭔가
1: 너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네.
0: 이거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딸은
1: 맞아요.
0: Don't overthink it.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드라마의 Part 2 되겠습니다.
1: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0: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드라마 느낀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이러면 아닌 걸알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자, 지금 계속 딸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오버씽킹에 오버씽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깜짝
0: 그렇습니다.
1: 놀랐네요.
0: 자, 오늘 문장들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너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좋은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Is he single?
1: Single.
2: He looks thoughtful. Like caring.
1: Caring. 아니, 그냥 그렇게 궁금하신 거면은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응?
1: 응? 만나.
2: Me?
1: Meet him.
2: Me?
1: Yeah, you. You meet him. You interest him.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어?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아, 당연히 안 되죠. 뭘 프리?
2: Yeah?
1: 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 No?
1: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스트레인저. He's stranger.
2: Stranger?
1: 네.
2: He's smiling at you.
1: You don't.
2: I can come next week.
1: 아, no.
0: 아이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1: 엄마,
0: 급하신가
1: 제
0: 봐요.
1: 생각에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빨리 스토리를 마무리 줘야 될것
1: 네.
0: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는, 아, 즐기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 맞아요.
0: 스토리에 좀 몰입하시면서, 아, 영어는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온다 생각하시면
1: 내가
0: 좋을 것
1: 이
0: 같아요.
1: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솔로야? 엄청 배려심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So, is he single? 솔로야? He looks, 그는 보여. 배려심 있어 보여.
0: 네.
1: 이게 뭐예요? 배려심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0: 그쵸. 우리가 한국어로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말을 많이 쓰는데
1: 네.
0: 막상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1: 정말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라 영어로 한 번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0: 네.
1: 못 해본 것
0: 근데
1: 같아요.
0: 오늘 단어를 직접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 겁니다.
1: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0: 배려를
1: 거잖아요.
0: 한다. 그죠, 그죠.
1: 헤아린다.
0: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결국에는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Look so kind. 여기에 다 들어가요.
0: 네,
1: 배려심
0: 죄송한데, 이게 지금.
1: 있어, 멋져, 착해, 다 들어가요.

0: 뭐 엄청난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He looks so kind.
1: 네.
0: 근데 이게 문법적 구조로 틀리질 않아서 뭐라고 할
1: 그쵸.
0: 수가 없어요.
1: 착해
0: 자,
1: 보이는 거거든요.
0: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thoughtful. 들어봤나요?
1: 아니, thoughtful은 완전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남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사람 근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So thought 이 생각이고 full 꽉차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oughtful. Someone is very thoughtful.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로 thoughtful. 그런데 반대로
1: 네.
0: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면 not thoughtful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자, thought은 그대로 쓰고 뒤에 full만 바꾸는
1: 아,
0: 거예요.
1: 그러네요. 그러면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0: 오,
1: Thoughtless.
0: 오케이. Alright. 만나지 보겠습니다.
1: 어?
0: Perfect. He's very thoughtless. 이러면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주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He is thoughtful. 이래버리면
1: 네.
0: 그는 thoughtful하다잖아요.
1: 그쵸.
0: 너무 팩트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그냥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아,
0: 그래 보인다.
1: 보인다.
0: 그러려고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look 형용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Am I right?
1: Yeah.
0: Yeah. So look 형용사.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아세요?
1: 저 알아요.
0: What is it?
1: Pale.
0: 오, 예전에
1: Oh.
0: 아마 슬기
1: 한번
0: 씨가
1: 했었죠?
0: white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잘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PALE, 창백한입니다. 그러면,
1: 네.
0: 야, 너 창백해 보여.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You look pale.
0: 그렇죠. You look pale. 형용사 자리에.
1: 어디 좀 아픈가 봐요.
0: How about this?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걱정하는.
1: Worryable.
0: 그런 단어 없어요. 자, worry는 걱정하다고요.
1: 에.
0: worried. ed가 붙어서 I'm
1: 걱정하는.
0: so worried. 이러면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 네.
0: 그러면은 올리비아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1: Olivia looks worried.
0: 그쵸. 그대로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Like this. Alright? 주의하셔야 될 거. like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 네.
0: look like 암기 아니에요. 그거는 look like는 뒤에 명사 올 때나 쓰는 겁니다.
1: 닮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누구랑.
0: 그렇죠. So, 읽어볼게요. Hey, you look pale.
1: You look pale.
0: Olivia looks worried.
1: Olivia looks worried.
0: 자, 여기서 제가 look 형용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챌린지 거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질문형 하는 거.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1: 네.
0: 자, 너 배고파 보여 이러면 you look hungry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 배고파 보이니? 어떻게 하죠?
1: Do I look hungry?
0: 저 잠깐만 울고 가주세요.
1: 우세요.
0: 맞았습니다. 자, 아마 아니 마이오쌤 왜 울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아마
1: 네.
0: 많이,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그쵸.
0: 이 hungry 때문에 am I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동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1: Look.
0: look 일반 동사입니다. So do I look 해 보이니?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Do
1: 네.
0: I look 어떻게? Hungry.
1: Hungry.
0: Right? 이거는 am I hungry랑은 다르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1: 그쵸,
0: 나
1: 그쵸.
0: 배고프니?
1: 오.
0: 이상하잖아요. Right? So am I hungry 아니라 do I look hungry? Very, very nice.
1: Yeah.
0: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해석을 솔로야라고 했죠?
1: 근데
0: 그게
1: 싱글이네요?
0: single. 그렇죠?
1: 그러게요?
0: 한국에서는 보통 애인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싱글이야. 뭐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저 사람 솔로인가? 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1: 네.
0: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single and solo, you're different, okay?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She's single.
1: Single은 왠지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요? 돌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0: single?
1: 돌아온 싱글.
0: no.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꼭 그게 기본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뭐 결혼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1: 아.
0: relationship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solo는
1: 네.
0: 그런 뜻이 아니라
1: 뭐예요?
0: 그냥 뭔가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1: 아.
0: 들어서 solo trip.
1: 예.
0: 이거는 애인이 없는
1: 혼자 여행.
0: 사람들끼리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1: 네.
0: 그냥 혼자 가는 1인 여행 같은

0: Make sense?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싱글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관련해서 애인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but solo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됐든 간에 혼자 하는 거.
1: 혼자?
0: That's right. You understand, right?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문도 같이 봐주시면
1: 네.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a single man. 이거 뭐예요?
1: 나는 결혼을 안한 사람,
0: 꼭
1: 남자예요.
0: 결혼을 안 했거나 애인이 없거나
1: 네.
0: 그럼 그냥 싱글맨이에요. 근데 I'm a solo traveler. 이거는
1: 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0: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쵸? 오케이,
1: 네네네.
0: so 여기서는 싱글 실제로 뭔가 애인이 있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0: Alright, 자, 그랬을 때 이제 딸이 짜증났어요.
1: 그래요.
0: And then 저기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한게 아니라
1: 예.
0: 그만 물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1: Oh, why don't you just come and him yourself? 그를
0: 자, 나눠볼게요. Why don't
1: 그쵸.
0: you부터?
1: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오는 게 어때요?
0: 오케이.
1: 와
0: 거기서
1: 오고
0: 끊을까요?
1: 여기서 끊어요?
0: 컴에서?
1: come에서
0: Why
1: 끊어볼까요?
0: don't you just come?
1: 오는 게
0: 그냥
1: 어때요?
0: 오는 게 어때요?
1: 그리고 보는 게 어때요? 그를 당신 스스로. 예. 네.
0: 맞아요.
1: 봐야 되네요, 그러면.
0: 직접 만나보다.
1: 만나는 거예요? 만나 보는 거니까 그러면
0: 만나는 거죠, 뭐. 그쵸?
1: meet him이겠네요.
0: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이거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why don't you just come?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비꼬는 느낌이랄까요?
1: 약간 귀 후비면서.
0: 그쵸.
1: 예.
0: 정답 맞습니다. 미 만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입영작은 안 하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why don't you 이렇게 문장 출발하면
1: 네.
0: 뭐뭐 하는 게 어때?
1: 아, 맞죠?
0: 하고 제안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잡을 거예요. 오케이. So why don't you come 와서 meet him 하는 게 어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him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1: Yourself.
0: yourself.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oneself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장 뒤에 oneself. 이러면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이 자체만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직접 눈앞에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케이크 있다고 하면서
1: 어?
0: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와우.
0: 그때, 아, 너 이거,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이거
1: 우와.
0: 궁금하잖아요.
1: 그쵸?
0: 자, 그러면, 넌 이거 만들었니? 일단, 너 이거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0: 직접?
1: yourself?
0: yourself? Hey,
1: 오호.
0: did you make this yourself?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그거 직접 했어. 그냥 하다, did로 써볼게요. 나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That's it. Very,
1: 와우.
0: very nice. So, oneself라고 하는 거. 너무 편하죠, 그죠?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Oh,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Oh, I did it myself.
1: I did it myself.
0: 네, alright. 자, 요거 길어 보이지만 why don't you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웃음)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되니?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는데?
1: 와, 진짜 푼숙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 저랑 많이 다르지 않으신 분 같은데. Can I really? 나 정말 그럴 수 있어? I'm free. 나는 free야.
0: Free야.
1: 다음 주에 free야. 이거 같아요. 이건 약간 의역이 된것 같아요.
0: Okay.
1: I'm free. 다음 주에. I'm free next week.
0: 오케이.
1: 예. 왠지 얘는 그냥 at 이런 거안 써도 될것 같아요.
0: 이제 감 잡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I like th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Perfect. next week. 얘는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미 다음 주에라는 부사도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in, at, on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1: 아하.
0: 그냥 next week. There you go. 자, 보세요. 나 시간 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 시간 있다, free요.
0: free로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근데 벌써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1: 그렇죠.
0: 자유롭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넉넉하다.
1: 다음 주에.
0: 네, 시간이 되는 넉넉한이라는 형용사가 fre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시간 돼? 너 좀 시간 좀 넉넉하면 나 만날래? 뭐 어떻게 할까요? 너 내일 시간 있니?
1: Are you free tomorrow?
0: 그렇죠.
1: 와우.
0: 너무 간단해요. 물론 do you have time tomorrow?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free가 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는
1: 그러게요.
0: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how about this?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넉넉히 돼요. 이번 주말에.
1: I am free this weekend.
0: 그죠. I'm free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네.
0: So free 그거 상상하세요. 자유롭다. 시간 넉넉하다.
1: 와우.
0: Right? 읽어볼게요. Are you free tomorrow?
1: Are you free tomorrow?
0: Oh, I'm free this weekend.
1: I'm free this weekend.
0: 자, 여기서 우리 free 말고요.
1: 네.
0: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 형용사 쓰는 게 형용사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A로
1: 된다?
0: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는.
1: 시간이
0: Are
1: 된...
0: you
1: available?
0: Yes.
1: Available이 시간이 되는이에요?
0: That's right.
1: 몰랐어요.
0: 단어는 알고 뜻은 몰랐군요.
1: Available?
0: Okay, you guys.
1: Yes.
0: 이거 쓰면 됩니다. Available. 이거는 원래는요.
1: 네.
0: 뭐 available은 뜻이 다양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있는 이게 available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슬기 씨의 새로운 앨범이 이제 동네에 뭐 무슨 뭐 그런 상점에서 available 합니다. 가서 하나 사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available은 필요할 때 있는 이라는 단순한 뜻이고 사람한테 쓰면 I'm available 이러면 저 시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아까 자유롭다고 했죠?
1: 네.
0: 넉넉한 느낌이 강해요. Right? I'm available tomorrow 이러면 격식이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있다 정도라면은 I'm free tomorrow 이러면 나 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다?
1: 아하.
0: 느낌 차이 알겠나요?
1: Yes.
0: Okay. So, available은 어차피 격식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쵸. Free를 알고 있으니까.
0: Okay. So,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Can I really go and meet him myself?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0: 자, 이랬을 때 방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딸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그래서
1: 엄마 지금 편한 말로 오바 육바까지 간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Of course not. 당연히 나시죠. We barely 우리는 barely.
0: 근데 barely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거 거의 역대급인 것
0: 역대급입니다.
1: 같은데.
0: 역대급입니다.
1: 네, 우리는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좀 말문이 막혔거든요.
0: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0: barely는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거의 안 한대요?
0: 그러니까 부정을 넣었다고 보시면
1: 돼요. 아, 거의 안 해요. 눈을 마주치는 걸 거의 안
0: 하는군요.
1: 그러면은 눈을 맞추다가
0: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Eyes가 들어가야겠죠?
0: Eyes.
1: Eyes meeting이죠. Eyes meeting.
0: 아, 그렇군요.
1: Barely, 왠지 이런 거에는 꼭 뒤에 ing가 와요. Meeting of the eyes. Meeting of the eyes. 칸은 딱 맞아요.
0: 딱 맞네요.
1: 예, 네, 딱 맞아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0: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요.
1: Meeting of the eyes.
0: The meeting of the eyes.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We barely meeting of the eyes.
1: 그렇죠.
0: 자, 그거 아니고요.
1: 뭐예요?
0: Make eye contact.
1: 오.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Eye contact은 알아요.
0: Eye contact은 들어보셨죠. 네. 오케이. Eye contact.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명사만 안단 말이에요. Eye contact.
1: 맞아요.
0: 거기까지 아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얘를 문장에 넣으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1: 동사화 하는 게 make가 되어주는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명사보다 동사를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So make eye contact. 얘는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왜? Eye contact를 만들다거든요. Right? Okay. 자, 그러면 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해요.
1: Yes.
0: 얘도 안다면 눈을 반대로 피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1: 피하다.
0: Eye contact를 make 하는 게 맞추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피하는 거. Eye contact를 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1: 그대로
0: 직역으로 쓰면 돼요. 피하다.
1: Yes. Avoid.
0: 그렇죠.
1: 아, avoid가 피하다니까.
0: Mm-hmm.
1: Yes.
0: 얘는 네, 변수가 없어요. 그냥 avoid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하다죠.
1: 네.
0: So avoid eye contact.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1: 눈 맞춤을 피하는 거군요.
0: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void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갖고 가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1: 네.
0: 그냥 eye contact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1: Eye contact도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0: 이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예. 진짜 외국 가서 이렇게 돼요. Eye contact, eye contact. 손으로 쓴다니까요.
1: 그렇죠.
0: 오케이.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급까지는 아닌데 초중급 이상으로 가야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1: 네.
0: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1: 아우,
0: barely라고 하는 건데요.
1: 어려워요. 네. barely.
0: barely라고 하는 거는 never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죠.
1: 네.
0: 걔보다 좀 가볍습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아우.
0: So barely 쓰고 동사를 쓰면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 그래서 저희 거의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
1: 어허.
0: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요거 예를 들어서 I work out 이런 뭐예요?
1: 나
0: I work
1: 운동해.
0: Out. 나 운동해. I work out. 근데 나 거의 운동 안 해.
1: 아,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이미 barely에서 거의 안 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I never work out 하면 절대 안 한다.
1: 어허.
0: 강해지죠.
1: 네.
0: How about this? She eats anything. 와, 걔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잘 먹어.
1: 식성이
0: she
1: 좋다.
0: She eats anything, 예. right? 근데 예.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Oh, she barely
0: eats
1: anything.
0: 그렇죠. She barely eats anything.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뒤에 동사는 그러면은 주어에 맞춰 주는 건가요?
0: 이거는
1: 예.
0: 이 주어 동사 매칭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1: 아, 그렇군요.
0: never가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렇군요.
0: Yes, good question. Right? 네. So 얘건 얘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바꿔야지. 아니면.
1: 아니군요.
0: Okay? So she eats anything에서 거의 안 먹는다.
1: 네.
0: Okay? 지금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barely work out.
1: I barely work out.
0: She barely eats anything.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There you go. 그리고 저번처럼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려고 not을 또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That's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No.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2: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자, 첫 번째는요. oneself.

0: myself, 뭐 himself, 뭐 다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myself, yourself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자,
1: 네.
0: 그거 내가 직접 했어.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그렇죠. Did you make
1: 응?
0: this yourself? 세 번째입니다. 그냥 와서 직접 그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오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0: Why don't you
1: come?
0: just
1: Why
0: come?
1: don't you just come?
0: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는 거 어때요?
1: And meet
0: Meet
1: him
0: him.
1: yourself.
0: 그렇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did it myself. Did you make this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Right, 다음 패턴은요? Barely. 감사. 자, 이거 틀려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자, 첫
1: 네.
0: 번째. 나 거의 운동 안 해.
1: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1: Yeah.
0: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그죠? eats입니다.
1: 네.
0: 하나 더.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우리 아이 컨택트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1: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barely work out. She barely eats anything. We barely make eye contact.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3: Really? Let me meet him.
1: No, no, no, no,
3: Come
1: no, no.
3: on.
1: I know.
0: Yes. Good job, you
1: 정말
0: guys.
1: 잘하세요.
0: 완벽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거 일주일 걸렸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 took a week.
0: It took a week. 과거형이니까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우, barely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1: 네.
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 오늘도 영어 문장 만들어서 예문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주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출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출연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제작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드라마 출연을 할 생각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단지 연극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출연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이제 언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드라마 출연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연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배우가 성공한 배우들도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뭐 단역 생활을 몇 번 했다, 오디션을 몇 번 봤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과정 끝에 20년, 30년 후에 주연 배우가 됐다, 뭐 이런 배우들이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타이틀 롤로. 물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텔레비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라면 손꼽힐 만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래하시면서 어떻게 환경 또 쓰레기에 대한 유튜브를 네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제작사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식은 백전백패거든요. 한 번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그게 또 그 정도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칫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사에서 저한테 너는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0: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그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 활동이니까. 제가, 저는 그거 아니면 유튜버를 할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부업이라는 걸좀 합니다. 부업. 부업이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 장사라든가, 무슨 뭐 옷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부업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이 일이 바쁜데 일이 한가 하면 어떤 부업을 한번 가져볼까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물상을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용센터, 폐기물센터. 이상하게 저는 남이 버린 것, 못 쓰게 된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원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맑았는데, 봄이었는데, 지금처럼 봄이었는데, 굉장히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왜 이렇게 뿌옇나? 그랬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황사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늘 봄에도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 서울 하늘을 뒤덮은 황사가 지난해 처음 관측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황사는 봄 동안에만 무려 16일이나 나타났습니다. 3, 4일 정도이던 평년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0: 황사 먼지? 그럼 우리 먼지는 아는데 황사 먼지는 뭐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황사 먼지의 원인은 중국하고 몽고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 먼지가 없었는데 왜 2000년대 초반부터 황사 먼지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몽골 지역, 그 고비 사막하고 내이몽구 지역에 사막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는데,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 지대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점점 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눈이 왔었으면 초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게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으며, 왜 사막이 넓어지며, 그런 게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죠.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데. 아니, 마스크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데, 아니, 날씨가 맑은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들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거는 이제 10리터 짜리인데요.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게 종량제 봉투 폐기물 분리 배출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없이 한 군데다 다 버렸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일산인데 이제 서울서 오다 보면은 이제 상암 난지도를 지나서 일산으로 오게 되는데 난지도에 예전에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거기다 버렸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공원이 됐고 정말 동물들도 많이 살고 식물들도 아주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긴 했으나 정말 30여 년 전에 이 난지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지도가 이 난초 난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난지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소풍을 난지도로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그땐 소각도 없고 다 외립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정책이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때 환경부에서 이걸 만드셨던 쓰레기 봉투를 만드셨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멀쩡한 배우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하냐. 너 뭐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너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연기를 해야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내가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됐던, 그게 진리가 됐던, 감동이 됐던, 작품성이 됐던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 있어서 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선택했는데 훌륭하게 저의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야 연기를 해야지 넌 왜 연기를 안 해?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부산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돼.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게 제일 빠르고 좋아.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잘 안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고물상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택배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난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걸 받아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전달자의 목표가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게

0: 저는 뭐 여기 청년분들이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직업의 선택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단을 선택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산에 갈 때 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럼 기차를 매번 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겹고 지루하고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연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좀 안 해가지고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좀 몇 번 출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중학생도 20대들이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예능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틀 안에서 목적지가 같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과 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됐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들이마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안돼. 요거 아주 문제야 안 돼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이어서 한국 BN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서해 바다의 늦은 봄이 한창입니다. 저 밧줄 끝엔 뭐가 들었을까요? 그물 안으로 고기들이 한가득인데요.
1: 야, 여러 간잼이 한 마리 들었다.
2: 간잼이.
1: 이제 5월달까 산란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살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부드럽고 제일 맛있을 때.
0: 새콤 달콤한 요 맛 못 잊어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
3: 저희 간잼이 무침하고요.
4: 간잼이 무침이지. 간잼이 무침.
5: 간잼이 무침?
4: 네.
5: 나는 최고 좋은 게 간잼이요. 왜냐면은 오늘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이게 좋아요.
0: 30년 넘도록 간잼이 무침 만드는 일이 즐거운 건 손님들 칭찬 덕분.
1: 하나씩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른대.
6: 우리 가게가 연매출은 얼마 나와요?
5: 이거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저, 왜냐면 여름에 장사 별로 안 하지. 겨울에 수혈 장사 안 치. 그런 게 몇 개월만 하는 거야.
0: 억대 매출의 비결 오늘도 한번 해보자고요. 위로는 충남 대천, 아래로는 전북 군산. 서해 바다와 금강이 만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산물은 넘쳐나고 덕분에 북적북적 사람도 끌어들이는 홍원항. 그러니까 일종의 격전지라고나 할까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이죠.
7: 문 열 생각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5: 바람보다 나 돈 버는디. 문 열어면 돈 벌자녀. 나는 맨날 그러고 해요. 누나 안 먹으라고 원래가. 맨날 노래 불러. 앞돌이도 없잖아. 맨날 불러. 아무리 힘들어도 화를 안 내고 누구 탓도 안 해. 내 탓이라니 하고 나는 항심이 돼. 그런 게 좋더라고.
0: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콧노래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5: 밥이나 먹자.
8: 네.
5: 아이고, 또 오늘 밥 먹고 시작해야지.
8: 그렇게 해요.
0: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어떻게 드시나 보았더니 부드러우면서도 찰진 간잼이 찜에 새콤달콤 무침까지 한상 제대로네요.
8: 진짜 부드러워요.
5: 간잼 언제 먹어도 맛있어.
8: 먹어도 안 질려.
5: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 그거.
8: 야, 다른 건 몰라도 무침하고 물에 어머니 거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틀려요, 일단. 양념 자체가.
0: 의지 나갔던 아들, 어머니 곁을 지키게 된 이유가 있으시대요.
5: 근데 내가 한번 쓰러지니까는 또 겁나니까요, 온다고들 하고. 근데 그냥 내려와서 살더라고.
8: 협심증처럼 그 혈관 마지막 때는 쓰러지셔갖고 그러고 나서 내려왔죠.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엄마 건강 좀 안 내려오고 지금 도시에 살고 있나 모르나요?
0: 이맘때 홍원항 찾는 이들이 한 번쯤 입에 올리는 메뉴는?
5: 간잼이지.
4: 네.
5: 아, 3번에 차강강 5인.
1: 이게 항상 지금 보면 메뉴가 나오는 게 이 간잼이는 항상 앞에는 쭈꾸미하고 간잼이고 회 나오고 뒤에는 간잼이하고 매운탕, 우렁매운탕 나오고.
5: 필수가.
1: 네, 그래서 간잼이 항상 손님들이 거의.
5: 여기 나가자.
1: 항상 간잼이.
5: 5인짜리.
0: 그래요. 횟집에서 무침 요리, 게다가 간잼이 무침은 조연급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집에선 주연 못지않게 맹활약 중이라네요. 그 얘기 듣고 보니,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6: 간잼이 무침이다, 이게. 네.
0: 아들 며느리 데리고 이거 드시러 오셨대요.
6: 먹어봐, 이 무침 맛있어.
9: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6: 원래 제가 회 진짜 좋아하는데 회보다 이 초무침이 더 손이 많이 가고.
0: 나도 모르게 자꾸 끌리는 맛이란 거죠.
2: 맛있지?
10: 너무 맛있어요. 신선하고 뼈 씹히는 맛도 없고 야채도 신선하고 이 계절에 너무 딱 잘 어울리는.
11: 다섯이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른대.
0: 들어가는 재료라고 해보았자 특별한 건 없는데 요점은 이 구성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2: 이 오이 속을 빼야요. 그래야지 아삭하고 맛있고 이게 들어가 맛이 없어요.
0: 오래 익혀온 손대중으로 간재미와 채소의 황금 비율을 맞추신다죠. 무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12: 이 손끝으로 살살 해줘요. 살살.
0: 양념 배합의 비율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5년.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던 이 비율은 아들에게도 비밀. 주문 들어오면 칼질부터 깨 뿌리는 것까지 전 과정 손수 하는 게 비법이랍니다.
13: 아니 어차피 네. 간장에 묻힌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네. 좀 미리 묻혀놔도 돼요?
12: 어이구 미쳤네. 어쩐 일이야. 그럼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신디야. 예약 때도 난 두 그릇도 안 묻혀. 10상 20상이나 딱 하나씩밖에 안 묻혀. 절대 안 이거 주물럭주물럭 해도 안 돼. 너무 주물럭 해도 국물이 생겨버려. 그리고 음식이 죽어버려. 그러면 내 얼굴이 깎이잖아. 그럼 창피하잖아. 그냥 그렇게 안 해. 그게 철칙이야. 나는 오로지 하루 묻혀서 그냥 살아있는 음식. 이게 이제 보면은 어우 진짜 참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한 젓갈을 딱 집었을 때 어머 진짜 맛있어 하는 그 맛. 그것 때문에 뿅 가잖아. 그 소리 들으려고.
0: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배를 두 척 소유한 선주. 그중 한 척에 올라 바다에서 열리는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배들과 마찬가지로 칠흑 같은 새벽을 뚫고 나아갑니다.
13: 지금은 또 뭐가 제철이에요?
14: 지금은 이제 자연산 광어하고 그다음 참돔하고 그다음에 간재미하고 그런 거.
13: 식당일 낮에 하고 밤에 이렇게 어업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14: 힘들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좀 하다가 도저히 식당이라고 못해서 이제 선장님 구해서 같이 이제 선장님이 하고 저는 이제 뭐 일주일이면 보통 한 4일씩 이렇게 따로 나오고 제가 직접 하면 손님들한테도 뭐 이제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0: 역시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나 봅니다. 미리 설치해 두었던 그물을 확인해 보는데요. 선장님 지휘 아래 그물이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조업량이 나빠 보이진 않죠? 기분 좋은 출발.
15: 많이 들었네.
0: 이제 막 건져 올린 것들의 몸짓에서 바다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15: 도다리. 그다음에 간지미.
13: 아, 간지미 작았네요.
15: 네,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고 그냥 한두 마리씩, 두세 마리씩 그렇게.
0: 서천 앞바다에서 잡은 간재미의 정식 명칭은 홍어. 삭혀 먹는 참 홍어와는 다른 어종입니다.
15: 이제 이거 떠드려요.
13: 아, 이거 회 떠먹나요?
15: 아, 그럼요.
12: 네, 얘가 따라.
13: 아니, 간재미 회도 맛있어요?
15: 아, 그럼요. 회 맛있죠. 야, 집에서도 하고 배에서도 하고.
0: 간재미 손질만큼은 이골이 났다는데 하필 카메라 앞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0: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다에서 드신
1: 먹는 거 육지에서 먹는 거 또 틀려요.
2: 어때요?
0: 와 진짜 신선해요.
2: 네.
0: 와
3: 간재미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4: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 중매인 하시고 우리 아버지 동생 삼촌 그냥 동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삼촌한테 부탁해서 이거 이제 오늘 양 산 거예요 지금. 이거 200kg짜리 하나. 이게 오늘 다죠?
2: 현재?
4: 그럼 더 나와요?
2: 아, 이게 다 나왔어요.
4: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아니 내일도 한번 되면 내일까지는 한번 더 200kg 사주셔야 돼요. 한 1톤 정도는 더 사야 되니까.
3: 이맘때 아들은 간재미 경매장의 큰 손.
5: 잘 내려. 천천히. 허리한다 치게 천천히.
3: 오늘 아침 구입한 간재미들을 데리고 온 참입니다.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있는 상태로 말이죠. 활어 상태 유지, 이 집의 천칙입니다.
0: 싱싱하죠?
1: 네.
0: 얘들은 지금 이제 얘들도 산란기 돌아와요. 그러면 살이 많이 찌잖아. 근데 산란기 때는 살이 부드러워. 그리고 얘들이 알을 품잖아요. 품고 나면 살이 말라. 그럼 그때부터 찔겨. 지금 드셔야 최고 맛있고 제일 좋을 때.
1: 얘네도 암컷, 수컷이 달라요?
0: 네, 다릅니다. 꼬랑지 하나 있죠? 암컷 3개 수컷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얘들을 다 이제 해체 작업해서 다 냉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맛있을 때 제일 많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간재미는.
3: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 신선함을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쉽게 벗겨진다고요? 요즘 횟집에서 널리 쓰이는 생선 탈픽이랍니다. 피 빼고 껍질 벗긴 간재미를 어머니에게 넘기면 마무리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5: 이거 한 마리가 요거요. 일로 떼고 절로 떼고. 다 떼고 나면 요거 남은.
2: 아, 너무 아까운데요?
5: 그... 아니, 그래도 먹을 것만 줘야지.
2: 먹을까요?
5: 네, 그럼 먹을 것만 줘야지.
3: 간재미 무침 깔끔한 맛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모든 공정을 마치면 한 접시에 들어가는 무게만큼 비닐에 담아 소분합니다. 다음 공정을 위해서죠.
1: 그 손질한 거 지금 어디로 가져가세요?
5: 아이고 냉동시켜야지요 또.
1: 아, 얼려놓는 거예요?
5: 네, 얼려놔야지 이제. 그래야 간이 안 나올 때 계속 화려하니까. 여기다가.
1: 우와, 엄청 큰 냉동고가 있네. 네,
5: 여기다가 이제 해서 딱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딱딱해서 또 살아,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이제 오르는 것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얼려, 이렇게 또.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넣는 거예요.
1: 지금 이게 얼마나 모여 있는 거예요?
5: 이거 지금 한 600개, 700kg? 한 600kg 잡았네.
1: 나중에는 이거 꽉 차요?
5: 여기 탁 차야지, 다 차야지.
1: 여기가 우리 보물창고네요?
5: 야, 보물창고에 그냥 여기 다 이거 척척 넣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맺게 누구를. 내가 잘라서 내가 다 세가서 탁 넣어놔야지. 나중에 하자가 없어.
3: 완벽주의자 어머니 곁에 아들이 온 지도 벌써 19년째.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죠.
5: 여기 참 엄마 생선 장사할 때 여기 참 진짜 달아야 들고 다닐 때가 참 엊그제 같아도 몇십 년이네 벌써.
1: 기쁜 추억이 많아요? 아픈 추억이 많아요?
5: 뭐 아픈 추억이 어디시오? 살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왔은 게 기쁜 추억이라고 해야지 참나. 아픈 추억 별로 없이오 그냥 힘들으면 힘드는 데는 즐겁고 뭐 그런 거지 뭐. 나는 몰라 힘들게 살아도 아프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픈 추억 없어요.
3: 볼수록 참 판박이세요.
5: 그렇군요. 어떻게? 아이고 또 이가 또 난생 지금 참 행복하네. 아들 손도 잡아오고. 허허이 나이. 아들아,

0: 고맙다.
1: 엄마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네, 고맙다는 소리를.
0: 그럴 때도 있네, 참. 살다 본 게.
2: 어머니, 앞으로 아들 손 자주 잡으세요.
0: 고사리 꺾자,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3: 너무 행복하죠, 고사리 보니까.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4,400개.
4: 한 250원 했고요.
3: 남궁장으로서는 제가 탑이 되려고 노력해왔는데 지금 탑이 된 것 같아요.
4: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활성화하려고요.
5: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6: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0: 메이킨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1: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2: 꿀리.
3: 네.
2: 오. 깔다말랄꿈. 40kg. 와.
4: 와, 진짜 장인들이다. 와.
2: 오?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5: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2: 와.
4: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정관이고 절경입니다.
2: 엑도딘!
6: 생애 한번 꼭 만나고 싶던 풍경을 찾아서
2: 제발 더 가! 제발!
5: 이게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오, 재밌다, 여기.
4: 얼음장인데, 얼음장. 아, 가자, 가자.
6: 파키스탄 북부의 산골로 갑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고,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지금까지 세상이란 책을 50여 페이지 읽은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책갈피를 끼워두고 자꾸만 펼쳐보고 싶은 페이지, 파키스탄 북부입니다. 그간 오지 트레킹을 많이 해왔지만 파키스탄의 북부 자연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리는 길은 저를 지구의 다른 시공간으로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길의 중간에서 또 하나의 멋진 길을 만납니다.
7: Welcome to Hussaini Suspension Bridge. 후사이니 마을에 있는 서스펜션 브릿지, 현수교입니다. 지금 이 훈자강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또 여행객들의 발길을 멈추세우는 그런 관광지인 거죠.
6: 지금은 여행 명소가 됐지만 다리의 본래 용도는 생활용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 건너 농지와 목초지로 가기 위해 건너다니던 삶의 길이죠.
4: 살람 알라이코. I'm good. Hey, where are you guys from?
8: Lahore.
4: Lahore. Korea Sehun.
8: Mera
4: naam Jin hai.
8: Jin. Welcome to Pakistan.
4: Thank you, thank you. So how about suspension bridge?
8: It was a little hard for my wife to cross the suspension bridge. But for me, it was, me and my brother, it was easy.
4: Easy.
8: Fresh air, peace is amazing.
6: 1960년대 당시엔 마을 사람들이 밧줄과 판자를 얼기설기 엮어 만들었던 터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 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면서부터 다리는 조금씩 튼튼해졌습니다.
4: 요렇게 간격이, 예, 이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이어 여섯 개에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6: 발판 사이가 좀 멀긴 해도 이 정도면 꽤나 안정적인데요. 2023년 봄, 한동안 다리가 폐쇄됐었는데 그때 안전장치들이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4: 이 판자도 사이즈가 제각각이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집중하면서 건너야 합니다.
6: 예전만큼의 흔들림이나 아찔함은 줄었지만 이 다리를 건너는 건 재미나 담력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4: 근데 뷰가 정말 멋있네요. 진짜 절경입니다.
6: 다리 중간쯤에서 마주하는 파스콘의 장관. 이 넓은 훈자 계곡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풍경입니다. 하늘을 찢을 기세로 칼날같이 솟아있는 파스콘의 봉우리들은 거대한 카라코람 산맥의 품에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에 걸쳐있는 산맥 카라코람은 극지방을 제외하면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빙하지대 중 한 곳입니다. 그중 하나의 빙하를 찾아 호퍼 계곡의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7: 이곳은 소위 깊은 산속에 있다고 불리는 훈자 마을에서도 차를 타고 한 시간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야지만 닿을 수 있는 호퍼 마을입니다. 저도 이곳은 처음 와서 지금 아주 생경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더 고즈넉하고 목가적이고 한편으로는 옛날 우리네 그 시골의 그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6: 해발 2,500m 정도 되는 호퍼 마을은 비슷한 고도의 다른 마을보다 훨씬 더 깊은 산골처럼 느껴집니다.
7: 살람 알라이쿰. 아주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살람 알라이쿰.
3: 아우리요.
7: 아우리. 토마토.
3: 토마토.
7: This is radish. Radish. 이거는 무 토마토. 이거는 이제 대추야자.
6: 외딴 산골 구멍가게지만 물건이 꽤 다양한데요.
7: 귀엽다. 옛날 그 구멍가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계란도 있고. How many times delivery for a month?
3: 짜르바이.
7: 반즈. 반즈.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물품들이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6: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개통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호퍼는 외부 세계와 쉽게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7: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아무래도 여기가 깊은 산속이라 춥거든요. 또 해 나니까 이렇게 볕이 좋은 곳에 앉아서 일종의 일광욕 같은 태닝이시죠. 태닝. 슈크리아. 슈크리아해. 슈크리아해. 인샬라. 인샬라. 살람알라이쿰. 우와. 뭐 하는 거지? 살람 알라이쿰. 이게 뭐야. 아이고. 이렇게 완전 주먹만한. 아이고. 아까 남가해. 남가해. 아까 남가해.
9: 까밀해.
7: 까밀. 아까 남가해.
10: 알리해.
7: 알리해. 알리.
6: 산골 소년들답게 자연에서 사는 법을 배우며 자라나는 형제. 겨운에 무너진 담이나 얼어있던 땅을 정리하는 건 형이 하고 어린 가축을 돌보는 건 동생이 합니다.
7: 짜르. 에그 도 띤 짜르. 이 염소 4일 됐다고 합니다. 4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심장박동 소리도 들리고 따뜻해요. 탯줄이 아직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동물들은 탯줄을 이걸 어떻게 하지? 신기하네. 못 걷나 아직? 걷는다.
6: 동물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어린 건 어쩜 이렇게 다들 귀엽고 예쁠까요?
7: 우와. 오줌 싼다. 우와. 땡큐 슈크리아. 슈크리아에.
6: 사는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에서는 여기 가까운 역세권, 숲이 가까운 숲세권 같은 입지 조건을 많이 보잖아요. 호퍼 마을은 무려 빙세권입니다.
7: 살람 알라이쿰. 와.
6: 카라코람의 6에서 7,000m급 고봉들에서 수천 년에 걸쳐 흘러내린 얼음의 길. 호퍼빙합니다.
7: 지금 제가 온 곳은 호퍼 글래시요, 호퍼 빙하입니다. 이 호퍼 빙하는 저 앞에 있는 카팔픽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산맥 너머에 있는 바루프 빙하와 미아르 빙하를 만나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훈자강 그리고 인더스강을 만나 아라비아에까지 쭉 내려가는 일종의 젖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빙하입니다.
6: 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걸어서 불과 30분 거리에 이런 어마어마한 얼음 세상이 펼쳐져 있다니. 그리고 그 얼음길을 제 발로 걸어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7: 빙하가 시작됐습니다. 우와, 이런 게 바로 이 빙하가 위험한 이유거든요. 잘못만 헛디디면 랜드슬라이드가 나면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이 빙하를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에 모래가 많은 이유가 산사태가 나면서 빙하를 덮어서 하얀 빙하 위에 검은색 이런 돌들이 쌓여서 이 호퍼 빙하의 멋있는 모습이 탄생했습니다. 아, 멋있다.
6: 빙하는 숱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7: 제가 호퍼 빙하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는 다 빙하예요. 여기가 이렇게 지명이 좀 덮여져 있지만 걷어내면 이게 지금 다 빙하입니다.
6: 영원히 겨울일 것 같은 빙하도 따사로운 봄바람이 닿으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빙기의 호퍼 빙하를 걸으려면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7: 재밌는 데 찾았습니다. 오. 아. 와.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평평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주저앉은 거예요. 빙하 밑에서 물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면서 안에 있는 빙하를 계속 녹인 겁니다. 그래서 안에는 비게 되고 무게가 다 했을 때 축 가라앉은.
6: 잠든 얼음산이 아닌 살아 흐르는 얼음의 강 호퍼빙하. 그 위태로움이 이 풍경을 더 매혹적이게 만듭니다. 호퍼빙하가 숨쉬고 있던 카라코람에서 방향을 틀어 힌두쿠시 산맥으로 여정은 계속됩니다. 힌두쿠시의 산악도시 치트랄까지 가는 길은 산두루 패스를 넘어갑니다. 해발 3,800m, 비포장길이 대부분인 산두루 패스에는 세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립된 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7: 어제 딱 맑아서 눈이 녹아서 지금 갈 수 있는데.
6: 3월 말 예고 없이 쏟아진 큰 눈으로 산길은 광활한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끊어질 듯 겨우 이어지던 길은 얼마 달리지도 못해 멈춰서야 했습니다.
7: 어쩐지 너무 잘 달린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눈길을. 저 앞에 차가 지금 박힌 것 같아요. 우와!
6: 저기가 마의 구간인지 트럭 여러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7: 에이, 푸시, 푸시, 푸시!
6: 이런 상황에선 내 차, 남의 차 없죠.
7: 오케이! 액! 도! 딘!
9: 도!
7: 딘!
6: 이 차가 가야 우리 차도 갈 수 있습니다.
7: 우선 한 대 성공. 몇 대 남았? 여기 세 대, 여기 한 대. 우리 차까지 다섯 대 남았습니다, 지금.
6: 모두가 힘을 모으니 금방 눈밭을 탈출한 차도 있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차도 있습니다.
7: 오케이. 아유, 빨리. 에그 도 띠!
6: 차체보다 짐이 더 큰 이 차는 단단히 발이 묶여버렸는데요. 이럴 땐 힘만으로는 안 되죠.
4: 어휴, 짐을 엄청 싸으셨네.

0: 산두르 패스는 로아리 패스와 함께 파키스탄 북부의 치트랄로 가는 중요한 고개입니다.
1: Nearby Chitra? Chitra? What is that? What is that? Clothes, shoes, blanket. Uh-huh. Every time adventure.
0: Adventure. 이슬라마바드나 라왈핀디 등 대도시의 도매시장에서
2: 오케이!
0: 또는 길기트 같은 북부의 중심지에서 공산품이 유통되는데요.
2: 에그도 띠!
0: 날씨가 풀리는 봄부터 여름까지 여기 산두르 패스를 자주 오간다고 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이 난리통이 된 거죠.
1: 빼냈다. 빼냈어. 제발 더 가. 제발. 멈추지 마. 한 시간째입니다, 지금. 에그도띠 가자 잘로 오케이 와 오케이 진나봐 아우 잘 가요 멈추지 마요 가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분들이 다 저 차에 타셨던 건가? 에?
0: 설원에 갇힌 지 어느새 2시간. 길을 막고 있던 차들이 차례대로 눈밭을 벗어납니다. 이제 우리 차가 탈출할 차례. 현지 코디와 기사가 워낙 베테랑들이라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1: 보자, 성공하자. 모든 차가 빠졌던 구간입니다. 제발 가자. 누르, 누르. 인샬라, 인샬라, 마샬라, 비스밀라. 바이바이.
0: 역시 한 방에 무사 통과. 그렇게 산두르 패스를 넘어오니 계절도 건너버렸습니다. 치트랄은 산두르 패스에서 2000m 정도 아래인 해발 1500m. 힌두쿠시 산기슭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1: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치트랄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은 남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북서쪽으로는 타지키스탄까지 쭉 길게 뻗어 있는 힌두쿠시 산맥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0: 아프가니스탄의 산지와 맞닿아 있는 치트랄은 파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 문화권으로 향하는 길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1: 와 여기는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살람 알라이쿰. 아차 아차. 하이. 살람 알라이쿰. 아차. What is that? 게헤? 안다. 안다. 와 여기는 계란을 통으로 튀긴 메뉴도 있고.
0: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기름 냄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1: 바코라! 바코라! 마제다르! 딜리셔스! 아, 저 안에서 계속 튀김을 만들어내. 오, 나온다, 나온다. 오, 아차, 아차. 제가 파키스탄 왔을 때 원래 이것만 파코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칠리 파코라, 또 얘는 감자 파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코라가 이렇게 뭔가 입혀서 튀긴 것들을 다 파코라라고 부르나 봐요.
0: 와. 기름에서 방금 건진 튀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1: 너무 맛있네요, 진짜.
0: 치트랄은 산골의 추운 겨울을 버틸 칼로리 높은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달콤하고 기름진 간식이 많이 보였습니다.
1: 구르 구르. 구르.
2: Like sugar.
1: 아차.
2: Sweet. 미타이.
3: 미타이.
2: What is that?
3: 젤레비.
2: 젤레비.
0: 젤레비는 파키스탄의 국민 간식입니다.
1: 우와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이쁘다. 아, 꼭 맛이 한국에서 약과 먹는 맛입니다.
2: What is the ingredient?
3: Made it, made it. Made it, chili.
2: Ghee. Ghee, butter, sugar.
3: Sugar, made it.
1: 아차.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요.
2: Thank you, 슈크리야.
0: 낯선 도시의 시장 구경은 언제나 재밌습니다.
1: 우와, 여기는 생선이 있다.
0: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인데 이렇게 크고 실한 생선들이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2: From Chitra River.
3: Not Chitra River. Whoa. From Farnham.
2: Farnham?
3: Farnham from Peshawar.
2: Peshawar.
0: 7시간은 좋게 걸리는 페샤와르에서 왔다니 저만큼 고생했겠습니다.
1: 우와, 치킨을 쪘네.
3: These are boiled chicken.
2: Boiled chicken. What is the name? Name.
4: Digi Charga. Digi Charga.
2: Digi Charga.
3: Digi Charga.
2: 치키 차르가?
3: 디기 차르가.
2: 디기 차르가. 아차차.
0: 향신료를 넣은 이 닭 요리도 페샤와르나 라오르 등 산 아래 도시에서 유명한 음식입니다. 깊은 산골이지만 먹을 것도 볼 것도 많은 치트랄.
1: 어우, 신기하다 이거는.
0: 골목시장 한 바퀴만 구경해도 치트랄 사람들의 생활을 살짝 엿보게 됩니다.
2: What is that?
5: Bank.
2: Bank? 아, 이게 저금통이구나. 아, 야차.
1: 이거 진흙으로 빚은 포기 저금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돈을 넣는 거죠. 아, 신기하다.
0: 저금통에 동전 모으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근데 이건 뭘까요?
2: 스크럽! 스크럽! 아차!
3: 아차!
0: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된답니다.
2: 아차!
1: 보통 한국에서는 현무암으로 만든 이 발 뒤꿈치 각질 제거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토기로 빚어가지고 뒤꿈치 각질 제거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6: 지금 제가 온 곳은 치트랄 강변에 있는 아주 독특한 이동수단을 보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치트랄 강을 횡단하는 케이블카입니다.
0: 차가운 강을 유유히 건너는 케이블카. 치트랄의 명물이죠.
6: 살람알라이쿰. 케이블카. 와, 진짜 독특한 곳이네요, 여기.
0: 지금은 케이블카 운행 중입니다.
6: 하이, 살람알라이쿰. 약간 놀이기구 같기도 하고.
1: 아, 여기 또 이 충격 완화 타이어도 있습니다.
0: 투박해도 갖출 건 다 갖춘 이 케이블카는 치트랄 주민들이 직접 설치했고 운행도 합니다. 하루 승객이 200명 정도나 된다는데요.
2: 아차아차. 아차.
0: 운전은 이교대로 합니다.
6: 내려갈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 아차해? 야, 오르막 가니까 갑자기 힘을 확 줘야 되네요.
0: 치트랄 강은 계절에 따라 수량과 유속이 급변하는데요. 홍수철에 다리가 유실되는 일이 잦자 궁여지책으로 이 케이블카를 설치했답니다.
2: 기트나해?
7: 비스.
2: 비스. 아차.
6: 야, 20이면은 100원입니다. 100원. 야, 이거 재밌다. 오, 재밌다, 여기. 무슨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0: 시내가 있는 로어 치트랄에서 더 높고 깊은 어퍼 치트랄의 마을을 온종일 이어주는 케이블카. 여기선 그저 일상 풍경이지만 제겐 너무나 특별한 경험입니다. 치트랄 시내를 나오면 길은 다시 깊숙한 힌두쿠시 산맥으로 파고

0: 됩니다. 치트랄에서 칼라시 밸리까지는 36km 정도. 하지만 평지에 비해 서너 배는 더 걸립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산길.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풍경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3시간을 부지런히 달려 닿은 곳, 칼라시 밸리입니다.
1: 이시바다. 지금 제가 온 곳은 칼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파키스탄의 힌두쿠시 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곳으로 칼라시 밸리라고도 불려요. 하이 가이즈, 이시바다. 이시바다.
0: 학교가 끝났는지 쏟아져 나오는 동네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칼라시 밸리는 칼라시족의 터전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독특한 소수민족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언어와 복식, 신앙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1: 이시바다. 이시바다. 이시바다. 유르샵? 유르샵? 아차해. 여기는 완전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0: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마을. 여행자들이 찾기 시작한 건 50여 년 전 1970년대입니다.
1: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doing this job? 와, 30년 동안 이 구멍가게를 운영 중이시래요. 와, 한 평 될 것 같은데, 한 평? 이게 우체통입니다, 우체통. 진짜 옛날 그 시골 마을 가면은 항상 그 뭐랄까 만남의 광장을 역할을 하는 그런 구멍가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우체통이 있었는데 이 동네도 똑같네요. 마을 분들이 여기 오셔서 뭐 사면서 하기도 하고 여기가 약간 마을의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시바다. 와, 여기는. 여기는 큰 가게가 없고 다 이렇게 한 평 남짓한 작은 구멍가게들이 많은데 여기 앉아서 애기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아, 와서 뭐 좀 사가 약간 이러셨을 것 같은 할아버지가 상상이 되는 이시바다. 이시바다.
2: 이시바다.
1: 역시 제 상상이 맞았습니다. 딱 문깔 사탕 잘 주실 것 같은. 우무르 깨해.
2: 네?
1: 우무르 깨해.
2: 지하살.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뭐라 뻔하네 그래? 이게 쌀쌀 빼네 뭐라고 해 얘가.
1: 아차.
2: 쌀쌀 빼네. 뭐 이게 좋아해? 야비 나이.
1: 아차.
2: 이게 쌀쌀 빼네 뭐라고 해.
1: 어허. 슈크리아해. 슈크리아해.
0: 칼라시 사람들은 칼라시 밸리 안 세 개의 마을에 나뉘어 삽니다. 여기 룸부르는 세 마을 중에서도 칼라시의 전통이 잘 보존된 곳으로 꼽히죠. 힌두쿠시 산맥에서도 숲과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에 자리 잡은 마을. 터가 좋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지혜로웠습니다. 칼라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에 수로를 만들어 계곡물을 유용하게 사용해왔습니다.
1: 이시바다. 이시바다. 와. 이시바다.
0: 어르신 옷차림만 생소하지 풍경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1: 옛날에 저희 외갓집 갔을 때 할머니 빨래하는 거 구경하는 기분입니다.
0: 생전 처음 온 오지 마을이 갑자기 친근해지는데요.
1: 얼굴에 다 피고 있어요 지금. 오, 오씨. 오씨. 춥다고, 차갑다고, 물 차갑다고. 오씨, 오씨, 오씨.

0: 야.
1: 빙하 녹은 물이 섞여 흐르는 계곡은 곁에 앉아만 있어도 한기가 느껴집니다.
2: 어우.
0: 얼음장인데 얼음장.
3: 오씨
4: 너무 차갑다.
0: 피니쉬?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쳐 주시는데요?
1: 별일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척박한 힌두쿠시 산맥의 외딴 골짜기를 사람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는 계곡물. 밀과 옥수수 같은 곡식부터 사과, 살구, 호두 등 다양한 작물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자라납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0: 여기 뭔가 물이 이렇게 계속 뿜어서 나와요.
5: 아,
0: 물레방아 같이 터빈 돌리듯이 이 물로 수력을 이용해서 뭘 돌리고 있거든요. 이시바타. 아차. 아, can I get inside? 아차, 아차. 아, 우와. 오, 예. 수력 맷돌이네요. 수력 맷돌.
1: 여기는 판차키라고 하는 수력 방앗간입니다.
0: 아, 이거 밀이라고 합니다. 밀.
1: 예전에 전력이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나 또 여전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지금이나 이 방앗간은 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시설입니다.
0: 야, 이거 완전 똑똑한 거다.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놨는데 얘가 돌면서 진동을 하거든요. 진동을 하니까 얘를 이렇게 계속 떨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량의 밀이 일로 떨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들면은 진동이 없으니까 안 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놓으면 와, 이거 진짜 똑똑하다. 아차해, 아차해.
1: 기계식 재분소보다야 훨씬 번거롭고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갈면 곡물의 손상이 적어서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3: 아, making to chapati.
0: Your house.
3: Yeah, my house.
0: Can I come with you?
3: Yeah, okay.
0: 아싸. 아차. 아, 이게 짜파티를 만드시려고 요거를 간 거셨네.
6: Making 짜파티.
1: 칼라 씨는 오랜 세월 고립되다시피 살았지만 외지인에 대한 경계나 거부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토속 신앙을 믿어 이슬람 문화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편이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많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저 같은 여행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손님 맞이에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7: 마을의 끝에 있는 집.
1: 나시라 씨 가족은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0: 아, 파다.
8: 파다.
7: 오케이.
8: 다비안 브루스트.
1: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많은 칼라 씨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나시라 씨 가족처럼 칼라 씨어를 모국어로 쓰며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7,500명 정도.
9: 기분은
10: 딸부자 집이에요. 딸부자.

0: 원래 짜파게티?
1: 원래 짜파게티요.
0: 어차. 아.
2: 이 산골에서 칼라시들은 뭘 먹고 살까요?
3: With salt. 아차.
2: 방금 방앗간에서 갈아온 밀가루와 호두로 차파티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3: 자.
4: 훈련은 얼마?
3: 야무지죠?
1: 야무지죠.
3: 응, 야무지죠. 잘하죠. 야무지죠. 야무지죠.
1: 야무지죠. 어.
3: 잘한다.
1: 잘한다.
3: 잘한다.
1: 빠니. 빠니 바야.
3: 욱.
1: 욱.
5: 예, 시리 폼 칼라시톡 바나테 해.
3: 아차, 아차.
5: 이스코 함 칼라시 드만 메 자룽 케헤테 해.
3: 자룽. 온니 칼라시.
5: 네, 하.
1: 자우 차파티.
0: 자우 차파티.
3: 오. 오. 오. 조심하세요. 왓자. Careful, careful. 오? 아, 신기하게 하네. 아차.
1: 아차, 봐야.
3: 아차. Only woman cooking. Men cooking. No.
1: Men, no.
3: No. Okay.
0: Eating salad.
1: Men are you bad?
3: Okay.
1: Men eating.
3: Men eating. Woman cooking. Men eating. More?
1: Bus.
3: Bus. Ah, yeah.
1: Girl, man.
3: 자.
1: 간지발.
3: 응? 짭짤합니다 이거. 소금을 쳐서. 아, salty, salty. 솔티 월넛.
2: 차파티. 참 많이 먹어봤지만 이런 차파티는 처음인데요. 사는 곳에 따라 같은 음식도 이렇게나 달라지는 게 참 재밌습니다.
3: 오, 굴바바.
1: 굴바바.
2: 빵 한쪽만 얻어 먹어도 감사한데 차파티가 다 구워질 무렵 다른 요리를 준비하십니다.
5: 오,
3: 자, 알루 포테이토, 머튼.
2: 양고기까지 등장하다니 이 첩첩산 중에서 이 정도면 축제 음식 아닌가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특히 산악지대 주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3: 프린더 머튼, 프린더 알루, 프린더 토마토. 그래서 just boil.
5: 하,
3: 자, how long? One hour?
5: 몇 분?
3: Half hour. 어, 자.
0: Salt. Oh, too many. Oh, yeah.
3: Garlic and chili. 어, 자.
5: 소심해 반가워.
3: 오오 우와. 아, 이게 약간 압력솥 같은 거구나.
0: 오, 신기하다.
2: 원래는 토기 냄비에서 익히는 요리라는데 요즘엔 구리 압력솥에 넣고 가스레인지에서 조리합니다. 칼라시가 지켜온 이 계곡의 시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3: You wanna leave city?
5: Yes.
3: No kalash?
5: No kalash.
3: Why? Kalash is so boring?
5: No.
3: No? Which city? Islamabad? Karachi?
5: I want to be here, but I don't want to be here. I don't want to be
3: here. Okay.
6: 아주머니께서 뭘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원래 지금 이거 일을 하고 계셨구나.
2: 마을에 오자마자 제일 눈에 띄었던 칼라시의 여성복은 여자들 스스로 만들어 입는 거라고 합니다.
6: 네히 바자.
1: 네히 바자. 바자르스에 가르키에 바나테.
6: 아차.
1: 요시바야 페스티벌 마이.
3: 페스티벌 마이. 아차. 칼라시에서 여성으로 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0: 이런 옷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1: 되고.
2: 칼라시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에는 칼라시의 여인 한 명의 삶이 수놓아집니다. 그녀들은 축제 때도 장례식 때도 이 화려한 옷과 머리 장식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1: 니즈라서 기프트 칼라시.
0: 기프트.
1: 예예예.
0: 오, 땡큐.
1: 파르자 두스 헬베챤다. 슈만.
0: 슈만.
1: 파 두트라 챤다.
0: For men. 오, 슈만.
1: 슈만.
3: 아빠 बचपन आप कितने साल के थे जब बनाया था?
0: 15살에 여기에다 이렇게 볼에다가 타투를 찍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칼라시의 전통이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어린애들한테는 이게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라진 전통의 문화라고 합니다.
1: My sister.
0: Sister.
1: Oh, yeah, yeah. It's me.
0: 아,
1: It's my sister.
0: 아,
1: big sister.
0: 와, 이번에 이제 쿠파스.
1: 쿠파스. 비.
0: 어, 이거 엄청 크다. 오, 아, 이게 김 빼는 게 두 개나 있구나.
2: 어느새 오늘의 주요리가 완성됐나 봅니다.
4: 네, 아비, 이게 반호자이기 나 페르코 콜레, 워나 이 니글자이. 뭐지, 이제? 뭐.
2: 옷차림부터 음식, 종교까지 칼라시는 그동안 알고 있던 파키스탄과는 모든 것이 달랐는데요.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인심과 정성만큼은 지금까지 여행하며 봐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0: 응?
4: 바카해, 세이.
0: 굿, 마제다르, 마제다르. 오, 맛있다, 맛있다.
2: 할머니가 고봉밥 퍼주시는 것처럼 푸짐하게 차려진 칼라시 밥상.
0: 밑? 어, 치아, 치아. No potato.
2: 타지에서 이런 밥상을 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식재료가 귀한 이런 산골이라면 더욱 그렇죠.
0: 오, 맛있다.
5: 너무 좋아.
2: 칼라시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결코 작아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0: Are young people still proud of be Kalash?
6: Yes, mm-hmm. because we are unique.
0: Unique.
6: The Kalashi people only found in our three villages. That's proud. Our culture, our languages are proud. So our culture, our language, as well as our dresses. That's.
0: 갤리파식, 갤리파식, 갤리파식, 갤리파식, 바이바이 갈라파식, 갤리파식, 바이바이.
2: 세상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가장 소박하게 또 강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칼라시를 만났습니다.
7: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산 자체가 부처님이세요. 금만 해도 9,300톤입니다.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마우타이치우 제조사인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8: 뒤에서 불 맞아본 건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7: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8: 자,
7: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살짝 보입니다. 살짝.
1: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용도에 맞게 다양한 사용도 오케이. 보관할 땐 책, 바퀴가 있어 이동도 편리한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1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어?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새벽의 추격전.
4: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5: 두목님.
4: 응? 왜?
5: 그냥 눈이 떠졌어요.
6: 귀여워.
7: 저게 뭐가 귀여워?
6: 안녕하세요.
4: 응? 아, 네.
6: 변장 정말 멋져요.
4: 변장?
6: 혹시 같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4: 뭔 사진?
6: 제발요.
4: 아, 그래요?
6: 잘 찍어야 해.
7: 어,
6: 너희도 이리 와.
7: 하나, 둘, 셋.
6: 김치. 고맙습니다.
7: 자.
6: 고마워. 어디 보자. 어우, 예뻐.
7: 취향도 독특하다. 그냥 살찐 길냥이 같던데.
4: 뭐야? 릴리비야?
6: 왜 그래?
7: 뭐지? 조금 따끔했는데?
6: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4: 조금 따끔하다고? 그럴 리가?
8: 성게 반응이 이 근처는 아닌데.
9: 어? 벌써 일어난 거야?
8: 아니야.
4: 릴리비야! 릴리비야!
5: 이걸 누가 맞냐고!
4: 거참, 갑자기 힘이 약해진 거냥? 좋아. 릴리비야! 그렇지! 그렇다면 으라차차! 허허! 좋아!
5: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4: 아유, 정말! 힘이 더 솟는 것 같은데?
10: 마법 기운이야.
11: 아,

0: 마법 기운이 사라졌어.
1: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아. 난 이쪽을 살펴볼게.
2: 그래.

0: 어서 오세요.
1: 와, 우리 간식은 못 봤어.
0: 저기요. 그거 계산하시고 드셔야 돼요.
1: 그냥 막 가져오면 어떡해.
2: 밀밀이야.
3: 북쪽이야.
1: 두목, 저기.

0: 뭐냐? 환냥?
1: 좀떠덕이냐?
0: 웬 시비냐?
2: 숨어.
3: 왜? 또 전기라도 쏴보시게?
0: 전기가 웃음냥? 릴리리야?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어? 저쪽이다! 아자자자자! 아자자! 어? 찾았다! 바라리오!
2: 뭐냐?
1: 우라차차!
2: 난?
1: 잡았다!
3: 도목이!
0: 다녀되겠다! 나오심 특공대 출동!
1: 아야!
0: 쟤는 뭐 하는 거야?
1: 나
0: 도목을 놔줘!
1: 녀석들!
0: 이때다! 릴리리요!
1: 어?
0: 아차! 아! 릴리리요!
1: 어?
0: 으라차차!
1: 그래 봤자야!
0: 아차! 나오심! 가자!
2: 가자!
0: 좋았어!
5: 뭐 하는 거야?
3: 멈춰!
0: 출발!
1: 쫓아가자!
0: 얼레리오!
3: 꼴레리오!
0: 잘 있어라!
1: 이쪽으로 가자! 가자!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그래?
3: 조윤호!
6: 어?
3: 안녕!
6: 안녕!
3: 해치는 어디 갔어?
6: 새벽에 나갔어.
3: 어? 뭐가 나갔다고?
6: 어? 아니야.
1: 어? 저기 온다! 걸레리오!
3: 걸레리오!
0: 으라차차!
6: 야구를 주나!
0: 이거 괜찮네.

0: 멀리 못 갔네.
1: 그만 포기해.
0: 참.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할까?
2: 넌 축구 별로라니까.
3: 어? 얘들아 잠깐만.
4: 어? 니네 집에서 뛰어나간 고양이 같아.
3: 우와! 여기서 또 만나다니. 반가워. 날 더 쫓으면 얘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5: 어?
0: 삐요삐요.
3: 뭐냐?
4: 어? 어떻게 된 거지?
3: 응? 얘들 어디 간 거냐?
0: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3: 뭐야?
0: 네 걱정을 해야지.
3: 아, 깜짝이야! 넌 또 뭐야?
2: 도박! 저기!
3: 또 뭐냐?
1: 바람이요!
3: 네?
1: 울트라 박치기!
0: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 그 정도는 아니야.
3: 좋았어. 정말 해보자는 거지?
1: 얼레리요!
3: 또 뭐냐?
0: 골레리요!
3: 와!
0: 도망!
2: 괜찮아요.
3: 이 정도는 괜찮아.
0: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건...
3: 야! 만지지 마!
1: 어? 피해! 사라졌잖아. 도망쳤어.
0: 여기 있었구나? 미아야.
4: 너희만 도망가면 어떡해.
2: 미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0: 빨리 학교 가자.
2: 응? 아, 숙제는 했어?
0: 당연하지.
2: 난 아직 못 했는데.
3: 아이고.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짜라랑.

0: 요리사.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아주 큰 부엌에서 일할 거야. 반죽을 밀고 치즈랑 토핑을 얹은 다음에 피자를 구울 거야. 그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겠지?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피자솥 같지 않아? 피자를 오븐에서 꺼낼 때 쓸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피자 요리사거든. 나랑 같이 피자 요리사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럼 피자를 오븐에 넣어볼까? 안으로 쏙! 절컥! 띵! 우와, 신난다! 피자 다 됐어! 꺼낼게. 조심해! 뜨겁거든. 절컥! 부채질해서 피자를 살짝 식히자. 맛있겠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피자 요리사! 그럼 가서 피자 만들자!

0: 재밌었어.
1: 둘 다 잘했어.
2: 어, 딜런 안녕.
1: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피자 요리사 놀이 중이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만들 건데 같이 할래?
0: 좋아.
1: 나도 피자 요리사 할래. 토핑 벌써 준비했어.
0: 자, 소개합니다. 멋쟁이 손님이야. 그게 바로 나지. 그 특별한 피자를 먹으면 난 이렇게 할래.
1: 그래, 맞아. 바로 그 표정이야. 그것도 좋아. 또 그것도. 너인 놀랐을 때 어떤 표정이야? 진짜 놀란 것 같아. 여기가 손님들이 와서 주문하는 곳이야. 띠링. 만들 준비됐나요?
2: 준비됐어요. 토마토 소스랑 치즈, 페퍼로니, 그리고 또 깜짝 토핑도 있지. 근데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1: 아, 이건 우리 오븐이야. 그럼 피자 가게 드디어 준비 완료! 봐봐!
0: 저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 주시겠어요?
1: 또 깜짝 토핑도 올라간답니다.
0: 오, 그거 좋네요.
1: 준비되면 부를게요. 이름은요?
0: 스멜링턴 부인이에요.
1: 그건 어떻겠어요?
0: 그걸 내가 알겠어요.
1: 좋아요. 주문 받아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에 깜짝 토핑 추가요.
2: 네, 알겠어요.

0: 응? 어디 갔지? 어? 요리사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피자 반죽이 보이니? 저기 있어!
1: 곧 내려오겠지 뭐.
0: 쉬자고? 벌써?
1: 먼저 소스 펴바르고, 그 다음은 치즈, 그리고 페퍼로니.
0: 잠깐! 또 깜짝 토핑도 넣어야지.
1: 당연하지. 자, 그럼 넣는다. 보면 안 돼. 깜짝 토핑이 뭔진 피자가 오븐에서 나오면 보일 거야.
2: 안녕하세요. 제가 좀... 그러니까 도와드릴까요? 다섯 판이나요? 좋아요.
1: 드릴게요. 깜짝 특별 피자로 드릴까요?
2: 야호! 피자 다섯 판이면 다섯 번 더 깜짝 놀래줄 기회가 있는 거잖아.
0: 잠깐만요. 이름이 뭐죠?
3: 치즈요.
1: 치지오 씨, 좋아요.
0: 아, 스멜링턴 부인 피자가 다 됐어. 스멜링턴 부인, 피자 나왔어요.
4: 오, 피자에 피클이 들었네.
1: 놀라셨나요?
4: 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응, 아니에요. 고마워요.
1: 다음 피자는 아마 더 특별할 거예요.
0: 어떡해! 삐약 치즈 오씨 피자 다섯 판! 주문 들어온 걸 깜빡했어! 오지! 깜짝 토핑 피자 다섯 판이 필요해!

0: 안녕하세요. 난 눈사람 고신사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0: 치즈 듬뿍 든 피자 한 판이요. 깜짝 토핑이랑 당근은 빼고 주세요.
1: 새로운 깜짝 토핑을 찾았어. 바로 당근이야.
0: 와, 당근! 으아!
2: 당근은 안 돼.
1: 네, 알겠어요. 피자 다섯 판. 잠깐 기다리세요. 빨리 피자 다섯 판이 필요해. 아주 특별한 피자여야 한다고.
0: 그럼 다섯 판을 한 번에 구워야겠네. 반죽죠.
1: 내가 소스 바를게. 넌 토핑 얹어.
3: 마시멜로, 감자튀김, 고거이츠, 짭짤한 과자랑 또.
0: 어, 뭐야! 깜짝 토핑이 또 다 떨어졌잖아!
1: 아무거나 써도 돼!
3: 토핑, 토핑.
0: 핫도그야!
1: 빨리! 너는 못 버틸 것 같다고! 이제 토핑 얹으면 돼.
0: 와우, 와우.

0: 예. 그럼 또 만나?
1: 핫도그 가든 피자라니 진짜 특별한걸.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뭐?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오빠 좀 하면
3: 플러스.
4: 왜 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5: 윙윙윙 꿀벌 로봇.
6: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7: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6: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8: 저게 뭐야?
6: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피가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피가빌더? 케이 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아,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전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 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0: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 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8: 근사하겠죠?
9: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는 소리는 뭐지?
1: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저게 뭐지?

보탱 꿀도둑을 빨리 잡자! 흥!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약당들아.
0: 이거나 받아라.

0: 사이좋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0: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븐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기가몬 변신 완료!
2: 따라와! 꿀 돌려줘!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제아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0: 우리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1: 얘들아,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2: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이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3: 어? 뭐야? 어디 가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0: 관계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이거 완전

0: 그 보소,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2: 안 서 있지.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나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1: 뭐?
0: 거기서!
1: 블루카, 괜찮아?
0: 걱정 마춘. 이 정도쯤은 평소랑 다를 거 없어. 괜찮아.
2: 내 눈은 못 속인다네. 준?
1: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4번 아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3: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1: 우린 블루캅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3: 분부대로.
2: 미안하네, 블루캅.
0: 응?
2: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앰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0: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버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4: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0: 매번 고마워요, 애들.
4: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5: 이제 알겠나? 사바나의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기다.
6: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7: 죽음을 몰고 다니는구나. 모아의 대지에 고립내리는 모두를 네가 짓밟았다.
0: 아니야, 난...
7: 와일드카드 옷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5: 겁을 먹어? 그만아! 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라! 네가 착각한 거겠지!
8: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실에도 여러 관점에 있는 너.
0: 글로버!
1: 지각이다!
8: 좋은 아침이야, 준.
1: 에? 어, 글로버?
8: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타키온의 딸이구나.
5: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8: 얘기 많이 들었어. 어, 너 진짜 타키온이랑 붕어빵이구나.
5: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봇 천사다. 메탈 카드봇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8: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탈이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0: 설마 혼자서 말인가?
8: 뭐 그때 그랬지.
9: 메탈 카드봇 집은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군.
10: 타키온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5: 냥! 그럴리가!
8: 타키온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타키온이 이런 말을 하더군. 어?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11: 어.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8: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11: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8: 제정신이야?
11: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8: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0: 뭐라고?
1: 정말이야, 글로버?
0: 우리 동족들이 직접 타일런트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9: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미역.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이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6: 부활의 의식이라고?
10: 그 금단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12: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2: 어쨌든 글로버, 자넨 사바나드에게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8: 알다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봇인 건 이미 알고 있지?
12: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봇.
8: 정답! 붕붕이 쉽지?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봇이 아니란 말이지.
13: 정신이 좀 드나, 서바라드.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 나이트.
3: 나타나셨군.
1: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0: 세이버 나이트.
6: 블루캅, 아는 사이야?
0: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스타가디언이야.
8: 타키온은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3: 여기 나이트 그리폰 헤비 아이언이 나타나셨어.
0: 우르 카카이서 돌아왔군.
3: 게다가 사바나도 뜨겁게 다투고 계셔. 끼어들면 안 되겠지?
1: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8: 우리 주인공께서는 오늘은 쉬어야겠구먼.
1: 블루캅,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에드 아저씨, 부탁할게요.
4: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6: 걱정 마세요, 에디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5: 다 부서주자고!
14: 맡겨둬. 이번에만 결판을 낼 거니까.
4: 응? 으, 야! 어? 아, 다키!
1: 걔,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4: 모를걸?
5: 아니, 어딘지 알고!
14: 헤비아이언. 마키나 행성도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13: 넌 없어도 너에겐 있다.
14: 뭐라고?
13: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벌격 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 건물이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14: 그래,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잠입해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13: 녀석들을 궁지로 몰았던 타이런트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14: 타이런트 신전? 타이런트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7: 깊이 덮는 파괴신이지요. 누를 뜻이 없어서 우아의 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14: 멈춰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여길?
5: 실버나이트!
14: 타키온, 거품 대체 뭘 하는 거야?
7: 막으시오!
14: 뭐지? 그래, 그 신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13: 하나 한 발 늦었지. 내 와일드 카드봇들은 자신들의 코어 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너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라.
8: 아참, 천천히 좀 가지.
5: 시간대마!
8: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5: 엄마한테 들은 적 없다 않겠나?
8: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14: 흥미롭군!
8: 저기구만.
1: 헤비아이언.
7: 저 녀석은 또 무슨 꿍꿍이지?
5: 설마 사바나를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어떡해! 어떡해!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내가 갈게, 엄마! 안 돼! 도망쳐! 엄마가 박이씨를 깨운 일원이었다고. 누가 말하든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이렇게 엄마가 끝내지 못한 사바나드와의 승부 내가 끝낸다. 아피온
13: 저 꼬마는 라피르족인가?
14: 아피온.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져야겠다.
7: 과연 짐승 도살자 세이버 나이트. 하지만 침탈의 역사는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파괴신이여, 마지막 제거를 마치니라.
14: 안 돼!
11: 하늘을 잡아갈 기가.
14: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가드를 그만둘 거야. 싸운다면 이제 지쳤어.
11: 그래.
14: 뭐야?

0: 어?
1: 저건 사바나드를 다루던 에너지? 아니, 와일드 카드버들의 원한이다.
0: 원한?
2: 사바나드의 몸에 들러붙어 있었던 건가?
0: 세바나드!
2: 내 몸에서 나가! 나는...

0: 위한 Six Foot the Distance. 다키언, 도망쳐!
1: 뭐?
2: 대박, 하비시기를 무한리지를 칠타 메탈 카본 놈들에게 심판의 칼질을 내리쏘사오.
1: 다키, 위험해!
0: 이런, 준?
1: 응? 글로벌 세럼!
2: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0: 그렇잖아.
1: 광해 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에브리드 드래곤. 다음 너희 마음대로 해라.

0: 사바나드 보니.
1: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2: 불안가 보군 꼬마야. 힘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1: 아저씨는 알아?
2: 알아가는 중이지.
3: 헤비아이언!
2: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3: 응. 메가인블러는 괜찮아.
2: 그렇군. 설마 너?
3: 터키!
4: 누구들 만나서 반가웠다.
3: 터키! 헤비아이언!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미미 쇼핑대가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0: 표정이 죽상이더만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어? 어이없어.
1: 형, 요즘에 어때? 악당일은 할만해?
0: 아휴, 말도 마라. 요즘 빌런업계가 포화상태라 빵뜨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는 넌 왕자로 사는 건 어때?
1: 나야 뭐 이 외모로 할 수 있는 건 왕자 말고 없잖아.
0: 여전하구만. 아, 온 김에 형이랑 일 좀 하나 하고 가자. 자, 보자 보자. 아, 마침 오늘 괜찮은 악당 역할이 하나 있구만.
1: 왕자 역할은 없고?
0: 그건 이 다음에 우리 작가님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자. 어때? 콜?
1: 유정 작가님, 잘 부탁해요.
0: 저도 잘 부탁합니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아, 요정들 왔구만. 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 못 만날 뻔했네요.
2: 박사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1: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3: 나 좋은 데 가. 병원에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러 가. 아이, 좋아라.
0: 예방주사? 우리가 아는 그 예방주사 맞지?
1: 박사님 상태가 좀...
3: 내 상태? 아주 좋아요. 내가 그동안 맞은 예방주사들 덕분에 독감 용사, 백일의 용사, 간염 용사, 화상풍 용사, 디프테리아 용사, 폐렴 구균 용사가 날 지켜주고 있거든. 오늘 대상포진 용사가 추가되면...
2: 우와, 그럼 박사님은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천하무적 박사님이 되시겠군요.
0: 역시 우리 박사님 최고예요.
3: 그런데 이 좋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려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민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민서야, 가자.
3: 어디요?
2: 에? 오늘 예방주사 맞기로 한 날이잖아. 보자 보자, 우리 민서 오늘 1번 내염 예방주사 4차 맞으면 되네.
3: 됐어.
2: 너 6살 되기 전에 꼭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들이 있어. 가자, 빨리 일어나, 일어나.
4: 아, 가기 싫은데.
2: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4: 나 예방주사 맞기 싫은데.
2: 아, 전에는 잘 맞았으면서 왜 그래. 참. 어? 왕자 소아과? 일본 내염 예방주사? 안 아프게 놔드림. 아프면 무료?
3: 주사를 안 아프게?
2: 민서야! 이 왕자 소아과 딱 우리 민서를 위한 소아과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안녕하세요. 저는 왕자 수학과 크크 간호사예요. 예방주사 맞으러 오셨죠?
1: 엄마,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 그래, 여기서 당장 나가자.

0: 안녕. 여러분의 왕자 의사 노미누예요.
1: 어머니, 방금 여기서 그냥 나가시겠다고
2: 선생님! 혹시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3: 선생님, 저 주사 맞고 싶습니다.
0: 씩씩한 친구구나. 그럼 우리 진료실로 가볼까?
3: 그러시죠.
2: 저도 예방주사 맞고 싶습니다. 저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1: 어머니,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2: 선생님, 잠시만요. 제발 좀...
1: 시큐리티!
2: 안 돼! 선생님!
1: 민서 친구, 팔 걷으실게요.
3: 안 아프게 놔주시는 거 맞죠?
1: 준비됐습니다.

0: 홍민서, 너 예방주사 맞기 싫지? 우리가 예방주사 맞았다고 뻥쳐줄게.
1: 우와, 정말요?
0: 자, 진짜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스티커도 짠.
2: 예방주사 맞지 않은 건 우리들만의 비밀.

0: 아니 왕자 소아과가 언제 생긴 거지? 민서, 너 어디 아프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어? 예방 주사 맞은데 막 붓고 그러면 엄마랑 왕자 소아과 다시 가자. 알았지?
1: 아니 붓긴 왜 보여? 주사 맞지도 않았지. 아무튼 괜찮아요.
0: 그래 그래.
2: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 여기는 크크.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리는가 오버.
3: 여기는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린다 오버.
2: 지금 일본 내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홍민서 어린이가 공원을 지나가고 있다 오버. 내가 홍민서 어린이 팔뚝에 너희 작은 빨간 집 모기만 들을 수 있는 삐삐 스티커를 붙여놨지. 삐삐 소리가 나는 아이를 만나면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오버.
3: 알았다 오버. 아니, 이 소리는

0: 귀 예뻐서 나 안 아프게 나도 싶네.
1: 왜?
2: 어, 아니에요.
0: 그치. 아유, 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웃음이 막 나오는 거 있지.
3: 무기 나한테 물리면 일본 내염에 걸리게 되지.
0: 일본 내염? 우린 일본 내염 안 무섭거든. 난 어릴 때 일본 내염 예방 접종 했고 우리 딸은 방금 전에 왕자 세번째 예방 주사 맞았거든. 엄마,
2: 난 사실 예방 주사 안 맞았는데.

그럼 그 왕자 의사 가짜였어? 광경!

0: 이란이란 딩동댕 삼총사가 내 계획을 또 방해하는구만.
1: 어? 저 사람 아까 그 간호사 아니야? 감히 사기를 쳐? 널로와 널로와.
2: 진정하시고 민서랑 잠깐 피해 계세요.
1: 네. 네. 악당 크크! 악당 짓도 정도껏 해야지!
3: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려는 못된 신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0: 하! 너희들의 용서 따윈 필요 없다! 이야! 아니! 받아라! 작은 빨간 진목이! 우와!
3: 그렇다면 딩딩 바람 하!
0: 아니
3: 휴, 일단 쫓아냈지만 모기들 곧 다시 돌아올 거야.
1: 어떡하지?
0: 하! 어떡하긴 뭘 어떡해. 모기들한테 물려 뜯기는 수밖에.

0: 너 지금 뭘 붙인 거야?
1: 뭔지는 곧 알게 될걸요?
2: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1: 공동!

0: 모기가 먹일래. 둘, 셋,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2: 예. 와.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3: 민서야, 예방주사를 맞으면 내 몸을 지키는 용사가 내 몸속에 생기는 거야.
4: 일본 내염 예방주사를 맞으면 작은 빨간집 모기가 우리를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어.
2: 아! 엄마, 얼른 병원 가요. 나 예방주사 맞을래요.
5: 그래, 가자 우리 딸.
1: 민서야, 우리도 같이 가줄게.
2: 좋아!
6: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8: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여행을 떠나볼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2: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3: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4: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2: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3: 귀찮아하죠.
2: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4: 게을러지지요.
2: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3: 오빠가 귀찮다고 해.
1: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5: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4: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1: 이따가요.
5: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6: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1: 그러던가.
5: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3: 귀찮다고 해.
4: 이따가 먹는다고 해.
1: 귀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5: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6: 아우 목말라. 물 좀 먹어야겠다. 귀신이다! 귀신!
1: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6: 누나, 누나야?
1: 어?
6: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1: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6: 응? 나 물 마시려고. 응.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1: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6: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1: 아니거든!
6: 아,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1: 어, 잘 자.
6: 잘 자.
1: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6: 누나, 줄넘기 하자.
1: 귀찮아, 안 할래.
6: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1: 싫어, 안 한다고.
2: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3: 아우, 귀찮게.
4: 아우, 이따 하지.
2: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6: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7: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1: 눈부셔!
6: 누나! 이 딱지! 뭐야?
1: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6: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8: 어? 이리 내놔! 너의 황금 시간은 내가 훔쳐간다.
1: 안 돼요!
6: 누나가 사라졌다!
2: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1: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2: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시간 도둑님이시다.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1: 어? 사춘기?
2: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1: 사춘기가 뭐예요?
2: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1: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2: 빙고.
1: 빙고.
2: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

0: 하는 거야.
1: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2: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딱지 주세요.
1: 노노노노노노. 어머, 내가 저 사춘기 분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2: 어?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3: 호빵아, 어서 뛰어.
2: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4: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5: 성장판을 찾아와.
2: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4: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0: 올 줄 알았어.
5: 역시 호빵이야.
2: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4: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3: 성장 호르몬 감독님!
6: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7: 아, 예. 예.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6: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형님, 조명 다 꺼주세요.
6: 네.
4: 그 연골 셰프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2: 네.
7: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4: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아, 그렇다면!
4: 슛!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4: 달리기는 어떠세요?
1: 아,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4: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8: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성장판 무대 불이 다시 켜졌어.
4: 성장호르몬 감독님.
3: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1: 네?

0: K를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3: 어떡해요?
1: 이렇게?
3: 오! 귀찮지만 작전 개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순간소음의 비밀.
4: 누나! 누나 누나! 그래서 빨주노토 파남보 난댕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0: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
1: 아이고,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2: 층간소음!
1: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0: 오! 얇게!
1: 기다려라!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0: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1: 어딨긴! 여기 있긴! 아무튼 난 다녀올게.
0: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3: 아, 피곤해.
4: 피곤해.
1: 어?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5: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0: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0: 그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1: 오, 어두워졌다. 밤이야.
0: 자자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공주한테 연락주세요. 꽝! 위치로!
1: 위치로!
2: 위치로!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3: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3: 들어오세요.
0: 네.
3: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3: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4: 오.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3: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5: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3: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3: 괴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3: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3: 와.
0: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5: 네?
3: 전 그런 줄도 모르고.

0: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1: 뭐 하세요?
0: 아,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1: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3: 뱀살공주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에요!
1: 노랑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0: 네.
3: 괴물이 나타났어요!
1: 와.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3: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1: 그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3: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1: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3: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1: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4: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1: 혹시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4: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1: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4: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얌얌! 아,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1: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5: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1: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5: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1: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5: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1: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5: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무서워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1: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6: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5: 엄마야!
7: 엄마야? 또 비명소리다. 또 귀신인가 봐.
1: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빨강이가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8: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그럼 귀신은?
1: 없는 거죠.
8: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1: 네.
6: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7: 괴물이라니!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6: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1: 아!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9: 에이! 말도 안 돼!
1: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8: 손?
1: 이야! 우와!

0: 미리 보세요.
1: 짝짝 쿵짝. 어? 우리가 춤추고 있어. 자, 쿵짝짝 쿵짝짝.
0: 소리가 바닥을 타고 벽으로 가고 있어요.
1: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
2: 어? 쿵짝짝. 파랑이 내려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1: 쿵짝짝.
3: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4: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 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보함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5: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난입니다. 코르티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6: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7: 코르티솔 때문에 짜증나.
0: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7: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8: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9: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0: 아,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10: 오, 좋아.
11: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12: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13: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14: 우린 안 그럴 거야.
0: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15: 약속!
0: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15: 우와!
7: 백설공주님이
9: 환경 영웅이 되셨다!
14: 역시 백설공주님
15: 최고다 최고야!
0: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는
14: 쿵쿵 작은 소리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미미 쇼핑백에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유머리. 열 새로운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까치마 있다.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2: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응급환자 발생. 컴즈리비 구급차 출동.
3: 엑스레이 찍을게요.
1: 삼총 안았네요.
4: 진짜 받고 주사도 꽁.
1: 컴즈밴드 주세요. 알약이 짠.
5: 입원이 필요합니다.
1: 주사 싫어.
4: 컴즈리비 구급차 약국 놀이 원형왕.

0: 벌써부터 기대돼.
1: 맛있게 변신하는 하얀 밀가루.
2: 혹시 나보다 잘생긴 쿠키 녀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진 케이크까지 만들어버리면 어쩌지? 야! 가만 안! 버려질 거야!
3: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다음 순서는...
0: 로비카다피!
3: 오늘은 바깥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1: 아, 놀이터!
3: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4: 뭐야? 너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괴물이야!
0: 도망쳐!

0: 준이! 정신 차려, 준이! 이게 어떻게... 앞을 봐봐. 밀가루 반죽이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1: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류 주원을 차지하려나 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2: 버려진 닭. 안 버려진 닭. 버려진 닭. 안 버려진. 야! 못하겠어. 버려진다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아, 뜨거워. 응?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들에게 재롱이나 비우를 신세랍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유치원 녀석들로부터 저를 받아주세요. 대왕님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케이크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아,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지 않을 거예요.
0: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손이 닿지 않아!
2: 케이크맨! 빨리 우리 좀 도와줘!
0: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2: 저기!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3: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0: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2: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4: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0: 모두 숨을 참아!
2: 뭐?
0: 불대 폭발사!
4: 고마워, 케이크맨.
2: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2: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4: 이럴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해.
5: 어떻게 되돌려?
2: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5: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까?